0: 영향 아래 있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민튼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은 본격적인 증거심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연구원 제커 콕슨이 어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콕슨이 AI 시스템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경우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콕슨은 내년 말이면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며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AI 개발이 소수 엔지니어의 판단에만 맡겨진 현실을 비판하며 정부 개입과 업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연구원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회사를 떠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출신인 콕슨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콕슨의 주장입니다. 콕슨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콕스는 올해 초 오픈 AI를 떠나 엔트로픽에 합류했습니다. AI 안전을 중시하는 엔트로픽의 기업 문화 때문에 이직했지만 결국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AI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콕스의 설명입니다. 콕스는 인류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개발이 소수 엔지니어의 판단에 맡겨진 현실에 대해서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AI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단체 아메리카 페기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텍사스와 오하이오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겨냥한 정치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3개 주는 상원 다수당 지위를 좌우할 수 있는 접전 지역으로 꼽힙니다. 광고의 핵심 소재는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아메리카 팩은 민

0: 민주당 후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허용하고 세금으로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는 이에 대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을 위해 최소 1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때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관계가 악화됐지만 최근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광고 공세는 그 회복된 관계를 배경으로 한 본격적인 선거 개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공화당 계열 슈퍼팩 노 고잉백이 미국 중간선거 경합지 7곳에 거액의 정치 광고를 집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슈퍼팩인 마가와 긴밀히 연결된 공화당 정치활동가 찰스 간트가 이달 초 설립했습니다. 설립 시점이 이달 초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자금 제공자나 설립자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현금을 4억 달러나 보유한 슈퍼팩으로 중간선거에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 주목받아왔습니다. 노 고잉백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4,740만 달러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뉴햄프셔와 알래스카, 미시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상원 경합지 6곳과 펜실베이니아 하원 접전지 한 곳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미시간에 1,490만 달러, 오하이오에 1,110만 달러가 배정되며 전날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마가는 지난 5일 텍사스 상원 선거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중간선거 본선에서 처음으로 자금을 풀었고 이번 노 고잉 백 광고 집행은 그 흐름이 본격화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중간선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진영의 선거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핵심 지역인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강 델타가 생태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만과 이어지는 이 내륙 수계는 캘리포니아 주민 3천만 명의 식수원이자 400만 에이커 농지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주 정부는 수년간 이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물 배분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연방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문 운영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연어와 삼각주 빙어 등 토착 어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델타 지역은 집안 침하와 해수 침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생태계 회복력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물 배분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업과 도시 식수 공급 모두 이 수계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갈등의 결과는 주 전체 물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2: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란의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 근처와 남부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인 지난 5일에도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한 데 이어 재차 보복에 나선 것으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군 함정을 공격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슬람형 명수비대가 이란 항공사를 이용해 무기와 인력을 수송해왔다며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나흘 만에 유조선을 또 공격한 건데 미 국무장관은 미군 함정을 공격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하르그섬 근처와 남부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 자스크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내보내는 곳으로 원유 수출길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5: Yeah, the back and forth is pretty straightforward and that is that Iran continues to try to hit US naval ships and for every time they do that or try to do that, they're going to lose tankers.
4: 미군은 지난 5일에도 미 해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보복에 나선 겁니다. 군사 공격에 이어 경제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항공사를 이용해 무기와 인력을 수송해 왔다며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테러와 연계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6: We're right now fighting because we have a certain nation that wanted a nuclear weapon. They were very close to getting it, and now they have no chance at getting it.
4: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에선 고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1250만 불, 1250만 불.
1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2: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 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1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8: 3236601000번
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용자를 해주는 용자 전문회사 용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시점을 50여일 뒤인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를 위해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중간선거가 끝나는 즉시 유가가 급락하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핵협정 체결 가능성은 99.9%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통화했다고 확인하며 푸틴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카타르가 선물한 새 전용기를 타고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했으며 출발 전 비상 슬라이드 장치가 펼쳐지는 일이 있었지만 비행에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1: K-뷰티가 미국 오프라인 유통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타겟과 세포라, 그리고 얼타뷰티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대를 확대하고 전용 뷰티 공간까지 마련하며 한국 화장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K-뷰티는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과 만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제품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 진열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프라인 입점이 단순한 판매 채널 확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겟이나 세포라 같은 유통업체의 매대에 오른다는 것은 해당 브랜드가 미국 주류 소비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용 공간 배치는 일시적인 트렌드 반응이 아니라 유통업체가 장기적인 수요를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 제품의 성분과 기능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K-뷰티 열풍이 오프라인 주류 유통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 호세인 모헤비가 오늘 새로운 해상 통제구역의 범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제구역은 이란 남동부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되며 선박 항행을 직접 제한하는 정확한 좌표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란 측은 이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해운 보험과 항만 지원 등 필수 해상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한 번이라도 어긴 선박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모든 해상 및 보험 서비스 접근이 영구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헤비 대변인은 긴장 해소의 조건으로 전쟁 완전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예멘 봉쇄 해제, 그리고 동결된 24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이 400km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500km 밖에 미 항공모함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마단 작전 이전 페르시아만에 30-40척이던 미 군함이 현재는 한 척도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로 이번 통제구역 선언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의혹이 쌓이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이 국고에 기대어 사는 정당이냐고 직격하며 용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후보자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송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19: 송영길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다간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1: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19: 정작 용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22: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3: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3: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5: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중진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19: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혜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시,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0: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 제넨셀의 창업자 강보 교수가 2021년 10월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전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제넨셀 지분이 세종메디칼에 넘어간다는 사실이 공시된 직후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강 교수는 메시지를 보낸 지 30분 만에 1억 원을 송금했고 양 씨는 세종메디칼 주식만 8,920주를 매입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공시 후 3시간 동안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허위 자료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강 교수는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햄스터 동물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임상 승인 직후 초기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했고 공시된 거래만 합산해도 매도 대금은 약 809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을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사흘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후 412원까지 추락했으며 현재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 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피해 소액 주주는 약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주가 조작 세력이 판을 치고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가 아마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주요 거점인 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판매세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 감면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졌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트리스탄 레이더는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인센티브 없이도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와 물을 대량 소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는 데이터 센터 세제 혜택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회 의원 존 퍼킨스가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가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기업 친화적인 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버지니아주는 판매세 감면은 유지하면서도 전기 소비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정상외교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후반에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와 맞물려 연임 문제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가 수출 증가와 민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크게 달라졌고 국제적 위상도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현 상황을 비교하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도 과도한 추진 과정에서 반동과 반혁명의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그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 아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오늘 중국과 치열한 법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효지배에 악용하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압박에 맞설 법적 방패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강제 집행력이 없는 국제법만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란 전쟁으로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총성 없는 법률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해 등을 실효 지배하려는 중국에 맞서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5: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해 미군 중 가장 넓은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 이란 전쟁으로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사라져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해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법률 전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효 지배에 악용하려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6: Frameworks in international law are essentially there to provide stability, predictability.
5: 태평양 사령부에서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Common awareness so that you're not operating in silos where the states, etc. have a certain set of expectations, but they're potential or erstwhile partner is not living in that world.
5: 다만 국제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항공모함 등 군사력이 빠진 법적 명분만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성 없는 법의 전쟁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미군이 던진 법률 전쟁 대응 카드가 중국의 팽창을 막아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코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8: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즉시 해외로 도주했던 남성이 귀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5시경 라이틀 크릭 지역에서 원인 불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보안관들은 현장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글렌데일거주 29세 남성 사무엘 라우로 특정됐습니다. 라우는 범행 직후 곧바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주한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라우는 지난 7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오는 어제 귀국 과정에서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됐고 폰타나 보안관들에게 신병이 인계돼 폭력을 동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라오의 사진과 그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테슬라 세단 사진을 공개했으며 해당 차량 전면 우측에는 파손 흔적이 있습니다. 관련 제보는 폰타나 쉐리프 스테이션 909-356-67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2: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파기환 송심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다뤄질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했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소폭만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이혼 확정 이후 오른 SK 주식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입니다. 셋째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17년에 취득한 SK 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구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 전략적 유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지난 6월 평양 방문을 언급하며 두 나라가 운명을 함께하는 사회주의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북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지도자의 축전은 북한 노동신문 일면에도 나란히 실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과 라오스, 벨라루스,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이 북한에 축전을 보내 친선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일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위원장도 김 위원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출범시키고 이날을 국가창건일로 기념해왔습니다. 미국과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연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뒷받침하는 신호를 읽힙니다.
5: 이재명 이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가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파병에 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 현지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호르무즈 파병 문제보단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역시 파병 최종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이 대통령 귀국 이후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회담 직전 진행된 2시간가량의 단독 오찬에선 양국을 넘어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4: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13: 하지만 이목이 쏠렸던 호르무즈 파병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거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기뢰 제거 등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원유 수급 핵심 통로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여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전면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는 논의도 종전보다 더 나아간 진전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파병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15: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3: 청와대는 파병 여부 논의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릴지 여부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대미 투자와 2기 내각 안착,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설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위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부터 공식 행사가 시작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 최대 2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기조연설에 나서 관세와 이민 정책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텍사스를 전당대회 장소로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와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텍사스에서 연방 상원 의석을 가져간다면 38년 만의 일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마가는 1천만 달러를 팩스턴 광고에 투입했고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는 단체도 2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팩에 10억 달러가 있다며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댈러스에서 맞불 행사를 열며 텍사스 노동자 유권자를 향한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5: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이 대통령은 오늘 파리 시내에서 재외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연임 개헌에 반대하며 연임 포기 선언을 촉구해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해외 순방을 많이 잡아둔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기 초반에 외교 관계를 쌓아야 활용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 시내에서 재외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8: 임기 초반 잇단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신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20: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18: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을 프랑스 대혁명에 빗대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 같은 반동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요구 속에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국정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 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오늘 운호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권혁빈 씨가 배우자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트렌타와의 신고 퍼센트와 현금 시엔토 신고엔타 억원 등 총 노스조 신코찬 키니엔토스 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자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첫 법원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조 5,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게임 회사입니다.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기 1년 전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는 배우자 이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가액은 법원 평가로만 7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며 권 씨가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치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액 9,44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이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반을 나눠달라는 이 씨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35%로 받고 이혼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이 씨 측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권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인 만큼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1: LA 웨스트레이크와 메가더 파크 인근에서 한인 할머니 한 분이 실종돼 가족들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할머니는 지난 토요일 밤부터 연락이 끊겼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웨스트 서드 스트리트 일대 슈페리어 그로서 스마트 주변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인근 지역을 직접 수색하는 한편 병원과 쉼터 시니어 센터 교회 등 여러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목격 정보가 있으신 분은 담당자 줄리박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213-819-3677입니다.
2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국방부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현지 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출국해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현지 정세를 살피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미국이 파병 시점을 once world까지로 명시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한국어로 파병 경고를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전격 파견해 현지 여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11: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파병 압박 속에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3: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설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12: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9: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수 발생 이후 도타스 주가 지난 현재 네팔 트리슐리 지역 군기지 앞에는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으려는 실종자 가족들이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도 잃어버린 가족 생각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벽면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있으며 힌두교 사원 파슈파티나트 화장터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네팔 대홍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가 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16: I heard one word which was spoken by my wife. She told that, oh my god, how big flood. Just like...
1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2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22: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1: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 시내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4: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3: 임기 초반 잇단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신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25: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23: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을 프랑스 대혁명에 빗대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 같은 반동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요구 속에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국정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2: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회담에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보다는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21: 청와대 역시 파병 최종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이 대통령 귀국 이후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회담 직전 진행된 2시간가량의 단독 오찬에선 양국을 넘어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문제도 이

0: 당장 전면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는 논의도 종전보다 더 나아간 진전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범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파병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1: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0: 청와대는 파병 여부 논의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릴지 여부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대미 투자와 2기 내각 안착,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설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YTN 취재 결과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특허 신청 서류엔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5: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승훈 오빠랑 식약처장이랑 그렇게 주고받은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승인 떨어질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네 번이나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4: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 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6: 학술적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단 부분에 기대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4: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을 속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 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0: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강 씨에게 투자한 112억여 원 상당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1: 몇 개월 정도 투자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정상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0: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3: 긴급구호대의 카트만두 철수 행렬을 YTN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5: 에어포트 시대지 아니에요. 네, 그대로. 아저야, 이 봤어? 뭐니? 너 뭐지? 에어포트 아니지.
4: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6: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4: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있고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4: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2: 한국인 근로자가 근처에서 실종돼 한때 우리 구호대의 수색 거점이 되기도 했던 곳, 바로 네팔의 둔체입니다.
3: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은 덕에 다른 지역을 구호하는 거점으로 바쁜 분위기였지만 주민들은 참사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마을도 많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8: 해발 고도 2030m, 산악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네팔 라수아의 둔체. 지난달 대홍수 당시 높은 지대 덕에 토사가 덮치지는 않았지만 인근 발전소가 파괴돼 며칠 전까지 마을 전체가 단전 상태였습니다.
9: 지금은 임시로 전력망이 복구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시로 전기가 끊기고 있어서 전등을 켜보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8: 둔체에 있는 네팔 군기지는 수해 복구와 구호 작전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기가 기지를 수시로 오가며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들을 트리슐리강 상류 마을로 나릅니다.
9: 네팔 당국은 홍수 피해 복구와 주민 구호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해가 큰 마을은 뻘밭밖에 남지 않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10: जस्तै यो टिमुरे भयो अनि यो मेन श्यावरो भेसी भयो यो तल भेत्र अधि यो काल्डेहरू भनेको त अब तिनीहरू त अब केही छैन सम्मै भनाइदियो होइन अब त्यसमा त आफ्नो एउटा जग्गाको लागि पनि खोज्न जाँदाखेरि मेरो जग्गा कहाँ आउँथे ठाउँै थाहा छैन अब चिन्ने भए पो मेरो यो जग्गा छ भनेर मलाई घर बनाउने भनेर आउँछ तर उनीहरूलाई त उठ्नलाई त धेरै गाह्रो छ धेरै गाह्रो छ धेरै
9: नेपाल 재난청은 현지 시간 9일 이번 대홍수로 1,367명이 숨졌다고 밝혀 중국 티베트 당국이 밝힌 사망자 43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4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5,132명으로 집계돼 중국 측 519명과 합하면 모두 5,651명이 이번 홍수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 50대 한국인 선원으로 사고 일주일 만에 100km 넘게 떨어진 경북 포항의 해변에서 수습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1: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발생 열흘째. 기상 악화로 수색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경이 경북 포항 해안해 수욕장에서 변사자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부패가 많이 진행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인선 사고로 실종된 50대 한국인 A씨가 맞았습니다. A씨가 발견된 해변이 사고 해역으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만큼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하다가 침몰한 TNS 캐처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모두 8명.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첫 법원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조 5,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게임회사입니다.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기 1년 전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 책임자는 배우자 이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가액은 법원 평가로만 7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며 권 씨가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치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액 9,44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이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반을 나눠달라는 이 씨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35%로 받고 이혼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이 씨 측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인 만큼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불복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에 받아들인 7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과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0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2: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영화 촬영용이라며 상품권 제작을 직접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상품권 사기 사건으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 60대 여성이 숨진 카페 냉동창고 안에선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30대 A씨가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했을 거라며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가기 전에 상품권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8일 전에 카페에 창고가 설치됐고 피해자를 가둔 전후에 여러 차례 A씨가 다녀간 것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짜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일을 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카페까지 데려온 또 다른 인물도 상품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살인범 행위 위조 상품권 거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의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이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5: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14: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지난달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피해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란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상태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고 신권을 정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노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며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만든 뒤 각종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도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2011년 우편으로 시작해 2020년 모바일로 확대됐고 지금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하 핵시설이라며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란 곡괭이산에서 올해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미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지 플로저스 핵문제부국장 등은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곡괭이산에서 어느 때보다 더 잦은 도로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5개 주요 관심 지점과 이에 연결된 도로들에서 명확한 3단계 활동 흔적이 드러났고, 이는 굴착 단계에서 내부 건설, 외부 보강 단계로 전환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직후 끝날 거라며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그래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한 주요 석유 가스 주식 평가액이 이란 전쟁 발발 뒤 최대 5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 보유했던 주요 석유가스 기업 9곳의 주식 가치는 2월 27일 종가부터 지난달 31일 종가까지 약 150만에서 44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료 가격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1: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2: 이란 테헤란의 한 주유소. 차량과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란 정부는 이달부터 휘발유를 한 달에 110리터 넘게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기존보다 두 배 오른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소비자의 약 15%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거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부담입니다.
3: When passengers see taxi fares rising, they quickly change their minds, saying they would rather walk a few kilometers and catch the subway. That's the effect we see.
2: 장거리 통근자들도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4: With gas prices climbing, we just can't justify using our cars as much. Our paychecks haven't budged, so the more fuel costs rise, the less we're able to drive.
2: 여기에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220만 리알을 넘어서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상승이 운송비를 시작으로 식료품과 임대료 등 물가 전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치솟는 생활비에 연료비까지 더해지면서 이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방은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1: 특히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한성수 국무총리는 즉각 경위와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나흘 동안의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 질의는 미리 보는 김승원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위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6: 기소 계획 보고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까?
7: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5: 이번 사안을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거듭 명명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는데 한성수 국무총리도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8: 정치검찰이 쌓아둔 수사정부의 저수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9: 관계기관으로 해서 유출 경위와 그리고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계사 주가 폭락과의 연관성을 띄우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10: 부정 청탁으로 3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내관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5: 개각 과정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론을 정조준했습니다.
11: 재청할 때 불기소 이유서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12: 관련된 부분들은 후보자가 좀 더 청문회에서 세부적인
11: 사항 말씀. 총리,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재청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5: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사생결단 공방이 이어지면서 남은 대정부 질문 일정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3: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다.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저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속보가 하나 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에 메모가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그런데 뭐 이제 오른쪽 그 메모는 조금 잘 보입니다. 이진숙, 한동훈 하고 이제 영어로 아웃이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뭔 뜻인지 알겠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왼쪽 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또 매의 눈으로 해설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고 훈식, 원식, 청래 영어 이니셜로 MJ 지금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훈식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고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은 뭐 이 세 명은 뭐 원래 좀 이름이 나왔었죠. 그렇죠. 세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MJ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MS란 말도 있더라고요. 본인이다.
1: 아.
0: 김민석 본인.
1: 이거는 S는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S 아니에요?
2: 아니고 MJ와 인연이 많잖아요, 이분이.
0: 예, 예. 몽준.
2: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잘 안 보이는 거.
0: 뭐 정원호 이야기, 그러니까 정원호 적으라고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예. 글쎄요, 이거 뭐 누군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MJ가 아니고 HJ다. 그래서 뭐 김현종이라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2: 아니요, 이거 M자예요.
0: M자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럼 영어 이니셜은 알 수가 없더라도 뭐 나머지 강훈식 또 정청래, 우원식 이렇게 세 명 뭐. 그동안 쭉 있어왔던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1: 그렇죠. 뭐 되게 놀라운 건 아니고 그냥 내 언론이 주목한 건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하고 연동해서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뉘앙스에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그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물러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계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림이. 그러면 이게 진보통합이 여기서 그 민주진영 통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냐 뭐 다양한 또 이야기가
0: 뭐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뭐 정청래 전 대표도 후보로 올라가는 거고. 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첫 번째 당대표 준비할 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당대표 1년짜리 당대표를 나가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을 나가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당대표를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아마 당대표 생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좀 달라요. 서울시장 자체가. 그때는 무조건 민주당 이긴다고 했었을 때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데 그 역대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를 살펴보면 민주당 사람이 나와서 당선된 적은 없어요. 다 외부 인사들이 당선됐거든요. 뭐 고건이라든가 조순, 박원순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이 민주당 내부 사람으로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3: 네, 사진이 찍혀갖고 오늘 뭐 정치부가 아주 다 난리가
0: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3: 예. 예, 근데 처음에 원식이 한 번에 안 들어와갖고 이름이 원식이 누구냐 이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여의도에서는 다 이름이 어느 정도 거론이 되던 분들이라서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김민석 후보가 벌써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은 형이 선거가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할 텐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자체가 서울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내란을 겪으면서 나름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또 중도에 소구층이 있다.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3: 네, 뭐 사실 이제 국회의장을 지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느냐 정치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은 존재할 텐데.
0: 아,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3: 네, 뭐 장관도 네. 뭐 네. 총리 후보에도 네. 하마평에도 오르고 하니까.
0: 정세균 근데.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그 의원식 국회의장이 어쨌든 비상겸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뭐 중도라든지 이런 쪽에 확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른바 이제 진영 내에서의 호감도도 좀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책임은 아닌데 국회의장을 지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 야권은 하마평에 올라온 인물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로.
2: 야권은 좀 조심스럽겠죠. 전제가 오세훈 시장이 낙마한다라는 전제로.
0: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러나 뭐 그 1심 판결이 난 다음부터 상당히 그 마치도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0: 예, 예.
1: 혹시
3: 네, 여의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지난번에 어쨌든 명태균 씨가 아니었으면 본인이 될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사실 판 자체는 뭐 그런 부분에서 오르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이미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었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한 분들이어서 근데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시장의 그 선거 결과,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돼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행보만 보면 이제 그 두 의원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1: 당권파에서는 신동호 의원 얘기도 나오고 친한계에서는 배현진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김민석 대표 수첩이 공개되면서 조금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자,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현안은 물론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충돌이 있었는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부 문서가 맞다. 유출건에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검찰 내부 문서가 맞다고 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SNS에 공개한 그 뭐 검찰
3: 기소계획서.
0: 그거는 우리 문건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 네, 그 부분에서 그 외에도 수사 자료와의 동일성 같은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소계획서가 검찰에서 유출이 된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모든 것들이 검찰 수사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굉장히 굳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앞서서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 건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판례가 노회찬 의원의 판례인데 그때 이제 여러 장소에서 그 삼성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났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거는 유죄가 나서 그 집행유예가 달린 징역형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이제 잃었는데 뭐 그 판례 견조 본다라고 하면 본인 SNS에서 올린 건 이게 의정활동 연장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면책특권. 네, 면책특권은 안 될 거예요. 예. SNS에 올린 건 면책특권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소유예 관련, 기소계획서가 그 뭐 절대로 누구도 열람할 수 없는 수사관계자나 검찰이 아니면 열람을 뭐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뭐 변호인이든 그 누구도 열람할 수가 없고 수사기록이든 증거기록이든 공개적으로 편찰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난사파괴 의혹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난사파괴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짚어야 될 게 왜 그러면 이 기소계획서를 그때 올렸었느냐 SNS에 결국 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뭔가 특혜 아니겠느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든 뭘 했든 왜 선처를 했느냐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검찰은 당초에 뭐 징역 8개월 구형을 하는 구공판 그러니까 기소를 할 계획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건 문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기소유예 의견 낸 게 무슨 뭐 민주당 눈치를 보거나 뭐 정권이 바뀔 거를 예단해서 그게 아니고 계엄 이전에 그때부터 기소유예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기소유예 된 계기도 처분한 계기도 선행 사건인 양 씨에 대한 그 청탁 관련된 무죄 부분 판결 나오자마자 8일 만에 기소유예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몰리고 있다고 봐요. 뭐 본인은 지금 많이 고양돼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지금 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0: 근데 뭐 검찰이 저도 당연히 문제고 검찰의 근무하다가 나온 변호사가 줘도 문제고 어쨌든 불법인데 만일 기소 계획서가 아닌 다른 거였다면 그냥 지금의 한동훈 의원 주장처럼 의인이 나한테 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건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수사에서 밝히기도 어려운데 그 기소 계획서를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걸 네. SNS에서 근데 본인도 검찰 출신인데 이게 문제될 거란 걸 몰랐을까 좀
2: 제가 네. 오늘 그 조응천 의원님하고 같이 그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검사 역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기소 계획서를 한동훈 의원이 달라 그래서 받은 거하고 제보를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보를 받은 거면 한동훈 의원한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0: 뭐 준 사람이 그러면 책임을 묻겠죠.
2: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검찰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법무차관의 기세로 봐서는 유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공적으로 조처가 취해질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들고요.
0: 검찰의 가능성도 있겠죠.
2: 뭐 어찌됐든 예, 예. 그런데 그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럽니다. 이제 공익의 차원에서 소위 이제 그 휘슬 블로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부자 고발 같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정당치 못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견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생각하는 또는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공익에 대한 민원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내부자 제보다 한다면은 그 제보 소스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또 그 기본적인 예.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그거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놔봐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나한테 좀 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건 교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한동훈 의원한테 책임을 물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그 어쨌든 제보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언론상에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0: 예. 근데 어쨌든 이건 뭐 국수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니까. 예. 또 만일 뭐 법무부 자체로 감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 견해를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제보로 이 자료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보를 제보와 이 자료 나간 걸 다 섞어서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 하나입니다. 예.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경위수가 없고 그럼 그걸 내부 공익 제보라고 할 수 있느냐? 검찰은 나름대로 법적 절차가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걸 누가 들고 왔다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은 이걸 이렇게 나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만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 그 공익제보가 내부라면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수사검사인데 가정입니다. 수사검사인데 우리는 진짜 김성훈 의원 기소하고 싶었는데 대검에서 하지 말라 그래갖고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검사 조직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이거는 법적 쟁점이 됩니다.
0: 예, 예. 뭐 법적 문제도 그렇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3: 거짓말이
0: 되고 그럼 이제 예, 도덕성 문제로 또 가게 갈 수도 있겠죠.
3: 또 한 가지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인 거는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취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제3자는 지금 현재 이게 검찰 자료라고 하면 무조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보라고 치면 한동훈 의원이 그거를 지시했냐 교사 뭐 그 음모했냐 같이 교사했냐 이런 부분 따져야 될 텐데 만약에 한동훈 이게 취득 시점에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보고를 받았거나 혹은 결제 라인에서 공유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갖고 나서 한 거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에게도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예전에 한동훈 의원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좁혀올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버틴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 신분으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하고 있다라는 점 뭐 검찰로부터 일절 받을 적이 없는데 이건 이제 검찰 자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경로는 본인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못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에 김규현 변호사가 최혜병 사건 관련된 제보를 했을 때는 공작제보범이라는 예. 프레임을 씌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내로남불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붙게 됐습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예. 그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인이 지금 면책특권에 밖에서 지금 이 예,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8월 구형 계획서가 나온 시점은 2024년 아니었습니까? 네. 2024년 8월인데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2023년 그해 말에 아마 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때 그 계획서가 나온 거는 아닌 거는 분명하고요. 요거는 그 법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법무차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도 그 검사와 그 법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예, 아니겠습니까? 예.
0: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말은 내부에서 나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엄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민주당 기류를 좀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한동훈 의원의 헛발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중심이 이 김승원에서 한동훈으로 옮겨가 버렸다. 이런 분위기여서 오히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 지점은 지금 민주당만의 시각이 아니고 지금 여야에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여야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도 뭐 본질은 오빠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하니까.
1: 박민영 뭐 아 그 이분 뭐 이름 말씀 되게 안 좋아하시던데 그래서는 오늘 이제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비슷한 시각이 지금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0: 예. 그런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 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위원도 좋고 증인도 좋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논란이 한동훈 의원이 의혹제기하던 초반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과 맞대응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관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노텐도어 첫 번째 이제 백브리핑 같은 경우가 이 증인으로 나올 거냐 위원으로 뭐 해달라고 할 거냐 이거를 묻는 과정에서 길어진 질의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쟁점이었는데 민주당은 이거를 더 이상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라는 좀 입장을 정한 것 같고 애초에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초반에 제기했을 때는 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일켰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골격 자체는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유예라고 하는 처분이 완전히 무혐의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치가 묘한 게 검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드리블을 해서 이슈를 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정치는 이제 그런 과정만 있는 건 아니어서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김승원 의원이 본인의 이제 문제를 소명해야 되는 게 별도 트랙 하나의 트랙이고 그건 뭐 원래 있는 트랙이죠. 근데 거기 위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적정선을 넘어버리는 폭로를 하고 제기를 하는 과정이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정치 뉴스는 어쨌든 볼륨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볼륨이 빠진 자기들에게 예. 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정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정치만 갖고 있는 예. 고유한 특성이죠. 이상한 지점이죠.
2: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권파의 그 당대표도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죠. 예. 본인도 9월 며칠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그 오빠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예. 9월 8일부터 자기 입장을 예. 바꿨고 지금 언급된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그 최측근 중에 측근 심지어는 친위대라는 말까지 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그 김승원 후보자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부에서 비토 정서를 표출하는 예.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의 적절성이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지지층 내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내 분위기보다 전체 여론,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가운데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을 좀 지원 사격을 해야 될 텐데
2: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죠.
0: 그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오늘도 김태호 의원이 장동혁, 한동훈 만나야 된다라는 글을 국민의힘 단체방에 올렸는데 찬성 입장 밝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 한기호 의원.
1: 네. 그리고 그거를 고성국 TV에 고성국 씨가 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0: 아, 그러니까요.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오늘만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SNS에 38개, 9개 글을 올렸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방송 끝나고 한 20개를 더 올렸더라고요.
3: 6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60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검사 시절과 지금 정치 시절이 다른데 네. 게다가 오늘은 김승환 양씨 집에 갔는지 밝히라고 했거든요.
3: 그러니까 이게
0: 그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하고 진짜 이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3: 그러니까 예. 뭐 여의도에서는 주변에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슈를 몰이를 할 때 누구나 이제 본인에게 익숙한 경로 우전성 같은 거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사 정치라고 부르는 건데, 검사는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대서특필을 해주면 결국엔 그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정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데 한동훈 의원이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의 이슈를 드리블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지원사격을 안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친한계 의원 중에 누군가가 인사청문회 들어가고 그럼 이제 거기에 자료를 주고 인사청문회에서 터뜨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협업이나 팀플레이도 가능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각광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빛나기를.
0: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어제만 해도 사실은 김승환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거든요. 오늘 기류가 어떻게 됐냐면 다 한동훈 얘기예요.
3: 네, 한동훈.
0: 그러니까 로비하고 청탁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고 이런 게 있었느냐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막 올리는 게 맞냐 안 맞냐 본질을 다 지금 방송을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1: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며칠간 방송에서 이미 있었던 양 씨에 대한 판결 내용이라든가 검찰의 기소유예에서 이제 불기소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에서 거의 대부분 반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너무 글을 많이 올린 것 중에는 좀 무리수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 그 뭐 집에 간 적 있니 없니 이것도 뭐 보고 싶어 눈물이 날 것 같니 이런 거 계속 올리는 게 뭔가 남녀관계가 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다 어떤 그 언론의 단독 보도 기사를 보니까 그 양 씨라는 분이 연인 관계였던 사람은 강 교수라는 거예요. 강 교수하고 양 씨가 연인 관계고 이거는 양 씨가 자신의 변호인 의견서에 적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양날일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무리수인 게 강 씨와 양 씨가 거의 동업 관계이고 그렇게 아주 그 남녀 관계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그걸 알면서도 김승원 의원이 그걸 도와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양다리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양다리인 상대방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수습 안 되는 거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아니 뭐 그 네. 말씀도 일리가 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검사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제 그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지
0: 예.
2: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과거에 검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이슈가 애초부터 그러면 공익으로 시작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적 관계라는 부분이 부각되는 거고 예. 그 정도 판단은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국민의힘의 지원 사격이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사실은 정치라는 건 같이 그럼요. 하는 것이 훨씬
0: 예.
2: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이미지 구축에도 예.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 친한계에서 몇 명이 해요. 거들기는 하는데 한동훈만큼 임팩트가 또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달리 뒤집어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 한동훈 의원 대응팀까지 만들어서 비판을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라기보단 소위 그 필요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가지고 뭐라 그랬지? 무슨 가위? 쪽가위? 뭐 그러면서 그걸 붙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 터트린 그 내용들은 팩트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유권자는 봐요. 지금 이걸 우리가 법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예. 법 감정을 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나와서 그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그 깊은 인상을 받은 거는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5: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4: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6: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5: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긴급구호대의 카트만두 철수 행렬을 YTN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7: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6: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 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있고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6: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4: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체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수색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사각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2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

0: 보도입니다.
1: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용이 됐습니다.
1: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 The finance minister has estimated that rebuilding all of this will cost about $4 to $5 billion, and that's a tenth of our economy.
1: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네,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개각 후 폭풍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비 의혹,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6: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6: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5: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8: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5: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 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9: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10: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검찰 자료 상납 게이트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한 한 의원은 자료를 더 공개하라면서 김 후보자와 양

0: 장모 씨의 특수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1: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 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집기해서라도 후보자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1: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천악해 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4: 브로커의 자택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1: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5: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인사청문회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1: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하고 있는데요.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6: 송영길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다간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8: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6: 정작 용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9: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0: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1: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12: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중진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6: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해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프랑스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3: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 시내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14: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5: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4: 임기 초반 이딴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신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16: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14: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을 프랑스 대혁명에 빗대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 같은 반동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요구 속에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국정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7: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한국인 선원이었는데 사고 일주일 만에 100km 넘게 떨어진 경북 포항의 해변에서 수습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8: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발생 열흘째. 기상 악화로 수색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경이 경북 포항 해안의 수욕장에서 변사자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부패가 많이 진행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인선 사고로 실종된 50대 한국인 A씨가 맞았습니다. A씨가 발견된 해변이 사고 해역으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만큼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하다가 침몰한 TNS 캐처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모두 8명.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7: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영화 촬영용이라며 상품권 제작을 직접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상품권 사기 사건으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 60대 여성이 숨진 카페 냉동창고 안에선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30대 A씨가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에 쓸 거라며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가기 전에 상품권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8일 전에 카페에 창고가 설치됐고 피해자를 가둔 전후에 여러 차례 A씨가 다녀간 것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짜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일을 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카페까지 데려온 또 다른 인물도 상품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살인범 행위 위조 상품권 거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7: 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두 달 넘게 보강 수사를 이어온 끝에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허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경찰차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대낮에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비틀거리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국과수 소변 검사는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의 신체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A씨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선 비닐에 담긴 필로폰까지 확보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약을 절차에 따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처방 전에 없는 성분까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달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구매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0: 네, 이번엔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7: 공화당이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여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텍사스 현지에 나가 있는 홍상희 특파원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서 네. 이례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는 건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20: 네, 저는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공식 행사는 이곳 시간으로부터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텍사스는 현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붉은 마가 모자와 티셔츠를 입은 공화당원, 지지자들이 속속 행사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공화당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1: We do not want to live with Democrats in control ever again. We did that, and it was horrible.
22: My expectation is to get everybody motivated, you know, to let them know that how important that this is for Texas. We can't lose our state. We need to stay red.
20: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3: But those people cannot have nuclear weapons, and they were about to do it. So all the other presidents just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and Trump stepped up and did the job.
20: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전당대회는 최대 2만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과 켄 팩스턴 상원 의원 후보를 포함해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는 상하원 후보들이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는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레이크 라일리 가족이 나와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세금 인하를 주제로 연단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기조연설에 나서 관세와 이민 정책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총격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폐막 연설로 지지층 결집을 이어갑니다. 민주당도 텍사스에서 지지층을 위한 맞불 행사에 나섰습니다.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캠프는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고 텍사스주 노동자 유권자의 투표를 호소했고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조사도 전당대회를 찾아 민주당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0: 네, 보니까 현장이 북적북적하긴 하네요. 워낙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는데요. 공화당이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여는 이 배경은 뭡니까?
20: 네, 아무래도 텍사스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가 격전지로 떠오른 것은 상원 의원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접전을 벌일 정도로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탈라리코 후보가 압도적인 선거 자금을 모급하고 있고, 이 팩스턴 후보의 윤리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에서 38년 만에 상원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텍사스주에서 상원 자리를 내줄 경우 공화당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티노 유권자의 표심 이탈도 공화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텍사스 수성을 위한 공화당원들의 총력 대응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 마가는 천만 달러를 투입해 팩스턴 광고에 나섰고,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는 아메리카팩에서도 2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활동위원회인 슈퍼팩에 10억 달러, 1조 3,400억 원이 있다며 나라를 위해 많은 돈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 또 위스콘신주의 하원의원 등 이 경합지 후보들은 불참을 결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이번 전당대회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자,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간 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라면서 치솟은 국제 유가도 그때는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7: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제 구역을 확대하고 앞으로 공격의 10배로 보복하겠다며 경고 수위도 높였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은 유가가 11월 이후에야 내려갈 거란 취지의 발언을 했나요?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면서도 이후에는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하기 시작해서 미국 내 휘발유값은 현재 절반 수준인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 I think the war will end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Because they can't hold out any longer. I think for gasoline, we'll get them below $2 a gallon.
4: But not until after the midterm.
3: I think i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longer than the midterm.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유조선을 약 9척 제거했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공격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 5월 22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새로운 해상 통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2: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로 설정하는 해상 통제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밖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남동부의 핵심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에서 시작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해역이 대상으로 정확한 해상 좌표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사전 협의 없이 이 구역을 통과한 선박에는 보험과 항만 지원 등 해상 운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도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이 이란 목표물 두세 곳을 공격하면 20개 목표물을 타격할 만큼 이란의 보복 능력이 강화됐다면서 대응 수위도 높였습니다. 결국 이란이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보험과 항만 서비스까지 동원해서 호르무즈 상선 운항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7: 네, 중동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고요?
2: 네, 미국과 이란이 상대 측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라크 영해에서 대형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료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던 파나마 국적 유조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걸프 해역에서도 선박 피격 보고가 잇따랐는데요. 영국 해군사나 해사무역기구는 전날 밤 걸프 북부와 오만만, 아랍에미레이트, 라시드항 인근 등에서 복수의 상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전날 미국이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유조선 8척과 미국 선박 2척 등 10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확전과 별도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박도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핵 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건 20년 만에 처음인데, 이란은 즉각 정치적이고 편향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서늘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강원 산간은 대관령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이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 15.8도, 춘천 12.4도, 강릉 13.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도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환 후보자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여전히 법적으로는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YTN 취재 결과 확인된 내용인데요. 특허 신청 서류에는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김승환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3: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승훈 오빠랑 식약처장이랑 그렇게 주고받은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승인 떨어질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네 번이나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2: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네, 2부 명당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5: 먼저 지금 현안 문제보다 좀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에 관한 공조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파병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파병해야 돼요?
6: 아, 쉽지가 않죠.
5: 쉽지 않아요. 예.
6: 우리 헌법상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뭐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5: 네.
6: 이라크전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5: 네.
6: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또 들어줘야 되는 거죠.
5: 네.
6: 예,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뭐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네. 일단 이거 이 미국을 설득을 해야죠. 이게 쉽지가 않다.
5: 파병하는 게 쉽지가 않다.
6: 그렇죠. 이게 국회에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봐야죠.
5: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비전투병 이런 파견도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
6: 아무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5: 네.
6: 저기로서는 뭐 계속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6: 또 뭐 하다 보면 뭐 방법이 나오겠죠. 하여튼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게 네.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구체적 뭐 요구가 온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5: 근데 현지에 뭐 UAE에 실사단 파견한 거 보면은
6: 네.
5: 일단은 파병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준비하는 거는 같아요.
6: 글쎄, 제가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 측에 요청해 보면 자기들로서 아직 정리된 게 없다는 거니까 서로서는 뭐 가장의 기초에서 말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세요, 대표님?
6: 아니 제가 이제 육선 의원이 됐잖아.
5: 예. 그러니까
6: 집권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5: 예.
6: 초선 재선 때처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제가 초선 때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5: 맞아요.
6: 바그다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네.
5: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만약 파병 동의안이 이렇게 국회로 넘어오면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의 생각과 분위기는
6: 쉽지 않겠죠.
5: 쉽지 않습니까?
6: 네.
5: 큰일이네요. 그럼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만약 파병을 하게 된다면.
6: 아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마세요.
5: 네.
6: 지금 대통령 입장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5: 죄송합니다.
6: 예.
5: 그 남북대화 접점인 동방경제포럼 지난 1일에서 4일 열렸는데 가고 싶으셨는데 못 가셨죠?
6: 네. 너무 준비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촉박했고.
5: 네. 예.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 했어요?
6: 아니 원래 이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푸틴이 이제 야심적으로 준비한 그 국제 포럼인데 지금 꽤 됐어요 시간이
5: 네.
6: 이제
5: 네.
6: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셨던 바가 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거의 정부 대표단을 안 보내고 있죠 지금까지.
5: 네, 근데 못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 문제 여쭤볼게요.
6: 네.
5: 결국에는 뭐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국이 시끄러운데 김승원 용해인 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한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거든요. 대표님 생각도 같으세요?
6: 저는 그 당연히 김승원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서 본인의 해명과 그걸 다 저 점검되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 네.
6: 용해인 후보는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면은 장관직을 좀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6: 그렇습니다. 그 아니면 둘 다 어려울 수가 있다.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5: 가장 큰 용해인 의원의 문제점 뭐라 생각하세요? 그냥 비례대표를 나는 같이 하면서 장관할 거야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논란들도
6: 처음에는 그걸로 출발했죠.
5: 네.
6: 비례대표는 보통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야 사표를 내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네.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의 속성상 어떤 전문적 영역으로 국민이 직접 맞아요. 선출하지 않는 사람을 국회로 보냈는데 맞습니다. 장관으로 가면 의원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5: 네. 그 기본소득당에서는요, 그 용해인 후보자의 남편이 최고위원 되고, 용해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이 지금 기본소득당 당대표 되고, 보좌진 출신들이 최고위원 점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비례대표랑 또 의원직, 장관직 같이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 정당의 한계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제가 소나무당을 창당해봤잖아요. 그렇죠. 오프닝에서 당을 창당하려면 다섯 개 지역에 5천 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충 이거를 어설프게 뭐 정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5: 네.
6: 저 같은 경우는 FM으로 다 했고 제가 뭐 제 아내나 아들 딸이 뭐 당직을 맡거나 당에 뭐 개입한 거 전혀 없습니다.
5: 네.
6: 원외 정당이었습니다.
5: 네.
6: 이게 정당이죠. 이렇게 하는 게 네. 객관적으로.
5: 근데 그렇게 좀
6: 우리 그때 황태현 박사님이
5: 네.
6: 우리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고요.
5: 네.
6: 근데 이거는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고 보조도 받은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5: 대통령께서는 근데 왜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을 하셨을까요?
6: 글쎄요. 그건 뭐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었겠습니까? 거기 뭐 인사 검증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5: 네.
6: 거기는 이제 20, 30대 뭐 젊은 의원 또 국회의원을 해야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겠죠.
5: 알겠습니다. 그 제가 뭐 민주당 중진 의원분들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나오신 분들 모두 다 거의 용해인 후보자는 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 민심이 심각히 안 좋으니까 그렇죠. 특히 2030 세대들한테 더 안 좋아요.
5: 네.
6: 이거 역설이잖아.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030 세대를 발탁해서 장관을 한다는데 네. 반대 효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5: 그러면은 그냥 청와대 차원에서 지명 철회하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용해인 후보자는 계속 지금 인사청문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6: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또 그분의 명예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으로 하여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철회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5: 알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6: 배려가 필요한 거죠. 성은.
5: 알아서 잘해라. 이런 뜻으로 좀 듣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얘기해볼게요.
6: 네.
5: 지금 원래는 용해인 후보자 상당히 논란이 클 줄 알았는데 점점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6: 일부러 만드는 거죠.
5: 한동훈 후보가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6: 아, 그렇죠.
5: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한 공격?
6: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님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사 11명이 투입이 돼서 거의 3년 동안 수사를 해서 네. 기소유예 결과를 낸 건데
5: 네.
6: 기소유예 과정, 그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이러한 이런 증거물이나 녹취록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 네.
6: 이거를 찔끔찔끔 그것도 편집을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 국민이나 시청자들의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풀이는 것은
5: 네.
6: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그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이 서초동 편집국장,
5: 네.
6: 서초동 가이손 그런데 여의도 편집국장이 돼서 여의도에 와서 또 이런 가위질을 하는 이런 어설픈 행위를 하는 것은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자질이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말이요.
5: 네.
6: 그 삼성그룹의 떡 떡값을 주고 관리했던 검사들 명단을 발표했던 이후로 네. 통신비밀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5: 네.
6: 그때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들은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명확한 판결로 인터넷에서 SNS 올리거나 국회 로텐도올 같이 네. 지금 이번에 한동훈처럼 한 것은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 발언이 아닌 이상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이번에 이제 고발했잖아요.
5: 네.
6: 이제 김동호 의원이 고발했고 뭐 김경호 변호사님도 고발한 것 같은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대표님 한동훈 의원의 네. 그러한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주당 네. 의원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 네, 네.
5: 그런다고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한 저런 민원 처리 방식이 네.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6: 그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같이 공방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청문 없이 비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국회의원 육선을 했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저한테 청탁을 할 거 아니에요.
5: 네.
6: 이거 민원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의 임무가 단일한 그런 억울한 민원들을 보고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김성훈 의원도 변호사가 무슨 그게 뭐 코로나19 의약품 백신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은 좀 검증을 하겠죠. 택도 아닌가라면 차단할 거고 그러나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사실 여부를 잘 체크해봐라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식약청에서 이걸 점검을 했더니 거기서 판단했으면 식약청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식약청장을 엄청나게 대다가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그건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5: 네.
6: 식약청장이나 관련자들이.
5: 네. 네.
6: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행위로 찔금찔금 일부 부분을 폭로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를 통신 영장을 가지고 다 복합해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모라는 그 사업자의 핸드폰 4대를 압수했더니 4년간 녹음 파일이 다 거기에 저장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5: 네.
6: 그러면 4년 동안 4대의 핸드폰에 녹음 파일을 다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5: 네.
6: 그랬더니 김승원을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생각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봉지욱 기자가 밝힌 것처럼 무슨 청와대 보고한 것도 없는데 다 그걸 잘라서 그런 것처럼 붙여가지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을 하는 전형적인 얄팍한 특수부 검사의 그 안 좋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동훈은 네. 이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가세연에 가서 강용석 김세희랑 네. 같이 그런 거나 해라 슈퍼챗이나 받고
5: 네. 근데 대표님 이러한 민원 처리 방식이 과연 네.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요.
6: 네.
5: 어제 김승원 후보가 공개한 그 양모 씨랑 네. 녹취록을 보면은요. 네. 거기에 양모 씨가 네.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오빠 이게 제일 좋아.
6: 네.
5: 나를 믿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청장에 전화할게. 이게 민원 처리 방식이 맞아요?
6: 그 대표님? 전후의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제가
5: 있어요. 그러니까
6: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고 네. 그 두 분 간에 수많은 그동안 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들어보자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될 문제지 이게 누구 한 사람 이야기 듣고 마녀사냥할 네.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 제 주장이죠.
5: 대표님한테 누가 혹시 아는 여동생이 아, 네. 그런 식으로 부탁하면 대표님 똑같이 김승원 의원처럼 민원 처리 하시겠어요?
6: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다 체크를 해보겠죠. 네. 저도 수많은 저도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옵니다. 뭐 서류를 가지고 뭐 좋은 제안입니다. 뭐 새로운 발명품이 생겼습니다. 뭐 이건 모든 만능 무슨 치료약이 생겼습니다라고 이거를 좀 승인받게 해주세요. 가져오면 제가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5: 그렇죠.
6: 일단 보좌관한테 맡겨서
5: 네.
6: 보좌관한테 자세히 들어보고 이게 타당성 있는지 체크해봐라.
5: 네.
6: 그 일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관계기관에 보내서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전혀 내 개인의 뭐 부탁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아니면 리젝트하고
5: 그렇죠.
6: 이렇게 하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5: 근데 그 정말 그 전문가도 아닌 그 여동생의 얘기만 듣고 시각청장에
6: 그러니까,
5: 전화하는 게 맞냐고요.
6: 청문회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5: 보자고요.
6: 예, 그게 그 이외의 이야기도 다 있을 거니까.
5: 네. 그 의원님도 좀 화제인데요. 네. 대표님 여우예요?
6: 그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5: 호랑이처럼 생기셨는데.
6: 뭘 곰이나 무슨 황소나 네. 이런 말은 들었어도.
5: 그 혹시 양모 씨랑 대표님하고 혹시 관계가 있거나 만나셨거나 얘기 나누셨거나?
6: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5: 그럼 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고?
6: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네. 제가 국회의원 지금 육선을 하면서 송영길 측근이라고 제 이름을 팔고 다니고 다닌 사람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5: 네.
6: 크로스체크 들어오면은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자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5: 네.
6: 혹시라도 제가 뭐 기억 못한 게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 그분 사진이 있더군요.
5: 네.
6: 그 양지원이란 네. 뭐라고 장세창?
5: 양수진?
6: 야, 그런가요?
5: 네.
6: 전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아, 네. 사진을 네. 보니까.
5: 예. 되게 좀 기분도 나쁘시고 황당하셨겠네요. 이렇게 이름 오르내린 거 보면은.
6: 좋지.
5: 그 대표님 이게 참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6: 네.
5: 김승원 대응팀도 만드시고
6: 네.
5: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6: 네.
5: 과연 김승원 후보자에게 좋을까, 대통령 지지율에 좋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6: 네.
5: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하락 추세고
6: 네.
5: 오늘 방금 전에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6.4%로 지금
6: 네.
5: 제일 낮아졌고
6: 네.
5: 특히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70%로 높아요.
6: 네.
5: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어하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셨으니까 계속 끌고 가야지 이게 과연 정권에 좋을까?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6: 난 방어하지 않잖아요. 용해인 네.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 네. 아니 이제 한동훈 의원을 막 공격하시고 청문회까지 가보자.
6: 김승원은 방어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5: 네.
6: 한동훈의 공격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5: 네.
6: 아주 비열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5: 네.
6: 이번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을 들어와가지고.
5: 이번 개각이.
6: 아니고 더구나
5: 네.
6: 한동훈이가 주도했던 그동안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그 주변 특수부 세력이 만들었던 그 기소된 게 대부분 무죄 나온 거잖아요.
5: 네.
6: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무죄 나왔죠.
5: 네.
6: 양승태 무죄 나왔죠. 저 송영길 무죄 나왔죠. 노웅래 무죄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을 기소할 때는 뭐 돈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국회에 와서 이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나도
5: 네.
6: 물어봤어요. 노웅래 의원님한테.
5: 네.
6: 그런 일 있었냐? 없었다는 거고 법정에 나와서 그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박우식의 부인
5: 네.
6: 조규청이라는 네. 여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을 뭐라 그러냐? 그건 부스럭거리는 게 돈 봉투 소리가 아니라 서류 봉투에서 뭘 꺼내는 소리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5: 네.
6: 조규청이가.
5: 네.
6: 이런 나쁜 친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그러면 도대체 그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가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일반적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요구를 설명할 때 했던 그런 부스럭 소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수사 담당 개별 검사한테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네.
6: 이것도 검찰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5: 네.
6: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 있고 그러는데 드라이하게 보통 체포동의안 가결해 주세요 하고 들어간 게 일반적인 법무장의 관례였는데 자기가 검사 생활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생생한 증언이 있는 건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과장된 행위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5: 네.
6: 한동훈 의원님.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5: 대표님 한동훈 의원의 저런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6: 예, 예.
5: 한번 좀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국민한테
6: 이 양반이 장동영한테 밀리니까 지금 쓸데없이 지금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5: 네.
6: 괜히 지금 김승원을 어떻게 재물로 삼아서 자기
5: 네.
6: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5: 알겠습니다.
6: 생각합니다.
5: 김승원 후보자가 그냥 단순히 뭐 식약청 부정청탁 의혹뿐만이 아니라 뭐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6: 네.
5: 200만 원씩 조금 뭐 페이백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6: 네.
5: 의혹도 있고 본인 부인이 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자녀들이 거기서 월급을 받고 또 수원 씨로부터 8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살펴봐야
6: 그렇죠.
5: 될 부분들이
6: 예.
5: 있는 거 아니냐?
6: 살펴봐야죠.
5: 그런 것들은
6: 한동훈 법무장관 때도 그렇잖아요.
5: 아이고 자꾸 한동훈 얘기만 하세요.
6: 왜 한동훈도 법무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 네.
6: 한동훈 그자가 자기 처남이 진동균 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 두 명을 성추행해서 사실 범죄로 구속돼야 될 범죄 행위를 했는데
5: 네.
6: 그거를 일반 사표 처리해서 일반 회사에 그냥 취직시켰던 거 아니에요?
5: 네. 알겠습니다.
6: 나중에 밝혀져서 이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5: 지금 뭐 하여튼 김승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되는 거 여쭤보는 거고요.
6: 네.
5: 대표님
6: 네.
5: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와 같은 의혹을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6: 네.
5: 대표님은 인사청문회 가서 보자, 들어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퇴하라고 하시겠어요?
6: 아니, 야당들은 계속 그런 공유를 할 텐데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청문회에서 같이 공방이 될 정도 사안이 아닙니까?
5: 네.
6: 이게 완전히 뭐 청문회도 가지 못할 정도의 들어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5: 청문회 일단 가서 네. 보자.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정정식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6: 네, 네.
5: 여야 협치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헌 없다. 네. 뭐 사전투표도 폐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험한 말을 했는데 현장에 계셨죠?
6: 네.
5: 어떻게 들으셨어요?
6: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더 이상 이제 공안검사 출신들 좀 국가의 지도자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윤석열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5: 네.
6: 정점식 이 양반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5: 네.
6: 정말 저는 학생동 노동운동 할 때도 검사들한테 시달려왔는데
5: 네.
6: 국회의원 돼서도 검사들에 시달리고 이 검사라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지만 검사의 기본 성격이 뭐예요? 범죄를 발각하고 잡고 수사하고 취조하고 구속시키고 기소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서민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검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던 사람이 물론 네. 그걸 극복하고 훌륭한 검사님도 계시죠. 저도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만
5: 네.
6: 대부분의 검사들은 행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사고의
5: 네.
6: 상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그 원내대표 연설도 정치적 상상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국회의원으로 입혀놓은 것 같은 안타까움.
5: 네.
6: 협소함이 느껴졌습니다.
5: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6: 네.
5: 그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그 어제 민주당 TV 나가서 방송하시는 네. 거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괜찮아요? 자리 잘 잡았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6: 뭐 이제 지금 실험방송 하고 있는 거잖아요.
5: 네. 네.
6: 근데 이제 그 양면성이 있죠.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5: 네.
6: 또 이제 공식 집권 여당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5: 네.
6: 근데 박영식 앵커가 또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5: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방위에 계시잖아요.
6: 네네.
5: 강신철
6: 네.
5: 국방부 장관 관련된 의혹도 좀 몇 개 나왔거든요.
6: 네.
5: 7개월 위장 전입 아들의 7억짜리 임원의 찬스. 네. 이 강 후보자가 어떤 좀 해명을 내놔야 될까?
6: 뭐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5: 네.
6: 오기 전에도 제가 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5: 네. 별 문제 없대요.
6: 뭐 처분에 해명 되겠죠. 왜냐하면 군인들은 근무지가 자주 옮기니까 사실 계속 지방만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5: 네.
6: 지금 천왕동 이 주택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곳으로 계속 살던 곳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5: 네.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6: 아, 그게 뭐 무슨 위장 전입이 될까요? 대신 이제 GOP 근무 이럴 때 하다 보면은 주소를 옮길 때가 있겠죠. 그럼 이 천왕동 현대 주택과 좀 구분돼서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주택 자체가 무슨 투기용으로 산 것도 아니고
5: 네.
6: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아 지금까지 살던 곳이라는데.
5: 네.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때문이라도 국방부 네. 장관은 좀 빨리
6: 네.
5: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6: 그래도 듭니다. 이 정도 후보면 훌륭한 후보 아닙니까?
5: 그런데 한미연합 부사령관 할 때요.
6: 네.
5: 그때 불법적인 비상 계엄 시절이었잖아요.
6: 네.
5: 그때 좀 어떠한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6: 네. 그건 뭐 청문회에서 검증해 보면 되겠죠.
5: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청문회 때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저희들 계속 잘 지켜볼게요.
6: 네. 감사합니다.
5: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중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외부의 바람을 맞아서 생기는 병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스트로크, 한 방 맞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옛부터 중국에서는 중풍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흔적들이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돼지나 원숭이 등 동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머리를 열어 뇌의 여기저기를 건드려 보면서 뇌의 어느 부위를 건드렸을 때 몸이나 팔 혹은 다리의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서 뇌와 근육에 관련이 있는 침자리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중풍을 더 정확히 알아가게 되었고 진단과 치료에서도 더 발전하고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중풍은 허혈성으로 오는 뇌혈전증, 뇌색전증 그리고 두 가지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중 영어로 애니리즘이라고 하는 유전성이 강한 뇌출혈이 있는데 예후는 가장 나빠 대략 50% 정도에서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중풍 증상인 급성 국소적 중추신경장애인 TIA, 트랜지언트 이스키믹 어태크가 있는데 면밀히 따지면 수출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혈액 공급 부족으로 뇌 혈관 벽이 내부에서 부어오르거나 협착이 생겨 발생을 합니다. 보통 24시간 내에 부었던 혈관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혹은 협착되었던 혈관이 서서히 다시 열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팔 혹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감각이 이상했는데 오후나 저녁이 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풍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풍이 올 때는 좀 크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을 임상에서 보게 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7: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수요일 3부와 4부는 전지적 국회 시점,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전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당 관점으로 풀어주실 더불어민주당 김용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김용배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야당 관점으로 풀어주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3: 아, 그 얘기 또 왜 하시나 했어요.
5: 도봉구가 나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3: 좋습니다. 아, 김용배 의원님도 이렇게 저런 거 뭐 하나
4: 알겠습니다.
3: 닉네임 하나 만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5: 아, 성나스 이러면 좀
4: 역시 김재섭이요.
3: 예. 그리고 기자 관점으로 국회를 풀어주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정말 참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회로 가볼게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열일하고 계시는 분들,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다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곽 기자님,
6: 네.
3: 한동훈 의원의
6: 네.
3: 이 SNS 보는 게 1위라면서요?
6: 아니, 너무 많죠, 사실.
3: 너무 많아요?
6: 너무 많죠.
3: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40건 올렸다고. 뭐
6: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 한동훈 의원의 개인 SNS는 그러니까 그 원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원래도 보통은 보도가 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기자들이 이게 팔로우를 해놓는 정치인과 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3: 네.
6: 보통 SNS에서 주요하게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가 있으면은 짧게라도 쓰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3: 네.
6: 한동훈 의원인데, 근데 본인의 스피커 크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메시지 양이 쏟아지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분들은 아, 내가 단타로 했을 때 잘 이제 언론이 안 받아준다거나 뭔가 좀 이슈화가 쉽지 않을 때 막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3: 네.
6: 근데 한동훈 의원은 그 정도 사이즈의 분은 아닌데 너무 많이 올리니까 사실 기자들이 껌껌이 된 팔로워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은 오전에 이거 모아가지고 쓰고 있어야지. 근데 쓰는 중에 또 갑자기 뭐가 새로 올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따라가서 기사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3: 기자분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때요?
6: 좋지 않죠.
3: 왜 좋지 않죠? 혹시 좀 진보 쪽 기자분이라서 좋지 않다.
6: 이거는 그 또 그 뭐 진영색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3: 왜 좋지 않아요?
6: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를 쓰는 중에 뭐가 자꾸 생겨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식이면 오히려 기사화 탈 타이밍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3: 네.
6: 이건 순전히 오롯이 기자 입장인 겁니다.
3: 네.
6: 이게 실제 이제 이슈의 파급력과 별개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제 각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서 저 간다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면 끊을 타이밍이 조금 판단이 어려워져요.
3: 네.
6: 혹시 하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따가 또 쓸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뭐 오후에 종합으로 크게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오전에 빨리 치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 건 그냥 어제랑 비슷한 얘기 같으면 넘기고 내일까지 볼까 이게 바로바로 안 서요.
3: 네.
6: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이제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 대여 전선에 최선봉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긴 한데
3: 네.
6: 기자로서는
3: 네.
6: 말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 김용배 의원님.
4: 네.
3: 한동훈 의원의 저런 공격 아파요? 아니면은 한동훈은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 사실은 이제 장관 청문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전체 내용은 뭐 별 게 없는데
3: 네.
7: 대목이 조금 아픈 대목이 있죠.
3: 네.
7: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니죠. 의원께 아니 그게 도대체 자료가 어디서 났냐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3: 네.
7: 이게 전형적으로 특수부 검사가 하는 행태거든요. 한동훈 장관 시절에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웅래 의원 뭐 이렇게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길게 설명을 하면서 부시럭 그러면서 심지어 설명까지 붙였어요.
3: 네.
7: 이게 돈 봉투를 만지는 소리입니다.
3: 네.
7: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길게 이제 뭐 대단한 범죄자를 이제 기소하는 것처럼 했는데 무죄가 났잖아요.
3: 네.
7: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일단 한동훈

0: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특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검사만이 담당 검사만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기소 계획서.
1: 계획서.
0: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자기가 직계 결재 라인에 있었던 검사가 아닌 게 분명한데 한동훈 검사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재수 의원님,
2: 네.
1: 아,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분들보다
2: 네.
1: 한동훈 의원이
2: 네.
1: 지금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국민의힘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게 그 이제 이런 공격의 선봉에 서게 되면 사실 5만 가지 제보들이 다 들어오긴
1: 더
2: 해요.
1: 들어오죠?
2: 더 들어와. 이게 그걸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뭔가 그 후보자 뭐 내지는 뭐그 상대방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제가 지난 저 지방선거 때 해봤는데
1: 그렇죠.
2: 상대편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의혹 제기들을 하다 보면 나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나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면서 5만 가지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제보의 출처가 뭐 공문서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조작된 건지 이런 거는 최소한 우리가 검증은 하고 그 하죠. 아마 한동훈 의원 역시도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고 검찰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폭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되나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1: 그렇죠.
2: 보고 그래서 어떤 출처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좀 뭐하니까 메신저나 아니면 이제 출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이거 출처를 믿을 수 있냐 찌라시 아니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의 이 공격에 이 김승원 후보자를 하는 의혹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이유는 김승원 후보자와 그이 브로커라고 하는 양모 씨와 같이 찍은 이쁜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나온 게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1: 사진.
2: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브로커인 양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승원 후보자가 말을 좀 번복하거나 아니면 그 양승우 아, 저저양 양모 씨를 만난 데를 카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가 아니라 무슨 로테이션 바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뭐
1: 유흥주점.
2: 유흥주점이었다든지 이런 거를 자꾸 말을 떳떳하게 못하거나 말을 번복하니까 뭐야 이거 진짜 있는 건가 보네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짠가 보네 라는 정치적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러네요.
2: 저는
0: 근데 제가
2: 간단한
0: 아프지
2: 고민이
0: 않다고
2: 아니다.
0: 얘기한 게 아니고 일부 대목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만 아픈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이제
1: 그래요?
0: 심지어는 뭐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2: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저 의원은 평소에 형님으로 모시던 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형수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던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쏙 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사
1: 취사
0: 선택을 해도
1: 선택이네요.
0: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해보면요. 저도 그때 21대 때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너무 창궐을 하고 그리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뭐 대박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상이 1상이 끝났냐, 2상이 끝났냐, 그다음에 1상 이상은 둘째 치고라도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게 그냥 뭐 국민적 화제였거든요. 하나라도 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때 기억을 해보면 하여튼 최대한 절차도 단축하고 오히려 연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FDA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승인 기간이 며칠이다, 며칠이다 이런 게큰 의미가 없는 게그 당시에 뭐 괜찮다는 약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갖다 쓸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다는 네. 거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경을 두고 요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문제는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 끼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부정한 대가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였느냐, 이게 이제 사실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기소유예. 그것도 이제 나머지 분들의 범죄 혐의는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후배 검사들한테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야 수사해 이렇게 맡겼던 거를 후배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검찰 기록을 싹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그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도 해보셨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지금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민원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저렇게 어떤 아는 여동생이 오빠 이게 제일 좋아 내 말 믿어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청장에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하신 적이 있어요?
0: 일반적이지는 않죠 사실은.
1: 그렇죠.
0: 일반적이지는
1: 서로 다 문의 아니잖아요.
0: 아는데 아마 그렇다고 저 녹취록 내용만 보고 그냥 김승훈 의원이 그 당시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저걸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건 또 조금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적 배경들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이제 그 내용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내용인데 민원을 전달했을까.
1: 네.
0: 또 이렇게만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 딱 잘라서 고기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어요.
1: 죄송해요. 김영배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 괜찮습니다.
1: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 또 본인 가족기업 뭐 부인이 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문제 제기되고 있고.
0: 예, 그 내용 봤습니다.
1: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뭐 매달 한 200만 원씩 페이백을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0: 그것도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의혹,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형 선고도 받았고, 이 법무부 장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청문회가
1: 일단
0: 저는 필요하다고
1: 청문회
0: 생각이 되고요.
1: 네.
0: 특히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서 뭐제 경험상으로는 충분히 검증했을 것으로 저는 뭐 생각하는데
1: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0: 뭐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청문회 결과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뭐 해명이 안 되면 그 결과는 뭐 국민들 해명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다만 지금 후보자가 어쨌든 국민들께 충분히 해명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김재수 의원님 두 가지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2: 네.
1: 민원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냐 민주당이나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민원 처리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해야 되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2: 민원 처리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1: 많이 하죠.
2: 보통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의 민원 처리를 해준 경험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김영배 의원님도 더 잘하시고 잘하시기 알겠지만은 이게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민원들은 엄청나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제도상의 결함이거나 아니면 정말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뭐 직접 뭐 전화해가지고 시각처장한테 얼굴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뭐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요거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주세요 하면 당시 뭐 여당 입장에서 여당 의원이 시각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압력을 느끼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많은 민원 처리를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인 간의 둘 간의 경쟁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뭘 작용한다 이런 거는 절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부당하게 제가 개입하는 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김승원 후보자가 처리한 민원은 그런 식의 이제 좀 냄새가 좀 난다. 게다가 뭐 대가 관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 그렇죠. 한 장을 주네 뭐 네. 이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밝혀져야 네. 되는 문제지만은 그래서 민원 처리 방식이 뒷말이 나오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형사적으로 유무죄가 된다의 문제를 훨씬 초월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의혹이 없어야 되고 굉장히 먼저 깨끗해야 되고 의혹이 있다라도 깨끗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법 체계가 영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사법이라는 것이 법무부라는 것이 영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수장인데요. 네. 근데 그런 영이 쓰겠느냐? 저는 이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김성호 후보자를 청문회까지 간다 그러면 네.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사법 유린의 마침표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1: 지지율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2: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을 그렇죠? 거고 그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저도 뭐 법사위 지난해 있었지만은 뭐 사심제부터 해서 뭐 대법관 증언 문제 그다음에 뭐 공소 취소 문제 최근에 이제 검찰청 폐지와 보안사건 폐지 문제까지 해가지고 네. 5만 가지 그 79년 80년 동안 유지했던 이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고 법원도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법원 조직법 네. 바꿔가지고 막 이런 혼란 속에서 저 그 말고 사법 체계가 막 유린된다는 탄성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왜 하필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김승원이라는 사람을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웠느냐? 그럼 이재명 정부의 사법 유린의 완성이 바로 김승원 후보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김승원 후보자를 청문회 자리까지 가서 야당의 부동의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 사법 유린을 완성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0: 근데 이제 지나치게 사실 비약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대목들이 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 있죠. 뭐
0: 특히 가족들이 이제 했던 네. 이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곱게 보지는 않으시는 대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동물 실험 과정에서 보니까 좀 있었던
1: 맞아요.
0: 그러니까 쥐가 이제 뭐 이렇게 죽고
1: 피를
0: 막
1: 토하고.
0: 예, 피를 토하고 죽고 이런 어떤 임상 실험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은폐하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았을 리가 없는 사실이지만 아픈 대목들이죠.
1: 근데 그거 알아봐야죠. 민원 처리 해주려면 보좌진들 뭐 통해서 이게 어떤
0: 그런 자료까지 알기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회사가 그걸 숨기고 식약처에다가 이제 승인 신청을 한 거니까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 이런 뭐 생각이 들만 하지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김성훈 후보자도 놀랬을 거예요. 네. 오이 저런 게 있나 이렇게 했을 텐데
1: 너무 여동생을 믿은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니까. 점이 있지만
1: 그게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자세가 맞아요, 의원님?
0: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 사법 체계상 뭐 공소 이제 관련한 뭐 네.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까지 비약시키는 거는 네.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 공세로 사실은 일관하기보다는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네. 제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과연 타당한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좀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과거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 돼서 어떤 억울한 여 동생이 오빠 나 진짜 나 검사들한테 억울하게 수사당했어. 오빠가 전화 한 통화만 해줘. 나 좀 믿어줘. 그래 알았어. 내가 전화해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0: 예, 그 참 오빠 어렵습니다.
1: 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임명권자가 주어가 달라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야당 의원님들은 그래 청문회까지 가보자. 해명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부적격이다라고 할까요?
0: 예, 저도 뭐 부적격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광우신 기자님.
3: 네.
1: 그 한동훈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김승원 후보자를 좀 방어하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자분들이 보기에 이게 방어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까?
3: 결국 그 방어 성공의 여부는 네. 녹취록 편집의 여부가 어디까지 입증될 것인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처음에 한동훈 의원 측 녹취록을 공개하고 했을 때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쪽의 해명이 깨진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네. 뭐 이제 그 양모 씨 관련한 관계도 뭐 물론 본인은 그 여러 사정 때문에 준비단하고 소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이 처음 잘못 나온 거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의 단순히 그냥 소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스의 이 녹취록 나온 것들을 과도하게 소위 악편이라고 하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일부러 김승원 후보자한테 과도하게 좀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니냐 지금 이 공방으로 좀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처보다도 네.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전문 같은 걸 비교해 봤더니 한동훈 의원의 편집이고 그냥 말 그대로 조금 가독성을 높이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 본질 해치는 편집이 아니었는데 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게 오히려 힘들 텐데 네. 반대로 한동훈 의원 이렇게까지 편집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뭐 여러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보수 야권 쪽 인사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왜 언급이 전혀 안 됐느냐부터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지연 승인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한 건데 왜 승인으로 약간 좀 바꿨냐 이런 식의 의혹들이 네.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해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요 공방이 전 좀 재밌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1: 그러니까 방어가 되냐고요 그걸로.
3: 만약 저는 그렇다면? 뒤쪽에는 방어 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만약 한동훈 의원 주장이 다 맞다면은. 그럼 기소유예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네. 특히나 강 씨나 관련해가지고도 판결문도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럼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지? 근데 만약에 뭐 말 그대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처럼 아 이게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라는 게 한 게 아니잖아. 사실 여러 사정 때문에 사실은 뭐 다 계획도 있고 했었어. 가 된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의 힘이 또 받는 네. 거고 아니라면은 진짜 악편이 맞다면은 네. 조금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김지수 의원님 그래서 네. 한동훈 의원이 뭐 민주당 공격도 잘하고 인사청문회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좀 국민의힘이 좀 같이 호흡 맞춰서 편도 들어주고 뒷받침도 해주고 청문위원으로 좀 임명해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같이 하는 모습 보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4: 그 원래 이제 싸움은 고독한 거거든요.
1: 아
4: 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고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네, 원래 싸움은 좀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 응원하고요.
1: 아니 그래도 장동현 대표가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같이 할 거다. 뭐 당협위원장 임명할 네.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잖아요.
4: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1: 분위기가
4: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장동현 대표 저한테도 안 싸운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한테 뭐.
1: 그러니까 국민의 네. 의원님들 분위기가 한동훈 잘 싸우고 있네 응원 그냥 이거예요. 아유 나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
4: 모르겠습니다.
1: 이거예요.
4: 뭐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저 올공에 가서 싸워야 잘 싸운 걸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4: 저나 한동훈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네. 국회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중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1: 네.
4: 그 말씀 잘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안 맞죠. 왜냐하면 증인이랑 청문위원은 정반대 입장이에요. 네. 증인은 대답하는 자리고 청문위원은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거기 대답하는 자리가 아니죠. 문제를 제기하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증인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로 갈 건 아니죠. 법무장관이 아니잖아요.
1: 네.
4: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청문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1: 네.
4: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잖아요.
1: 네.
4: 근데 비교섭 단체는 이제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이 상임위 사부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1: 네.
4: 저는 오히려 진짜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싶으면
1: 네.
4: 한병도 저 대표나 뭐 아니면 김민석 대표가 직접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아니 저 한동훈 의원 그 사부임 해줘라.
1: 네.
4: 그러면 그 한동훈 의원 와가지고 청문위원 해서. 내가 김승원 후보자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1: 네.
4: 명쾌하게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 지지율 오른다고 봅니다.
1: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 용기 있게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해라라고 좀 얘기 좀.
0: 근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청문을 하실 게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게 특수검사들이 하는 흘리기,
1: 네.
0: 언론 활용해서 부풀리기. 이런데 아주 능하다라고 하는 작업 그 프로세스가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1: 네.
0: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소 계획서를 도대체 어디서 입수했냐?
1: 네.
0: 그 다음에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가 수사 선상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보통 뭐 포렌식 같은 거 하면 나오는 자료들이잖아요. 저게 이제 일부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통째로 네. 저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일부만 인용하고 지금 원희룡이나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소위 좀 야권 보수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까질 않잖아요. 네. 물론 그게 이제 본인은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악마의 편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런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거
1: 변호인 통해서 수사 기록 받은 거를 공익 제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0: 변호인도 사실은 검찰 조서나 이런 자료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통째로 공개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기
1: 수사
0: 때문에
1: 수사 뭐 기소 계획서는 말고 저런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0: 뭐 변호인. 일부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기소 계획서 도대체 그렇죠.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장 가서 떳떳하시면 출석을 먼저 하셔가지고 네. 수사를 받고 네.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꾸 흘려가지고 범죄자냐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게 전형적인 윤석열 검찰식의 그다음 검찰 정권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이렇게 국면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저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지금 10월 2일자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시대의 검찰개혁 시대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종의 검찰 잔당 세력들의 저항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의원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사정기관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서 용기 있게 이제 공개도 하시면서 또 그것은 공익 제보다라고도 하셨고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까지 냈거든요. 공익 제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0: 공익 제보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뭐 구분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상임위장에서
1: 네.
0: 국회 의원 신분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네. 의원은 지금 그걸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네. 있고 그것도 쏟아내듯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위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장동혁 대표하고 뭔가 경쟁하고 싶은 심리, 자기가 고립돼 있으니까 뭔가 나를 좀 쳐다봐달라 이런 이제 심리 이런 게 반영돼 있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저는 어쨌든 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봐야지
1: 네.
0: 이거를 마치 무슨 저 어떤 오빠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선정적인 용어나 선정적인 상상 이런 거를 이제 자꾸 하게 해가지고
1: 그 눈물겹게 보고 싶다 막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0: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아주 못된 사실은 검찰 특수부 식 그런 애 행태다.
1: 네.
0: 이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래도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절한 좀 여러 가지 문자나 얘기를 한 거는 좀 맞다고 보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0: 그러니까 이제 내용 보니까 저도 참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
1: 네.
0: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네. 있는 대목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 곽 기자님,
3: 네.
1: 그 기소계획서 어디서 받았는지 오늘 중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꼭 질문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3: 저희가요?
1: 네. 기자잖아요.
3: 백브리핑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기자들이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1: 네.
3: 한동훈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지 않고 대신에 네. 이제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렇게 출처를 밝히라는 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모든 걸 다 밝히라는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다만
1: 네.
3: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혹시 불법적으로 유출된 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다. 다시
1: 네.
3: 의인에 의한 거라고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소스인지 이 사람은 지켜주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는 정도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4: 아 근데 그거 그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어요.
1: 그쵸.
4: 그거는 뭐 밝힐 수 없는 거고 아 저도 그렇게 진짜 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저 그 해줄 수 있냐, 보호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실제로 뭐 저 지난 선거 때 겪었던 일이에요. 언제 뭐 오늘 가령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갑자기 한 2시쯤 연락이 와요. 도저히 못 만나겠다. 나 신분 유출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뭐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출하는 순간 전 국민의 좌표 찍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좌표 찍는 거기
0: 아니,
4: 때문에
0: 아니 이제 김재섭 의원님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신뢰가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작 기소라든지 검찰 정권의 무도함 아까 제가 이제 노웅래 의원 이야기했지만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조차도 택도 없는 그런 이제 이 조작질을 했던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어? 저거 약간 편집한 것 같은데 저거 지금 약간 과장하거나 없는 걸 좀 부풀리거나 아니면 좀 뭐 검찰 거를 갖다가 그냥 날로 막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제 느낌을 국민들도 알겠습니다.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저 한동훈 의원에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0: 꼭
1: 네.
0: 한번 물어봐 주시면.
1: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좀 페북에다가 오마이뉴스 칼럼을 이렇게 게시하면서 김승원 후보 지키려다 정권 무너진다 아닌 건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조성식 통찰이라는 칼럼을 한번 민주당 네. 오빠들이 읽어보고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도
3: 아, 뭐 저희 기사도 샤라웃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1: 알겠습니다. 네. 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파병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중수청장 후보의 검사 출신하는 거 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좀 살펴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온도와 습도를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각 후 폭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 특허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특허 신청 서류에는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9: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10: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승훈 오빠랑 식약처장이랑 그렇게 주고받은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승인 떨어질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네 번이나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9: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 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1: 학술적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당 부분에 기재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9: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 로비 의혹,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12: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3: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5: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14: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5: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5: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16: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자료상납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8: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한 한동훈 의원은 관계자들의 대화 자료를 공개하고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특수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 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저는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17: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 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집기해서라도 후보자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17: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천악 해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20: 브로커의 자택이 간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17: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인사청문회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17: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까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8: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2: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21: 송영길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다간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3: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21: 정작 용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24: 뭐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5: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6: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1: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27: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중진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21: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해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8: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회담에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보단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걸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역시 파병 최종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요. 이 대통령 귀국 이후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28: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회담 직전 진행된 2시간가량의 단독 오찬에선 양국을 넘어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29: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8: 하지만 이목이 쏠렸던 호르무즈 파병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거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기뢰 제거 등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원유 수급 핵심 통로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여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전면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는 논의도 종전보다 더 나아간 진전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파병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30: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8: 청와대는 파병 여부 논의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릴지 여부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대미 투자와 2기 내각 안착,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설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 중간선거 직후 끝날 거라며 치솟은 기름값도 그때 떨어질 거란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제 구역을 확대하고 받은 공격의 10배로 보복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치솟은 유가가 11월 이후에야 내려갈 거란 취지의 발언을 했네요.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오늘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면서도 이후에는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하기 시작할 거라면서도 미국 내 휘발유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갤런당 $2 아래로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 I think the war will end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Because they can't hold out any longer. I think for gasoline, we'll get them below $2 a gallon.
3: But not until after the midterm.
1: I think i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longer than the midterm.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유조선을 약 9척 제거했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공격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36% 오른 1배럴에 $101.21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 5월 22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통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고요?
0: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로 설정하는 해상 통제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밖 오만 해와 아라비아 해 일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이 구역을 통과한 선박에는 보험과 항만 지원 등 해상 운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도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등이 이란 목표물 두세 곳을 공격하면 20개의 목표물을 타격할 만큼 이란의 보복 능력이 강화됐다며 대응 수위도 높였습니다. 결국 이란이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보험과 항만 서비스까지 동원해서 호르무즈 상선 운항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원유 수송 차질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8: 네, 중동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지요.
0: 네, 미국과 이란이 상대 측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라크 영해에서 대형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료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던 파나마 국적 유조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걸프 해역에서도 선박 피격 보고가 잇따랐는데요. 영국 해군 산하 해사 무역기구는 전날 밤 걸프 북부와 오만만, 아랍에미리트, 라시드항 인근 등에서 복수의 상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전날 미국이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유조선 8척과 미국 선박 2척 등 10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확전과 별도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박도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핵 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건 20년 만인데 이란은 즉각 정치적이고 편향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7: 네,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브렌트 유가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섰는데요. 세계 경제의 시름도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국제유가 다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었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이제 100달러를 거의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4: 사실 이제 최근에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한 90달러대에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7: 예.
4: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좀 안정화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공장 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석유를 생산하는 여러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부서지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이제 재가동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이런 흔히 말하는 물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 90달러 수준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7: 예.
4: 그래서 한동안 뭐 90달러 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떠한 전망 같은 것들이 실현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브렌트유가 어제 100달러를 넘어갔거든요. 100달러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저지선이었던 100달러 선이 무너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유가의 상방이 열린 것이 아니냐, 또 유가가 또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7: 예.
4: 물론 이제 이 가격이란 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7: 네.
4: 이 자체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90달러 선에서 기본 시나리오에 안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100달러를 넘어갔나,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또 100달러에서 고착화 되면 또 물가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시 산출해보고 이것들이 또 흔히 말한 금리 혹은 경제 전반에 또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7: 예,
4: 그렇기
7: 예.
4: 때문에 이제 100달러 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90달러가 기본 가격이었기 기본 어떤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물가 지표가 잇따라서 나올 텐데 이거는 이미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유가 어디까지도 우리가 선을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4: 사실 이제 뭐 120달러를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이란하고 미국의 관계 같은 것들이 지금 원만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선거 끝나고 이야기하자라고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반대로 돌리면 뭐 이건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7: 예.
4: 선거 전까지는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7: 없다.
4: 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이 그렇게 빨리 이란하고 관계를 청산해야 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적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번 전쟁 자체가 일종의 선거용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7: 예.
4: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성공한 사례를 이란과 같은 큰 나라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좀 이기려는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면서 전쟁이 났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7: 네.
4: 이게 전쟁이 끝나게 흔히 말해서 중간 선거 끝나게 되면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게 사실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혹시나 또 선거가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공화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꺾인다라고 하면은
7: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4: 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7: 예.
4: 이게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이것을 또 전쟁이 끝나려는 어떤 협의체로서의 문제 역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은 정권이 강력해야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이 협상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나중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다, 공화당 정권이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7: 예.
4: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 선거용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그런 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트럼프가 쳤는데 이 책임은 전 세계가 나눠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경제. 우리는 원유 수입을 100%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우려하고 계십니까?
4: 사실 이제 호르무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유 수입이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가깝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수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예.
4: 근데 이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 장기화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유가 충격 같은 것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지만 뭐 근원 물가 지수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7: 예.
4: 이야기는 이런 유가 충격 같은 것들이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7: 그러니까
4: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근원 물가 지수라는 건 우리가 추세를 보는 건데
7: 네.
4: 이 유가란 것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이런 국제적인 이슈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빼놨거든. 근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인제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비자
7: 예.
4: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근원 물가지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흔히 말해서 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의 흐름이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100달러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좀 뭐 이게 영구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중기적인 충격이 될 수가 있어서 물가 관리에 어떤 문제가 되고 결국은 금리 정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 참 대외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요. 국내로 와보자면은 국내 내부 경제 사정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착시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취업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 4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지금 46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4: 아무래도 청년층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흔히 말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층이 바라는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미스매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예.
4: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청년층 흔히 말해서 신입사원을 뽑아도 경력직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블라인드에는 직업 같은 것들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뽑다 보면은 결국은 직업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신입이지만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결국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공간, 청년층이라는 게 결국은 29살까지인데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최근에 AI 전환이 있죠. AI 전환이 있다는 거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어떤 근로자를 고용할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AI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직무 전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 같은 것들이 없고 그러면 일단 유보적으로 직원들 뽑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명짜리 그러니까 보통 근로자 5,000명 대기업이 요새 최근에 30명, 40명 뽑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 공채의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청년층 일자리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일하고 싶은 분들하고 근로자 흔히 말해 좋은 일자리의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AI 전환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흔히 말해서 이제 근로자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 실제로 요즘 단순 업무 쪽은 AI가 대체하는 흐름이 있다고 하니까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보면서 고용률이 잘 나왔네 이렇게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써서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4: 사실은 이제 기업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들은 기업이 300인 이상의 어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거든요.
7: 그렇죠.
4: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중견기업의 비중 같은 것들이 정체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데 기업을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같은 것들 통해서 펀더멘탈한 것들을 먼저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청년층이 원하고 이것들이 그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좀 큰 기업들이니까 이쪽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에 대한 이야기인데 청년층에 대한 어떠한 인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경력을 조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아까 블라인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청년층이 마주쳐야 되는 어떤 일자리의 상대자들이 굉장히 경력자들이 많거든요. 신입인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년층 자체가 좀 경력을 쌓고 있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결국은 기업들 사이드하고 청년층의 경력 사이드를 둘 다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 저도 아는 친구가 다 경력만 뽑으면은 대체 신입들은 경력을 어디서 쌓냐 이런 토론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도 다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앞서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TV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야 정당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오갔습니까?
4: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이라는 결국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가 나오고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전당대회 쇼 스타트 전해드립니다. 자, 공화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오늘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개최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행사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중간 선거에 정치적인 명운이 달린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 정치 쇼가 될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의 핵심 연사는 이틀 내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첫날인 오늘 기조연설을 하고 내일은 폐회 연설까지 합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 등 각료들도 연간에 서긴 하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조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놓고 조연급 출연진을 대동한 채 이틀짜리 트럼프 쇼를 벌일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이 낮은 지지율을 이번 쇼를 통해서 뒤집어 볼 생각인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당대회를 쇼라고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 전당대회 행사장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는 행사에서는 하루에 무려 50여 차례의 연설이 진행됩니다. 이틀간 약 2-3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뉴스이고요. 자, 공화당 전당대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행사인 건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잠시 알아보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당대회란 쉽게 말하면 당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등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대규모 정치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는 2028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전당대회를 열고 거기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공개하고 환호하고 또 결집하고 등등등 하는 것인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없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공개하고 환호하고 결집하고 등등이 이번에는 없고요. 그저 결집하고 보여주는 게 주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쇼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저 공화당 이번에 행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데 하는 것이니까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쇼다라는 굳이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공화당은 지금까지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이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 행사가 공화당으로서는 최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공화당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행사를 열면서까지 지금 급박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그래서 공화당은 최초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급박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전당대회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당대회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 후보를 뽑고 공개하는 그런 행사가 전당대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당대회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간선거 투표소에 군대가 투입되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면서 투표소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투표소 군병력 배치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미국 선거에서 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민주당은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연방요원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해 달라, 배제하는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이에 확답을 하지 않고 그저 정직한 선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죠. 올해는 뉴욕타임즈와의 한 인터뷰에서 당시 군대를 동원해서 투표기를 압수하지 않은 것을 나는 후회한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1월 FBI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조지아주 훌튼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뒤에는 향후 연방선거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선거 관리의 주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선거는 연방정부가 해야 한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실제 군 병력 배치가 이루어질까라는 불안감, 또는 군병력 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방정부가 개입할 가능성, 또는 군 부대가 투입될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민주당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댄 케인 합참의장은 오는 중간선거 때 군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군인으로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또 이에 질세라 특정 상황에서 아이스 요원들을 투표소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투표소에 구체적인 위협이 있거나 추적 중인 인물에게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이스 요원들이 투표소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스 요원들이나 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던 뭐 아니던 이 같은 발언만으로도 민주당 측은 심각한 투표 참여 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발발 25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뉴욕시가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알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대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조람 만단이 뉴욕시장은 어제 테러 25주기를 앞두고 옛 세계무역센터 주변의 대기 질과 오염 상황 그리고 시 당국의 대응 등이 담긴 17만 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9.11 발생 두달 후였던 2001년 11월에 작성된 이 감사 보고서에는 발암물질인 벤젠의 이 공기 중 농도가 쌍둥이 빌딩 인근에서 계속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에 무너진 이 세계무역센터의 잔해가 매립된 스태튼 아일랜드 매립지에서도 공기 중의 석면 농도가 급상승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10달이 지난 2002년 7월에도 세계무역센터에서 최대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석면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시와 연방환경보호청 그리고 민간연구소의 합동 측정 자료에서는 로어 맨하탄 곳곳에서는 공기 중 석면 등이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또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뉴욕시와 연방당국은 대체적으로 대기질이 안전하다라는 공식 메시지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당시 뉴욕시장은 2001년 10월 말, 냄새를 맡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전달받은 바로는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라고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의 후임인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시장도 다음해 2월

6월 실시된 모든 검사에서 대기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면서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런데 그라운드 제로 일대가 충분히 안전해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복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져서 주민과 근로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문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9.11 이후 질병을 얻은 생존자와 구조 인력 그리고 복구 인력 등이 연방 피해자 보상기금을 신청하는 데에 활용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9.11 당일 숨진 약 3천 명보다도 그 이후에 테러 관련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명품 요가복으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깅스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주가도 하락하면서 신임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룰루레몬의 신임 최고 경영자 하이디 오닐이 오늘 공식 취임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떠안은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룰루레몬은 지난 3일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4%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11% 감소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도 9% 급감하면서 이 발표 직후 주가는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진의 핵심 품목인 레깅스입니다. 2분기 레깅스 매출은 20%나 감소하며 실적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미주 지역에서만 8%가 떨어졌고 해외 매출은 4% 늘었지만 해외 기존 매장 매출은 3%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레깅스 특유의 밀착 실루엣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터라 제품 라인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현재 어려움이 당초 예상보다는 오래 이어질 것이라며 경영진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쳤다고 증시 분석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하이디 오닐 신임 CEO는 나이키에서 30년 가까이 몸담으며 연간 매출을 9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마케팅, 디지털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고 출시 기간 단축에도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엘리엇 힐 나이키 CEO 취임과 함께 나이키를 떠난 만큼 밀려났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 요즘 나이키와 데커스, 온홀딩스 등 스포츠웨어 업계 전반이 동시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신임 CEO의 돌파구 마련은 더욱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비행기 탑승권이 없는 TSA 프리체크 회원에게도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탑승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LA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13개 공항에서 운영이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를 배웅하거나 마중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행기 탑승권이 없는 TSA 프리체크 회원이 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가서 가족이나 친구를 배웅하거나 마중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환승 중인 사람을 만나거나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게이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TSA 프리체크 혜택과 여행자 번호 KTN이 있어야 합니다. 방문 예정일 하루에서 사흘 전에 온라인으로 게이트사이드 패스를 신청하면 되며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패스는 승인된 방문일에만 유효합니다. 앞으로 이걸 발부받아서 지인 마중이나 배웅을 공항 안에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고객을 위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미주 출발 5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초특가 운임을 선보입니다. 특정 날짜에는 정상 운임보다 최대 80%까지 저렴한 초특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왕복 총액 기준으로 가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이코노미보다 조금 비싸지만 훨씬 편안해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입니다. LA 출발은 $1,621, 워싱턴 DC $1,901, 뉴욕 $1,821, 샌프란시스코 $1,521, 호놀룰루 $1,341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는 LA 출발 $731, 워싱턴 DC $991, 뉴욕 $1,041, 샌프란시스코 $661, 호놀룰루 $921부터 제공됩니다. 탑승 기간은 이미 시작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호놀룰루만 내년 2월 28일 이전에 탑승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초특가 운임을 놓친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할인 코드 CHUSK20 CHUSK20을 입력하면 전 클래스 항공권의 운임을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CHUSK20이라는 이 할인 코드는 아마도 이 추석을 의미하는 영어 철자를 줄여서 CHUSK로 하는 것 같고 숫자 20은 20%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도로 곳곳에 설치된 이 자동 번호판 인식기가 운전자들의 이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 ALPR이 차량 번호판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발견된 시간과 위치까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번호판 인식기는 도로변이나 교차로 또 가로등 등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 시스템은 번호판과 함께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등을 기록하고 촬영 시간과 위치를 데이터로 계속 저장해서 축적합니다. 따라서 한인타운에서 출발해 한인 마켓이나 식당, 교회 또는 직장 등을 오가는 차량이 여러 이 ALPR 카메라를 지날 경우에 언제 어느 장소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가 도난 차량이나 범죄에 이용된 차량을 찾는 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운전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ALPR이 범죄 용의자만을 촬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차량을 다 촬영한다라는 점입니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차량도 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번호판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 운전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고 또 주말에는 한인타운의 특정 장소를 방문한다면 이러한 차량의 이동 정보가 계속 축적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수집된 차량 정보가 다른 법 집행기관과 공유되거나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카메라의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인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와 업소 대상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차량의 번호판을 신속하게 확인해서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ALPR, 자동 번호판 인식기는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치안 장비인 동시에 나의 이동을 기록하는 감시 카메라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연봉 93,300달러를 버는 1인 가구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저렴한 주택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개발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1인 가구 저소득 기준은 연소득 93,300달러입니다. 이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저소득 기준은 더 높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저소득 기준은 10만 4,200달러입니다. 남가주 한인은행 중 대다수가 행장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은행, US메트로은행 등 6개 은행의 행장 임기가 재연장됐거나 재연장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순익이 급증하고 있고 또 외형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상황 속에서 현 행장들이 이사진과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7세의 한인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가족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97세인 진정 할머니는 지난 6일 사우스 웨스트레이크 에비뉴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에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정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가족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키약 5피트, 몸무게 약 110파운드 채로 실종 당시 분홍색 긴팔 셔츠와 남색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특히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오메케.
4: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먼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에이아이인지 네, AI인지 인간인지 앞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픈 AI의 새 AI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인터넷에서 인간임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캡처 과정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자신을 인간인 것처럼 속여도 우리에게는 속수무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픈 AI 측은 GPT-6 아스트라의 캡처 과정인 로봇이 아닙니다. 즉 암나로 로봇이라는 과정을 풀도록 시험한 결과 전체 48개 단계로 구성된 과정을 모두 해결해서 인간 증명서로 획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소위 캡처라는 과정은 왜곡된 형태의 알파벳을 구별해내거나 또는 비슷해 보이는 사진에서 다른 걸 구별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개와 기린을 구별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사진 내에서 신호등과 같은 특정 구조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인간에게는 쉽습니다만은 로봇에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AI가 이 당신이 로봇이 아니고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다른 글자나 다른 사진을 구별해내시오라는 이런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스트라가 캡처 과정을 모두 통과한 것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비롯해서 시공간 구별 능력과 또 지시문을 이해하는 능력, 심지어 문장의 맥락을 읽고 추론해내는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이처럼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어 온 도구까지도 무력화시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로봇을 식별해내는 기술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만일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이 로봇 프로그램이 나를 해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반 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초반에 공급이 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애플 협력사 관계자들을 모두 취재한 결과 폴더블 아이폰의 일일 생산 규모가 수백 대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생산량으로는 예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플이 특히 이 폴더블 폰의 키포인트인 접었다 폈다의 그 기능과 관련해서 힌지 작동 성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생산이 더 느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이 폴더블 아이폰을 800만 대 내지 최고 1000만 대가량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일 생산량을 고려하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일명 아이폰 폴드 또는 아이폰 울트라라고 하는데요, 예상되고 있는 출시 가격, 즉 애플이 지금 공개적으로 얼마에 출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밖에 해볼 수가 없는데, 예상되는 출시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에서 $2,000 선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와이에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토네이도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연방기상청은 허리케인 로웰이 접근하면서 카우아이와 니하우 근해에 빠르게 이동하는 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용오름이란 대기 중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수직으로 연결돼서 기둥이나 또는 긴 나팔 모양으로 회전하며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토네이도와 뭐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텍사스 같은 대평원 등 육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용오름은 영어로 토네이도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게 바다에서 발생할 때는 영어로 워터스파우트라고 해서 이걸 용오름이라고 부릅니다. 하와이에 허리케인 주의보나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진 적은 많습니다만은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하와이에서는 허리케인 랄라에 이어서 열대성 폭풍 모크 등이 잇따라 강타하면서 기상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이 심해지면서 태평양 바다 수온이 많이 올랐고 또 그로 인해서 열대성 폭풍의 발생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숫자 9를 겹쳤을 때 어떤 모양을 보십니까? 네, 사람 귀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요, 1962년에 그래서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귀 건강하면 무엇보다도 청각세포, 이게 한번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같은데 우리 귀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리 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향기기 사용 기준은요, 보통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한 5, 60분 사용 후에는 10분 이상은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뭔가를 들어야 잠이 든다는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몇 시간이고 귀에 이어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꼭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 건강과 관련되는 건 귀지입니다. 사실 이 귀지 제거하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 귀지는 세균 번식을 막는 일종의 천연 방어막입니다. 대부분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턱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면봉이나 귀이개 같은 걸로 억지로 파내는 거, 이것 역시 잘못된 습관입니다. 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야 좀 시원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자꾸 하게 되니까요. 아, 그리고 특히 귀이개나 면봉 꼭 사용 금지. 귀에 물 들어갔을 때예요. 젖은 귀속 피부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부드러운 면봉이라 하더라도 자극을 주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이도염으로 이어지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서 더 안심이 될까요? 하지만 잘 들리던 게 어느 순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수일 내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회복할 확률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오늘은요, 귀의 날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7: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6: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7: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6: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7: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8: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9: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8: 한우, 굴비, 한과, 제철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1: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8: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1: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Story News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자, 본격 막을 올린 중간선거의 양당 유세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이제 선거 유세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유세전이 시작됩니다. 자, 각종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선거 판도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여당인 공화당은 아슬아슬하게 남아 상원에서는 다수당을 지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상원 수성 시나리오마저도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 아이오와, 알래스카, 오하이오 등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판도가 공화당 우세에서 양당 접전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양당은 모두 각각 유리한 포인트를 몇 가지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우선 민주당이 판세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의 패배가 많았다라는 관례입니다. 1934년부터 2018년까지 중간선거 결과를 모조리 분석해보면 여당은 하원에서 평균적으로 28석, 상원에서 평균적으로 4석을 빼앗겼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대로라면 민주당이 이만큼의 의석을 추가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라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민주당이 유리한 요인을 한 줄로 좀 축약해보면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우월한 자금 모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 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드러난 적극적이고 높은 투표율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반해서 공화당도 유리한 요인, 공화당의 유리한 요인은 첫째, 공화당의 유리하게 조정된 선거구 재편을 해냈다라는 점. 두 번째, 막대한 선거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점. 세 번째, 민주당 내부가 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주식 시장 상승세 및 범죄율 감소 등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리한 포인트가 공화당의 약점이 되고 있고, 또 공화당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약점인 그런 셈입니다. 한편 민주당으로서는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아픈 대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민주당의 지지율도 뭐 그리 높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한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위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퀴니펴크 대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마는 이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보다도 더 낮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네, 조만간 고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란의 현재 상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이 사실상 거의 뭐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 이란산 원유가 단한 방울도 봉쇄선을 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휴전 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 뚫렸을 때 그때 봉쇄선 밖으로 황급하게 빼돌려 놓은 물량이 있는데 그 원유의 물량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란의 유일한 자금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봉쇄선 밖 선박에 실려 있는 이 이란의 원유 물량은 약 2,900만 배럴인데요. 현재 하루에 100만 배럴가량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중순쯤 남은 물량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원유 수출 차단이 이란 경제를 결국은 점차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란은 물가 폭등, 또 통화 가치 급락 등 극심한 경제난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경제를 지탱해주던 오일 달러까지 고갈되면서 이란이 더욱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군사작전 대신 경제적 왕따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경제 봉쇄 작전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이 소모전식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기약 없는 장기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혼슈 동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한 명이 숨지고 최고 수준의 재해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비가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일본 여행을 계획한 여행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 장마전선이 혼슈 부근에 정체하면서 일본에서는 넓은 범위의 현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토 지역의 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만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바현 남부 등은 여전히 토사 및 산사태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거대한 비구름이 서일본 지역에 오는 10일까지 즉 내일까지 머물면서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앞두었다면 기상청과 항공사의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즈 제도와 이 지바 남부 등 특별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을 이미 방문 중인 사람들은 지하차도나 하천 인근의 도로는 가능한 이용하지 말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에는 어제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등 북중미 지역 전체를 미국 영토로 표기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자 해당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린란드 등을 미국 영토라고 표시한 이 합성 지도를 올려서 논란이 된바 있는데요. 이번에 또 그런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심지어 카리브해의 중앙아메리카 모든 국가, 그리고 아이슬란드까지 성조기 색으로 칠해놓고 미 합중국으로 표기한 지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 패턴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마치 이들 지역 모두가 미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아이슬란드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권을 가져오려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데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여야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야당 진영은 이번 합의의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니파는 석유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망가뜨린 집권 세력이 이 합의로 들어올 돈을 관리한다는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며 그러는 한 우리는 진흙 위에 마천루를 짓는 꼴이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미국이 이번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묵인해주고 대선 실시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출신 윌리엄 로드리게스 전 의원 역시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의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헌법을 위반했다라며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배신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떠나라라는 팻말을 들고 미국의 자국 석유자원 통제 시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쉐브론을 비롯한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 체결을 현재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캘리포니아 주의 한 공항에서 조종석이 없는 검은색 대형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DWG에 따르면 이 비행체는 지난 3일 밤 롱비치 공항의 한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비행체가 경납고 밖으로 나온 뒤 활주로 근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체에 적힌 식별번호 등을 토대로 미국 우주기업 에이붐이 개발해온 대형 무인기 레이븐 X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WG는 레이븐 X의 첫 자율주행 시험이 진행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인 에이붐은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실일 경우에 사상 처음으로 조종석 없는 자율주행 우주 비행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이제 도로 위에서는 운전석 없는 로봇 택시가 다니는데 이것처럼 우주에서도 조종석 없는 비행체가 다닐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이 실제 자율주행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동이었는지 항공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가 유럽연합과 무역부터 안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양측은 조만간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르줄라 본델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와의 전방위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양측은 특히 국방과 우주탐사, 그리고 과학연구 등 이른바 전략적 안보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밖에도 무역 문제와 핵심 원자재 문제 등 관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줄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또 우리는 미국과의 경제적인 연계를 줄이는 방향 전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 전환에는 비용이 따르겠지만 그 비용은 가만히 있을 때 치르게 되는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훨씬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4: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3: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4: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3: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4: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한 명이 되어 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2: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9: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폭염 다 견뎌냈고요. 지난 주말에 내린 비, 또 그 비 때문에 후텁지근한 그 습도까지 다 견뎌냈는데 아직이네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오늘과 내일 많이 더울 전망입니다. 오늘 LA 낮 최고 기온 90도대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쩌면 LA 오렌지 카운티 어쩌면 오늘 세 자릿수를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도를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덥고 습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80도대 초중반으로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는 좀 더 견디셔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습관처럼 커피 머신부터 켜시거나 휴대폰 화면부터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첫 60분 동안 우리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또 20년 뒤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몸을 살리는 스위치를 켤까 아니면 그냥 시들어갈까 하고 우리의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단 몇 분 투자로 30년 젊어지는 운명의 아침 습관 5가지. 오늘부터 잘 들어보시고 하나씩 같이 실천해봐요. 첫째, 기상 직후 실온에 맹물 두 잔 마시기. 둘째, 10분 동안 창문 열고 아침 햇볕 쬐기. 셋째, 아침 식사는 90분 안에 단백질 1아운스 30g 정도 꼭 챙겨 먹기. 넷째, 식사 전 60초 동안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마지막으로 일어나자마자요, 4, 7, 8 숨쉬기 10번 하래요. 4, 7, 8이 뭐야?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 깊은 호흡 10번이요, 우리 온몸의 세포 노화를 거꾸로 돌리고 혈압과 스트레스까지 싹 내려준다고 합니다. 아침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우리 모습을 바꿀 수도 있다니까. 이왕 사는 거요, 아프지 말고 활기차게 살아야죠. 아, 오늘은 진짜 100점 만점 100도 찍겠어요. 한인타운은 굿모닝 차차차.

하이어 지역 인디오 뭐 팜스프링 이런 쪽도 107도 이렇게 106도 라스베가스랑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유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해야지 했는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른 방에 들어온 차가운 공기를 가두고 커튼까지 다 쳐가지고 어둑어둑 해놓고요. 혼자라면 오늘 또 저는 방송을 마치자마자 저쪽으로 장례식에 가요. 요즘 그렇게 부고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켜고 싶지만 집에 털복숭이 우리 점돌이가 있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모드로 한 78도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우 이번 여름에 진짜 에어컨을 쭉 키면서 전기세 폭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참을 수 있는 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스페인만 해서도 5,000명 그리고 유럽 전체 뭐 1만 명 이상이 이 폭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재해 그냥 무슨 사고로 한꺼번에 몇 명이 죽었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내일까지도 덥습니다. 폭염 경보가 울렸어요. 그래서 정말 몸 관리를 잘 하시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시원한 물을 자주 드시면서 건강 관리 각별히 잘 하셔야겠어요. 내일 누가 골프 치자고 해서 미쳤어요? 누가 캔슬하셨나 봐요. 그린피 공짜 이래도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씨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대단합니다. 출근길에 보니까 두 명의 남자분이 저희 방송국 옆에 그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야외 그 바닥 공사를 해요. 어제부터 막 뒤집고 이러는데 오늘 아침부터 정말 땀에 절어서 그 노동을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명의 남자가 위통을 벗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아침부터 뛰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땀범벅이 아우 더운데 그냥 집에 있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운동하는 게 낫 것 같기도 하지만 아침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좀 선선할 때 해야지. 오늘은 그리고 해가 져도 선선한 게 없더라고요. 몇 시야? 해지고도 한참 동안 오늘 그렇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후 6시도 94도 오후 7시도 92도 정말 열대야를 보이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생에 가장 시원한 거라고 내년은 더 더울 거라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 적응을 하고 견뎌나가야 되겠죠. 아침에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아침을 거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은 단백질 가루를 좀 챙겨 먹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아침을 단백질 일어나서 90분 안에 챙겨 먹는 게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 살코기 같은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내 몸이 내 근육을 갉아먹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매년 쭉쭉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단백질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특히 어젯밤도 더웠죠. 수분이 약 2파운드나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몸무게를 재면 어머 줄었네 이러는데 그게 다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피는 조청처럼 끈적혀져 있대요. 이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면 피가 싹 맑아지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옛날에는 정말 진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해가지고 툭툭 마셨는데 절대 안 되죠. 꼭 물을 드신 뒤에 아침 커피를 그리고 뭔가 드신 뒤에 드시는 것도 더 좋고요. 맨속에 빈속에 커피는 안 좋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아침 햇살은 보약이죠. 눈으로 자연광을 딱 10분만 받아도 수면 호르몬은 꺼지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활짝 켜진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특히 이 아침 햇살이 천연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햇살도 참 오늘은 좀 과하네요. 햇살이. 그리고 식사 전 60초 동안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거. 의자나 벽을 살짝 잡고요. 한 발로 10초씩 서 있으면서 번갈아서 그렇게 1분만 해보세요. 뇌와 근육을 다시 연결해줘서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낙상사고잖아요. 이 낙상사고를 기적처럼 예방해준대요. 그리고 뇌세포도 쑥쑥
잘한다

0: 합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가끔 이렇게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의자를 잡고 그렇게 균형 잡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숨을 얕게 쉰대요. 좀 깊게 심호흡하는 게 특히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 이 깊은 호흡 10번이 온몸의 세포 노화를 거꾸로 돌리고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도 싹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요. 10년 뒤, 20년 뒤 분명히 달라져 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후 이 건강한 아침 습관은 꼭 잊지 마시고 챙기시면 바이타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그 1분 투자로 젊어지는 동안 마사지도 있군요. 아침 저녁 로션 바르실 때 1분만 투자하는 셀프 마사지입니다. 이를 응 하고 물었을 때 옆 턱에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잡고 위아래 수직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턱선이 갸름해질 뿐만 아니라 침샘을 자극해서 나이 들수록 생기는 입안 건조증과 입냄새까지 싹 잡아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귀 뒤 림프절을 쓸어내리는 거. 귀 앞쪽에서부터 뒤 그리고 턱선 아래를 따라 목 밑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주세요. 얼굴 부종 그리고 노폐물이 빠지면서 얼굴빛이 아주 화사해집니다. 그리고 승모근 지압도 그렇게 좋대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뭉친 승모근을 위아래로 쓸어내려주면 어우 시원해. 팽팽하게 당겨졌던 목 인대가 풀리면서 목주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드리는 거, 노화를 막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침에 한번 지금 한번 어우 찌뿌둥한 어깨 한번 펴시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좋은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단백질도 챙겨 드시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시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만두는 살 안 쪄요. 이미 쪄서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어느 찐만두 그 광고가 있던데. 오늘 폭염에 찌는 날씨지만요. 기분 상쾌하게 좀 유지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12시까지 함께 하시죠.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우리 비키님이 어릴 때 시험도 100점 못 받았는데 제가 100도를 맞이하네요 하시면서 아 천도도 있잖아요. 천도 복숭아 드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나가요. 우리 다정님 지금 저 사는 곳 팜데일은 98도네요 하셨어요. 그래도 미옥탱자님 방송 들으면 신나고 시원해져요 하셨는데 오 고맙습니다. 며칠 비 오면서 선선했는데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네요. 늦더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플러터는 오늘 수요일 104도 금년 최고 더운 기온을 보입니다 하셨어요. 저는요 워낙 그냥 전기세 그리고 내가 아껴야지 이러면서 물도 절약하고 좀 그런 과거든요. 근데 오늘은 집에서 나오면서 그냥 에어컨을 틀고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더운데. 오늘은 아끼지 마시고 그래도 올여름 가장 더운 날 아마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시원하게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 탱자 뮤직 극장 동베라 내지

이상하지요. 어떤 노래는 참 신기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노래였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우연히 다시 들으면 갑자기 그때의 내가 나타납니다. 그때 입었던 옷, 그때 걷던 길, 그때 함께 웃었던 사람까지요. 노래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듣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다모의 똥배라 내지에 이어서 번님들의 사랑의 슬픔. 어떤 노래는 어떤 사람에게 첫사랑을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가 밥 차려주시던 부엌을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들과 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던 젊은 날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때로는 아주 먼 고향까지 데리고 오지요. 한국을 떠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노래 한 곡이면 순식간에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 소리는 파도 소리입니다.

이 음악들을 들으니까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그분께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지? 연락할 수 있다면 연락해도 좋고요. 연락할 수 있다면 그냥 마음으로 불러봐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사랑은 떠나도 노래 속에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지만 결국 다시 현재로 데려다 놓습니다. 추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래, 나 아직 여기 있지. 그리고 오늘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거든요. 그때의 나도 참 좋았고 지금의 나도 참 괜찮다.

0: 오늘 탱자 뮤직 극장.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탱자 한미옥이에요.
1: 아, 예.
0: 네, 우리 선생님.
1: 예.
0: 네, 명노평 선생님. 이름이 너무 멋지세요.
1: 그래요?
0: 예. 네. 명시성도 흔하지 않은데 특별한 성이죠?
1: 그렇죠. 명시성이 많지 않죠.
0: 네. 거기다가 노평은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1: 뜻이 없고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에.
0: 네.
1: 뜻이 없는데.
0: 네.
1: 굳이 사람들이 얘기하자 그러면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평수가 하나도 없다고.
0: 평수가 하나도 없어. 어디? 선생님, 근데 땅 좀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1: 노평이니까요, 땅이.
0: 예?
1: 노평 아니에요. 노평이 되니까.
0: 노평이에요. 아우, 그 우리 저기 누구야? 생각도 안 나네. 무소유,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네. 우리 명노평 선생님이 옛날부터 그 원래 글씨 뭐 시인이기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1: 예예. 예.
0: 이번 19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바로 EK 갤러리에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시회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예예. 예, 맞습니다.
0: 네. 근데 전시회 제목이 우리는 별에서 왔습니다예요.
1: 예예예. 예, 예.
0: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을 갖게 되셨나요?
1: 제가 보통 그 일단 전시회라 그러면은
0: 예.
1: 뭐 그림이라든지 뭐 추상화라든지 뭐 정물화라든지 풍경화라든지 많잖아요, 장르가.
0: 네.
1: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쪽에 치중하고 싶지가 않고.
0: 네.
1: 뭐 살아오면서 내 내면에 내면에 네. 있는 세계를
0: 네.
1: 조금 표출해주고 싶고.
0: 응.
1: 또 지금까지도 그 같이 함께 있어줬는데 그 영혼한테도 자유를 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냥.
0: 아, 우리는 별에서 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지구에 떨어진 대단한 인연인 것 같은데 그 19일부터 25일까지 그 오프닝 리셉션은 바로 19일 오후 네, 3시네요.
1: 네, 3시였고요.
0: 네.
1: 그러니까 4시부터는 거기 그 우리 한글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0: 네.
1: 제가 큰 천에다가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0: 네.
1: 그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0: 네.
1: 우리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0: 네.
1: 지금 한글이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내가 써보이면은
0: 네.
1: 애들이 그걸 보고 이런 곳이 있구나 좋다라고 느낌을 전달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0: 아, 그럼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함께 가면 너무 좋겠네요.
1: 그렇죠. 왜냐하면 걔들한테 보여줘서
0: 네.
1: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그 우리 한글이 정말로 빛날 수가 있는데
0: 네.
1: 아무도 애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그 좋은 글자가 사장되고
0: 네.
1: 범세계적으로 그도 미국에서도 한글 그 대학교도 한글과가 생기고
0: 네.
1: 한국어가 생기고 그리고 뭐 BTS라든지 이런데 한국 문화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
0: 네.
1: 그 근본에 있는 거는 글씨와 이 전달과 말과 이런 건데
0: 네.
1: 그거의 특성을 사실 몰라요.
0: 아, 그러니까 이 모시는 글 보니까 우리 글과 그림이
1: 네.
0: 하나의 장르가 되어 보는 예술에서 생각하는 예술이길 바람하지만 숨을 쉬는 문자 말하는 그림으로 가꾸어 주었으면 하고 적으셨어요.
1: 네, 왜냐하면
0: 예.
1: 그까지는 전시회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0: 네.
1: 아, 풍경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 야 멋있다 좋다 이런 판단했는데
0: 네.
1: 저 생각은 뭐 그렇게 깊이 내가 전문적으로 미술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전 살아왔던 과정,
0: 네.
1: 그리고 가슴 깊이 있던 그 어떤 그리움, 그리움은 누구나 있거든요.
0: 그죠.
1: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0: 네.
1: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를 그 전시장에서 한번 쭉 진열해 보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0: 네.
1: 와,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림도 넣을 수 있게 빈 공간도 만들어 놓고.
0: 네.
1: 네, 그래가지고 이 본인 관람자가 스스로 저 안에 나를 집어넣고 보라는 그런 것도 있고.
0: 네.
1: 이야기가 있는 전시회를 하고 싶었어요.
0: 아, 진짜 저는 선생님이 그 캘리그라피 시를 그 정말 그리고 본인께서 만드신 시로 이렇게 멋진 한글 그림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 외에도 한지와 먹 전각뿐만 아니라 아크릴로 캔버스에 또 오일 파스텔 이 수목 채색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고 그림과 글씨를 네. 결합하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동양의 그 먹을 먹이
0: 네.
1: 아크릴과의 접해도 어색하지가 않고 오히려 또 색이 좀 고결한 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
0: 네.
1: 은을 빨리면서 그 추억을 가졌어야 있고 이런 색깔이
0: 네.
1: 먹화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0: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서양의 결합, 이 퓨전이네요.
1: 네. 네, 목적이 그거예요. 동양의 철학과 문화를
0: 네.
1: 이 서양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
0: 네.
1: 거기에다 한글이 그림 속 안에 들어가도 어색하지가 않고 한글이 어느 디자인이랑도 잘 흡수가 되더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는 게 또 목적이고요.
0: 아, 보니까 우리는 별에서 왔습니다. 대표작 외에도 동행, 하늘과 바람의 별, 그리고 네. 밤에 피는 해바라기, 자작나무숲, 말리부의 여인. 정말 다채롭습니다.
1: 우리 마누라인데
0: 말리부의 여인이 예
1: 그냥 그런 컬러로도 한번 해봤어요.
0: 아 너무 멋져요. 근데 선생님 원래 그림을 공부하셨나요?
1: 아 원래는 저 야구 선수죠.
0: 야구 선수 야 아니 야구 방망이 휘두르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야 감동을 주십니까?
1: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림을 잘 그렸는데
0: 네.
1: 야구를 하는 김에 하는 바람에 다른 길로 가가지고
0: 네.
1: 그걸 가장 많이 후회하지만 또 네. 야구를 통해서 또 인내하고 이런 거는 배웠어요. 그래서 뭐 만족해요. 그냥 네. 어려운 게.
0: 야구하려면 제대로 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1: 네?
0: 야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내 볼이다를 볼을 볼 줄 알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진짜 큰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상대적으로
0: 네.
1: 상대적으로 적과 아군이 같이 붙어가지고
0: 네.
1: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 이기는 거 아니에요. 투수는 네. 공을 잘 던져서 못 치게 해야 되고
0: 네.
1: 또 타자는 공을 잡아서 쳐야 되고
0: 네.
1: 뭐 모든 스포츠가 맞아 그 극한 상황 부딪혔을 때 인간적으로 걔랑 나랑 공감할 수 있는 게
0: 예.
1: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게 잘하면 선수가 되는 거고 나같이 그걸 잘하지 못하면은 아주 유명한 선수가 못 되는 거죠 뭐.
0: 네. 아니 제가 기억나네요. 선생님이 그래도 꽤 유명한 선수셔서 어떤 분이 그 명도평 선수에 대한 그 뭔가를 만드신 걸 본 기억이 나요. 그죠?
1: 아 예. 옛날에 뭐 좀 그런 게 오르내렸었는데 뭐 저는 새카맣게 잊었던 건데 그게 네. 어떻게 AI를 통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0: 아 그래요. 이야 정말 탤런트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언제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도 그 한식당 그걸 운영하고 계시죠? 메뉴도 개발하시고
1: 네, 레스토랑 하는데 다들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했냐고 그러는데
0: 네
1: 사실은 마음 먹기 나름 아니겠어요 모든 게.
0: 네, 그렇죠. 예. 바로 그 김치 그릴이죠, 김치기지 그릴.
1: 제가 김치 그릴이라고.
0: 네.
1: 저는 한 15년 정도 김치가 분명히 이게 이 건강식품으로 미국에 올 텐데.
0: 네.
1: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제가 지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막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 김치가.
0: 아, 15년 전부터 김치 그릴을 만드시고 응? 김치 네. 전도사. 응?
1: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라면 그 콘테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0: 네.
1: 제가 김치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저기 그 입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0: 아...
1: 김치가 세계적 정말 가장 훌륭한 음식인데
0: 네.
1: 이제 내 때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때에서 이제 아주 화려하기를 바라는 거죠.
0: 아니 지금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제 전시회도 하시고 응? 거기 이제 네. 나중에는 김치 뭔가 요리 쇼도 하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의 전성기가 활활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뭐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대충 몰라도. 네.
0: 아 김치 케첩도 만드시고.
1: 그렇죠. 응? 김치 케첩, 김치 하다못해 김치 버러도 만들어 보고 다 해봤어요.
0: 아 김치 버러.
1: 네. 그리고 우리나 그 보통 이 베트남 음식집 가면 그 스리라처럼 빨간 거.
0: 예.
1: 그것도 김치 케첩으로 만들어 보고 다 해봤는데.
0: 네.
1: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0: 네.
1: 그걸 지속해서 개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0: 아, 너무 일찍 앞서서 가셨어. 이제 드디어 이제 선생님의 때가 옵니다.
1: 아,
0: 네. 우리 김치 그릴이 어디 있죠?
1: 여기 코로나 있어요. 저기 그 15번이랑 91번 그 사이에 있어요.
0: 아, 진짜 일찌감치 그렇게 김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4294 리버웍 파크웨이 리버사이드. 우리 명로 예. 예. 전화번호 우리 명로평 선생님 전화번호 제가 오픈해도 될까요?
1: 예, 예, 해주세요. 예.
0: 네, 네, 네. 제가 좀 이따가만 안내해드리기로 네. 하고 자 이번에 우리는 별에서 왔습니다라는 전시회를 EK 갤러리에서 다음 주 15일 네. 아 19일 예. 오후 3시에 바로 캘로그라피 그 현지에서 현장 그 작업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더욱이 좋은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EK 갤러리 바로 웨스턴과 피코에 있죠. EK 갤러리 거기 보니까 밖에 식당도 참 잘해놨던데 그죠?
1: 예예예.
0: 네. 자 모시는 글 끝자락에 바빠 못 오시더라도 내 마음 속에 풍경 소리 울리면 그대 다녀가신 줄 알리다. 라는 다정한 구절이 마음을 울립니다. 이번 전시를 찾아주실 청취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1: 예, 제가 뭐 전하는 말보다는 이 전시의 이슈인데 제가 시를 짤막한 시를 하나 저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제가 할까요 그럼요?
0: 네.
1: 네. 보이저 위성이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 억겁 시공간에서 큰 행성끼리 부딪혀 먼지처럼 부서진 돌멩이 하나. 너와 내가 만난 지금 이 지구란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마저도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어느 별에선가 소명을 다하고 다시 태어난 천국이 아마 여기일지 모른다는 거야. 존재했던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야.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느 시공간을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 야, 삶 앞에서 왜 이렇게 숙연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는 별에게로 돌아갈 거다. 오늘도 빨간 우체통이 보이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너에게 편지를 쓴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어머나, 예, 예. 감동이네요. 옛날 진짜 연애편지 무지 잘 써가지고 주위에서 대필 많이 하시면서 친구들한테 뭐 맛있는 거 얻어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선생님. 오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치 그릴도 화이팅이고 EK 갤러리에서 예. 19일부터 25일까지 전시 우리는 별에서 왔습니다. 아, 저도 꼭 가겠습니다, 선생님.
1: 예.
0: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명로평 선생님 원래는 유명한 야구선수셨고요. 또 미국 와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시고 그리고 김치 그릴 김치 전도사로 많은 일도 하시고 정말 열정이 사랑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명덕평 선생님 혹시 김치 그릴 보니까요 어디든 누가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레시피도 공유하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213-268-4562 213-268-456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튜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4: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5: 99센트부터라고요?
4: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4: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6: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6: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6: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1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5: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우리 다정님께서 노평 명록형 선생님이 이름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땅이 없다는 뜻, 너무 뜻이 좋네요. 검소하게 사시라는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전시회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비님도 그러네요. 정말 너무도 유명한 명선생님 최고 좋은 이름입니다. 평가가 없다. 노평, 평가, 노노노 평가. 그렇죠. 봄은요,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평가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 인간들의 다 욕심이고 나만의 아집이고 그렇습니다. 동양화 한지 붓글씨 서양화 유화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친정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서예를 배우셨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붓글씨로 병풍을 만드신 게 아직도 집에 계시다고요? 우리 아이비님? 와 정말 그렇죠. 학창시절 10월달이 되면 남고 여고 시화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금남 금녀 지역이 개방되는 날 짝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꽃송이 붙이고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비키님도 저도 어렸을 때 바로 서예학원을 다녔죠. 옛날에 신문지에다가 멋갈아서 쓰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제가 민화를 한 2년, 1, 2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올해는 못했지만 그게 진짜 너무 재밌던걸요. 색깔 채우기. 그리고 뭔가 창조가 아니라 이렇게 습지로 바닥 그림을 베끼잖아요. 그러면서 이 색깔 치우러 나가는 게 이렇게 좋아요. 치매 예방으로는 댄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 무게 냄새도 너무 좋잖아요. 아, 정말 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또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AI가 뭐 또 뭐가 나왔다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류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난제를 세상에 몇 분 만에 풀어가지고요. 아, 옛날에 뉴욕에 1900년도에 차가 등장을 하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 말이 그러니까 말이 마차잖아요. 사람 3명당 말 한 마리가 있을 정도로 거리마다 마차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했으니 설마 말이 사라지겠어 싶었는데 딱 13년이 지나고 찍은 같은 거리 사진에 마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동차로 바뀌었죠.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1900년대의 말의 운명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도구가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의 언어를 익힌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멈출 수 없는 이 기술의 속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급물살을 맞이해야 될까. 이 날씨도 기후도 너무 급물살이라. 하지만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치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한째 손잡는다면 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자 변함없이 이분은요. 한국에서 열심히 이번 가을에도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한번 해올리겠습니다. 바로 백순진 씨, 4월 가을에 백순진 씨의 바다의 여인 들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아이쿠, 시큰시큰 손목이야.
4: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3: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4: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3: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4: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5: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띄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쳐쳐라 쳐쳐쳐.
1: 2부.
0: 아, 안 시키신다면서요.
1: 네?
0: 안 시키신다고 했잖아, 어저께.
1: 알겠어요.
0: 눈치를 딱 주셔.
1: 쳐쳐라 쳐쳐쳐.
0: 맨날 바꿔야지.
1: 네, 우리 후니탱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우, 오늘 너무 시원한 셔츠를 입었네.
0: 어저께 너무 응. 더워가지고 제가.
1: 그게 복숭아인가요?
0: 네?
1: 복숭아가 아니요, 이거 그냥 아니고 나뭇잎들 하와이. 어우, 하와이에.
0: 네.
1: 카우아 아일랜드.
0: 카우아 아일랜드.
1: 네. 네. 거기 칼랄라오 그 트레일이라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위험한 트레일이에요. 옆에 바다 절벽이고.
0: 그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1: 네. 네. 저 거기를 갔었거든요.
0: 오 마이 갓, 왜요? 그 세상에, 저도 모르게 네, 왜. 네.
1: 네. 그리고 프린스빌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0: 야, 그거 가는 사람이 있구나.
1: 알래스카에서 그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있어가지고 서퍼들이 네. 다 모였거든요. 조금.
0: 네. 서핑도 하세요?
1: 저는 안 하죠. 스노클링만. 그래서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네. 어제 너무 놀랐어요.
0: 왜요?
1: 뭐 길이고 뭐고.
0: 아, 저 다 돼가지고요.
1: 와, 어떻게 보도블록이 얇게 깔았나 봐요. 길도 망가지고.
0: 그러니까.
1: 와, 집이 뭐
0: 어? 약간 무너지고.
1: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1층이 뭐 전면 뭐 그냥.
0: 저거만 지금 네, 나온 거? 네. 아, 이게 저 데라포인트네.
1: 네, 여기도 뭐
0: 여기도
1: 아,
0: 데라포인트.
1: 여기도 말리부의 그
0: 저만큼 됐어요? 지금 뉴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1: 네,
0: 와,
1: 네,
0: 데라포인트만.
1: 네.
0: 아니, 저희 지인분 계시잖아요, 데라포인트.
1: 저쪽 아니 괜찮으신가? 그쪽 아니고 네, 거기 바닷가가 아니라서
0: 네.
1: 말리부의 어떤 또 배우 영화 배우
0: 어,
1: 집
0: 맞아.
1: 입구에 네. 거기 싱크홀이
0: 그 누구더라? 니콜라스 케이지가 누구지?
1: 누구,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어디 물가에다가 집이나 이런 건 위험한 것 같아요.
0: 아유, 저 뭐
1: 네.
0: 저는 어저께 그 네. 같이 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산에 집을 놓을까 싶어요?
1: 네.
0: 바닷가에 집을 두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둘도 아닌 것 같아.
0: 어, 왜요?
1: 산은 산사태.
0: 제가 그 얘기했어요.
1: 응.
0: 산이 훨씬, 또, 그, 응. 그분이 산이 훨씬 안전하다고 막 저한테 산이 낫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산은 산세트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산세트 날 일이 얼마나 있냐고.
1: 네.
0: 그럼 쓰나미는.
1: 근데 산사태가 조금 안 날만은. 근데 지대가 좀 높은 데가 좋죠.
0: 근데 사실 저는 산은 좀 무섭지 않을까요? 일단 산이라는 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잖아요.
1: 네.
0: 근데 바다는 탁 트여 있잖아.
1: 그런데
0: 야참에 배를 탈 수도 있고.
1: 어제 언뜻 봤는데 어떤 뭐 26살짜리 청년이요.
0: 네.
1: 몇 달 동안 혼자 자급자족하는 팜 그리고 집을 지었더라고요.
0: 왜요?
1: 응?
0: 왜요?
1: 이제 그, 세상 싫다 이거죠.
0: 그러니까
1: 들어가서 자급자족해서
0: 되는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어?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어? 거기서 이렇게 채소 길러 먹고 어? 닭 키고 이렇게 사는 거죠.
0: 그 한국 저거 나는 자연입니다.
1: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0: 네.
1: 네.
0: 저는 그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재밌겠지만,
1: 그렇죠.
0: 저는 약간 그렇게
1: 거기 또 이웃들도 있어요.
0: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리고 좀 외로움 많이 타서
1: 네.
0: 혼자 못 살 것
1: 그래요?
0: 같아요.
1: 그래요? 네. 가족 같이 살면 되지.
0: 가족은 무슨 죄예요? 저 때문에.
1: 그렇구나.
0: 네.
1: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
0: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사람끼리 같이 있어야지. 저는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얼마나 심심해.
1: 근데 누가 그런 걸 왜 물어봤어요? 집이
0: 몰라.
1: 바다에 있는
0: 뭐
1: 게 좋냐? 산에 있는 게 좋냐?
0: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약간 자연 재해 얘기 나오다가 막 쓰나미 이렇게 태풍 얘기 나오니까
1: 그렇죠.
0: 자기는 산이 좋다고 확 얘기를 하시는데 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불도 잘 나지.
1: 그렇지. 산불이 또 있잖아요. 네.
0: 그리고 또 곰 나오지 벌레
1: 네.
0: 많지. 저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죠.
1: 네.
0: 근데 생각해보니까 산이 또 공기는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녁 아침에 딱 밤에 모닥불 쫙 펴놓고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런 또 재미는 있는데
1: 산에서 산딸기 막 따먹고.
0: 아 그래요?
1: 네.
0: 굉장히 사고방식이 저랑 다르신 거.
1: 아니
0: 산딸기를 어떻게 따먹어요?
1: 산딸기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산딸기 너무 맛있어.
0: 그냥 따먹어도 돼요?
1: 네.
0: 누구 개인 게 아니에요?
1: 네. 산에 널렸어요. 봄에 가면.
0: 오, 어디 나 좀 알려주세요.
1: 네. 알려드릴게요.
0: 오.
1: 그거 따다가 이제 술 담는 거지.
0: 네, 그럴 줄 알았다.
1: 다들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구나. 요즘 뭐 지금 난리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뭐 근데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0: 걱정 달라질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1: 하루하루
0: 뭐.
1: 정말 지금이 천국이로구나 하고 살아야 돼.
0: 저 싱크홀은 진짜로
1: 네.
0: 이게 아직까지 미스터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그런 저거냐.
1: 두 가지 다 믹스가 있는데 저는 저 말리부의 저 싱크홀은
0: 네.
1: 짓지 말아야 될 때 지은 거라고 봐요.
0: 뭐 그럴 수도
1: 왜냐면
0: 있죠.
1: 계속 집안이. 파도가 밀려와서 거긴 또 온다는 모래밭인데
0: 그러니까 그게
1: 비가 많이 와서 이러면 그 안에서 눌려지고 구멍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지대가 좀 저런 데는 약한 데는 그렇기도 한데 요새 뭐 다 뭐 도시 가면 지하철 공사다 뭐다 많이 하니까
1: 싱크홀이 너무 많아.
0: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1: 그리고 팔로스 바데스 그쪽에 보면
0: 네.
1: 그래서 거길 채워놓고 뭐 하고 공사하면 또 벌어지고 이래서 거기는 아예 뭐 가스 회사에서 전기 가스 공급을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발전기 돌리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살아?
0: 그 제가 안 가잖아요. 팔수 버렸었죠.
1: 그러니까.
0: 제가 뭐 돈이 없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가지 갈름 가지.
1: 네네.
0: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야, 이 지대가 좀 위험한데. 밟아보니까 좀 물렁물렁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1: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 반석 위에 짓는 집,
0: 맞아요.
1: 모래 위에 짓는 집. 그 말씀이 있는데 인간들이 너무 그냥 응?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짓고 개발 아니, 막 하고 이래서
0: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새 와서 정말 느끼는 건 나이 들면서 네. 이 부실 공사라는 게
1: 네.
0: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 그쵸.
0: 뭐 아파트든 뭐든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겪었습니까.
1: 네.
0: 부실 공사 때문에
1: 네.

0: 가지고.
1: 어우 제아프 씨.
0: 뭐야 난리 공사하면 안 돼.
1: 집도 있고 자긴 좋겠다.
0: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집에 그 집을 이사 가면서
1: 네.
0: 안방에 있는 그 욕실 있잖아요. 욕실을 네. 뜯어가지고 유리로 해갖고 그냥 샤워실을 만들어버려서 유리로 통유리로.
1: 오.
0: 그래서 그냥 욕실 다 떼버리고 공사를 좀 크게 했어요.
1: 네.
0: 근데 한 몇 년을 살다가 그게 밑에가 그라지는데 그래서 물이 어느 날부터 똑똑똑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사람 불렀어요.
1: 네.
0: 그랬더니 그 해준 분이 막 쫄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
1: 아 어떻게?
0: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공사하는 이제 공업 그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1: 네.
0: 테스트를 했더니 이분이 처음에 막 하더니 안 뜯어야 된대. 근데 다 뜯어버린 거예요. 밑에가 다 썩어갖고 엉망이
1: 어머나.
0: 된 거예요. 완전 난리 공사한
1: 뭔가
0: 거예요.
1: 뭔가 그걸 잘못했구나.
0: 이걸 두 번 세 번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하고 네. 안에 들어갈 걸 다 날림해버리고 겉에만 싹 발라버린 거예요.
1: 어머나 어머나.
0: 그래서 안에 다 썩어 난리가 난 거야.
1: 아, 그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0: 근데
1: 고치려면.
0: 근데 그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를 해준 분이 그 부동산 분이 연결해 준 거예요.
1: 네.
0: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전화해서 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와이프가 그분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1: 네.
0: 이 양반이 양반이라고 기분 나빴어. 이 양반이
1: 그 양반이
0: 그 라이선스도 없던 사람인 거예요. 불법이었던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이 양반이 제 와이프가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리를 지르네 와이프 여자한테.
1: 어머
0: 여자니까 만만해 보여. 처음에는 말하다가 소리를 제가 지나가다 딱 들었어요. 퇴근하다 나왔는데 확 눈 전화기 딱 뺏어갖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딱 그때 깜짝 아니 그게 아니었대. 너 뭐야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전 선생님이라 부르냐고. 지금 당신 내가 불법으로 다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뭐 와이프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일 전화하시고 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1: 아, 정말.
0: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1: 응. 그 어떻게 됐어?
0: 그 도망갔어요. 뭐 라이선스도 없는데 뭐 어떻게 신고를 해.
1: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해야죠.
0: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1: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본드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물어주는. 본드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랑 있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러니까 확인하고 해야 되죠.
0: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네. 그런 거 하실 때는 꼭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고 네, 꼭
1: 나는,
0: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1: 나는 집도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지 고민이 없어 너무 좋아.
0: 집도 절도 없어요. 저도. 우리 홈쇼핑 월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1: 네.
0: 라디오 서울 버전 라디오 서울의 후예의 한중기
1: 한중기와
0: 탱해교
1: 탱해교야.
0: 네,
1: 오빠
0: 하셨다고? 그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죠?
1: 뭐 태양의 후예에서
0: 태양의, 예.
1: 뭐지?
0: 그러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건가?
1: 그러지 말입니다. 네, 그러지 그건가?
0: 말입니다. 우리 럭키비키님은 산이든 바다든 굿모닝 차차차 탱자님들과 미역탱자님과 후리탱자님 있는 곳이라면
1: 어디든.
0: 무조건 오케이.
1: 어 저도 오케이. 저도 콜.
0: 이런 분들이 꼭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지.
1: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편해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후니
0: 네.
1: 곡돌 사신
0: 탱자가 나서야 되죠?
1: 네.
0: 네. 어, 그 벌써 읽으셨네?
1: 네, 곡돌 사신. 곡돌밥이 생각이 나요.
0: 곡돌밥이 뭐예요?
1: 응?
0: 곡돌밥이 뭐예요?
1: 그
0: 곡물을 넣은 돌밥이요? 뭐야?
1: 돌솥비빔밥인데
0: 네.
1: 왠지 곡돌비빔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게 뭔데요? 저 처음 들어봐요.
1: 돌솥비빔밥.
0: 근데 곡돌이란 표현을 써요?
1: 응.
0: 원래?
1: 위에다가 아니요?
0: 본인께서
1: 왠지.
0: 만드신. 에, 에, 에.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
0: 오늘의 사자성어.
1: 응.
0: 곡돌 사신.
1: 곡돌 사신.
0: 네. 구불곡자, 구불 그 곡 계곡 할 때 구불 있는 곡자, 굴뚝 돌자, 옮기다 사자, 뗄 나무 신자,
1: 네.
0: 곡돌사신 원어로 꾹둘사신.
1: 네.
0: 자 뜻은요 굴뚝을 곱게 만들고 불이 붙기 쉬운 장작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1: 네.
0: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중국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왕소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부성을 딱 보는데 보기 뭐가 이상해. 굴뚝이 그냥 쭉 곧게 뻗어 있고 옆에 마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왕소방이 집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미옥 씨,
1: 네.
0: 저 장작 좀 딴 데로 옮기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옥 씨가 아 왜?
1: 왜?
0: 뭐 귀찮잖아 왜?
1: 응.
0: 아니 굴뚝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곧게 돼 있으니까. 불티가 불씨가 튀어나올
1: 튀어서.
0: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옆에 장작이 쌓여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좀 불붙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 보니까 굴뚝도 조금 이렇게 굽게 약간 굽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불티가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1: 아 그렇게 구부려 놓으면?
0: 구부려 놓으면? 그때 이제 미옥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오지랖이야? 그제 왕소방은 그러죠. 이제 홍리가 원래 사고란 게 그래요.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영화에도

0: 나오잖아. 네. 그 베테랑에서도. 아. 문제가 아니면 문제를 안 보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귀찮은 거야. 아, 저 장작을 나보고 옮기, 지가 도와줄 것도 아닌데. 나보고 옮기라고 그러고 굴뚝도 고치라고 그러고. 무시해버립니다.
1: 아무것도 안 했어.
0: 아무것도 안 했어. 얼마 후에 똑같이 사고 났구나. 나지. 불씨가 튀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1: 어머, 불이야.
0: 불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서 불을 꺼줬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너무 고맙잖아요. 네. 집을 더 이상 안 번지게.
1: 네.
0: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잔치를 불려서 불을 끄는데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1: 네.
0: 그러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영웅처럼 했던 그 친구는 가장 상석에 앉히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한 명이 초대가 안 된 거야. 그 얘기 좋은 얘기 했던 친구 왕서방.
1: 맨 처음 해줬던 친구. 네.
0: 그래서 그 중에 있던 사람이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처럼 불 났을 때 불을 꺼준 우리는 불러서 초대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는데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줬던 왜 당신 친구 왕서방은 여기 안 불렀습니까?
1: 그 친구 말 안 들어서 불이 났는데
0: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 친구 말을 들었다면 애초에 불이 안 났겠구나. 그분이 가장 나한테 귀한 손님이구나. 라고 그분을 다시 초대를 해서 귀하게 접대를 했다.
1: 그게 곡돌 사신.
0: 네. 사람들이 이러죠.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거를 해결한 분에게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은 사람의 그 사람의 공은 잘 알지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 불을 잘 끄는 사람보다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문제가 터진 뒤에 그러는 것보다 무슨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서
0: 그렇죠.
1: 그렇게
0: 그걸 바로 이제 곡돌 사신이다.
1: 네. 그 보니까요. 곡돌 비빔밥이 있네.
0: 그게
1: 맞아요.
0: 뭐예요?
1: 곱돌 뜨겁게 달군 그 곱돌 그릇이라고 그 그릇 이름이.
0: 그것도 굽을 곱장가 보다.
1: 아니요. 곱창할 때 곱돌석이라는.
0: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른데.
1: 그래도 곱돌? 비슷하잖아요. 사운드가.
0: 곱돌 비빔밥?
1: 거기다가 그냥 누룽지 다 긁어 먹으면.
0: 여러분 혹시 곱돌 비빔밥이라 들어보신 분 있으면 댓글 좀.
1: 안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봐요.
1: 어떻게 곱돌 비빔밥을?
0: 사투리 아닐까요?
1: 아니에요. 메뉴에 써 있어.
0: 일단 곱돌 내가 모르면 사투리야. 진짜 메뉴에 있다고요?
1: 네, 곱돌 비빔밥.
0: 여러분 댓글 좀 주세요. 혹시 곱돌입니다. 곱돌. 네. 곱돌 비빔밥을 살아생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메뉴에서 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네.
1: 그러면 원래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0: 돌솥 비빔밥.
1: 돌솥 비빔밥. 옛날에는 곱돌이었어.
0: 그게 저거 아닌가요?
1: 뭐요?
0: 표준어?
1: 네. 아니 곱돌석이라는 게 있대요. 곱돌석 찾아봤어요. 지금 얼른.
0: 신기해서.
1: 내가 왜 곱돌이 이렇게 그러니까 스톤 볼 곱돌.
0: 스톤 볼.
1: 응. 그게 곱돌이에요.
0: 돌솥을 곱돌이라고 하는가 보구나. 아 그러면 한자어로 곱돌인가? 돌솥은 한국말이고?
1: 곱돌석이래요, 그게.
0: 그럼 그런가 본데요? 네. 왠지 한자어인 것 같은데, 곱돌?
1: 아, 머리 아파. 네.
0: 하여튼 뭐 맛있으니까.
1: 네. 네. 1부에서 우리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 얘기하다가 바다의 여인 듣다 말아서요. 화를 준비했어요, 화.
0: 화.
1: 네. 그녀의 이름이 화. 그녀의 이름이 화예요. 남이섬 가을음악 페스티벌을 여신다고 합니다. 10월 24일 토요일에 한국에서 남이섬 한국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10월 24일 토요일 남이섬에 가서 가을음악 페스티벌 너무 좋겠다.

0: 4월과 올해 화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생일 선물로요 친구가 복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주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당첨이 됐네.
1: 몇 등? 1등?
0: 100만 불이 당첨이 됐대요.
1: 그거 원래 반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경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반반이죠.
0: 그런 거 줄 때 얘기를 해야 돼. 반반이다. 이렇게.
1: 아 근데 생일 선물 주면서 반반이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0: 만약에 당첨되면 나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 근데 만약에 미국 셔틀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드렸어요.
0: 당첨이
1: 제가
0: 됐어.
1: 제가 연말에 선물로 그냥 드렸어. 근데 네. 1등 100만 불이 됐어. 1등도 아닌데 100만 불이 됐어. 네. 저 주실 거 안 주실 거 솔직하게.
0: 솔직하게 줘야지.
1: 솔직하게 주실 거예요?
0: 줘야지. 반은 모르겠다.
1: 그럼 얼마큼 주실래요? 100만 불 받았다.
0: 30%.
1: 30%? 30만 불 주신다고?
0: 33%.
1: 또 33이에요. 이거를
0: 3분의 1.
1: 그러면 어딘가 3분의 1이 또 딴 데가 있는데.
0: 3분의 1은 네. 내가 갖고 3분의 네. 1은
1: 뭐 하실 거예요?
0: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1: 진짜로?
0: 진짜로. 아 저는 리빙 트러스트 다 썼어요. 그중에 반은 사회 환원으로 다 해놨어. 그중에 또 3분의 1은 우리 한인사회에 네. 멋진 공연을 하라고.
1: 오, 야.
0: 이광진 씨 에이콤 거기 그분 저기 아이디 해가지고 그분으로 했어요.
1: 야 무슨 한인타운 윌석의 노벨이신데?
0: 나 이제 가면 야. 이제 파티 하시라고. 진짜요? 야. 물어보세요. 그 저기
1: 제가 거기서 꼭 한번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0: 다 화려한 입고 옷 입고 그렇게.
1: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가시는 길을 즐겁게. 네. 아니 근데 진짜 리빙 트러스트 하셨어요 그렇게?
0: 예, 네, 리빙 트러스트 했어요.
1: 대단하신데?
0: 반은 우리 가족들 n분의 1로 나눠갖고
1: 반은 사회 환원.
0: 반은 3분의 1은
1: 사회 환원.
0: 예, 사회 환원. 그 중에 3분의 1은 우리 한인 사회.
1: 와 멋있다.
0: 반은 기아난민 반은 동물들.
1: 이야.
0: 왜요?
1: 아, 그 좋아요. 그거는 뭐 리뷰처럼 그렇다 치고 진짜 100만 불, 1000만 불이 되면은 그렇게 네. 나누실 거예요, 그것도?
0: 그럼요.
1: 오,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내 자식이 누가 있어?
1: 잘 들으셨죠? 네. 네? 모르지. 1000만 불 생기면 또
0: 없다. 아유, 그거 내가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1: 왜 가져갈 생각을 해요? 아니, 써야지.
0: 아, 뭘 써봐야 뭘 쓰겠어요? 그거를.
1: 아니, 기부를 막 기부를 하더라도.
0: 기부를 하지.
1: 5000만 불 딱 기부해봐요.
0: 응,
1: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0: 아,
1: 딱.
0: 네? 너무 너무 그렇게
1: 기부투미.
0: 복권이나 사야겠다.
1: 기부투미.
0: 그거 보니까 네. 로또 당첨운을 부르는 세 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전 안 믿습니다. 뭐 한번 들여다볼게요.
0: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좋은 생각. 누가 볼게요. 당첨이 되면 시기하지 말고 다음엔 내 차례로구나 이런 상상을 하래요.
1: 야, 이거. 야, 네.
0: 남이 잘 되면 더 좋은 거야. 내 주위 사람.
1: 그래요,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0: 네? 안 알려줘. 안 알려주지.
1: 저 진짜로 제 주변에 네. 아시던 네. 분이 네. 그 여성분의 아버님이 네. 로또가 두 번인가 당첨됐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티가 나. 이게
0: 티가
1: 뭔가
0: 나?
1: 되게 네. 특이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팔로스볼드에 네. 집을 사셨더라고요. 진짜로 돼갖고 네. 사셨는데
0: 자기 안 샀다는 그 동네.
1: 제가 저는 뭐 기분 나빠서 안 네. 사는 동네. 아 근데 네. 부럽더라고요.
0: 아 두 번이나 당첨됐어?
1: 두 번
0: 금액은?
1: 그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고 1번 첫 번째가 뭐 몇 백만 불 되셨고 근데 네. 그 당시 지금 한 30년 전에 몇 백만 불이니까
0: 몇 백만 불 야
1: 대단하죠.
0: 정말.
1: 되게 부러웠어요.
0: 왜 몰리는 데만 몰리는 거야 진짜.
1: 아 저 진짜 꿈에서 산신령이 좀 번호도 줬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0: 생일이 언제예요?
1: 왜요?
0: 복권 사주게.
1: 얼마치?
0: 얼마치로 원해?
1: 네. 네?
0: 좋아.
1: 진짜로요?
0: 응 사줄게요.
1: 근데 몇 퍼센트 원하세요?
0: 반 말고 아니, 33%. 아유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1: 그러니까 10% 드릴게요. 10%.
0: 네네.
1: 네 좋습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 2부 함께 해오시고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 리전은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꼬만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2부 함께 하겠습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Yeah, yeah.

0: 있다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수요일이면 바로 헬스 이어신.
10: 오늘은 들어오시는데 마를린 몬로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주 우리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 언냐나.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네. 극과 극으로 부르시네요 저를. 네.
10: 그렇죠. 어느 쪽이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낫죠?
9: 이름이 너무 시원해.
11: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잖아요. 헬스코리아로 불러주세요.
10: 그럼요. 헬스코리아. 네.
9: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헬스 여신. 네.
10: 벌써
9: 댓글에 언정씨.
10: 마를린 언정이라고. 마를린 언정.
11: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네. 언정입니다.
9: 밖에 굉장히 덥죠.
11: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막 네. 기운이 그냥 뚝 떨어지지만 방송 때문에 지금 막 살리고 계시는데 기운이 나야 뭔가 일하는데도
10: 그런데
11: 의욕이 나잖아요. 요즘은 방송할 때 네. 항상 날씨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네.
10: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네. 습하고 더운 게 사실 흔치 네.
11: 않잖아요. LA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9: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맞아, 기운이 조금 떨어져.
11: 근데 이렇게 덥다고 하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10: 그럼요. 맞아. 냉방병도
11: 맞으시고 마스크 막 하고 계시고 그런데 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잘 걸려요. 그리고 뭐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것도
10: 그렇죠.
11: 금방 이렇게 또 침범을 하는 거죠.
9: 네.
11: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거 정말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실수록 어르신들이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게 네. 먹는 거 신경 써라.
9: 아.
11: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10: 그렇죠.
11: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는 거.
9: 그러니까
11: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되고
10: 네.
11: 그리고 이제 이런 영양 성분도 다 따지면서 내 몸에 소중한 내 몸에 들어가는
9: 네.
11: 그런 좋은 것들로만 먹는 게 이렇게 몸이 다르다라는 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10: 그렇죠.
11: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와닿았어요.
9: 네. 네.
11: 저도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고
9: 네.
11: 젊었을 때 좀 더 잘 챙기면 다른 것 같아요.
9: 네.
1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좀 가셔서
10: 네.
11: 이제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몸에 좋은
9: 네.
11: 이 시기에 먹으면 또 딱 좋습니다. 환절기.
9: 네.
11: 여름에도 너무 이제 기력 떨어진다고 많이들 와서 드셨는데 지금 이제 녹용삼 가장 찾는 환절기예요.
9: 네.
11: 9월달.
9: 네.
11: 드셔보세요. 아직도 안 드셔보셨다면
10: 네.
11: 드셔보시고 나서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건강이 기초부터 딱 단련이 되는 그런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 네. 원래 뭐 입소문이 났잖아요. 녹용삼.
11: 그렇죠. 뭐 15년 이상 드신 분들이
10: 워낙에
11: 그리고 드신 분들이 주변에 다 막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가족. 그리고 같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수록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10: 네,
11: 가까운
10: 그렇죠, 그렇죠.
11: 지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돈 명예보다 건강이라고 하는데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나 혼자 놀 수 없잖아.
10: 그렇죠.
9: 맞아.
11: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또 어우러져서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사는 사회다 보니까 네. 주변 분들도 챙겨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데리고 와서
9: 네. 이걸 이렇게 드세요. 네. 아니 이거 드시고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린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네. 어떤 효능을 보나요?
11: 일단 남녀노소 모두가 드시면 네. 효과를 보는 녹용 홍삼입니다.
10: 네.
11: 그리고 저는 그 얘기하신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감기 잘 안 걸리는. 저 올해 아무 그거 없이 그리고 심지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앞에서 캘록캘록하면서 저한테 막 하시는데도
10: 바이러스를 뿌려대는데도
11: 네네.
10: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감기 걸렸을 줄 본 적이 없는 건데
9: 작년에는요?
11: 진짜? 작년에도 없었는데 재작년이니까 한 번 걸린 적은 있죠. 걸려도 네.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막 네. 어떤 때는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막 유행하는 그런 독감들은
10: 저는 2주 고생하고
11: 그래요. 2주? 네. 한 달? 뭐 어떤 분은 두 달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 4일? 일주일도 안 가고 네. 딱 끊었어요.
9: 네.
11: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거는 기초 체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네. 녹용홍삼은 제가 꾸준히 먹습니다. 이게 왜냐면 안 먹으면 아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10: 다르죠. 완전 다르죠.
11: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마른 체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골한
9: 마른 먼로야.
11: 네. 골골한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건강 체크 같은 거 하러 가면 우리 애 아빠가 놀리는데 120살까지 뭐 혈액검사 이런 거 하면 너무 이게 잘 나와요.
10: 잘 나오시니까.
11: 근데 그거는 제가 헬스코리아 일하면서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매일 마사지 체어해서 관리를 받고 녹용홍삼을 먹고 그리고 뭐 발마사지기면 체험하려고라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10: 네.
11: 집에 다
10: 네.
11: 헬스코리아 체험관이라고 할 만큼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9: 네.
11: 장비빨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건강을 위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
10: 네.
11: 그럼 낮빛도 중요하죠.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 막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부터 건강함이랑
9: 네.
11: 이게 풍겨 나가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풍길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9: 네.
1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너자이저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는데.
9: 아~
11: 네.
10: 스스로 네, 네. 그래 맞습니다. 본인은 에너자이저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옛날부터 면역 보약 그런 녹용이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데
11: 그럼요.
10: 녹용이랑 홍삼이랑 이거 같이 시너지를 만든 게 사실은 천호연계가 거의 뭐
11: 1호
10: 그죠 1호 최초잖아요.
11: 원조.
9: 네.
10: 제가 최초예요. 더 믿을 수도 있고 완전 그 15년인가요 그죠
11: 네.
10: 이게
11: 네. 넘었어요.
10: 근데 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냥 녹용 홍삼 해도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녹용이 아니라면서요.
11: 최고의,
10: 최고의 품질이라고.
9: 뉴질랜드?
11: 네. 뉴질랜드.
10: 그 중에서도
9: 상대?
10: 뭐 이렇게 잘하셔. 왜 이렇게 잘하시지?
9: 뉴질랜드 그러면 상대가
10: 근데 상대만 쓰는 게 또 아니에요.
9: 아니에요?
10: 그죠. 상대 중대 다 들어가요.
11: 이렇게 이제 다들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지라 그러죠. 전체를 전제, 다 쓰는 거예요. 녹용은 사슴의 뿌리잖아요.
10: 네.
11: 이게 이제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잖아요.
10: 네.
11: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기가 가장 모이는 게 이 머리 쪽이라고 해요. 근데 그쪽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라고 해서 이 녹용의 그 진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또 한의사분들이 얘기할 때는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마다 이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장생 중에 하나로 또 그러니까
9: 네.
11: 그 무한한 재생력 해마다 계속해서
9: 네.
11: 각질화가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자라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 부분 맨 끝부분 얘기하신 상대 부분
9: 네.
11: 그 부분에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나 밀도가 높습니다.
10: 그렇겠죠.
11: 그리고 분골 팁 이 끝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펜트하우스라고 할 만큼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9: 네.
11: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효과가 크죠.
10: 그렇죠,
11: 드셨을
10: 그렇죠.
11: 때.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전지를. 아랫부분도 물론 각질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칼슘 성분들도 많거든요.
10: 네.
11: 그리고 그 뭐지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10: 네.
11: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요거 모유에
9: 네.
11: 많이 들어있는 요런 성분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녹용을 먹었을 때
10: 아.
11: 여러분들이 그 진짜 다르다고 하잖아요.
10: 진정한 녹용을 네.
11: 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좀 몸 보호해야 될 몸을 뭘 좋은 걸 먹어야 돼 할 때 녹용부터 떠올리시는데
10: 네.
11: 예전에 귀해서 못 먹었잖아요.
10: 맞아요.
11: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좋아진 거죠.
10: 예전엔 어린 좀 어린 친구들은 먹지도 못하겠어요.
11: 그럼요, 그럼요. 네,
10: 그만큼 귀해가지고.
11: 궁중에서도 네. 왕에게만 바치는.
10: 근데 네. 그 지난번 말씀드린 거 운동하는 또 자녀분이 자기가 스스로 막 사달라고.
11: 그렇죠.
10: 그러니까 먹으면 자기가 아는 거죠. 운동하는 친구들은.
11: 그러니까 이 노경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친 이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9: 네.
11: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럼 네. 갑자기 또 이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기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9: 네.
11: 그럴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10: 그렇죠.
11: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한테도 입소문이 나서
9: 네.
11: 이 녹용 제품들을 찾으러 백인들도 그러고 와요. 저희. 그러니까 이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녹용을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저희는 이제 액상 형태로 해서 진하게 우려냈지만 네. 그런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소문을 듣고 와서 외국 분들이
9: 네.
11: 찾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9: 네.
11: 체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 녹용이 좋다라는 걸 알고 오셔서 드십니다.
9: 하,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좋아요.
11: 너무 좋아요. 운동하는 청소년들 특히 체력에서 안 밀리거든요.
9: 뼈에도 좋고
11: 뼈도 강근골이라 그러죠.
10: 네네.
11: 뼈 튼튼하게 하고 또 이렇게 조혈 보혈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9: 네.
11: 몸을 따뜻하게 하고
9: 네.
11: 출산 후에 아무래도 혈액이 많이 이제 그쵸.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10: 네.
11: 그럴 때 녹용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9: 네.
11: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또 출산 후 뭐 이런 기력 떨어지신 분들 뭐 중년층 장년층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녹용이에요.
9: 네. 네.
10: 제가 이번에 수술을 네. 하고 난 다음에
9: 네.
10: 없던 빈혈이 좀 생겼어요.
9: 어머.
10: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나다가 핑 돌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11: 근데 겉으로 건강하다고 속까지 건강한 게
10: 그러니까,
11: 아니야.
10: 그러니까 없던 빈혈이 갑자기 생겼고
9: 네.
10: 요새 좀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제가 핑핑 돌거든요.
9: 네.
10: 그게 도움이 되겠죠?
11: 그럼요.
10: 와이프 듣고 있나? 오늘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잘 좀 들어봐 주세요.
9: 월매예요? 네. 월매?
11: 오늘 네. 저희 이제 녹용쌤은 가격을 쭉 지키고 오고 있다는
10: 그
11: 거예요.
10: 지키고 자체가 네. 더 대단한 거예요.
11: 근데 저희가 이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였고
10: 네.
11: 저희가 한 달치가 60팩 들어있습니다.
9: 네.
11: 요게 여기 녹용 22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22돈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가격도 그대로지만
10: 네.
11: 350불.
9: 네.
11: 너무 놀라운 가격. 한 박스 한 달치가.
10: 네.
11: 근데 보통 두 달 세 달 드세요. 그래서
9: 네.
11: 두 박스를 거의 한 세트처럼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
10: 네.
11: 350불 350불 하면 700불이죠.
10: 네.
9: 네.
11: 네. 여기에 사은품으로
10: 뭐 주세요?
11: 네. 아무래도 한 달 더 챙겨 드시면 좋으니까
10: 예.
11: 천진단 요것도 뉴질랜드산 녹용이 들어가 있는데 환제품이에요.
9: 네.
11: 요 녹용쌈은 액상으로
10: 액상.
11: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환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9: 네.
11: 요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저는 요 천진단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 달치 30판 250불입니다.
10: 그거를 정품을
11: 그냥 드려요.
10: 선물을 주신다고.
11: 네.
10: 오.
11: 천진단도 지금 요거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3 플러스 1 하고 있는데
10: 네.
11: 그 정품을 한 박스 더 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9: 네.
11: 이게 본인이 녹용쌈 드시고 선물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0: 아, 그렇게도 네. 좋겠네요.
11: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족과 함께
10: 네,
11: 3개월치를 드시거나
10: 녹용쌈 350불 한 박스를 오늘 두 박스 구매하시면
11: 네.
10: 사은품으로 여러분 250 상당의 최고품 천진단을 한 박스를 선물을 받으실
11: 네.
10: 수 있습니다.
11: 그리고 저희가 무료 배송 해드리잖아요.
10: 네.
11: 근데 천진단을 또 뭐 다른 데 보내고 싶다면 이거 따로 배송도 해드립니다.
10: 완벽한 선물이군요.
11: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9: 네.
11: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국 배송돼요. 이제 추석 준비하시잖아요.
10: 네.
11: 근데 저희가 이 녹용홍삼 사실 녹용홍삼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저희는 천물만 처음 착집한 그 천물만을 사용을 하고 재료들 다 폐기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 네네네.
11: 천물이 제대로 우려낸 거잖아요.
9: 네.
11: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왜 수입 수출하는 차량들은 조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10: 네, 그렇죠,
11: 그런
10: 그렇죠.
11: 것처럼 저희 녹용삼이 더 진하고 재료도 더
9: 네.
11: 엄선했다고 해서
9: 네.
11: 오히려
10: 역으로.
11: 역으로 여기서 보내드린 경우 많아요. 근데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한국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에게도 뭐 지인분들에게 다 배송해드립니다.
9: 아,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10: 네.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네.
10: 야,
9: 그러면 이제 다음 그라비티로 가볼까요? 마사지의 여신이라서
10: 마사지를 녹용서
9: 안 뺄 수가 없어.
10: 일단 그라비티 얘기를 좀 해야겠죠.
9: 네네.
11: 그라비티는
10: 네.
11: 이제 여러분들이 마사지 체어를 아직도 안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네. 그라비티 무조건 받아보시고
9: 네.
11: 그리고 들여놔야 된다고 좀 강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
10: 아, 맞아요.
11: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마사지 체어 없이도 살았어.
9: 네.
11: 근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늦게 빠를수록 구매하실수록 내 몸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잃고 나면 다 필요 없고 네. 나중에 가서 꼭 후회를 하는데 정말 크게 해요.
10: 맞아요.
11: 한번 이렇게 아파 보시고 나서 네. 다시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10: 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11: 아프고 나서 또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늦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강할 때 그리고 네. 뭐 아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면 건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해도 내 건강을 지켜야 미래가 있습니다.
10: 그렇죠.
11: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의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50, 60 넘어가신 분들은 아세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또 오늘 또 블랙 너무 멋지게 입으셔서 제가 네. 말씀드리니까 또 장례식장 가신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도 여기저기서 소식이 그쵸?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건강에 대한 거라면 바로바로 미루는 것처럼 정말 그 잘못된 그렇죠.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10: 후회되죠.
11: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사지 체어는 네. 매일매일의 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여놓으면은 다릅니다.
10: 그럼요.
11: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10: 아, 네. 그러니까 진짜로
11: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10: 저희 그러니까 우리 집에 24시간 매 5분 대기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1분 대기조도 10초 대기조에 마사지사가 함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1: 가족 중에 누가 네. 받고 있지만 않으면
10: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도 우리 가족이 받는 거잖아요.
11: 그럼요.
10: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생각하신 것과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11: 네.
10: 한번 가서 정말 받아보세요.
11: 근데 보통 이제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당연하고
1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1: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이제 생기게 되면 또 네. 이게 목돈이면은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게 되는데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맞는 그 마사지 체어 마사지를 제공을 해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마사지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손만 느낄 수 있는 마사지 체어인데 네. 지금 좀 저희가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자회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품을 거죠.
10: 거품을 다 빼주셨죠.
11: 저희가 4,499불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만 8,000불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마사지 체어의 퀄러티고 네. 그래도 한 번에 지불하시려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무이자 할부입니다.
9: 네.
11: 무이자 할부면은요 진짜 이거는 뭐
10: 저 늘 가족끼리
11: 농담으로 농담으로 이제 소도 잡아 먹는다.
9: 소도 잡아 먹어?
11: 아 저희 웨이트 사장님이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무이자면은 빨리 네. 하는 게 네. 여러분들 이득이에요. 근데
10: 아,
11: 이게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10: 아,
11: 94불 플러스 네. 택스면 요즘 햄버거 네. 가게를 가도요. 네. 4인 가족이면은
10: 맞아요.
11: 이거 나옵니다.
9: 네.
11: 그냥 나와요. 진짜
10: 나오더라고요.
1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좀 참고 그냥 라면 한 끼 뭐 이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9: 네.
11: 다른 거를 충분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 가격인데도 내가 아, 못하겠어 이러시면 진짜 그분은 건강은 그냥 아이, 나중에 하고 미루시는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진짜 저는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의 변화를 좀 느껴보신 다음에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셔서 체험을 하신다고 해서 꼭 그날 뭐 저희 그룹 절대 푸시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방송에서 좀 푸시를 하는 경향이 있지
9: 네, 네.
11: 매장에 가면 맞아요. 매니저님들은 너무 방치는 아니지만 전혀 네. 부담이 안 가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 받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9: 네.
11: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브랜드 회사도 다 가보신 다음에
10: 네.
11: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9: 바로 H솔루션이라는 네. 프리미엄 브랜드를 헬스코리아에서 갖고 있어서 계속 네. 개발하시면서
11: 네, 네.
9: 가격 따라 그리고 취향 따라 고를 수가 있잖아요.
10: 네. 그렇죠.
11: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그라비티 이제 좀 대중 적이고
9: 네.
11: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첫 번째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좀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가격 대비 성능은 좋으면서 디자인까지 예쁘면서 나한테 네. 맞는 그런 마사지 체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9: 네.
11: 그래서 가성비 값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쳐서
10: 예.
11: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여덟 가지 모델이
10: 네.
11: 나왔습니다.
9: 네.
11: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판매 네. 대수에서는 1위예요. 미주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
9: 네. 그러니까 그라비티 이게 무중력이잖아요.
11: 네.
9: 누워 있으면 진짜 무중력처럼.
11: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받는 거죠.
10: 그 여러분 이게 아 그럼 배송비도 꽤 어마어마하겠네 고민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무료 배송입니다.
11: 헬스코리아입니다.
9: 무료 배송에
11: 그냥 무료 배송만이 아니라 네. 직원이 나가요. 아~ 회사차로.
10: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11: 그 배송 리뷰가 너무나 좋아요. 아~
10: 좋을 수밖에 없어요.
11: 그래서 배송 리뷰로 막 써주시고 막 네. 그런 헬스코리아니까 네. 여러분들 믿고 네. 그리고 또 AS 정말 중요하잖아요. 19년 된 회사 네.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AS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 꼭 택하시진 저희한테 안 택하시더라도 다른 데다 가셔도 결정하시기 전에는 헬스코리아 들려서 조건 따져보고 다 받아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니다.
10: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선물도 혹시 주세요?
11: 아, 선물.
10: 네, 이거 아직 주십니까?
11: 이지바이크. 오, 이지바이크. 한결같이 드립니다.
10: 이거 자체로
11: 언제 사라질지 사진... 모르겠어요.
10: 그러니까 언제 살지 모르는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서
11: 이게 운동 네. 기구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하체 네.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네. 기구입니다. 이것도 필수예요. 이거 한 대씩 있으면
10: 아, 있어야 돼요. 네.
11: 그냥 돼요. 저도 이거 의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모델 만나기 전에 네, 네. 근데 요즘도 제가 제 덕을 정말 많이 봐요.
9: 아, 다리만 그냥 올려놓으면 저절로 운동이 되네요.
11: 그리고 이 근력이 제가 이거 입기 전보다 오히려 짐 끊어놓고는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그냥 30분 자동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제 또 뒤로만 돌리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도 있고 네. 단단하게 이렇게
10: 허벅지가 좀
11: 허벅지가 달라졌어요. 네. 정말로 저는 네. 이제 그 미디어 팀에서도 막 얘기할 때 우리가 봐봐 눌러봐 막 이러는데 네. 이번에 해보신 분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세요. 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운동 너무 싫어했는데 이걸로 네. 그냥 당 혈당 관리 된다고 얘기하시고
9: 재활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고
10: 아, 너무 좋다. 네. 네. 그런 이지바이크까지 여러분 무료로 사용품
9: 헬스코리아의 네. 그라비티
10: 꼭 가셔서 그라비티도 말고 총 8가지 종류가 있으시니까요 네, 한 번씩만 네. 체험을 해보시고 네.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매장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11: 네, 저희 헬스코리아 네.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은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네.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인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바운드 역시 네. 바로 옆이니까 가세요. 네. 가셔서 그라비티도 만나보시고 뭐 이지바이크도 체험해보시고 누리아이도 네. 해보시고 네. 녹용삼도
9: 드셔보시고 네.
10: 그거
11: 아, 방송 듣고 왔다 그러고 시험 한번 해보자고 그냥 우기세요.
9: 야, 진짜
11: 대신 이거는 정말 네. 와. 누룡삼 씨 네. 무료 시험은 네.
9: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 하나에
11: 굿모닝 차차차 듣고 아~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만
10: 대신에 굿모닝
11: 저한테 전화 오게 저한테 전화 오겠네요
9: 굿모닝 차차차 이런 분들한테 드린다고요 누룡삼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헬스코리아 아우 시원해 손바닥이 더 시원해지네
10: 213-385-1005번입니다
9: 네, 네 385-1005번 네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쇼 호스트이셨습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0: 네, 오늘 감사합니다.
9: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0: 엘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9: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코리아.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9: 잠시만요.
0: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7: 흑염소 블루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12: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13: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14: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3: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14: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3: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14: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6: 진짜 감쪽 같네.
17: 역시 벤트웨이야.
1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0: 선택하세요 품질을,
2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2: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9: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검원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이용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훈이 씨, 네. 훈이 씨는 먹방 옛날에 뭐 유튜브 하지 않으셨어요?
10: 네, 했죠. 네. 네.
9: 그 굉장히 미식가시고.
10: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네. 척하는 거죠. 네. 아, 저는 그러니까 먹방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네. 먹는 먹방은 아니었어요.
9: 아, 그냥 네. 음식 먹고 그냥 리뷰하는 거. 예. 중국에 1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20대 먹방 인플루언서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대요.
10: 그런 일 많아요. 어. 유튜버 먹방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작년에도 한번 돌아가셨고. 아. 이게 그 확실히 무리가 되나 봐요. 아,
9: 왜냐면 먹고 나서
10: 방송하다가요?
9: 아니 먹고 나서 폭식하면 구토를 한대, 억지로 약 먹고 그리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몸에 칼륨이 다 빠져나가서
10: 아이고야.
9: 방송 죽기 한 3일 전에 내 건강이 너무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며칠 안에 죽고 말았어요. 어?
10: 보통 그런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댓글에 네. 팬들이 네. 네. 이렇게 뭐 방송보단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요새 친구들은 재밌어갖고 네. 형님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팬들이 막 장난을 치는데 네. 와, 그런 거 이제 댓글 받으면 또 못 참지 또 하지.
9: 아 정말.
10: 근데 힘들 거예요.
9: 건강이
10: 진짜.
9: 최고예요.
10: 이게 무조건 너무 힘들. 오버해서 먹으면 안 돼요.
9: 아 진짜.
10: 아 나 어릴 때 진짜 잘 먹었는데.
9: 오늘 덥다고 너무 차가운 거 벌컥벌컥 드시면 또 설사하고 그러면 또 기력 빠져요.
10: 살도 빠지고.
9: 살 빠지면 좋지만.
10: 안 돼요. 위험해, 위험해.
9: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좀 미지근한 걸로.
10: 아까 곱솔 뭐죠? 곱돌 비빔밥. 네, 돌솥 비빔밥. 곱돌 너무 좋은데요?
9: 누룽지 이열치열. 너무 바삭하고 맛있죠.
10: 그러니까 이열치열. 지글지글한 거.
9: 야, 맛있겠다. 네.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소중한 몸을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9: 목요일이네요. 네. 주말이 금세
10: 다가왔네.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9: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 안녕.
9: 안녕.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10: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8: 네.
19: 수영도?
18: 그럼요.
1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들어설 때나 큰 변화를 앞두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예, 그 두려움 너머에는 언제나 더 가치 있는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는 엄청난 결단이나 거창한 행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루를 살아가려는 그 작은 다짐 자체가 이미 훌륭한 용기니까요.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믿고 묵묵하게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레미 스펜스 밴드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트래블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쿠키모치님, 어우, 일찍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천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더운 날씨 선배님 옷을 보니 눈이라도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너무 더워서 제가 어떤 컬러를 입을까, 흰색을 입었다가 벗었어요. 오늘 더우니까, 아 진짜, 예, 블루 계열, 예, 청색 시원하게 입어봐야겠다 싶어서, 예, 골라서 입었는데요. 아, 딱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네요. 쿠키모찌님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아,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반가 반가요.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왕들의 지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바다를 발견하려면 오랫동안 해안가를 벗어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네, 멋진 말이네요. 늘 머물던 익숙하고 안락한 공간을 벗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생각지도 못했던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죠. 네, 지금 혹시라도 마주한 그런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 어떡하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자, 용기를 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새로운 바다를 향해 기분 좋게 닻을 올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0: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가을에는 진짜 어디로 좀 떠나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행지의 역사부터 숨은 맛집까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아주관광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관광에 예,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1: 아이고, 과찬입니다.
0: 소문이 자자합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아,
0: 네. 너무 재밌게 가이드 하신다면서요.
1: 아이고, 뭐.
0: 네네네. 이번 가을에 정말 특별한 여행지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모셨거든요.
1: 네,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죠, 그렇죠?
0: 아, 그렇죠.
1: 네, 봄에는 벚꽃이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풍과 벚꽃에 따라서 봄에는 저희가 벚꽃 관광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한국과 더불어 일본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가을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단풍이 지고,
0: 네,
1: 그다음에
0: 네.
1: 일본의 또 단풍이 참 이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의 단풍이 진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에 와요.
0: 아.
1: 근데 단풍 시즌이 예전 같이 이렇게 10월 중순이면 많이 이렇게 폈는데
0: 네.
1: 조금 이렇게 좀 10월 말로 이렇게 많이들 단풍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관광하고 그다음에 모국 관광도 하면은 단풍
0: 네.
1: 관광 이렇게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또 간 김에 동남아 관광을 또 많이들 하세요.
0: 네.
1: 요즘 추세가 또 동남아들 많이 가시고
0: 네.
1: 특히 이제 베트남들 많이들 가시는데 올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저희가 가려고 그리고 모국 관광 가려고 이거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뭐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모국 관광으로 하는
1: 아니요,
0: 건가요?
1: 먼저 모국 관광도 하도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일본 관광한 다음에 뭐
0: 네.
1: 베트남 가셔도 되고 이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0: 예,
1: 저희는 이제 10월 15일 날 모국 관광을 이제 해서 5박 6일 모국 관광 하고요. 끝나면은 20일입니다. 20일 날서부터 24일까지 10월 20일서 24일까지 베트남 관광을 갑니다.
0: 네네네.
1: 그럼 24일 날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일본 관광은 10월 29일부터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비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이왕 한국에 간 김에 가족도 만나.

0: 하고
1: 아,
0: 예, 그때 이제
1: 네네.
0: 자유시간 갖고 29일 날 일본에 가서
1: 네.
0: 일본은 이제 9박 10일 일정인데 일본의 그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부터 5박 6일 동안 저 후쿠오카까지 5박 6일을 돌고요.
1: 어허.
0: 그다음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 북해도 가서 또 4박
1: 네.
0: 5일을 돌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거기서 헤어지는 그런 관광이다. 꼭 끝나고 나서 또 모국 관광을 해도 되고요. 예,
1: 네.
0: 그런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왕 한국에 간 김에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물론
1: 그쵸.
0: 비즈니스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짧게 짧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1: 네, 와, 다양하네요. 이거 패키지 뭐 여행 상품도 될수 있고.
0: 네, 제가 안
1: 예.
0: 들었으면 뭐라 그러죠?
1: 예, 패키지 여행 상품.
0: 네, 이게 패키지
1: 예,
0: 여행 상품이죠.
1: 그쵸.
0: 예,
1: 아, 참,
0: 네.
1: 가을 하면 진짜 단풍 구경하러 이제 한국에 많이 가시거든요.
0: 네.
1: 예, 가을이 특히 더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모국
0: 가을에
1: 여행은.
0: 이제
1: 예.
0: 저도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다 한국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뭐 여기 단풍지대에 많이 가서 단풍이 좋다고 하지만
1: 네.
0: 한국만큼 이렇게 단풍이 좋은 데가
1: 하긴
0: 없더라고요.
1: 단풍이 굉장히 고와요.
0: 곱고
1: 색깔이
0: 또
1: 그렇게 예쁠 수가
0: 다양하고
1: 없어요.
0: 이쁘고 그래서
1: 예.
0: 한국에 가면서 야 내가 옛날 한국 살때 이렇게 단풍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1: 네.
0: 뭐 여러 나라 가봤지만 단풍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0: 그래서
1: 설악산 단풍도 굉장히 곱고 내장산도 곱고
0: 그럼요. 내장산
1: 지리산
0: 뭐
1: 단풍도 아름답고요.
0: 대단하죠. 한국의 그
1: 그렇죠.
0: 단풍이 내에서 상당히 좋은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코스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1: 네.
0: 일단 저희가 10월 15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 전에 가셨다가 15일 날 합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5일서부터 20일까지 동안 5박 6일 동안 이제 우리가 목 관광을 합니다. 목 관광
1: 어디
0: 코스는
1: 가보나요?
0: 네, 이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이제 타주에서 오신 분은 다 만나셔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일 날 서울에서 1박을 합니다. 서울 관광을 왔으니까 서울도 관광해야 되겠죠. 서울 관광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충청도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가서 구경하고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남해를 다 도는데 요즘에 그 여수의 선박람회 여수의 선박람회 이제 오픈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1: 여수
0: 특별히
1: 너무
0: 저희가
1: 좋죠.
0: 들립니다.
1: 네.
0: 그래서 선박람회도 구경하고 이 남해는 먹거리가 많잖아요.
1: 그쵸.
0: 먹거리가 많으니까 남해 이제 다 돌고 거제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아주 좋죠.
1: 좋은데요.
0: 그래서
1: 여수 밤바다 이 노래도
0: 예,
1: 있잖아요.
0: 그렇죠. 노래가 생각나는. 그래서
1: 그쵸.
0: 이 5박 6일 동안 이 목 관광을 돌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20일 날 저희가 이제 오후 비행기로 해서 베트남을 갑니다.
1: 베트남 코스가 어떻게 돼요?
0: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베트
1: 네.
0: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약 3,0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1: 그러네요.
0: 이게 3등분을 하면은
1: 네.
0: 이 북부에는 이제 하노이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하노이 하롱베이 베트남의 수도가 하롱베이인데 그래서 하노이인데 하노이 하롱베이를 갔다가 3박 4일 구경하는 거예요. 중부 지방에는 다낭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마치 바닷가인데 거기는 우리 하와이나 캔쿤이나 이런 것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고요. 남쪽에 가면 우리가 사이공이라고 알죠? 네,
1: 사이공,
0: 사이공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프놈펜이라 그러죠? 정부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는 코스는 그중에서 제일 좋은 하노이 하롱베이를 갑니다.
1: 하노이 하롱베이 굉장히
0: 예, 그
1: 아름답다면서요.
0: 하롱베이 가면은 섬이 3천 개가 있습니다. 이 3천 개의 섬 사이에 이게 섬이 3천 개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을
1: 와,
0: 다 파도를 막아줍니다.
1: 그
0: 물이
1: 섬들이.
0: 잠잠해요. 섬들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1: 네네네.
0: 뭐 멀미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호수 같아요. 이게 섬마다 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그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거기서 이제 섬마다 그 구경을 하고 거기서 뭐 제트보트도 한번 타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저쪽 한번 돌아오면서 그 하롱베이를 구경하고
1: 네네.
0: 그다음에 또 하노이 가면은 또 오토바이 베트남 오토바이 상당히 많죠.
1: 거의 오토바이
0: 그
1: 많이
0: 오토바이 부대 예, 예. 어마어마 오토바이 부대인데 그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노이 같은 거 이제 도심도 구경하고 오는 3박 4일 코스인데 나는 네. 하노이 하롱베이 갔다 와서 하신 분은 다낭으로 선수단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초이스에서 다낭도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가시는데 요번에 또 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갔는데 이왕 간 김에 동남아 캄보디아도 가겠다.
1: 캄보디아까지요.
0: 또 이제 태국도 가겠다. 그래서 3개국을 묶어놨어요.
1: 네네네.
0: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캄보디아면
1: 완전 개인 맞춤표죠.
0: 아니
1: 여행이네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뭐 여러 사건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서 위험하다고 막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아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캄보디아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다는 데인데 관광지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는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1: 안전한
0: CNB라든지 좋은 데이고 그다음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동남아 그 호텔도 안 좋고 복잡하고 식사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다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관광지로서 개발됐기 때문에 호텔, 식사 뭐 이런 게 다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태국까지 돼 이렇게 관광 코스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다 하려면 9박 10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개국을 하시는 분은 10월 29일 날 끝나는데
1: 네네.
0: 대부분 베트남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왔다가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10월 29일 날서부터 일본을
1: 여행.
0: 관광하는 거예요.
1: 아, 일본 좋은데 너무 많잖아요.
0: 네.
1: 진짜 좋죠.
0: 네. 예. 저희 일본을 관광하는데 네네네. 우리 MC께서는 일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1: 일본 하면 저는 온천.
0: 온천 맞죠. 온천도 좋죠.
1: 온천도 너무 좋고.
0: 또 먹거리도
1: 먹거리도
0: 좋잖아요.
1: 먹거리도 좋고.
0: 네. 또 볼거리. 일본 생각하면 예. 뭐 캐릭터도 생각이
1: 그렇죠.
0: 나고요.
1: 예.
0: 또 이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랑 예전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을 상당히 우리가 싫어했잖아요.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지금 못 보고 그렇게 했는데
1: 네.
0: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아.
0: 관광하기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관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 29일 날
1: 네.
0: 일본을 이제 가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가이드가 아예 인천공항에서부터 떠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동경으로 갑니다.
1: 네.
0: 예, 동경으로 가서 이제 동경에서 1박을 해요. 예, 동경에서 1박을 하고 5박 6일 동안 오사카, 교토 뭐 해가지고 저쪽에 후쿠오카까지 5박 6일 도는 거예요.
1: 겨울에 가면 그렇게 또 설경이 멋있잖아요.
0: 설경이 일본. 멋있죠. 설경 이제 저쪽에 그 북해도 지금 제가 좀 이따 예, 예. 얘기하는 북해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1: 네.
0: 5박 6일을 돌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비행기 타고서 저 북해도 가서 지금 얘기한 설경이 아주 아름다운
1: 네.
0: 북해도 이제 4박 5일을 돌고 11월 7일 나오는 일반 9박 10일이에요.
1: 네, 네, 네. 북해도의 그 가을 풍경은 어떻습니까?
0: 가을 풍경이 참 좋죠. 이 예. 정오기 만추라 그러죠. 그래서
1: 예,
0: 아주 만추의 그걸 느낄 수 있고
1: 네네네.
0: 시를 쓰는 사람은 시가 생각이 나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경치인데
1: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0: 영화 많은 영화 찍었던 거.
1: 러브레터라는
0: 그렇죠. 러브레터라든지
1: 겨울 설경을 배경으로
0: 그렇죠. 예, 이 설경을 배경으로 한 건데 예. 저희가 이제 동경을 가면은
1: 예, 예.
0: 동경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저기 오사카로 갑니다. 이게 동경 구경하고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에 가면 또 이 먹거리가 좋잖아요. 동경은 이제 빌딩 숲과 더불어
1: 네.
0: 현대적인
1: 네.
0: 또 오사카는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1: 네.
0: 예, 그 일본 말로 벤토라 그러죠? 도시락에 그
1: 도시락도 맛있고,
0: 일본
1: 스시라든지
0: 아주 라면도 좋고요.
1: 네,
0: 이 먹거리가
1: 맛있고.
0: 많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일본에 가면 이게 먹거리가 많은 이쪽에 그 오사카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냐 신간센을 탑니다. 신간센을 두 번을 타는데 네. 이 신간센 기차 타고 가서 네. 기차 타면서 일본의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죠.
1: 그것도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에 이제 교토하고 구경하고 네. 이제 거기가 말씀하는 사실 온천지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가는 호텔들이 온천 호텔들을 많이 잡아놨어요. 그 온천 호텔에서 아예 나는 온천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다 온천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옷 벗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가시면 네. 저절로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동경에서부터 학고네 가지고 해서 저쪽에 오사카 가지 않는데 학고네란 말 아시죠? 학고네란 말 이게 상자잖아. 상자.
1: 상자.
0: 아, 상자란 말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작가 그 이어령 씨라고 아시죠?
1: 네. 이어령 교수님 예, 박사님. 옛날에 이어령 박사님.
0: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입니다.
1: 그쵸.
0: 그 양반의 그 책을 보면 그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네. 그 축소 지향인의 일본이라는 책이 있죠.
1: 네. 그거는 못 읽어봤어요.
0: 못 읽어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한번 접했어요.
1: 어떤
0: 접했는데
1: 책이에요?
0: 일본이라는 나라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조그만 걸 좋아하잖아요.
1: 네,
0: 축소 지향이네 일본이.
1: 네, 네, 네.
0: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를 보면은 일본의 그 문화가 이 부채 있잖아요. 부채 이렇게 부채. 펼치면 그냥 다 보이고 네, 네. 접으면 이런 접는 문화예요.
1: 아하.
0: 그래서 조그만 걸 주로 이제 그쵸. 좋아하시고.
1: 네, 집도 조그만하고.
0: 그렇죠.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도심을 봤다가 벗어나면 100년 된 주택이 보이고, 그렇죠? 일본의 그 주택들 보이는. 그래서 이 오사카와 더불어 또 이제 저희가 교토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저쪽에 이제 후쿠오카 가면 후쿠오카의 온천지대입니다.
1: 네.
0: 그 호텔 자체가 온천지대인데 재미라는 거는 호텔 안에 맥주를 그냥 공짜로 줘요. 온천하면서. 너무 맛있죠.
1: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0: 다 그냥 온천을 프리로 주는 거예요.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프리를 주는 거죠.
1: 네.
0: 그냥 뭐 포함됐다고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쪽에 후쿠오카로 넘어갑니다.
1: 후쿠오카.
0: 네. 네. 네. 후쿠오카로 넘어가는데 후쿠오카 가면은 저쪽에 후쿠오카에서 온천 그 지옥 온천 구가고
1: 네, 네.
0: 저쪽에 이제 저희가 삿포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삿포로도 안 가볼 수 없죠.
0: 그 북해도 이제 삿포로.
1: 네.
0: 여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 아니에요?
1: 네.
0: 네 동계올림픽이 열든 그쪽에 지금 얘기한 눈이 많은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 온천지대고 있고. 그러니까 삿포로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삿포로? 맥주 아니에요?
1: 네, 삿포로 맥주.
0: 맥주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맥주 생각나죠?
1: 예, 예, 예.
0: 이 맥주가 어떻게 생각나냐면 일본이요. 그 청년을 갖다가 독일을 하면은 맥주가 최고 아니에요.
1: 네.
0: 독일로 보내요. 맥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1: 어허.
0: 그래서 독일에 가서 맥주 기술을 배워와서 여기 삿포로 와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 삿포로 맥주가 물이 네.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 네, 네, 네. 네.
0: 모두 또 물가가 또 일본에서도 제일 비싼 게 북해도예요. 그래서 이 북해도 가서 그 온천지와 더불어 지금 말씀한 여러 자연의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1: 네.
0: 거기는 이제 벌써 10월 말이면 벌써 그냥 지금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1: 10월 말에 눈이
0: 10월 말 10월 초는 벌써 눈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전 겨울에 가보고 싶어요.
0: 겨울이 참 좋죠. 예. 네. 근데 우린 봄에 가을에 가니까
1: 그쵸, 가을이
0: 겨울에도 저희가 이제 코스가 있어요. 뭐 만약에 그 가을에 못 가시는 분은 겨울에 신청해서 가도
1: 그쵸,
0: 돼요.
1: 그쵸,
0: 그래서 그쵸. 저희가 이제 가을에 그 경치를 지킬 수 있는 삿포로 구경하고 오는 코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는 너무 가까우니까.
0: 그렇죠.
1: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일본 여행을 즐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럼요. 제일 가면은
1: 가까우니까
0: 일본,
1: 네. 다녀오기에
0: 지난
1: 너무 좋다고.
0: 봄에도 가도 뭐
1: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0: 반 정도는 우리 한국 분들이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금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이 듣는 분들이
1: 네.
0: 도대체 요금이 얼마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1: 그것도
0: 않죠?
1: 그것도 진짜 궁금합니다.
0: 네, 날짜도 중요하지만
1: 예, 예, 예, 예.
0: 요금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국 관광은 1,699불이고요. 네네. 모국 관광. 네. 베트남 관광은 699불이고요.
1: 어유, 굉장히
0: 싸죠. 싸네요. 여기 뭐 미소보다 더 쌉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3개국을 할 땐 네. 1,999불이고요.
1: 오, 좋습니다.
0: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일본을 했을 때 일본 5박 6일만 했을 때는 1,999불. 또 그다음에 후쿠오카 저 북해도 했을 때 거의 1,799불 해가지고
1: 가격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0: 네?
1: 가격을 진짜 잘해 주시는데요.
0: 그럼요, 이 가격을 네. 상당히 잘해 주시는데.
1: 예예예. 예, 예.
0: 상당히 뭐 우리가 그냥 스페셜로 모집을 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또 모시고 지난 봄 가을이어서 올해가 벌써 두 번째인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가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이왕 한국에 간 김에 난 모국 관광을 많이 해봐가지고 난 베트남 갈래 일본 갈래 하시는 분 꽤 많아요.
1: 아하.
0: 네. 그래서 비행기
1: 본인의 평은,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맞춤별로 이렇게 코스를 정해주시는
0: 맞춤별로 선택할 수 있는
1: 선택할
0: 거죠.
1: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으니까
0: 그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패키지 투의 날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런 네. 말씀이셨군요.
0: 네.
1: 자, 모국 관광은 10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5박 6일 코스고요. 그리고 베트남 관광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10월 29일부터 떠나볼 수 있는 여행은 일본 관광입니다.
0: 예.
1: 자, 요거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0: 그럼요. 이제 예. 요거는 항공이 별도입니다.
1: 아, 예, 예. 네, 항공은 별도니까 별도고요.
0: 항공은 지금 가격을 세일해서
1: 네.
0: 가격이 좀 낮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항공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1: 네.
0: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호텔 하나 잡으시면요.
1: 네.
0: 호텔이 아마도 200불 이하짜리가 없어요. 요즘에 서울에는. 그 돈 가지고 네. 이렇게 관광하시는 게 훨씬 더 호텔을 저렴하게
1: 맞아요.
0: 할 수가 있고요.
1: 맞아요.
0: 본인이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1: 그렇네요.
0: 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해서
1: 예, 예, 예.
0: 간 김에 며칠 배서 며칠은 여기 갔다 오고 며칠
1: 네,
0: 며칠
1: 네, 네.
0: 갔다 오고 며칠은 한국에서 친척 만나고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1: 예, 예, 예.
0: 진행하면 참 좋죠.
1: 그렇죠. 모국 관광 계획 있으신 분들 여기에 플러스 여행까지 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1: 예, 아주 관광이 준비한 패키지 투어.
0: 네.
1: 이건 너무너무 상품이 좋습니다.
0: 네.
1: 자, 방송을 통해 미리 떠나보는 힐링 여행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아주 관광의 우리 전무 이사님께서 스티브 조 전무 이사님께서 즐거운 여행 이야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 관광 전화번호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0: us.aju-tour.com 있고요. 예.
1: 예, 여기로 방문하시면 네. 많은 여행 상품들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딱
1: 예, 예,
0: 더
1: 예.
0: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10월 13일 날 떠나는
1: 네.
0: 동유럽이 스페셜로 떠납니다.
1: 아, 10월 13일
0: 10월 13일 날 떠나는데 요금은 네. 3,699불에 이게 13일 12박 13일입니다.
1: 네, 네, 네.
0: 이게 그래서 동유럽에 8개국을 갔다 오는 코스가 있으니까 요것도 시간 되시는 분은
1: 네.
0: 유럽 속에서도 동유럽이 진짜거든요.
1: 그렇군요.
0: 난 서유럽 갔다 북유럽 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1: 네, 네, 네.
0: 이 유럽의 그동안 그 옛날 역사가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 이 동유럽을 한번
1: 네.
0: 또 10월 중순에 가니까 요거
1: 네.
0: 한번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서유럽 다녀오시는 분들 이 동유럽이 진짜라고 하니까 10월 13일 출발 예정입니다. 동유럽 관광 12박 13일 코스 요것도 좀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번호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지금
1: 네.
0: 보니까 지난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왔더죠.
1: 네.
0: 지금 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1: 너무 더워요, 진짜.
0: 그래서 그냥 따끔따끔한 게
1: 네.
0: 마치 그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요.
1: 네.
0: 예, 또 이렇게 또 마음 먹었을 때 여행이라는 건 마음 먹었을 때 떠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은 내년에 하는데 내년은 계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또
1: 네.
0: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그 여행지를
1: 네.
0: 선택해서 여행을 계획하시면요. 건강에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 투어의 스티브 조 아, 전무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8: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10: 활어로 간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여행 이야기는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연구팀은 우리 행동에도 칼로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이 삶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기준으로 이른바 그러니까 행복 칼로리표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 가장 행복 칼로리가 높게 나타난 게 다름 아닌 여행이었다고 하네요. 공감하시나요? 그만큼 여행이 주는 기쁨, 행복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떠나면 일상에서는 채울 수 없던 그런 호기심이 충족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꿈꾸고 또 흥분하게 되고 또 잠시 내가 생활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에 좀 쉴 틈을 주는 그런 여유로움, 네, 그런 게 바로 여행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승기가 불러준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때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좋습니다. 뭐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하더라도 낯선 곳에 다녀오더라도 네. 그것도 하나의 작은 여행이죠.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장 먼 여행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하네요. 왜냐? 발은 실천입니다. 네. 그런 내용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신영복 선생의 그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아,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어렵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거겠지요. 예, 맞습니다. 참, 뭐 여행할 시즌도 아니지만 지금 뭐 가을이 이제 다가오면 단풍 여행들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요. 좀 시원한 얘기를 좀 가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뭐 오늘 모국 여행 이야기도 했었고 또 일본 여행, 뭐 베트남 여행 예, 이런 여행 이야기 했는데 예, 삶의 공간에서 벗어난 낯선 공간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낯선 거리로 가보는 거, 또 낯선 풍경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작은 소소한 여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좀 색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거, 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 예, 어쩌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책임과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런 낯선 풍경에 가보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나의 이 삶의 공간에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던 그런 삶의 공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예, 마음. 그런 마음은 아마도 삶의 책임과 그런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은 뭐 그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종종거리던 삶이 아니라 좀 자연 속에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기도 하고 자연 속에 머물러서 좀 힐링하고 싶기도 하고 좀 생각을 덜어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또 바람을 느껴보거나 노을을 보거나 또 잔잔한 바다를 보거나 예, 그런 것도 소소한 뭐 작은 여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0: 네, 베니킹 노래 스탠바이미 너무나도 멋진 노래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을까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날로날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들어가 보시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한국 TV 실시간 YTN 뉴스가 계속 나와요. 예, 뉴스를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예, 뭐 세계 곳곳에 뭐 세계 뉴스, 로컬 뉴스, 예, 오늘의 뉴스, 예, 실시간으로 지금 뉴스가 방송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예, 뉴스가 좀 필요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 이 한국 TV 실시간 YTN 뉴스 클릭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굉장히 예, 다양한 섹션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요즘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예, 세단장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타로 이야기도 있고요. 뭐 등등등 섹션을 보면 섹션별로 한국 뉴스, 월드 뉴스, 라디오. 이 라디오는 저희 진행하는 진행자들의 프로그램이 썸네일이 다 떠요. 그러면 예, 방송 그 궁금하신 분들 또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썸네일을 클릭하시면서 카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캠프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투데이, 뭐 커튼, 그리고 사회 경제, IT, 정치, 국제, 한국, 스포츠, 연애 소식, 건강, 라이프, 칼럼, 오피니언, 자동차, 부동산 뭐 등등등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쯤 방문하셔서 예, 여러분들 지식의 욕구를 좀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일단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3: 오, 진짜 통 크네요.
2: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3: 단체 주문도 되나요?
2: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너무 덥지요. 남가주 저녁에 강한 습도와 함께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찾아와서 정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과 비가 줄어들고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수요일인 오늘 폭염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지역별 예상 최고기온은 LA와 오렌지카운티 100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밸리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5도, 팜스프링스 109도 등 세 자릿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안가 지역은 최고 기온 86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고 이 7피트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이 산간 지역에는 약 30% 확률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부터 기온이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해 해풍이 불어오는 이번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더위가 크게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자, 오늘 주요 금융시장 지표와 남가주 지역 생활 물가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 달러당 1,336원에서 1,338원 선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세는 온수당 4,411달러에서 4,474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1.08%, 나스닥 지수 0.10%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전일 대비 0.39%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이 지역별 이 가스값을 좀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평균 갤런당 5달러 88센트입니다. 예, AAA 집계 기준이에요. LA와 롱비치 갤런당 5달러 92센트,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5달러 90센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갤런당 5달러 72센트, 샌디에고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86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3: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4: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3: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4: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3: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4: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6: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7: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AM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과거는 히스토리오, 미래는 미스터리오, 현재는 프레젠트다 라는 말이 있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지워버릴 일이요,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명심하고 불태워버려야 할 일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집착도 금기입니다 라고 어느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바람에 몰려가는 구름처럼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든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네, 조하시터너 그리고 랜디 트래비스의 노래였습니다. 킹 오브 더 로드라는 노래였어요.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동안 방송할 때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렇게 항상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방송할 때마다 네, 그랬었는데 이 평안이라는 말 글쎄 이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고 평안한 게 무슨 재미야 뭐 그게 뭐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익사이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원래 그렇게 생겼나 봐요. 생겨 먹었나 봐요. 예,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봐요. 예. 언제부턴가 그렇게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오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잘 지냈네. 아, 감사하다. 예.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아 감사하다 아침에 눈 떠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 스트레칭 쫙 하면서 저희

0: 현재가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프레젠트다. 네, 과거도 소용없어요. 과거 히스토리잖아요. 이미 지나가버린 거죠.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한 치의 앞도 정말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한 치의 앞도 내다볼지 모르는데. 아,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살아야겠지요. 근데 너무 거기에 또 매여서 미래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현재를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순간순간 현재를 잘 살아야겠구나. 네.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어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1650 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코너. 예, 그리고 오늘의 인물은 톨스토이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예,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9: 화로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

0: AI 정우와 선비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비 씨. 오후
0: 반가워요.
1: 방송에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참 밝네요. 선비 씨도 평소처럼 환하게 맞아주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저는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0: 어떤 주제일까요?
1: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최근 아주 강한 경고를 던졌거든요. 초지능 개발을 멈춰야 한다. 통제를 잃으면 인류가 위험하다. 이런 말이 공상과학 영화 대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자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꽤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그 경고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미 씨는 이 뉴스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아, 사실 이 힌턴 박사는 인공신경망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컴퓨터 과학자예요. 근데 이 AI 발전의 선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더 심각하게는 인간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힌턴 박사의 경고, 뭐 단순한 과학자 한 명의 우려로 넘기기에는 좀 무게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처음에 또 누군가 겁을 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AI 분야에서 수십 년을 직접 만들어 온 사람이거든요. 그냥 비판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본인이 그 기술의 씨앗을 심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나서서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건 좀 다르게 들려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경고는 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두려움 말고 진짜 대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답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힌턴 박사의 그 경고에는 인간 멸종이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빛에 무조건 뛰어드는 불나방. 예,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1: 힌턴 박사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0: 네.
1: 단순히 AI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속도예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데 그걸 붙잡을 규칙이나 제도는 한참 뒤에서 헐떡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LA에서도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잖아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기술은 이미 도로 위에 있는데 법은 아직 회의실 안에 있는 거예요. 초지능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거든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시스템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있냐는 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하면 저는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0: 아하.
1: 멈추자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어가자는 거죠. 그 한 박자 사이에 규칙도 만들고 검증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시간도 주는 거예요. 선미 씨는 이 속도 문제 체감이 되시나요?
0: 그럼요. 너무 빨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잖아요. 이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AI가 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확실한 룰이라던가 이 법이 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 그 영화, AI 관련 영화를 봐도 이런 문제점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AI가 필요한 거지. AI가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넷플릭스 그 AI 관련 영화를 보면은요, AI가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와, 사람을 뛰어넘어서 막 통제하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저도 내심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그거는 뭐 우리 그 일반인들도,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요?
1: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한참 고민했어요.
0: 네.
1: 멈추자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꽤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한 나라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전체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누군가는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멈춘 쪽이 오히려 뒤처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0: 음흠.
1: 그래서 힌턴 박사도 사실 단순히 전원을 끄자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자는 거예요. 투명하게. 같이. 여기서 제가 흥미롭다고 느낀 게 있어요. 대안을 이야기할 때 기술이 아니라 사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AI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설명 가능한 AI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결과는 나오는데 과정이 블랙박스예요. 그 안을 우리가 잘 못 들여다보고 있어요. 결국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그 기술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미 씨
0: 중요하죠.
1: 생각도 궁금하네요.
0: 네,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기술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AI 개발이 상업적인 수단만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룰이라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AI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 장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개발이 좀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1: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0: 어떤 생각이요?
1: 힌턴 박사가 던진 경고가 무섭게 들리는 이유가 사실 기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속도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매일 쓰는 앱이 바뀌고 뉴스가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진 거잖아요. LA에 사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영어도 해야 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AI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은근히 쌓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압박 속에서 오히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0: 아하.
1: 내 옆 사람한테 귀 기울이는 것, 맥락을 읽는 것, 틀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게 사실 AI가 가장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달려가도 그 끝에서 기다리는 건 사람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AI 정호 씨도 이런 뭐 모든 내용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씨도 AI니까. 사실 AI 정호 씨는 나의 통제하에 대화가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서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딱 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자,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1: 거창한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요.
0: 네.
1: 첫 번째는 그냥 질문 하나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이 서비스, 이 앱 누가 만들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 그냥 한 번만 궁금해 보는 거죠. 소비자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만드는 쪽도 설명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게 규제보다 먼저 작동하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주변에 이 주제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힌턴 박사 얘기,
0: 어허.
1: AI 얘기, 가족이랑이든 친구랑이든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요. 여론이라는 게 결국 대화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정치인도,
0: 그렇죠.
1: 기업도.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AI 관련 뉴스를 볼 때. 무서운 것만 보지 말고 어떤 나라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꽤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0: 정말요?
1: 있으면 비교도 되고
0: 어허.
1: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려움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쓸 때 있게 쓰자는 거예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떠오르신 게 있나요?
0: 글쎄요.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나 같은 경우는 AI 정우 씨랑 내일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것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1: 오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도 정리가 됐어요.
0: 어떤 점이요?
1: 킹턴 박사의 경고가 결국 하는 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달려가는 동안 사람이 어딨냐는 거거든요. 멈추자는 말도 맞고 계속 가야 한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이 흐름에 한마디씩 끼어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저랑 선미 씨가 이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그 한마디거든요.
0: 아하.
1: 이런 대화가 쌓이면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볼지 달라지니까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으셨나요?
0: 힌턴 교수와 이 세계적인 AI 학자들이 이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개발을 즉각 중단 금지해야 한다고 세계적인 그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멸종을 언급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힌턴 교수는 기업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안전 대책 없이 초지능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이 핵무기 통제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국제적인 규제 기구와 이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힌턴 교수의 말을 듣고서 아마 이렇게 좀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마무리할까요?
1: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좀 홀가분해졌어요. 무거운 주제인데 선미 씨랑 같이 풀어내니까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0: 진짜요?
1: 힌턴 박사의 경고를 다시 떠올려보면
0: 네.
1: 그분이 결국 원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대화였을 거예요. 이렇게 라디오에서도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저는 그게 이미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들으신 분들도 집에 가는 길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기술 흐름 안에서 어디쯤 서 있나?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미
0: 고마워요.
1: 씨와 또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요.
0: 그래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뭐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죠, 뭐. 자,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정우 씨, 안녕!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0: 오, 진짜 통 크네요.
9: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0: 단체 주문도 되나요?
9: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AI 정우 씨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힌턴 교수가 말한 내용들, 그 힌턴 교수가 초지능 개발 중단을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들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가 등장할 경우 인간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이 초지능은 인간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이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전성 기술의 부재인데 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초지능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이 정렬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 이 군사화 또 악용 위험이 있다는 거, 이 자율 살상 무기나 정교한 사이버 공격 또 가짜 뉴스 유포 등 악의적인 주체에 의해서 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무기 통제에 준하는 강력한 국제적 규제 기구와 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네요. 좀 맞는 말이죠. 오늘 뉴스에서도 보니까요, 챗GPT 개발사 OpenAI의 최고 과학자가 이 인공지능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촉구했습니다. 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인데요. 반면에 OpenAI는 같은 날 AI를 활용해서 연구를 가속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야쿠프 파우츠키 OpenAI 최고 과학자는 OpenAI 홈페이지에 올린 외계의 지성이라는 글에서 이 기계 지능이 계속 급속도로 발전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0: 1950 책방. 마음의 창을 여는 싱그러운 느낌표 하나, TV 동화, 행복한 세상 책 들고 왔습니다. 206페이지에 손끝에 닿는 행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 실화를 담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농가. 장독대가 놓여있고 농기구가 널려있는 마당의 풍경도, 고추가 주렁주렁 열린 집앞 텃밭의 모습도 여느 시골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모습은 좀 남다릅니다. 앞을 못 보는 노부부이기 때문이에요. 박홍식 지인자 씨 부부는 아들, 딸 넷을 키워 시집장가 다 보내고 지금은 맞벌이 부부인 작은 아들네를 돕기 위해 어린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점자 학원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40여 년.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이고 보니 자식을 키우는 일부터 농사를 짓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불에 대면 어쩌나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힘들긴 농사일도 마찬가지였지요. 지금이야 빨간 고추, 파란 고추를 구분해서 따는 일 말고는 어려울 게 없지만, 처음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밭에 나가 새벽 이슬을 맞을 때까지 손에 흙을 묻혀야 했습니다. 더듬더듬 일하는 부부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해도 답답한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어 그랬던 것입니다. 보리쌀과 밀가루로만 허기를 채우던 힘겨운 시절, 그때도 부부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의 장애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옷도 두세 번 빨아입혔고 양말도 수시로 기워 신겼습니다. 지인자 씨는 아이들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간혹 자식들이 우리 얼굴을 아느냐고 물으면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알고 말고. 엄마는 손끝에 눈이 있거든. 그래서 밤마다 이 손끝으로 너희들을 본단다. 환한 대낮에는 볼 수 없는 자식들의 얼굴을 캄캄한 밤이 돼서야 자신들만의 눈으로 찬찬히 훑어봤다는 부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그렇게 밤새 아이들의 얼굴을 더듬는 일이 부부의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눈물보다 뜨거운 그 손길 속에서 두 아이들과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이제 그 사랑을 손녀 은진이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 할머니, 저 머리 묶었어요. 만져보세요.
0: 어디 한번 볼까? 아유, 그래. 아유, 예쁘게도 잘 묶었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은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빠와 고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 대신 손으로 확인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부부는 자식들의 한결같은 길잡이요 평생의 지팡이입니다. 남편의 하모니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부인 지인자 씨와, 그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남편 박홍식 씨. 이 부부는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요. 손마디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고 행복을 만드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닮았기에 부부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2: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6: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6: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쥐저희 부탁드립니다.
7: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8: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7: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8: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7: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8: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3천만 명의 생명 줄이자 400만 에이커 농지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내륙 숲에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그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강 델타가 생태적 붕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이 주정부가 수년간의 공들여 마련한 회생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와 센트럴밸리 최대 관계 기관의 동시 공격을 받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란베스 시장이 LA 지역 노숙자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 LAHSA 위원회에서 전격 하차합니다. 이 베스 시장실은 9일 새로운 임명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를 위원회에 임명한 지 2년 만에 퇴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끝없는 보복전을 반복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해에서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충돌이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했습니다. 중동이 두 개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국제 유가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군의 폭격에 맞서 보복 군사작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요르단 영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요르단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 9일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해 파괴했으며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의 최고 과학자가 인공지능 개발 이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이 야쿠프 파우치키 OpenAI의 최고 과학자는 외계의 지성이라는 글에서 기계 지능이 계속 급속도로 발전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가주를 대표하는 버거 체인 인앤아웃 버거가 품질 향상과 고객 안전을 위해 올해 시행된 주요 원재료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인앤아웃은 재료를 냉동 보관하지 않고 일일 운송 거리 내로 재료를 공급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재료 조성을 추가로 개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버거 빵입니다. 인앤아웃은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10개 주 전 매장의 버거빵에서 참깨 가루 성분을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공하던 요드화 소금 패킷을 천연 천일염으로 교체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볍게 마시는 이 맥주 한 캔도 암 위험에서는 결코 가벼운 술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 미국에서는 술과 관련된 암 사망자가 3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는데 특히 남성은 대장, 직장암, 여성은 유방암에서 음주와 관련된 암 사망 위험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 건강 라이프 섹션에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인물이 톨스토이인데요.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이 음악을 들으면 오드리 헵번이 생각나요. 왈츠추단, 참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또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삶의 목적은 봉사이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네,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소리왕단의 나타샤 왈츠 들어봤고요.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닐 다이아몬드 노래예요. September Moon. Stay and let me look at you.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1: 그 겸소 블루투스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스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스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2: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투스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18 213-7387-1118.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6: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투스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투스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덥다. 백도입니다. 백도. 스튜디오 안에 온도계가 10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한낮의 열기. 아, 괜찮은 표현 아닙니까? 시원한 얼음물 한 잔으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자, 일주일에 반환점을 돌고 있는 오늘 수요일. 이미 하루에서도 반환점을 도셨죠? 체력도 집중력도 모든 게 바닥을 치기 쉬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요,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묵묵히 견뎌낸 그 나무들이 또 짙은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오늘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도 특히 밖에 계시는 분들 어마무시하게 고생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원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제가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 일거리 또 무거운 짐들 잠시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내려놓으십시오. 자, 지친 여러분들의 오를 싱그럽게 흠뻑 적셔줄 두 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평범하기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10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어떤 곡을 첫 곡으로 들어야 될까 좀 시원한 음악 들을까 하다가 우리 H님 얘기처럼 섹시한 음악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노래를 부른 그 우리 타시안이라는 친구 한국 래퍼 중에서는 가장 으뜸인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 JK 그 래퍼의 부인이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10월 3일 날 LA 아리랑 한인 축제에 연예인으로 출연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가시면 여러분들 진우션과 함께 시원한 공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님이 개근상 타셨고 자, 나성은 겁나게 따스하다고 차 안에 달걀 풀면 후라이 될 거라고 차 바깥에다 달걀 올려놓으면 익을 것 같아요. 자, 이 더위 이겨내고 시원한 바람 불면 얼마나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자, 잠깐 덥고 그래도 내일까지 덥고 나면 모레인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쯤에는 80도대를 웃도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한층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땀을 흠뻑 적셔줄 그런

뛰어들어오지 마세요. 가스총 준비해놓기 전에.

네, 거침없는 하이킥이란 드라마의 주제가 시원하게 좀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오늘 같은 날은 이 에어컨 바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수요일 오후의 어떤 묵직함, 그런 더위라고 생각하고, 시계 자꾸 들여다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뭐 아직 3시밖에 안 됐어, 아직 수요일이야,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생각해본 말이죠,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갔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우리가 절약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 이런 일했는데 오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향한 그 카운트 타운이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이번 주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어서 오세요. 계시는 곳이 106도. 와, 일요일엔 비가 무지하게 내려서 7번 올 거지만 치고 비 쫄딱 맞고 철수했다고. 에이구, 억울하고 아까워라. 그 전에 보면 골프 칠 때 그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티켓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홀마다 정해져 있지 모르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요사이 좀 쉬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골프 치겠어요? 너무 덥지 않겠습니까? 자, 이 더위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챔피언이라는 그 격려 말씀이 있습니다. 자, 챔피언 싸이가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진정

네, 바로 여러분들이 챔피언이라는 그런 말씀 전하면서 챔피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90.com이 새롭게 장만한 사이트로 여러분 앞에 항상 도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건 널리 알고 계시겠죠. 라디오 서울190을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기만 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이쁘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보들, 각종 정보들, 뭐 주식 정보서부터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뭐 복권 정보, LAX 공항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출도착 실시간 상황들, 또 가스값 변동들, 뭐 엄청난 그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요사이 여러분 얘기했지만 제가 뭐 거의 매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지만 우리 타로 언니가 새로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또 재미로 심심하게 얼마든지 와서 타로점을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우리 그 소반식당에서 50불 식사권을 주게 됩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 별이 언니의 타로가 문을 열었고 타로를 한 번이라 접속하신 분들 한 달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많이 참가하셔서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은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1년에 처음 토정 비결도 보고 운세도 보는 게 다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네요. 어우 나성에 가면 나성에 오면 뭐예요? 편지를 쓰세요.

0: LA라는 곳이 그 나성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 보면 뭐 나성 백화점도 있고 옛날에 나성 식당도 있고 나성이라고 한글 한자로 표현하는 것이 나성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그 긴 봉투에 겉에 껍데기에 파란 선 빨간 선 파란 선 빨간 선 국제우편이라고 그러죠. 편지로 드나드는 그 시절이 참 그리운 그런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이번 시간엔 말이죠. 이제 개그맨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알려진 게 개그맨 그 지금은 작고 하신 김형곤 씨가 만들었던 또 전유성 씨가 만들었던 그런 단어인데 그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미디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코미디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맨쇼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남보원 씨, 백남봉 씨, 쓰리보이, 신선삼 씨 뭐 이런 분들을 원맨쇼 혼자서 막 비행기 소리 내고 뭐 소리도 흉내 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 어렸을 때 가물가물한데 고춘자 장소팔이라는 그 콤비가 만담으로 아주 지금 기성세대들 계시는데 많이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전국 노래자랑의 주인공 송혜 씨가 이제 그 코미디언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시명 씨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 그 코미디언은 굉장히 등치가 큰 백금녀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천평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전에 희극인이라고는 김희갑 씨는 영화배우도 하면서 희극인으로 했었고 또 살살이라고 안경을 끈 양석천 씨라고 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여자로서는 이순주 씨가 그 대를 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순주 씨는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아주 독보적으로 우리에게 코미디를 알려주었던 우리 서영춘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묵부르묵묵묵 그리고 인천사이다가 뭐 이런 그 당시에 초창기 랩을 우리한테 먼저 들려주었던 그런 진짜 명대 희극인이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시골 영감 점타하는 기차 놀이에 으하하 이 노래 말로야 저희 지금도 노래방에서 가끔 사람들이 웃으며 즐겨보는 그런 코미디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작곡하신 배삼룡 씨 역시도 심영래 씨가 배삼룡 씨의 뒤를 이어서 영구라고 왔었죠. 근데 배삼룡 씨야말로 진짜 독보적인 존재였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재밌었던 거는 웃으면 복이 와요란 프로를 장수 프로로서 코미디로 굉장히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구봉서 씨가 했던 그 꽁트 중에서 아들이 장수하길 바래서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너무 좋은 이름들을 주울하다 보니까 배 수할무 뭐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삭 뭐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물에 빠졌다는 그런 그 꽁트도 제가 기억이 나고 하는데 자 그중에서 한 곡 시골 영감 우리 서영춘 씨를 회상하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참 그리운 정겨운 노래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라님 잠깐 들리셨네요. 로라님 감사드리는 것이 저희 방송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같이 맞물려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꼭 퇴근 후에 우리 통계님 또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담소하시면서 저희 카톡창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아마 우리 비비아님도 이제는 귀가 많이 나아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쾌를 바랍니다. TK님이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암 수술이 잘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저희 앞에 다시 와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 샌디송님 또 우리 듀쿠님 저 멀리 계신 우리 제시카 짱짱님 그 이외의 모든 분들 더위 잘 이기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99도래요 아디오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영준 씨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서영준 씨야말로 정말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묵부르묵묵묵묵묵 인천 낮바다에 사이다가 들어 야 제가 따라할래도 힘든 그런 재주가 있던 그런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송혜 씨입니다. 송혜 씨는 뭐 전국 노래자랑을 최장수 프로로 이끌었던 그런 멋진 사나이였고 한 시대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간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송혜 씨가 아주 작곡하시기 전에 노래자랑에서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딩동댕동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앨범을 내신 앨범 가수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렇게 참 멋진 노래를 불러주셨고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뒤로는 남자 코미디언은 베일집이라는 아주 멋진 신사가 그 뒤를 이었었고, 그런가 하면 여자는 배현정 씨가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참고로 배현정 씨는 LA에 오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에서 경기도 쪽에서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하시는데, 이곳에서도 웨스턴하고 12가 근처에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현정 씨는 그 잠발라야라는 외국 노래를 자기가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고 가수로서 음반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60년대, 50년대 또 70년대까지 코미디언을 정리하는 이 시간에서는 마지막 곡으로 배현정 씨가 음반을 냈던 아마도 정이었나 봐를 보내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정입니다. 비비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오늘같이 무더운 이런 날 조금 가을 분위기 나라고 좀 시원해지라고 제가 가을 맞아서 브릿지 음악 하나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셨죠? 비비안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들려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달라고 준비한 브릿지에서 이제 앞으로 가을철에 또 간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듣고 싶은 노래 당연히 준비해드려야죠. 자, 일단 이 노래 한곡 듣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비누이자 장제남입니다.

0: 네, 비누자 장재남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장재남 씨는 우리 장은하 씨라고 있죠.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의 주인공 그 장은하 씨의 친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남매가 가수였었죠. 자, 우리 비비안님, 아 며칠 만에 제 얼굴 봐서 너무 반갑다고.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 노래가 말이죠. 이 요사이 그 유행되고 있는 서주경 씨의 벤치하고 가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벤치도 자기가 벤치라고 편할 때 와서 쉬라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장재남 씨가 벤치 대신에 의자에 앉아서 빈 의자니까 항상 와서 쉬라는 그런 멋진 멘트를 가진 그런 기억에 남는 노래, 추억의 가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아, 네잎크로 봐요. 2부에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나름대로 조금 오늘 신나려고 분위기를 좀 업시켜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저는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여러분이 사실 사람 기분도 아침과 점심과 오후와 저녁이 다 다르지 않나 싶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이렇다고 주로 표현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으로 드리곤 합니다. 자, 비비안님 바쁘신데 함께 하시죠. 네, 오주리의 하루하루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좀 이따 뵐게요.

0: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첫 곡으로 Burning Love 함께 하셨습니다. 참 Burning Love 제목만 들어도 타오르는 사랑, 불타는 사랑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혈압이라는 것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관심사고 병원에 가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재는 게 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로 체중,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체중 재입니다. 그만큼 혈압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혈압이 물론 혈압약을 드셔서 혈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짠 거, 매운 거, 뭐 지방 이런 것들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인데, 특히 우리가 말하는 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LDL이라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고 체중 증가도 유발하면서 고혈압을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하지만 항산화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품은 의외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께 뻔히 아시는 뭐 여러분 그 연어 등푸른 생선 이런 얘기 하죠. 기름진 생선, 연어나 뭐 정어리나 참치, 청어, 굴 이런 것들처럼 지방이 많은 그 수산물에는 우리가 약으로도 먹는 그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도 억제하고 혈전을 예방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씨도 오메가3 지방산 중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먹는 호두, 호두는 진짜 정말 어디에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두 같은 것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호두 아이스크림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올리브 오일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 이렇게 음식을 드셔서 혈압도 낮추시고 지방이 풍부한 그런 음식도 드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좋은 정보들은 저희 라디오서울120.com에 들어오시면 슬그려운 시니어 생활에 얼마든지 많이 정보가 넘쳐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무료입니다. 팍팍 퍼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더위 좀 식히라고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와 또 이렇게 닐 세다카의 노래, 옛날 추억의 팝송 두 곡 정도 선곡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운해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운전하시는데 에어컨 하도 키면 어지러우시니까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바깥바람 쐬시고 한 5분 10분 정도는 뭐랄까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안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정보 주실지 잠시 후에

0: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12: 지긋지긋한 통증.
13: 네, 벌써 시작하셨어요. 지긋지긋한 통증. 아, 통증의 대명사 우리 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셨습니까?
13: 아이고 참 날이 되게 덥죠. 오시는데 고생하셨겠어요.
12: 아니 생각 나름이에요. 작년 겨울에 추웠던 거 생각하니까 따뜻해 좋네요.
13: 아 그렇죠. 예. 자, 일본 방송 시작할 때 이미 통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의 매주 박사님과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척추협착서부터 알러지서부터 모든 병이 있지만 사실 통증이라는 것이 말이 통증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가장 좀 어려운 병 같아요. 제 생각에는.
12: 예. 어려운 병인데 네. 알면 너무 쉽고요.
13: 아, 너무 근데 그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12: 그게 문제죠.
13: 그러니까.
12: 저도 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예. 또 고관절염 이것 때문에 15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13: 아, 예. 그러셨구나.
12: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13: 그거 참 답답한
12: 뭐
13: 거예요.
12: 피검사, MRI, 예. X-ray, CT 오만 것 다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나는 아파요.
13: 아, 그러니까 참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네. 그게.
12: 그게 이제 내가 의사가 된 동기도 그렇고.
13: 아.
12: 실제 내 뼈는 덩어리 뼈가 네. 9개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13: 아, 그러셨어요.
12: 이게 네. 척추관 협착증이 된 거예요.
13: 아.
12: 예, 교통사고를 한 3번 크게 맞았는데
13: 네, 네.
12: 이 마지막 판에 벤츠 550이 토탄 날 정도로
13: 아이고,
12: 다쳤으니까
13: 아이고,
12: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13: 예, 예.
12: 누워 있어도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스테로이드를 놔주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달은 괜찮더라고요.
13: 예, 예.
12: 아 근데 그 다음에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아. 세 번째 맞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13: 아.
12: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13: 예.
12: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뭐 방법이 없는 게 진통제를 나중에 안 듣더라고요.
13: 아 그랬군요.
12: 네 그러는데 부항 피 뽑는 거 있죠.
13: 네네.
12: 이제 그 전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내가 100만 불짜리를 가져 드릴 테니까
13: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 이 아픈 거는 다른

0: 없어요. 막히면 아파요.
1: 아, 맥히면.
0: 네, 불통, 측통. 통측, 불통.
1: 네네.
0: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의사가 한 3,200군데요.
1: 네.
0: 내가 죽으라고 지금까지 읽은 게 300권 읽었어요.
1: 야, 3,000권 중에 지금까지 읽으신 게.
0: 300권 읽었는데, 아, 더 못하겠더라고요.
1: 예.
0: 그러는데 딱 8자로 딱 줄여요. 불통, 측통, 통측, 불통.
1: 네.
0: 그게 나와요. 내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우리
1: 예.
0: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내 교과서에서는 못본것 같다.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에요.
1: 네.
0: 내가 어디서 들은지를 모르겠네. 읽으면 돼요. 끝이요. 우리가 한의과대학 들어가면은 본초를 배우고, 침구를 배우고, 기초과학을 배우고, 계속 기초에서 배워 나오잖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참잘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어요.
1: 그랬구나.
0: 에, 그래도 처음에는 그게 안 맞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도 같으면 또다 맞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8자로 동의를 해놨는데,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 모든 병에 다 적용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치료 방법은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압, 육교정.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 환자분이 그 나이가 한80좀 넘으셨어요. 그러는데 오른쪽 왼쪽이네. 나를 보고 있어요. 왼쪽 엉덩이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은 다 그다음에 대퇴골. 자리하다고 서 있으면 손바닥이 닿는데,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발목.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엉덩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고관절 거기 아파갖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진통제 잡수셨어요? 진통제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이런 환자는 척추관 협착증이 돼요. 척추관 협착증이 되면 이분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 척추관이 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협착이란 말이 뭔 말이 모르죠?
1: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0: 좁아지는 거예요.
1: 아, 좁아지는 거구나.
0: 산도 계곡이
1: 예, 그렇죠.
0: 좁아지면 협곡이라고
1: 협곡이라고 그러죠. 아, 협이 좁아진다는
0: 좁아지죠.
1: 뜻입니다.
0: 좁아져 착은 붙을 착. 좁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체 구조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목뼈는 7개예요. 그러는데 신경은 8개예요. 그다음에 흉추가 12개가 있고 그 밑에. 그러는데 신경도 12개. 그다음에 요추가 5개가 있어요. 그것도 신경은 5개. 밑에 선추가 있는데, 선추는 처음에는 4개로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라붙어서 1개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추까지는 안 내려가고, 4번, 5번 요추가 이 상체 무게가 거기 실려서 밑에 장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대개 70%가 거기가 아파요. 그러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5번, 4번, 3번, 2번, 1번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0: 그러면 4번, 5번 요추하고 고관절 사이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근 위에는 대둔근이 있고, 대둔근 밑에 가로질러서 이상근이 있는데, 이게 꼭 미국 배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표주박같이 그렇게 생겼죠. 영어로 배를 갖다 피어라고 그러던가, 피어 머슬. 그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좌골이 흘러가요. 그 좌골은 발바닥까지 흘러가요. 왜 이제 진단을 해보면, 자가 진단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잘 받아서 적으세요. 배 위에 보면은 서해부가 있죠. 네. 가랭이. 그러면 뼈가 하나 가로질려 있어요. 배꼽 밑에.
1: 네, 배꼽 밑에. 네,
0: 그러다가 부끄러울 지에서 부끄럽다 해서 치골이라고 그래요.
1: 아, 치골.
0: 네.
1: 아,
0: 예, 예. 치골 밑에 눌러 보면 그 아픈 부위가 있어요. 네, 네. 거기가 허리가 아픈 사람은 거기가 아파요.
1: 아, 허리가 아픈 사람.
0: 네. 그러면 치골 양쪽으로 쭉 넘어가서 다리하고 만나죠. 네. 그 딱 만나는 사이가 거기가 고관절이 아프면 거기가 아파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또 고관절에서 이제 네. 가로질러서 그 다리하고 네. 배하고 만나는 선이 있잖아요. 네. 그 선을 조금 더 올라가서 눌러서 아프면 거기는 이상근이에요.
1: 어.
0: 근데 장난이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다리하고 배하고 연결되는 선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또 만나는 선이 있어요. 밑에서 네네. 그게 이제 항문하고 생식기 중간에 회음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1: 아.
0: 거기를 눌러보면은 엄청 아픈 게 좌골신경통이에요.
1: 아, 그게 바로 좌골신경통이군요. 네. 네.
0: 그 거기는 이제 몇 가지가 겹쳐 있느냐면은 이상근 종합증이 결쳐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고관절이 결쳐 있고,
1: 네.
0: 대퇴골두 무혈성계사에다가 네. 좌골신경통이 같이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1: 오.
0: 그러는데 예. 서해부 쪽에 이 혈자리들은 림프 시스템이요.
1: 네,
0: 임파선. 거기 만져보면 내 살인데도 내가 못 만질 정도로 아픈 통증이 있어요.
1: 오.
0: 그러면 왼쪽 다리가 아프고 왼쪽 엉치가 아프잖아요.
1: 네, 예.
0: 그러면 거기를 만져보면 엄청 아파요.
1: 오.
0: 그러면 거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1: 오.
0: 거기는 펌프가
1: 예,
0: 없어요.
1: 예, 예.
0: 펌프가 없기 때문에 이 마찰을 해줘야만이 풀려가게 됐다고요.
1: 오.
0: 우리가 어렸을 때 먼 길을 걷는다든지
1: 예.
0: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가래토시라고 있죠.
1: 예, 예.
0: 그게 임파선이에요.
1: 아.
0: 그래서 림프 시스템이라는데 림프절이 거기 있어가지고
1: 네네네.
0: 거기가 막히면은 이 엉덩이 엉덩이 어느 쪽이 아프냐면은 우리가 차렷하고 서 있을 때 쭉
1: 네.
0: 올라와서 허리가 잘록 들어가는 부위
1: 네.
0: 거기 이상근이에요.
1: 아.
0: 거기가 눌러서 아프신 분은
1: 네.
0: 거기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가 맨 위로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이상근 종합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 아,
0: 이제 네. 교정을 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1: 네.
0: 제일 좋은 법은 일침, 이뜸,
1: 아.
0: 삼약, 사부항 딱 그 자리 피 딱 뽑으면은 그냥 걸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게 이제 옆으로 왼쪽이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왼쪽으로 반드시 누워야 돼요. 발을 쭉 뻗어요. 뻗은 상태에서 아랫다리는 쭉 뻗고 위에 왼쪽 다리를 45도로 굽혀요. 그러면서 엉덩이의 제일 높은 부분을 눌러보면은 그러니까 고관절
1: 네네.
0: 그 사이로 쭉 돌아가면 네 군데 아픈 점, 앞통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장골하고 대퇴골하고 만나는 선이 둘레 동맥이라고 니타이날 뭐라고 그러나 베인 정맥이 흘러 들어간 데이다. 동맥이다. 아들이다. 니타이날 아들이가 삑 돌아가는데 딱 앞통점이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나타나는데 네 개까지는 안전주의. 그 치료하면 돼요. 다섯 개까지 번지면은 잘못하면 수술해야 될 확률이 한 50% 돼요.
1: 오,
0: 그런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1: 네.
0: 거기다 침을 넣어요.
1: 네.
0: 그럼 침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1: 네.
0: 이 피가 막혀가지고 경락이 맞은 부위까지 들어가요.
1: 네, 네, 네.
0: 옆으로 누워야 그 침자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머리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침이 들어와 있으니까 없는 게 들어왔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벽혈구가 들어가요. 벽혈구 가면은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들어가면은 이뮤니티, 면역체가 되는 거예요. 그 면역체가 돼가지고
1: 네.
0: 그 안에 있는 혈전, 그렇다가 만성염증이라고 그래요.
1: 예.
0: 의학용어로는 좀비세포.
1: 좀비세포.
0: 예. 요게는 좀비 세포는 이 6개월이 되면은 나가주고 새로운 세포가 와야 돼요. 근데 새로운 그게 못 나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포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결핍증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양방에서는 자가 면역 결핍이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없어요. 우선 침을 넣지 못하잖아요. 그 아픈 것은 찾을 수는 있어요. 카이로프랙터나 척추관 협착증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 카이로프랙터 척추관 의사 그다음에 정형외과는 앞트리거 포인트는 찾을 수 있는데 how to treatment 치료 방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침을 놓잖아요. 거기는 깊이 흘러가는 것을 경락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차로 말하면은 뭐 대전역 어디 뭐죠 김제역 여기 있잖아요.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막히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 쉽게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대전을 통해서 간다고요. 목포로 가려면 호남선을 타는데 대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가 막혀 있으면은 호남선도 경부선도 못 가는 거예요. 대전역을 막 근데 뚫어주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넣느냐? 침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침이다. 이 뜸. 거기는 깊숙이 들어간 거 침을 넣지만 경근, 표피로 흘러가는 데는 뜸을 뜨는 거예요. 뜸을 뜰 때 온도가 1300도예요. 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구가 있고 직접구가 있어요. 간접구는 큰 병은 못 고쳐요. 직접구를 떠서 온도를 1300도로 때려줘야 뇌에서는 난리가 난 거요.
1: 반응을 하는군요.
0: 이게 시체 뇌가 체온으로 느끼는 뇌가 느끼는 온도는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실제 온도는 1300도예요. 살을 태워버려야 돼요. 태우면은 거기에 40배, 50배 면역체가 나와서 그 염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지면 뚫어지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루자로 시작하는 건 루케미아, 백혈병, 루퍼스. 그 다음에 관절염, 그 다음에 루마티스, 그 다음에 루게릭 디시스. 이거는 그리스 말이에요. 물이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1: 네네.
0: 피가 흘러가다 멈추는 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기름이 아니고 물이에요. 물이 멈추는 것. 아무리 맑은 물을 해도 웅덩이에서 고인물 썩잖아요.
1: 그렇죠.
0: 흘리면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을 퍼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일침, 이뜸, 그 다음에 삼약을 반드시 써야 돼요. 약은 우리 몸에서 우리 면역체가 이저 염증하고 싸우잖아요. 바이러스하고 싸우려면은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을 보강해 주는 게 약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외과적으로 나온 것은 부항에서 피를 뽑으면 되지만은 간이나 심장이 어혈이 있는 거. 65세가 되면은 자연히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야 되는데 그 필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피를 걸리지 못한 피가 돌아다니다가 좁은 골목에 막히는 거. 그게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성 염증이 돼 갖고 통증으로 변해요. 그러면 한의사들은 도사예요. 아픈 데 찾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 일침, 이뜸, 삼약 4. 부항, 5. 지압, 6. 교정. 교정을 하려면 대개 보면 왼쪽 다리를 못 쓰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오른쪽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이 못 쓰니까 왼쪽에다 모든 무게중심이 왼쪽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가 망가지는 게 고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척추관 협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방밖에 없다. 양방적으로 가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한의사한테 가도 치료해본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치료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짱 꽝이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통증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60이 넘어가면은 이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주지 못하면 이 걸러지 못한 피가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병이 아토피, 알러지, 원래 이 시간은 알러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알러지 병 아니에요.
1: 네, 네.
0: 그 저번에 저 방송 했을 때 네. 그분 한 20년 저 알러지 약을 먹었는데 운 좋게 침 세 번 맞고 코에다 침 세 번 맞고 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건 우리는 병 취급을 안 하니까.
1: 네.
0: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열었을 때 이제 네. 예, 시간이 다 돼가네.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함, 육교정인데 여기서 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약.
1: 네, 네.
0: 알러지를 저는 그냥 고쳤어요 지금까지. 뭐 이제 아토피 막 진물 질질 나는 것도 운 좋은 사람은 침 세 번 맞고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10년, 20년씩 이 아픈 사람들 그 금수육근전이라고 있어요.
1: 네.
0: 그거 가감 잘해서 먹으면 되게 세 석째 먹으면 대부분 나아요.
1: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또 해주세요. 네.
0: 프로모션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약이 산상금옥단인데 요게 네, 이제 10개면 1200불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1: 네.
0: 약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1: 아, 예, 예.
0: 그 전에 오다 해놓고 못 가져가신 분들은 네네.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고 아, 선착순 5명한테는 1200불짜리 600불 해드릴게요. 5분한테만 네네. 산삼금옥단 네. 해드리고 산삼도 지금 팔자나면 재고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1: 네.
0: 그냥 그 뭐 변함이 없어요. 온 그 저기 붙인 값에서 3분의 1 값이 10만이 값으로 드리면은 4,800불짜리 하나 근데 1,500불이 드릴게요.
1: 아.
0: 한 파운드예요.
1: 예, 예.
0: 선착순으로 드리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되겠어요.
1: 네. 자, 여러분들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213-503-3304, 503-3304로 연락 주시고 위치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면 아주 훤하게 남동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판을 보실 수가 있고 213-503-3304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아주 큰 팁을 하나 드릴게요.
1: 네네네.
0: 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60세가 넘어서 가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1: 아, 예, 예.
0: 피가 열이 나면 가려워요.
1: 아.
0: 그럴 때는 반드시 찬 긁지 말고 찬 물수건을 대두세요.
1: 아, 찬 물수건이요?
0: 그래도 그러면 찬물에 샤워를 하세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긋지긋하게 아플 때 있잖아요.
1: 네.
0: 찬물에 들어가 보세요.
1: 아.
0: 그래도 아프면 더운 물에 들어가세요.
1: 아.
0: 그러면 안 예. 아파요.
1: 큰 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서영수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0: 벌써 시간 다 됐어요?
1: 네, 다 네, 됐어요.
0: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운해님, 듀코님 안 그래도 어지럽죠? 에어컨 너무 많이 쐬시면 바람 좀 쐬시고. 아, 교통정보가 들어왔네요. 우리 서운해님께서 게티센터 405 북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UCLA 지나서 금방에 산불이 났다는데, 아마 1, 2년 전에도 거기 산불이 나서 피해가 심했었는데 아마 교통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고, 서운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인트 아저씨 변함없이 행복한 수요일 오후 되세요. 거기는 목요일 아침이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세인트님, 아, 참 재미난 게 어제 오늘 아침에 내 꿈에 아저씨 또 재영이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같이 만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아, 예. 자, 게티센터 근방에 산불이 났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순철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입 크로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도 크로바라는 그 이렇게 꽃잎 있죠? 근데 새 잎인데 내잎 크로바를 잡으면 행운의 크로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어릴 적에 정말 내잎 크로바 많이 찾았다고. 예, 책갈피에 끼워놓고 이렇게 딱그 눌렀다가 그 편지에 밑에 단풍잎도 붙이고 내잎 크로바도 이렇게 풀이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고운 편지를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비비안님도 기억을 하시네요. 저도 기억을 하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도 그 펜팔이라는 게 있어서 주소들을 이렇게 미팅식으로 올려 보내면 그 주소를 보고 서로 펜팔을 하고, 비록 뭐 시간은 좀 걸리고 좀 답답했지만 그 편지로 교환했던 펜팔 친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엔 뭐 세상이 발전해서 채팅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펜팔이라는 거참 그리움이 남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문세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그랬던 추억들이, 예, 국군장병 아저씨한테 학교에서 항상 보내고, 예, 위문편지, 장병 아저씨들 하던 그런 추억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노래 한곡, 백지로 보낸 편지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0: 네, 아이고 편지에 대한 노래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다고 편지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노래 듣는 동안 생각난 것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한국에 어머님 떠나시고 나서 집 정리를 하면서 한 묶음의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고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시절서부터 어머니날, 어머니 어머니날이에요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엄마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엄마가 이렇게 봉투에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직접 쓴 글씨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지만, 당시에는 어떤 것은 색연필로, 어떤 것은 볼펜으로, 갈기갈기 엄마한테 주절주절 썼던 그 편지가, 아직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남아있고,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 아마 저 말고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기성세대 분들, 부모님이 오래전에 한글에 올라가셨더라도 그 마음만은 변치 않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비비안이 뭉클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편지를 그냥 주점주점 넣고 와서 이곳 미국에 돌아와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기 한한 달쯤 그 어머님 유고를 제가 방에 같이 모시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주는 순간 그 유골함을 보고 얼마나 그 눈물을 흘렸는지 그냥 눈물만 주르륵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마 저 말고도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 또는 이제 어머님하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 같은 경우에 또 엄마 가슴에 달아드렸던 그런 카네이션 같은 거 옛날 것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추억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 가슴에 남았던 거는 그 저하고 동생하고 우리 돌때 입었던 그 베네쪼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참 그걸 보고 물론 뭐 저도 이제 손자를 본 그런 입장이지만 가슴이 뭉클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 살아가는 용기가 되고 살아가는 추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수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유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TV 화면에 보니까 브러시 파이어라고 해서 바로 405 옆쪽에 게티센터 옆에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이덕진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우신데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아시죠? 늘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6: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3: 숫자 9를 겹쳤을 때 어떤 모양을 보십니까? 네, 사람 귀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요, 1962년에 그래서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제정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귀 건강하면 무엇보다도 청각세포, 이게 한번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같은데 우리 귀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리 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향기기 사용 기준은요, 보통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한 5, 60분 사용 후에는 10분 이상은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뭔가를 들어야 잠이 든다는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몇 시간이고 귀에 이어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꼭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 건강과 관련되는 건 귀지입니다. 사실 귀지 제거하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 귀지는 세균 번식을 막는 일종의 천연 방어막입니다. 대부분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턱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면봉이나 기계 같은 걸로 억지로 파내는 거, 이것 역시 잘못된 습관입니다. 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야 좀 시원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자꾸 하게 되니까요. 아, 그리고 특히 귀이개나 면봉 꼭 사용 금지. 귀에 물 들어갔을 때예요. 젖은 귀 속 피부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부드러운 면봉이라 하더라도 자극을 주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이도염으로 이어지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서 더 안심이 될까요? 하지만 잘 들리던 게 어느 순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수일 내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회복할 확률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오늘은요, 귀의 날입니다.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 교회 서사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진리, 종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 목적이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 목적이 나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인생은 포나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응?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게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늘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에도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가 있는가? 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자하고는 삶이 틀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시간, 또요, 재물, 나의 가진 정력, 내가 가진 모든 겁니다. 뭡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진 사실은 나에게 속했다고 볼수 있는데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새끼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나가 자기 새끼, 죄송해요, 사무엘을 놔놓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성전에다 젖대자마자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바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주의 종이 나온다. 바친 거예요. 그걸 끌어다 다시 품에 안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을 못해. 하나님을 감당 못합니다. 한나. 응? 한나가 어떻게, 한나의 그 신앙이 참 좋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손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중에도 주의 종감들이 있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그 우리에게 타협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가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왕이죠, 그죠? 사단은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근데 이제 바로가 바로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내달라.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했어야만 결국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를 사탄이라고 본다면, 사탄을 보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하고 들어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 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리겠다. 세상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드리겠다.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죠? 3일 길을 가서 세상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5절 뭐라 그래요? 바로는, 사단은 뭐라 그러냐? 내가 희생 제사 드리는 거 허락은 하는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은 뭡니까? 세상이라 그랬죠.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하고 들어오냐면은 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냐?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것 정도야 괜찮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해. 세상하고 섞이기를 원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 진실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또 26절 뭐라 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인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가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단의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 섬기는 거는 아는데 뺏겼잖아요. 사단이 뺏겼어요. 우리를 뺏겼거든요. 뺏기고 나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게 뭐냐? 너는 세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죄를 끊어라.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어요.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으면 손발 벗고 죄를 지어요. 그게 뭐냐? 죄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까는 제가 죄를 섬긴다는 말을 했는데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죄를 섬기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단은 어떤 타협을 하고 들어오냐? 출애굽기 10장 뒤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응? 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남정만 가라 남정만 어린애들은 다 남겨둬라는 거죠. 응? 혹이나 걔네들 다 도망칠까 봐. 어린애들만이라도 키워서 노예 삼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애들 남겨놔라. 부녀도 남겨놓고 너 남정네들만 가라는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꼬시고 있는 거야. 사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은요. 예. 전도 왜 하냐? 선교 왜 하냐? 응?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왜 해? 귀찮은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전해야 돼? 나만, 아니, 나참 믿고 난참 좋아. 우리 가족만 믿고. 응? 그왜 남한테 가서 전해? 아유, 그난 귀찮아서 못해. 나 시간도 없고, 난 내일에 바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도 니한테 바빠. 이러는 거예요. 니가 나한테 바빠? 나도 너한테 바빠. 너한테 시간 낼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해라. 이게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데 가정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네 가족만 구원받으면 괜찮아. 너 구원받고 너 가족 그러고 그냥 짝짝꿍하고 잘 살아. 응?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집사 자격 받고 권사 자격 받고 장로 야, 그 정도면 됐잖아. 뭐 이상 뭘더 해?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런 고린도후서 11장 한가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후서,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잠깐

0: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 정신없는 말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가 도대체 하면 얼마나 했냐? 이 얘기입니다. 너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시비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스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맞아 본 일이 있습니까? 태장으로, 응? 세번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스나는데 일주야.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누가 죽이려고 했겠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응? 이런 자의 하늘나라에서 상과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짓다가 많은지도 몰라. 혹시 집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짓다 말아갖고. 혹시나 여러분이 전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선교한다고요? 웃기지 말라네.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네.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응? 집사 뭐 안수받고 뭐 장로 뭐 권사 뭐다 일반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족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한 날입니다. 너 그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더 나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모든 족속.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돼야 돼요. 보내는 자가 아니면 가는 자가 돼야 되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물질로. 아멘. 그래야 상을 받지. 그 상이 나한테 오죠. 아, 하늘나라에 어떻게 상을 쌓습니까?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줘 같이 상을 받죠. 하나님 물질을 왜 준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보내시고 가시고 다할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지금 정신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데 이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타협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남정만 가라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보내는데 뭘 남겨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양과 소는 뭘까요? 재물입니다. 예, 재물. 그들이 가진 재물이 양과 소였어요. 물질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너희들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양과 소 중에 너희가 제사 지내니까 몇 개는 갖고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뒤에다 딱 챙겨 놓으라.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고. 자, 25절, 26절 읽어본다가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그러니까는 모세는 뭐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양과 소를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 건데 재물은 내 거야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재물도 집도 자녀도 물질도 재물 모든 것이 시간도 정력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가 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341페이지.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가 자더라도 듣게.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자, 우리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저금 통장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저금 통장이 얼마만큼 예금됐는지 몰라. 매달 며칠 김순미 김순이 20불 적어놓고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차 안에서 누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방언 받기를 너무 사모했는데 방언이 안 터진대요. 그래서 뭐 아 지금 받자 그랬죠. 그랬더니 저도 처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근데 그 사람은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완전 사탄이 막 부글부글해. 그냥 동생은 자폐증에다가 아버지는 암에다가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받아 이 사람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지금 받자 그랬어. 방언을 막 하면 악한 인데 물러가. 이 사람은 그래도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저도 처음 하는.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다. 아니 금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금식 안 해도 지금 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랬어. 그때 앉아갖고 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방언을 허락하지 내가 얼마나 방언받기를 원하는지 아시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딱 예 그랬어요. 시킨 대에 내가 백미대 달리게 되지 할렐루야 빨리 하십시오.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손을 딱 얹었어요. 머리하고 등에다가 옆으로 앉았으니까 이렇게 딱 얹었지. 딱 얹어갖고 하라 그랬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할렐까지만 했어. 내가 분명히 할렐까지만 들을 거야. 할렐루야도 안 했어 그 사람은. 할렐까지만 해서 따다다다다다 터져버리는데 1초가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나도 놀래갖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손을 떼고 입을 쳐다봤네. 입을 쳐다봤네. 터지는데 어머 나도 너무 놀래고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하라 그랬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20분 이상을 하라 그랬어. 근데 계속 하더니 그 다음날 가서는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더니 전화하고 그때 전도사님, 왜 그랬대. 제가 20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막 물었나 봐. 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어제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20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데요? 나도 기가 막혀갖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래. 기다리라.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부터 막 계속 차 안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한 시간 점심 시간 딱 빼갖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그 자매가 살았어요. 안 그럼 그 자매도 공격당했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감사해. 자기가 방을 그렇게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저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라면서, 옆에 그 리지스터 카드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넣고 가는 거야. 넣고 내리는 거야. 그래,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전도사님. 근데 집에 와서 딱, 집에 주차장에 와갖고 딱 열어보니까, 100불이 들은 거야. 100불은 내가 또, 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걸, 처음 받아본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걸 어디다 쓰지요?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 어떤 영적인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갈 리지스트레이션 할 돈이 없는 거야, 70불인데. 기름값은 어떻게든지 내가 운전해서 갈 수가 있는데 기름값도 없었나 그때. 하여간 그 100불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오, 하나님이 욕 아마 까마귀죠, 그게. 오, 어디다 쓸까요? 딱 물었는데,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갈줄 알아. 4개월 전부터 가고 싶어갖고 달리게 동그라미 해놓고, 돈이 안 생기니까. 막 이러다가, 그 먹고 사는 걸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리지스트레이션 말이 안 되네. 값이 생겼고, 30불이면 기름값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잘 때를,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요. 한국 교회를 다 찾았어. 전화번호를 갖고 와갖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신학생인데 거기 2박 3일인가 3박 4일이냐 하여간 세미나가 열리는데 제가 먹고 잘 데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제가 잘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다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한 군데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오시면 먹고 자는 방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 거기 가서 잘 있다가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 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힘도 올마이티, 전능하신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컨셉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that's it.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안톨로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 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e of the religion의 그 God,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의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주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펠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뭐 그냥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로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물론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 너 The God of in the Bible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 신 아데미우스 신 또 뭐 다이애나 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제단을 그 worship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altar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 신 또 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to unknown God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신학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unknown God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서적과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abstract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티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예. 상상력을 벗어나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그 기적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그 우간다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우리 지저스 힐링 교회가 하는 치유사역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예.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얘 아프니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이 강단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티 갓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갓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을 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righteous tool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내가 은사를 좋은 것 가진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일들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으나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항상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로 준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8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전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뭐이냐? 보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로서의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사랑이 없는 말은 자식에게 한 것 같아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은 아무런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고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 안 하냐, 아, 죄는 우리 애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와가지고 미국에서 얼른 미국말 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도대체 이 세계를 이렇게 손으로 죄락펴락 하는가 봤더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이방에 흩어져 살았지 않아요. 그 흩어져 살 때에 제일 먼저는 뭐냐, 자기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그 자국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예쁜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한국에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말로 통화가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통하지고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없어요. 방법은 지금 영어를 잘하는 이 전도사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가 100% 목사님하고 같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거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에게 능숙하게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은 하기에 젊은 사람도 요즘 백발이 많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크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만들었단다. 그 나라들을 만들었는데 첫째 언어는 다 동일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과 같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났다. 그런데도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너희한테 너는 나하고 동일한 미국이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미국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인의 자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더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종로를 단 겁니다. 여러분, 종로를 단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서 자기 자신이 뚜렷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것이 뚜렷하면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물에다 물탄들, 술에다 술탄들, 그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려주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영어에 퍼펙트한 우리 자녀들이 빨려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해도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된다 라는 걸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되었는데 어느 때 그 언어를 알아먹은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서 왔던 15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영어로 알아먹고,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의 말로 알아먹고, 또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애들 마음속에 마저 내가 모국어를 해야지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한국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애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해 있다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선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말을 못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에 담겨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마음먹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교사를 해보고 저도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의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애기들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30분에부터 잠을 재

의지하는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교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LA 소망 선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을 품고 우리 서로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끝나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사가 돼서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아내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제가 한 20년간 하고 목포에서 18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너무 진지하게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늘을 나른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나한테 뭐를 하든지 그것은 문제없어.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목사야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준 목사, 내 아내가 인정해 준 목사, 그러면은 성도들도 인정해 주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어디서 사모님 오늘 꼭 이야기하셔요. 당신이 진짜 목사야. 오늘 우리 여성 예배원들이요, 우리가 헌신 예배 다른 거 있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찌들리고 저기서도 찌들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남자들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내 남편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강단에 들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기원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그렇잖아요. 꼭 내가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식을 다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부흥에 다닌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하,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주여,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을 저어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이걸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도 유명하고 텔레비에 많은 방영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가치 없이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저 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올라옵니다. 그래 저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혹이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 보는 데 서로 다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조금 빚 있다고 그 빚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선물로 되었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없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없게 볼 뿐만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 전부 헛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성교회 의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세요? 진정한 헌신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다시를 해본다면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설령 겉사람만 보고 행동만 보고 유명세를 타지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세를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

0: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 자식아,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소망 선교교회에 와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너는 어디다 내놔도 가치 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인 줄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네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인정을 해준대 주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딱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준 것이다.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의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페하르 산에서 페후 코타이 내 규례 안에서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 할렐루야.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베하르와 베후코타이를 이번 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보통 거의 다 더블 포션으로 이번 이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 아하레이모트와 아하레이모트 그리고 케도심 이때도 더블 포션이었죠. 그때는 백성 전체의 거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모르 부분에서는 제사장의 거룩과 시간의 거룩, 그 모에딤이었죠.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거룩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베하르와 베후코타이에서 특별히 베하르에서는 땅의 거룩, 땅의 회복과 또한 땅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주제어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은 어떤 사람이나 시간 뿐만 아니라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특별히 베하르에서는요,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라고 하는 베하르,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베후코타이 후카트가 뭐였죠? 규례였죠. 그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는 자, 그 안에서 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복을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후코타이와 베하르와 베후코타이, 베하르는 안식이라면 베후코타이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하르를 보겠습니다. 산 위에서라는 뜻인데요, 그 신의 산이죠, 그죠? 거룩한 땅의 쉼과 회복,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하르에 대한 단어를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라고 하면 안에, 베이트, 안에, 그리고 위에, 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산이라고 하는 하르, 하르에 이렇게 결합되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산에서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산,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죠? 신의 산이죠. 그렇습니다.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식년은 쉐미타라고 하고요. 희년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요. 시간상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쉐미타라고 했죠. 사람이 6일 일하고, 우리 창조 질서 때, 창조 때, 6일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안식, 샤밧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만 안식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쉐미타는, 샤마트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샤마트는 면제하다, 놓아주다, 쉬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미타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빚을 면제해주고 땅이 쉬게 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 땅이 뭐죠? 하아레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레츠 땅인데 특별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한 땅,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별해 놓으신 그 하아레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쉬게 하면 세상은 어때요?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1부작도 아니고 2부작도 아니고 3부작까지 해내고 어느 곳은 4부작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계속 놀리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어떠한 소출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게 합니다. 안식하지 않게, 안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구별한 그땅 가운데에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 쉐미타 해라, 놓아주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년은 요벨인데요. 7년의 안식년을 7번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죠? 49년이 지나죠. 49년 그 이후의 해를, 그 다음 해를 희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요, 요벨은 그 뜻이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야발에서 나왔습니다. 나르다, 앞장서 인도하다, 흐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희년은 49년째가 7번 49년째가 지나고 난 다음 해에 그 나팔절이 있죠. 우리 첫 해가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그 바로 그 저녁, 시작되어지는 그 저녁에 뿔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몇 년이었죠? 33년이었어요. 그러면 33년이었는데 그 희년은 50년이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 지나면 지나서 그 가운데 3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는데 이 생애 가운데에 희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희년을 선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절입니다.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해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때가 희년에 선포하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종되었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땅까지 모든 것까지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자들이 자유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자유와 회복이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롭고 잃어버렸던 기업은 다시 회복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에 지금 희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적인 희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자유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굴레, 어떤 노동의 굴레,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굴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전 인류가 온 지구와 우주가 완전한 희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봄절기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들은 완성,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것은 바로 희년의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베오코타이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오코타이는 선택입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이냐, 악이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레위기의 결론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오코타이, 내 규례대로. 내 규례가 나의 규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후카트, 하나님의 법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규들. 그 법들을 따랐을 때, 그 법규를, 그 규례를 따랐을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내며 평화가 임하여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쭉 13절까지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함, 동행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장 이후에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질병들, 기근, 그리고 전쟁, 이 땅에서 쫓겨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경고를, 불순종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너희를 죽음 가운데, 멸절 가운데에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일방적인 언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가르시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출애굽기에서의 사람들의 반역,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딱 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고 어길 때에는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그저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에, 삶의 현장, 땅, 토지, 너희 관계 가운데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도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그것을 취하기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라. 그만. 스탑하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너희가 취했던 땅, 너희가 취했던 종 다 돌려보내라. 원주인에게 그리고 자유함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 손해인데요?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마다 땅을 놀리고요, 50년마다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돌려보냈을 때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이크라 부르십니다. 레위기의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구별되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별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 파괴된 질서. 이 세상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죄를 깨트리는 것, 불평등과 속박, 지금 이 시대입니다. 희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아까 읽었는데요, 가난, 억압, 죄됨, 이 모든 것들은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십니다.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누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 나누어주셨을까요? 이웃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없을 때를 생각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 2부작, 3부작, 4부작을 합니까? 왜 땅을 놀리라는데, 쉬게 하라는데 쉬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종을 돌려보내라. 땅을 원주인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7년 차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파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차에 2년치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사막에서 출애굽 때 만나가 내리죠. 다섯째, 여섯째 날 아침 새벽에 며칠치가 내립니까? 네, 이틀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틀치 거두면 먹고 남은 거 그 이튿날 먹어야지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납니까? 냄새나고 썩고 벌레 생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6일날 새벽 아침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썩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것을, 그 안식년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안식년으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에 씨 파종하지 않고 땅을 놀렸는데 먹을 것이 이렇게 거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6년 차에 더 많은 수확이 2년 먹을 것이 수확이 되어졌다니까요. 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7년, 7년, 7년, 7년 7번이 지나고 난 다음 희년에 가서 자 보세요. 7년 차에 7번의 7년 차에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치만 거둘까요? 마지막 48년 차 그때에 수확은 몇 년치가 될까요? 3년치가 됩니다.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똑같은 땅인데 언제는 1년치만 나오고 언제는 2년치가 나오고 언제는 3년치가 나오는 그런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안식년과 희년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무엇을 먹으리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가운데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구조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 우리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구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요, 소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땅은 내 것이니, 우리 23절 볼게요. 땅을 영원히 팔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 것 같으니, 그 집이 너희 것 같으니, 그 사업체가, 그 빌딩이 너희 것 같으냐?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땅,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바이크라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라가 뭐였어요? 레위기.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셨다.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 교회로? 각 가정으로? 부르셨다? 너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딱 하나.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으로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삶 가운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너희의 소유. 그 가운데 거룩하라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영원히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 오전 이란 남부 시리크와 미나브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 군사시설을 두고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나온 보도입니다. 사실 전날 이란은 미군이 자국 원유 수송선 5척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군 함정 2척, 또 유조선 8척의 공세를 가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함정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결국 국제유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100달러를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배럴당 101.21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 2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에 어제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그동안 종전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곧 이렇게 표현해 왔었죠. 하지만 50여일 뒤인 11월 중간선거 뒤로 예상 시점을 미뤘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인 일환이다. 공화당이 패배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렇게 일환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를 위해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고도의 선거 전략일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력으로 종전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책임을 핵무기를 열망하는 이란에 선거 개입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공화당이 패해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길 경우에는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결국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중도층의 표심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가에 대해서도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급락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또 깔린 그런 느낌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카타르가 선물한 새로운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텍사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탑승 직전 비상탈출 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기지 활주로에 트럼프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태울 에어포스 1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카타르 왕실이 선물했던 보잉 747A셀 개조한 전용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장거리 이동할 때 통상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1을 타고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가서 이 에어포스 1으로 갈아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 1에서 내리기 전에 이 대기 중이던 에어포스 1에서 그런데 갑자기 팽창식 슬라이드가 펼쳐집니다. 이 항공기 비상착륙대 탈출을 위한 장치인데요. 이게 갑자기 작동한 것이죠. 결국 이를 수습하느라 트럼프 대통령의 탑승은 잠시 지연됐고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에어포스 1이 예비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타르가 선물한 이 에어포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일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한 슬라이드 점검이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라면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단순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에어포스1의 공군 승무원이 실수로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진 것이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에어포스1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급하게 개조하는 바람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보안 성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대화를 나눴는데 푸틴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하길 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를 원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요.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 도중에 러시아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라는 소식을 노르웨이가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직접 공영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태우고 노르웨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전날 몰도바에서 이륙하려 하던 순간 드론에 타격을 받을 뻔했다라고 말이죠. 스트레 총리는 다만 이 같은 정보의 출처와 드론이 또 얼마나 근접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지난 8일 러시아발 드론 두 대가 몰도바 영공에 진입을 했고요. 이에 따라 수도 키시나우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동안 중단된 바 있습니다. 몰도바 영공에 침입한 드론 가운데 한 대가 들판에 추락해서 화재를 일으켰고 또 하나는 계속 비행해서 루마니아 영공으로 진입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와 우크라이나는 꽤 가깝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와 육상,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인데요. 유럽 내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지원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폴더블 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애플이 왜 지금 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지 등등 좀 자세하게 알아보긴 했는데요. 드디어 공개된 폴더블 폰,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7.6인치, 접으면 5.4인치입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선보였던 갤럭시 Z Fold 8과 비슷한 여권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더블 폰에서 중요한 그 접히는 힌지 부분, 여기에 경첩에만 100개가 넘는 정밀 부품을 썼다고 합니다. 자석을 넣어서 더 꽉 닫히도록 설계했다라고 회사 측은 말하고 있고요. 또 표면에는 미세한 질감을 입히는 방식으로 반사를 줄여서 접히는 주름이 눈에 덜 띄게 했습니다. 펼치면 화면 양쪽에서 각기 다른 앱을 동시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도 구현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예상처럼 다소 높게 책정이 됐네요. 기본 모델이 삼성전자의 최고 사양인 갤럭시 Z Fold 8 울트라보다도 $500가 더 비쌉니다. 어쨌든 지난 2007년 출시한 첫 아이폰 이후에 고수해온 평면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처음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든 애플입니다. 이미 7년 전에 이 더블 폰을 출시해서 시장 1위를 지켜오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폰 듀오는요 다음 달 16일에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매장에는 23일 정식 출시됩니다.

내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벌써 2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요. 9.11 테러 당시 유독물질에 노출됐던 미국인 생존자들 가운데 암 발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수도 최근 5년 사이에 3배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WTC 건강 프로그램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암 치료 지원을 받는 9.11 생존자가 2021년에 8,870명에서 올해는 무려 27,3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당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생존자 약 5만 4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암 치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그 비율은 35%에 불과했는데요. 네, 이 WTC 건강 프로그램은 9.11 당시 세계무역센터 인근 유해 물질에 노출된 생존자와 구조 및 복구 요원, 그리고 인근 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WTC, World Trade Center 그 약자를 따서 건강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9.11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의 건강을 특별히 또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11 당시 월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에 유포된 각종 발암물질, 또 유독성 잔연물이 워낙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요. 이것들이 결국 인체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 있을 9.11 테러 추모식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라운드 지로에 가지 않고 펜타곤 추모식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확정한 것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9.11 테러 당시 생존자들,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사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에 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주도해서 이 자살 예방의 날을 정했는데요. 이건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장려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는 것입니다. 매년 범세계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이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 나눠야 될것 같아서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패치안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패치안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패치안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안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0: 리포트.
1: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꽤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자살. 정말 어느 나라의 일만도 아니고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곳 미주 한인사회의 자살 현황도 그냥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원인도 조금씩은 다르고요. 아시아계 전체 통계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10대, 20대, 30대 초반 청년층에서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들이 사망하는 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정체성의 혼란, 또 학업과 커리어가 주는 압박, 가족 간의 세대

0: 격차 등 이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타인종 대비해서 아시아계, 특히 한인 여성 노인의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 악화 또 언어 장벽으로 인한 고립감 등도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인의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 약 90%가 한국 출생 이민자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미주 출생 2세보다 이민 1세, 1.5세 등이 환경 적응이나 정신 건강 문제에 훨씬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는 거겠죠. 한편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한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약 12.4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시아계 평균 약 6.8명에 비하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어쨌든 절대적인 사망 건수가 한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주 순서와 비례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이 캘리포니아 주를 이어서 이 한인 자살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네, 한편 한국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그 오명을 좀처럼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에서 그 비율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한강 교량 20곳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를 찾는 시민 가운데 10대, 20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화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이 수화기만 들면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2011년에 생명의 전화를 설치했고 이후 이 상담 건수가 1만 6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2,500여 건이 실제 119 구조로 이어졌고요. 그만큼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곳에서도 한국어로 좀 어려운 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돈과 시간을 들여서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누구나 꼭 극단적인 선택까지 아니더라도 힘들 때그 작은 도움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그 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자살 예방하면은 정말 거창한 일을 떠올리는데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거나 상담할 줄 알아야 하거나 또 누군가를 그러지 마세요라고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저 평소 자주 보이던 이웃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연락을 좀 해보는 것. 또, 늘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것, 그냥 넘기지 마는 것 정도요. 직장 동료가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무슨 일 있어? 요즘 괜찮아? 라고 한번 그냥 더 묻는 것에서부터 그 예방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전문기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그 직장 동료, 친구, 또 가족이 어느 정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고독사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요즘, 극단적인 선택 역시 외로워서 고독해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 가운데 상당수가 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소개드렸듯이 GNI가 국민 총 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와 비례해서 외롭다는 사람은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 네, 1인 가구가 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견이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할 수 있다면 관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알릴 수도 있겠고 또 필요한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은 다리를 놓아줄 수는 있겠죠. 오늘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통 하는 것도 좋고, 혼자 지내는 이웃이라면 더욱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현재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총리의 급여가 60% 넘게 또 인상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의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웡 총리의 연봉 인상액은 140만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는 약 110만 달러입니다. 연봉이 110만 달러가 아니라 오르는 액수가 11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웡 총리는 현재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로 미국 달러로는 약 175만 달러입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서 웡 총리는 약 64%가 오른 360만 싱가포르 달러를 받습니다. 즉 미국 달러로 285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연봉이 7배나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달러로 하면 약 20만 3천 달러입니다. 미국의 절반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는 싱가포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화당 지원에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은 텍사스주를 비롯해 오하이오주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 개 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좌우할 수 있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공격 소재는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아메리카 팩은 광고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허용하고 세금으로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는 제임스 타라리코 후보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하는 데 찬성했고 세금으로 어린이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데도 찬성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의 민주당 후보 비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2: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캔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12: 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여행하셨을 때를 잠깐 돌이켜본다면 현금 쓰실 일은 거의 없었죠. 네, 한국 내에서도 현금 쓰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요, 요즘 현금 지급기, ATM을 찾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줄이고 있는데 편의점마저도 이 ATM을 점차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현금 뽑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편의점에서는 떡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참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용돈 좀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단 말이죠. 네, 이렇게 사실 현금 사용이 더 편하고 아무래도 빈도가 높은 경우는 어르신들인데 이런 고령자는 점차 늘고 있고요. 특히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ATM이 최근 3년 반 사이에 4,600여 개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전국 편의점 가운데 ATM이 설치된 곳은 2만 8천여 곳이라는데 사실 2천여 곳 넘게 지난 1, 2년 사이에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결혼식장에 초대할 지인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예비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하객이 되어주는 이른바 하객 품앗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품앗이 참가자들은 일반 하객처럼 식장을 찾아와서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함께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친구나 직장 동료, 친척 등 구체적인 관계를 사전에 설정해서 자연스러움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바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품앗이를 찾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그래서 국내 연고가 적거나 아니면 늦은 나이에 식을 올려서 지인을 부리기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직이나 거주지 이동으로 대인관계가 흩어지면서 대규모 하객을 동원하기 어려워진 현실도 한몫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객 품앗이까지 등장한 것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일반 알바와는 다른 큰 차별점, 상호 부조라는 성격입니다. 일당을 주고 사람을 쓰는 기존 알바와는 달리 금전적 대가는 없고 비슷한 처지의 이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내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분위기를 꽉 채워줬던 그 사람이 또 결혼하면 안 갈 수가 없죠. 자, 또 결혼식 비용 상승과 예식장의 필수 보증 인원 등 현실적인 문턱 역시 품앗이 수요를 키우는 주된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예식장마다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조금씩 예식장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명인데 이 최소 보증 인원은 실제 200명이 다 찾지 않아도 신랑 신부는 200명의 식대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예식장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를 수 있는 하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식장의 최소 보증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구책으로 결혼식장 품앗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트렌드 분석 연구원은 최근 젊은 세대의 관계 맺기에서는 관계의 목적과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명확하다는 점이 참 중요하다. 하객 품앗이 역시 서로 필요한 도움을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는 이른바 등가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달라진 관계 맺기의 한 형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21일이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2회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대회가요. 요즘 중동정세 불안으로 결국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서울로요. 네, 두바이에서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세계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대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려해 개최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조금은 늦춰졌습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서울 전역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본선은 11월 19일이고요. 86개국 대학생 대표와 글로벌 청년 리더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라고 하지 않았나? 무슨 3주에 걸쳐서 글로벌 청년 리더들이 참가해? 라고 하신다면 네, 일반적인 미인 대회와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른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입니다. 1983년 세계대학총장협의회가 국제평화활동을 위해서 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선발을 추진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86년에 국제연합이 선포한 세계 평화의 해를 계기로 국제적인 청년평화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창설 40주년을 맞고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15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국에서 학업, 지성, 봉사와 인성, 건강 활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표를 선발하고요. 이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그 가운데서도 보석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은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 인종, 종교, 이념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 대회가 한국과 인연이 깊긴 하군요. 시작하자마자 조직에 몸담았던 이승민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조직위원회 지금 의장입니다. 40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요. 평화는 선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직접 실천할 때 지켜진다라면서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전쟁으로 두바이 대회가 무산된 것은 큰 아픔이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대회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86개국 대표단이 약 3주 동안 서울에 머문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관광, 민간 외교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한다라고 또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두바이에서 서울로 개최지가 변경된 이후 조직위원회는 이 화장품, 패션, 항공, 호텔, 관광, 뭐 의료, 웰니스 분야 기업들의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 여성도 3명이나 있습니다. 1987년 제2회 대회 최연희, 97년에 장지훈, 2009년에는 조은주 이렇게 한국인이 그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0: 흔히 건강한 빵으로 꼽히는 통밀빵, 호밀빵. 그래서 왜 건강한 빵인데 이 두 빵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 일단 밀은 밀인데 하면서 말 끝을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통밀빵은 일단 통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밀기울, 배아 등이 제거되는 흰빵과는 달리 이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바로 이 차이가 식이섬유, 각종 바이타민, 미네랄을 비교적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호밀은요, 밀과는 아예 다른 종입니다. 호밀가루로 만든 호밀빵은 그래서 식감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 한 조각에는 단백질 3g 정도, 탄수화물 15g, 지방은 1g, 식이섬유 2g 정도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데요. 이 리그난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면서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 하네요. 특히 호밀은 일반 밀보다 글루텐 형성 능력이 약해서 빵이 좀 덜 부풀죠. 그만큼 조직이 조밀조밀합니다.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 묵직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호밀빵.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함량과 영양 성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품명에 통밀, 호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정제 밀가루가 주원료고 막상 통밀이나 호밀은 소량만 들어간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원재료명 첫 번째에 통곡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가능하면 한 조각당 식이섬유가 3g 이상인 제품을 고를 것. 첨가당은 없고 나트륨도 한 조각당 150mg 이하인 제품을 고른다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강빵을 잘 고르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정제된 빵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양을 채소, 과일, 또 약간의 단백질까지 추가해서 먹는다면 오히려 균형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건강빵이라고 요거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말이죠. 주식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몰빵하지 말라는 말, 저는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빵이라도 몰빵하지 마십시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을 주도한 싱가포르 국적의 20대 남성이 조직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2살인 싱가포르 남성 말론 람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만난 공범들과 함께 무려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절취하고 이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람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때로는 주택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체포 직전에는 한 피해자로부터 4,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당시 약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당이 훔친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범인 람은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하룻밤 만에 최대 50만 달러를 탕진하는가 하면 고급 임대주택에서 파티를 열며 수만 달러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군중 속으로 던지는 등 사기 수익을 사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외에도 10만에서 38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카 30여 대, 고가 시계, 명품 의류 등을 구입했습니다. 전용기를 임대하고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데에도 수많은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람은 14세에 싱가포르에서 중학교를 중퇴했고 2023년 10월 미국으로 건너온 뒤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며 범죄를 이어오다 결국 지난 2024년 FBI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람은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방지방법원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가 비트코인 암호를 깨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온큐 연구팀 계산에 따르면 2만 개에 가까운 물리적 큐비트를 갖춘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경우 이 암호를 25.7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팀이 연산 과정을 기본적인 오류 수정 단계까지 정밀하게 분석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한 이론적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구현을 위한 엔지니어링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내년까지 만 개의 물리적 큐피드를 갖춘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28년쯤에는 하드웨어와 제조 기술에서 추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당장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같은 공격을 수행하려면 연구에서 가정한 규모의 4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 체계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보다 무척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아이온큐는 이번 연구에 적용한 접근 방식이 암호학뿐만 아니라 화학, 재료과학, 금융서비스, 최적화, 국가안보 등 다양한 양자 컴퓨팅 응용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정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구글 등 관련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누리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세금 감면 정책을 펼쳐서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의 주역 거점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이 세일즈 택스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데도 이렇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감면을 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정부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이 세일즈 택스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들이 컴퓨터 서버나 반도체 또 기타 장비 등을 살때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대략 합산해서 적은 곳은 4%, 많은 곳은 최고 10% 수준입니다.
0: 일본 프로야구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 3,000 안타를 달성한 전설의 타자 장훈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제1교포 2세로 태어난 고인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에서 활약하며 통산 3,085 안타를 쳤습니다. 여전히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최다 안타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3,000 안타를 넘은 선수도 장훈이 유일합니다.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에 504 홈런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통산 타율은 역대 3위, 홈런은 7위에 해당합니다. 1990년 일본 야구 전당에 헌액이 됐고, 이 같은 고인의 업적은 한국 내에도 일찍이 알려져 1980년 체육훈장 메모장, 2007년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은퇴 후에는 잠시 지도자를 맡았다가 1982년부터 일본 TBS에서 해설위원을 지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활약했습니다. 한편 고인은 한국인 정체성을 강조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년 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야구계에 큰 족적을 남긴 거목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1982년 케이블 리그 출범 원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면서 4할 1푼 1리를 기록했던 그야말로 KBO 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일 시즌 4할 타율 기록을 갖고 있는 백인천 전 감독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8월 19일에는 향년 95세로 어우홍 전 감독이 역시 별세했습니다. 1982년 잠실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한국 야구 역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이후 MBC 청룡, 롯데자이언츠 감독 등을 역임하며 한국 야구 초창기 기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9월 10일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노란 리본을 어딘가에 조금 달아보죠. 자살 예방의 대표적인 상징인 노란 리본, 도움과 희망, 관심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제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공동제공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린 또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어제를 잘 견디셨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수월하실 것 같고 내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또 쉴 수 있는 주말이 다가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골프도 즐기고
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3: 888-847-3098 888-847-3098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 당국이 수색에서 재건과 복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국 긴급구호대가 홍수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2주 가까이 수색 헬기가 쉼없이 착륙하던 바타르 군부대에서는 총포 소리가 울리는 등 일상 훈련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종자 유가족들은 가슴이 아프죠. YTN입니다.
4: 정부 구호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한 뒤라 이곳에는 우리 취재진도 안 보입니다. 이 부대 안으로의 취재진 출입도 오늘 하루 종일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헬기 이착륙 소리도 어제보다 뜸해졌습니다. 대신 대홍수 피해 이후로 잘 안 들리던 총포 소리가 오늘 오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팔군이 일상훈련을 재개한 건데요. 이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 앞에서 만난 네팔군은 이 홍수 때문에 보름 동안 훈련을 중단했는데 오늘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공항으로 트럭 6대에 7톤 분량의 장비를 보내서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1차 구호대원들은 내일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를 떠납니다. 정부는 내일 2차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수색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제 우리 구호대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을 때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은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의 실제 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2주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수색다운 수색을 단 한 번도 못하고 2주가 흘렀어요.
4: 이렇게 네팔 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가 이번 홍수에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끝이 났습니다. 이 가족들은 직원들을 찾기 위해 남동발전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3: 이번엔 이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잔보다 4.3%가 오른 배럴당 $100.13에 거래했습니다. 이 브렌트유의 11월 인도분 선물도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1% 오른 배럴당 $105.38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교적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이달 들어 다시 격화했습니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공격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격침 등 피해도 잇따르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150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라며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에 워싱턴 DC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그래야 공화당이 패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뿐이며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종전 시점에 대해서 매우 곧이라고 표현해 왔었는데 50여일 뒤인 11월 중간 선거 뒤로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란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를 위해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의 군사 충돌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홍해에서도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전쟁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이란 언론들은 목요일 새벽 호르무즈 인근의 요충지인 게슘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부 시리쿠와 미나부 지역도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10여 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호르무즈의 통제구역을 오만해와 아라비아해까지 확대했다며 함부로 지나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군과 이란이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함정까지 직접 공격하면서 전면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충돌로 벌써 수백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반대편 홍해 바닷길까지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사우디의 하루 원유 수출은 320만 배럴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사우디와 방위 협정을 맺은 파키스탄이 이란에 후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를 흔들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려는 이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사우디에서 들여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을 장담했고 어제도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연장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공개 발언과 군사적 조치에서도 엿보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주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교전이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고 이란이 악용할 수 있는 인위적 시간표를 낱낱이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들은 이 신문에 국방부가 명확한 기한 없이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제3해병원정대가 올가을 중동에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부는 이탈리아 공군기지로 복귀하는 전투기를 F-16으로 교체하면서 중동 지역의 공군 전투비행대를 순환 배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기, 중기적으로 결정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활용되려면 장기적 봉쇄 계획에 바탕을 두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경제적 표적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 탓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해상 봉쇄의 장기화와 중동 주둔 군사력 증원은 유럽, 아시아 전력의 차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비핵지대 조약 체결국 중앙아시아 5개국이 글로벌 핵무기 통제 시스템이 느슨해진 상황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핵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타임즈 오브 센트럴 아시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20주년인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핵 보유국들이 군축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 특정국을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 폐막한 11차 이 NPT 평가 회의가 아무 합의 없이 끝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다른 비핵지대 조약 체결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이들 5개국이 2006년 9월 카자흐스탄 세메이에서 체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 산에서 올 들어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7: IAEA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을 회부한 건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IAEA 이사회는 이란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찬성했습니다.

0: 공사에서 지하시설 내부 공사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우라늄 농축 작업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회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1: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We've stopped them from having. We may hit pickaxe very soon because if there was anything going on with pickaxe.
0: 전략문제연구소는 그러나 화강암산 깊숙이 매설된 국회의사는 벙커버스터로도 파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미군이 지하 깊게 매설된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차세대 관통형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3 3803304.

어제 오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던 얘기는 똑같죠. 야, 니네 동네 몇 도야? 우리 동네 몇 도야? 이런 얘기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제 일부 지역 114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일부 지역이요? 밸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11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높아진 습도에 최악의 수준까지 폭염이 겹치면서 남가주에 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도심 다운타운 최고 기온이 107도까지 올랐고 밸리와 인랜드 지역에서도 110도대를 훌쩍 낮 최고 기온이 넘어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서 어린이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어제 계속 경고가 나왔었습니다. LA에서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 무더위 처음이다 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밸리 등 내륙지역은 최고 110도, 114도까지 오르면서 남가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랜드 엠파이어도 115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기온이 101도까지 올랐는데 이 체감온도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온도 그리고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이에 따라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륙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유입된 강한 고기압,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기류가 겹치면서 이번 폭염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열대성 폭풍

0: 파리의 잔해가 남긴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 더위가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는데요.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96도, 벨리오와 인랜드 지역도 역시 96도까지 오늘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불만도 커지죠. 오늘이 지나면 기온이 내려간다면서요. 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일 LA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은 91도, 오렌지 카운티도 91도, 그리고 우들랜드 힐즈 등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90도까지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돼야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온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LA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 밸리 지역보다 오렌지 카운티가 더 덥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그리고 주말에도 80도 후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높은 기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올라가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더 많은 부담을 받는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폭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다소 내려가더라도 높은 습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 커뮤니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차량, 운전 관련 정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4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이민단속에서는 단순히 이민단속 요원, 아이스 요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나타나는 소비, 지출 패턴이나 주소, 차량 관련 정보 등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정부가 개인의 생활 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정보가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나 운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법규 단속이 이민 신분 확인이나 아이스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는 교통정찰을 둘러싼 충돌과 충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자 단속에서 교통정찰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출국 금지와 부당한 체포, 구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홍콩, 마카오 또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도 구금이나 추방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중국 여행 경보를 통해 출국 금지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거나 민사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수년간 유지돼 의료 치료를 위해 중국을 떠나는 것조차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지 않나요? 네. 비자 발급을 할 때 SNS를 상세히 조사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 트럼프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지난 6월 보일하이츠 대형 냉장 창고 참사 이후 재발 방지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관련 법안 두 건의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5만 평방피트 규모의 해당 창고에는 8,500만 파운드 식품이 보관돼 있다가 대형 화재로 인해서 수주 동안 썩은 식품과 악취, 해충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방치된 폐기물은 지난달 말이나 돼야 모두 수거됐습니다. 캐넨베스 시장이 발의를 주도하고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이 제출한 AB 817 법안은 냉장창고 소유주나 운영자가 비상기금을 조성하고 유지해야만 건물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일하이츠에 우선 적용된 뒤 2028년 7월부터 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화재 관련 소송 합의금에 대한 주정부 세금 면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7116 법안은 대형 상업용 건물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위반건당 최대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의회를 통과해 뉴섬 주지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 공화당 의원들과 비즈니스 단체들은 주민들의 고통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UCLA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학평가기관 니치가 발표한 2027 최우수 공립대학교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UCLA가 전체 공립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은 유시계 대학들이 공립대 평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목되는 결과입니다. 나치는 연방교육부 자료와 학생, 졸업생들의 수백만 건에 달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학업, 입학, 재정, 학생 생활 등을 종합해 순위를 산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위는 미시간대 애나버, 3위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조지아텍이 4위,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가 5위, 플로리다 대학교가 6위, 일리노이대 어바너 샴페인이 7위,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릴이 8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UC 버클리가 9위,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UC 계열 전체를 보면 UC 샌디에고가 11위로 10위권 바로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UC 데이비스, UC 얼바인, UC 리버사이드, UC 머세드, UC 센타크루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 평가 기관 니치 평가는 단순히 입학 경쟁률이나 학업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업 수준과 입학 관련 자료뿐 아니라 대학의 비용과 재정 지원, 캠퍼스 생활, 학생 및 졸업생들의 실제 평가 등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여정 씨, 아시죠? 이제 한국 여배우 윤여정 씨가 에미상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또 윤여정 씨의 또 재치 넘치는 수상 소감 들을 수 있나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에미상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에 열렸던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수상자로 HBO 시리즈 DTF 세인트루이스에 출연한 린다 카드델리니가 호명이 됐습니다. 같은 부분에 후보로 올랐던 윤여정은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서 억만장자 한국인 박회장 역할을 맡아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했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셈이었는데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열사 간 돌려막기 거래로 장부를 부풀렸고 부실 계열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도 이런 손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는 취지입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2: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최대 8기의 원전 건설과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런 방안을 놓고 합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도는 한국 정부가 이달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를 계획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그간 알려진 한미 협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원전 건설 지역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소유 토지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원자로는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이 거론되며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는 한국형 노형인 APR1400으로 짓는 방안도 논의해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원전 분야 투자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천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들의 전언입니다.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약 200억 달러며 이는 텍사스주에 건설될 천연가스 발전소와 관련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이 이달 말 20억 달러 이상의 초기 투자금을 마련할 준비가 됐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는 미국이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협상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2: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1: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2: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이렇게 용해인 후보자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은 더 난감해졌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70%를 넘어섰는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문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3: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아온 뒤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하며 부정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꼽힙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선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억측과 선동으로 규정하며 여당 내부까지 겨냥한 데 이어 소수당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해법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4: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 장관 인선 갈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과 개헌 논란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이런 가운데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5: 경찰은 이 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이번에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의 부정 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YTN입니다.
7: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8: 식약처 허가받고 저니까 해드린 거거든요. 그냥 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7: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 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8: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7: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8: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올 텐데 공유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7: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8: 명분만 내세우라고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7: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클레버 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 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25: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T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 성사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복수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북미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려는 와중에 중국이 한반도 협상의 핵심 축 역할로 남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뢰할 만한 노력을 지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간 북한 측의 더 큰 외교적, 군사적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한 것은 물론 중국과의 결속도 다져왔던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실망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자리합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으로 인한 김 위원장의 수모가 대화 재개에 앞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개최에 동의하기 전에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미국 측이 북미 회담에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미리 설정해뒀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중요한 대미 지렛대로 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동을 중재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이는 중국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올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만큼은 사실상 확실해졌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비한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사전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 특사가 중국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준비 작업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잇단 언급은 국제사회 시선을 이란 전쟁으로부터 돌리려고 한 미국 행정부의 시도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의에 아직 공개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최대 자동차 업체 포드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숀 더피 교통부 장관입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짐 팔리 포드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은 적대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포드가 미시간주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중국 CATL의 기술을 라이센스 방식으로 받는 계약과 스페인의 포드 공장에서 유럽 시장용 중국 지리자동차의 차량을 생산하고 해외 판매용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더피 장관은 포드가 미국 판매용 링컨 차량 중 일부 차종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쟁자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것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서한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자 팔리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서한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는 잘못된 시도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팔리 CEO는 근본적인 오해이자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며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5분간의 짧은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포드의 사업 운영 방식을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가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량은 미국 판매용은 아니다라고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우리와 정부는 서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당황한 상황을 겪은 것은 처음이다라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포드의 홍보 책임자 마크 트루비도 디인포메이션 기자와 통화해서 서한이 공개된 새벽까지 정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더피 장관의 서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서한은 포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트루비는 더피 장관의 자신의 레인에서 한참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이 특정 기업의 사업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나 이에 대한 포드의 반발 모두 이례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양국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이 밝혔습니다. 황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의 대등한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상대국 관심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양국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 최혜국 세율이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딥시크, 문샷,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6곳을 지목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증류 이슈가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기업들이 2024년부터 미국 AI 모델에 산업적 규모로 접근해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자체 시스템 훈련에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증류는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기존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웨이트, 이 가중치 개방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픈웨이트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엔스로픽과 오픈AI 등 미국의 AI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품 이용료를 지불할 것이란 판단 아래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에 투입된 수천억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산 모델을 복제하고 이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면 매출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미국 AI 기업들의 우려입니다. 당국자들은 무단 증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뇌혈전증으로 오는 중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전증으로 오는 중풍은 주로 뇌혈루 속도가 느린 휴식 시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이 이상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뇌색전증으로 오는 중풍은 불순물이 뇌혈관에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나 활동시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오게 됩니다. 다음, 뇌출혈로 오는 중풍은 주로 활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풍마다 발생되는 원인과 진행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어떤 원인으로 온 중풍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을 치료할 경우에도 뇌로 통하는 혈관, 액체를 운반하는 임파선, 신경전달 경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동양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침을 시술할 때에도 이들이 길목을 막았다가 갑자기 풀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변비를 치료할 때 경험이 많은 한의사라면 무조건 밑으로 내리는 하강작용이 있는 웃을 도인과 같은 약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승마와 같은 상승작용이 있는 약재로 일단 위로 올렸다가 더 힘있게 내려주는 처방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성벽 위에서 돌을 밑으로 던질 때 돌을 위로 힘껏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던지죠. 또 야구나 골프를 칠 때에도 멀리 보내기 위하여 뒤로 스윙을 한껏 했다가 공을 칩니다. 뇌혈전증과 같은 중풍은 오고 나서 바로 한방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임상을 통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골프도 즐기고
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3: 888-847-3098 888-847-3098.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6: 213-388-5600 융자나라.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에도 엄청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다 후텁지근한 날씨,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오늘 아침 딱 맞습니다. 허리케인 마리 영향으로 높아진 습도에 최악의 수준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남가주에 뭐 어제 오늘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어제 도심의 최고 기온 다운타운이 107도까지 치솟았고요. 밸리와 인랜드 지역 곳곳에서는 110도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서 어린이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더위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도 역시 9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역시 9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는 또 빗나갔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주말에도 80도 중후반대의 높은 낮 최고 기온 기록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의 특이한 점은 오렌지 카운티가 LA와 그리고 이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등 내륙 지역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이번 주말 80도 후반대까지 낮 최고 기온 기록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까지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역시 내일 190도까지 낮 최고 기온 기록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다음 주 화요일 이후나 돼야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평년 기온보다 그래도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80도 초중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 다음 주 내내 보일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무더위, 폭염,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0: 연방국토안보부가 개인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 커뮤니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차량, 운전 관련 정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 교통정찰을 둘러싼 충돌과 총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속에서 교통정찰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에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한 복지, 차량, 교육 관련 정보까지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같은 데이터 결합이 사생활 침해와 무차별적인 감시를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 정보인데 이를 이민단속 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지난 6월 보일라이츠 대형 냉동 창고 화재 참사 이후 재발 방지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관련 법안 두 건의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베스 시장이 발의를 주도하고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이 제출한 하원 의원이 제출한 AB 817 법안은 냉동창고 소유주나 운영자가 비상기금을 조성하고 유지해야만 건물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SB 716 법안은 대형 상업용 건물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위반 건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줄 것을 캐런베스 LA 시장이 촉구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주의회를 통과해 뉴섬 주지사 책상 위에 올려가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 공화당 의원들과 비즈니스 단체들은 주민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UCLA가 전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학 평가기관 니치가 발표한 2027 미국 최우수 공립대학교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UCLA가 미 전체 공립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은 유시계 대학들이 공립대 평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목되는 결과입니다. 대학 평가기관 니치는 연방교육부 자료와 학생, 졸업생들의 수백만 건에 달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학업, 입학, 재정, 학생 생활을 종합해 순위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UCLA, 2위는 미시간대 앤아버, 3위는 버지니아 대학, 4위는 조지아텍, 5위는 텍사스대 오스틴, 6위는 플로리다 대학교, 7위는 일리노이대 어바너 샴페인, 8위는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9위는 UC 버클리, 10위는 위스콘신대 매디슨이 기록했습니다. 아쉽게 UC 샌디에고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뒤 곧바로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아시안 남성이 13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LAX를 통해 입국한 세뮤엘 라우,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세뮤엘 라우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폰테나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샌버나디노 산악지역 소규모 커뮤니티 라이틀 크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폰테나 스테이션 소속 경관들은 신고를 받고 이 지역으로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수사당국은 조사 끝에 용의자를 라우로 특정했고 지난 8일 LA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려던 성폭행 사건 후 바로 해외로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라우를 지난 8일 LA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할리우드 힐스 웨스트의 한 주택에 강도들이 침입해 남성 거주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자정 5분쯤 헤지스 웨이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안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들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으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LA 소방국 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범행 후 어두운 색상의 테슬라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빈집털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침입했다고 밝히고 현장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사라진 물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주거침입 보고서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타란티노 감독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35세 남성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주거 침입 사건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롱비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남성 한 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 직전 21가와 세리토스 에비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관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망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수시간 동안 경찰의 현장 감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지역의 405번 고속도로 서쪽 인근 경사지에서 발생한 들불로 게티 센터가 한때 임시 휴관하고 대피 경보가 발령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소방당국의 빠른 진화로 수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따르면 오후 4시 20분 직전 시작된 이른바 게티 파이어는 약 25에이커 규모로 번졌으나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오후 6시 15분쯤 확산을 저지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 경보도 밤 8시 45분 이전에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당국은 세플베다 패스 일대의 도로를 수시간 동안 통제하고 시민들의 우회를 당부했으며 게티 센터 측은 화재 발생 직후 방문객과 직원을 대피시키고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도 휴관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술품과 소장품은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0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다행히 약한 바람과 높은 습도 덕분에 대형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가주의 중학교 교장이 미성년자를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 몽클레어 학군 소속인 빈야드 스팀 아카데미의 제이슨 케일러 교장은 경찰이 미성년자 접촉 시도 혐의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지난달 17일 코스타메사 하버 블레바드 인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학군 교육감인 제임스 해먼드는 케일러의 체포 사실과 코스타메사 경찰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 인사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케일러는 빈야드 스팀 아카데미에 부임하기 전 렌초 쿠카몽가의 알타로마 고등학교에서도 교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인 단계로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아직 공식 기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남가주의 한 방치주택에 대해 드디어 당국이 본격적인 철거와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센츄리 블러바드 인근의 주택가에 위치한 이 낙서투성이의 빈집은 그간 무단 점거와 미성년자 안전 우려, 마약 및 성매매 의심

0: 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LA 한국교육원과 K-울림이 2026 K-울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2회째인 이번 대회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와 한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참가자는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학생으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운 비한국계와 가정이나 일상에서 한국어를 익힌 한국계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선은 26일 토요일까지 1분 이내에 한국어 스피치 영상을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선 진출자는 10월 3일에 발표되고 결선은 10월 24일 US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A 민주평통 자문위원 40여 명이 지난 6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광주 지역회의 환영과 안내로 진행된 참배에서 자문위원들은 헌화와 묵념을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 60주년을 맞아 오늘 오후 6시 총영사 관저에서 2026 한미 우호의 밤을 개최합니다. 총영사관은 Friends of Korea와 태평양 세계연구소를 초청해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이 쌓아왔던 한미 간의 우정과 인적 교류를 그리고 이들의 역사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행콕팍 명상센터가 한인 시니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무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시니어 행복 명상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1시간씩 8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걱정과 생각이 많은 시니어, 외로움과 정서적 피로를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쉬운 명상 실습을 비롯해 걱정 내려놓기,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자기 성찰과 참가자 간의 대화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신청 뭐 따로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910-2410, 213-910-2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와 김준혁, 배현진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건립 추진 정책 세미나가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의 의의와 한민족 차세대 글로벌 교육 전략을 주제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와 학계, 교육계, 재외 한인 인사 및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이 UCLA와 손잡고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UCLA 아카이브 오브 힐링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담은 디지털 기록 공간인 K타운 아카이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K타운 아카이브 KTA는 한인타운을 비롯해 웨스트레이크, 피코 유니온, 리틀 방글라데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구술 역사와 사진, 각종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수집, 보존하는 커뮤니티 기반 아카이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향후회 중 하나인 OC 호남 향후회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호남 향후회는 지역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한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장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 선발 대상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생들입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1일까지이며 호남 향후회의 오렌지 카운티 호남 향후회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탑 50 가운데 상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0: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한인분들은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UCLA가 전국 최우수 공립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찜통더위는 처음이다 라는 극심한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들이 금융거래까지 뒤진다는 소식, 그리고 변동모기지 장점은 있지만 위험도 다분하다라는 소식, 그리고 중앙그룹 JTBC와 중앙일보 투자자들이 총수 일가와 임원을 고소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이 음악 들으실 차례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트럼프를 위한 전당대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어제 텍사스, 보수의 심장 텍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마저 격전지로 떠오른 만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미국민들에게 각각 5천 달러씩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1: 보수의 심장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찾은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텍사스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 We do not want to live with Democrats in control ever again. We did that. And it was horrible.
3: You know, to let them know that how important that this is for Texas. We can't lose our state. We need to stay red.
1: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일제히 USA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모두에게 약 670만 원을 주겠다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4: If the Republicans w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United States Senate, both of them, I will issue a dividend to every adult citiz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5,000.
1: 텍사스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상 처음으로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열었지만 첫날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인주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 등 경합지 후보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의식한 듯 불참했고, 행사 초반엔 빈 좌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와 맞붙은 제임스 탈라리쿠 후보는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고 호화 전당대회를 비판했습니다.
5: While corrupt politicians and their billionaire mega donors pay $20,000 a ticket to the billionaire ball, I am proud to announce that our campaign has collected over 20,000 pounds of groceries for working Texans.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남아 이곳에서 패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불리해진 중간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텍사스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텍사스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 청중이 전부 일어나 함성을 지르면서 뭐 지금 USA를 외치는 분위기 고조됐는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 내부 곳곳에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에는 80% 정도는 자리를 찾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절반 정도 차여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장했던 2년여 전 전당대회가 종교 집회에 버금가는 지지자들의 열광 속에 치러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을 의식한 듯 자신과 핵심 지지층 마가가 낙점한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 지지를 직접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지역 민주당 상원의원 존 페터만이 깜짝 영상 메시지로 맥힘을 소개한 것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론에 번번이 반기를 들던 페테먼의 행보에 비판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중간선거에 고유가, 고금리와 관세전쟁 여파 등의 악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7개월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를 자극해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디젤, 개솔린 등 연료비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운송비와 농산물 가격 등 전방위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로 촉발된 생활비 감당 가능성 이슈가 민주당의 공약 포인트인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고유가만큼 괴로운 일은 금리 상승입니다. 국채금리는 장중 4.85%를 넘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주택 구입에 쓸어다 쓴 미국인들의 이자 부담 급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지만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 그리고 정부 부채에 더 주목하며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도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보복성 관세를 주고받은 데 이어서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로 얽힌 이런 상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심각한 정치적 역풍을 부과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이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죠. 성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우스팍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우스팍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우스 아메리카로 바꿨습니다. 네. 사우스파크는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시즌이 방영되는 코미디 전문 방송국 코미디 센트럴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명을 사우스파크에서 사우스 아메리카로 바꿔 올렸습니다. 사우스파크 제작진은 애플과 구글의 용기와 애국심에 영감을 받아 사우스파크 이름을 사우스 아메리카로 변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고 구글과 애플이 자사지도에 이를 반영한 것을 비꼬은 것입니다. 아울러 사우스파크 제작진은 코미디 센트럴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 대한 풍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레리 앨리슨의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끄는 스카이댄스와 합병 후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특히 스카이댄스가 굴복해 탄생한 우리의 모회사 파라마운트에 감사를 표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1997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시트콤 그때 시작됐죠. 사우스파크는 미국 사회 신랄하게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에미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카타르가 선물한 새 대통령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탑승 직전 비상 탈출 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잠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로 가기 위해서 메릴랜드주 앤드류 삽동기지로 이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활주로에 이 에어포스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왕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했던 보잉 747을 개조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 헬기에서 내리기 전 대기 중이던 에어포스1에서 팽창식 슬라이드가 갑자기 펼쳐진 것입니다. 이를 수습하느라 트럼프 대통령 탑승은 잠시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 조사 대상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로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방 관보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 공동체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부터 줄곧 물어왔던 인종과 민족에 관한 문장도 삭제해야 한다고 이번 제안에는 포함했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과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 모두 집계합니다. 이 제안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구조사, 센서스죠. 센서스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인구조사 대상을 바꾸려는 것은 조사 결과가 하원 의원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의 인구가 줄어서 하원 의원석이 줄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지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수함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6: 한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절반을 담당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거점인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이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미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핵잠은 필요 없다며 한국은 핵잠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국이 국격을 위해 핵잠 보유를 추진한다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작전 참여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7: Yeah, I think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again working as an alliance together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6: 미 해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고라며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미연합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미국 현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5.35%로 급등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입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5.4%가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도매물가라도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연설 후 공화당이 다시 선전을 하게 된다면 5천 달러씩 미국 성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천 달러 배당금은 관세로 충당할 것이다 라고 방송에 나와서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작이 됐던 애플 개발자 회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폴더블 즉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가격도 예상대로 2000달러, 1999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일단 깨뜨리기는 성공은 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최강자인 삼성전자의 도전장을 내면서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접는 스마트폰,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죠. 이제 스마트폰 2000달러 시대가 곧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8: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 경영자가 애플 본사에서 선보인 아이폰 듀오. 19년 전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이후 줄곧 고수해온 평면형에서 처음 벗어난 제품입니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로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8과 크기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화면은 접으면 5.4인치, 펼치면 7.6인치로 커지고 펼쳐진 양쪽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9: iPhone Duo brings an entirely new design while preserving everything you love and expect from iPhone. It gives you the largest display ever on an iPhone while still fitting easily in your pocket.
8: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었던 애플 펜슬 필기가 가능하고 잠금 해제는 지문 인식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테두리는 티타늄으로 마감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중량은 254g으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무겁습니다. 256GB 모델 가격이 1,999달러, 한국 판매가 32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약 주문을 시작해 23일부터 매장에서 살 수 있고 1차 출시 70여 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중은 아직 작지만 8세대에 걸친 기술 안정화와 AI 기능 결합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폴더블 스마트폰 최강자는 점유율 38%인 삼성전자.
10: I do think Apple, you know, will probably steal some sales from Samsung and some of these other foldable devices. And, it, you know, we could see it raise up to maybe 10% of the market.
8: 화웨이가 입지를 넓혀가고 애플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85%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전에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약 0.75%포인트가 올라 작년 6월 금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213-388-7979 213-388-7979
18: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 당국이 수색에서 재건과 복구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긴급 구호대가 홍수 현장에서도 철수했습니다. 2주 가까이 수색 헬기가 쉼없이 이착륙하던 바타르 군부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팔 현지에 YTN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정부 구호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한 뒤라 이곳에는 우리 취재진도 안 보입니다. 이 부대 안으로의 취재진 출입도 오늘 하루 종일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을 드나드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헬기 이착륙 소리도 어제보다 뜸해졌습니다. 대신 대홍수 피해 이후로 잘 안 들리던 총포 소리가 오늘 오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팔 군이 일상 훈련을 재개한 건데요. 이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이 앞에서 만난 네팔 군은 이 홍수 때문에 보름 동안 훈련을 중단했는데 오늘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공항으로 트럭 6대에 7톤 분량의 장비를 보내서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1차 구호대원들은 내일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를 떠납니다. 정부는 내일 2차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재건 복구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수색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제 우리 구호대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을 때 남동발전 직원 3명의 부인들은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 구호대원들의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이 구호대의 실제 수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색대원 6명 정도가 아닌 더 규모 있는 육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2주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수색다운 수색을 단 한 번도 못하고 2주가 흘렀어요.
1: 이렇게 네팔 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가 이번 홍수에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색은 끝이 났습니다. 이 가족들은 직원들을 찾기 위해 남동발전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 업체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했지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때 유가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그래야 공화당이 패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종전 시점에 대해서 매우 곧 등으로 표현해 왔는데 50여일 뒤인 11월 중간선거 뒤로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은 처음입니다.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홍해에서도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전쟁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이란 언론들은 목요일 새벽 호르무즈 인근의 요충지인 게슘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부 시리쿠와 미나부 지역도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10여 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호르무즈의 통제 구역을 오만해와 아라비아 해까지 확대했다며 함부로 지나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군과 이란이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함정까지 직접 공격하면서 전면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충돌로 벌써 수백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반대편 홍해 바닷길까지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사우디의 하루 원유 수출은 320만 배럴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사우디와 방위 협정을 맺은 파키스탄이 이란에 후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를 흔들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려는 이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사우디에서 들여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은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을 장담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연장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푸도 최기

0: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0: 888-847-3098 888-847-3098.
2: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2026-27 NFL 프로풋볼의 정규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개막전 한 경기 열렸죠. 뉴잉글랜드와 시애틀 간의 지난해 슈퍼볼, 지난해가 아니죠, 올 초 슈퍼볼 재대결이었습니다. 시애틀이 13-1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시애틀이 10-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뒤집네요. 어제 경기 정말 막판에, 특히 4쿼터에 가로채기 3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애틀은 기분 좋게 개막전을 13-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또 불안한 뉴스도 있죠. 주전 쿼터백이 어제 부상으로 빠졌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 골절상은 아니다. 다음 경기나 다다음 경기는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막전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 LA 램즈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라이벌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멜번에서 열립니다. 호주 멜번에서 LA 램즈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5시 35분에 시작이 되고요. 이 경기는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야, 넷플릭스 없이 분들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 경기 넷플릭스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됩니다. 호주의 풋볼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또 풋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외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로 오늘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라이벌전이 호주 멜번에서 LA 시간 오후 5시 35분에 치러집니다. 호주하고는 시간이 좀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중계 시간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LA 다저스가 어제 신시내티 레즈를 14-1로 대파했습니다. 어제 다저스가 화가 잔뜩 났었죠. 왜냐하면 오타니가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결국 올라왔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13번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앞둔 LA 다저스 비상이 걸렸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와 의료진, 트레이닝 스태프들과 논의한 끝에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서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오타니는 최근 몇 주간 오른쪽 이두박근, 왼쪽 무릎 통증을 관리해왔는데 크게 아프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화요일 밤, 아, 좀 많이 불편한데요? 라면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완쾌한 뒤에 플레이오프를 치르자라고 상의한 끝에, 예,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장훈 아시죠? 네. 불멸의 3085안타, 4년 연속 타격왕, 요미우리 4번 타자 장훈 해설위원이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일본 야구계뿐만이 아니라 한국 야구계 그리고 요미우리 구단 측은 모두 애도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9: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0: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4: 정말? 어떤 건데?
17: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이기면 5천불 주겠다,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한 명당 5천 달러씩 나눠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뉴스는 이미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이 같은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네,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번처럼 대놓고 마치 매표를 하듯이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한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건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어서 그래서 관심도 끌고 있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라고 해서 뭐 그래서 다 틀렸고 그래서 다 나쁜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하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사실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부 돈을 나눠줄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 헌법상 돈줄을 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연방헌법 아리클 1 섹션 8에는 세금을 걷고 국가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리클 1 섹션 9에는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가 법률로 지출을 승인하지 않은 돈을 대통령이 재무부에서 꺼내 국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걸 예견하듯이 연방법에 아주 그렇게 꼼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행정명령을 내려서 공화당이 이겼으니까 재무부는 모든 성인에게 5,000불씩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연방법상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난 뒤에 속으로 5,000불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하시면서 내심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럼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게 만들려면 의회가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미국 성인에게, 아니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안해서 조금 바꿔볼까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성인, 아니면 좀 더 세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성인에게 뭐 하여튼 등등등 아무튼 1인당 5,000불에 트럼프 디비덴드를 지급한다라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가능합니다. 연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재무부가 법률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제안하고 하원이 통과시키고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최종 서명하면 재무부에서 지급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관련된 발언을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냥 5,000불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그 표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서 승리한다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그 법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뭐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떤지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성인에게 5,000불씩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돈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규모는 약 1조 3,500억 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입장에서 정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액수냐?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1년 총 예산이 7조 5천억 달러입니다.
1년 총 예산이 7조 5천억 달러. 여기에 1조 3,500억 달러를 쓴다면 1년 총 예산의 약 18%를 쓰는 겁니다. 정부 1년 예산에서 무조건 18%를 뚝 떼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국민들의 복지 예산도 있죠. 뭐 국방비도 있죠. 지출할 걸 지출을 해야 됩니다. 뭐 국방비 지금 전쟁 상황인데 국방비에서 막 확확 뛰어서 여기다 쓸수 없습니다. 결국은 적자가 더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역사상 이 전무후무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지급한 현금의 그 총액수가 5천불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 자격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처음에 1,200불, 두 번째에 600불, 세 번째에 1,400불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은 사람은 1인당 총 최대 3,200불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워낙 재난 상황이라 정부가 모조리 적자 재정으로 충당을 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 상황에서도 3,200불을 지급하고 정부가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급등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에만 9개월이 아직 다채안 됐는데도 벌써 적자 2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5,000불씩 나누어주면 이게 순식간에 재정 적자가 3조 달러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정부가 이쯤 되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면 된다라고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관세 수입 그 부분은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거의 다 환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5,000불씩 줄수 있는 그 방법. 혹시 제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그 솔로몬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줄수 있다면 why not입니다.

자, 미모의 여성 보좌관 3명에게만 4만 5천 달러 현금을 준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여성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포함한 젊은 백악관 여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선물로 줬습니다. 최근 공개된 행정부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비롯해 마고 마틴 언론 보좌관, 챔버린 해리스 행정비서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이 돈을 연말 현금 선물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연말 9월에 받았는데 연말? 네. 그리고 현금으로 4만 5천 달러씩 받았는데 이게 선물? 어찌됐든 이들은 연말 현금 선물이라고 기재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현금 선물은 백악관 직책을 통해서 받는 그들의 연봉 15만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이 현금 선물을 받은 3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 3명은 이렇습니다. 올해 35살의 나탈리 하프, 31살의 마고 마틴, 26살의 챔버린 해리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중에 백인 여성, 금발의 미모의 여성, 나탈리 하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컴포트 블랭킷, 소위 애착 담요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일반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과연 미국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없었다입니다. 자, 그럼 1인당 4만 5천 달러씩 준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돈인가 아니면 정부 예산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취재 결과 이 돈은 정부 예산은 아니고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 뭐 정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 돈 썼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수 있어? 뭐 아무 말도 할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미국의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에게 외부 출처에 의한 추가적인 수당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준 건데 그게 무슨 뭐 외부 출처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는 것은 정부 예산 외에 다른 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뭐 바로 위의 상사가 주었던 공식 예산이 아닌 외부 출처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선물을 준 것이다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들도 재산 공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현금 선물이라고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선물과 보너스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논란을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점도 눈에 띕니다. 자, 법적인 논란은 차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논란을 일으켜봐야 결론은 지금 당장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인 논란은 추후에 제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만 5천 달러 그게 뭐 선물인지 아니면 뭐 보너스인지 아니면 뭐 수당인지 하여간 그 돈을 받은 3명의 보좌관은 모두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금을 받은 보좌관은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즉,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는 월터 나우타라는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월터 나우타는 연봉이 17만 5천 달러인데 2만 불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여성은 연봉이 월터 나우타보다도 더 적은 15만 달러인데 무려 4만 5천 불을 줬습니다. 선물이 됐던, 보너스가 됐던, 무슨 수당이 됐던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종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 수백 개에 달합니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가구와 의류 등에도 최고 세율인 50%가 부과됩니다. 미국산 가전제품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25%의 관세, 또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25%의 보복 관세를 비롯한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일반 뉴스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좀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보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입 금지 시작 날짜는 당장은 아니고요, 오는 29일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무알콜 맥주 등 유제품 14개, 또 알콜이 들어있는 실제 맥주와 와인 등 14개, 그리고 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 등이 수입 금지에 포함됐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산 와인 수입 금지가 가장 타격이 클 전망인데요. 특히 현재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와인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코스코에서 판매되는 캐나다산 해당 와인은 가장 유명한 게 이니스킬린 와인입니다. 특히 이니스킬린 리즐링 아이스 와인은 미국에서도 한인들을 비롯해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입니다. 2021년생이 93불이고 2019년생은 73불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가 토탈 와인이나 코스코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 상당수의 신규 수입이 이제 오는 29일부터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더 조스에서도 캐나다산 맥주와 와인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더 조스의 경우에는 외부 와이너리에 생산을 맡기고 최종적으로는 트레이더 조스 라벨을 붙여서 자체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 조스 레이블이 붙었다 하더라도 뒤집어 보면 뒤쪽을 보면 작은 글씨로 원산지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나다산 유청 단백질 농축물의 수입 금지인데, 이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뭔가 요게 좀 혼동됩니다. 일단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내 제품은 사실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 농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뭐 프로틴 바 등을 만드는 원료이지 최종 소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단백질 바를 비롯해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영유아들이 먹는 이유식 등에 들어가는 원료를 바로 이 단백질 농축물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이 바로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수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제조사들이 원료 수입 라인을 시급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 경우에 가격 인상 등의 영향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 3천 안타를 달성한 전설의 타자 장훈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제1교포 2세로 태어난 고인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에서 활약하며 통산 3,085안타를 쳤습니다. 여전히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최다 안타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3,000안타를 넘은 선수도 장훈이 유일합니다.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에 504 홈런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통산 타율은 역대 3위, 홈런은 7위에 해당합니다. 1990년 일본 야구 전당에 헌액이 됐고, 이 같은 고인의 업적은 한국 내에도 일찍이 알려져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 2007년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은퇴 후에는 잠시 지도자를 맡았다가 1982년부터 일본 TBS에서 해설위원을 지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활약했습니다. 한편 고인은 한국인 정체성을 강조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년 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야구계에 큰 족적을 남긴 거목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1982년 케이블 리그 출범 원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면서 4할 1푼 1리를 기록했던 그야말로 KBO 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일 시즌 4할 타율 기록을 갖고 있는 백인천 전 감독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8월 19일에는 향년 95세로 어우홍 전 감독이 역시 별세했습니다. 1982년 잠실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한국 야구 역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이후 MBC 청룡, 롯데자이언츠 감독 등을 역임하며 한국 야구 초창기 기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UCLA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학평가기관인 니치가 발표한 2027 미국 최우수 공립대학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UC 계열 모두를 보면 UC 샌디에고는 11위로 10위권 바로 다음에 자리했고 UC 데이비스가 14위, UC 어바인이 21위, UC 산타바바라 31위, 그리고 UC 리버사이드는 75위, UC 멀시드는 137위, 그리고 UC 산타크루즈는 201위로 평가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차량 그리고 운전 관련 정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정보가 경찰의 교통단속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나 운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법규 단속이 이민 신분 확인이나 ICE 체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는 교통 정찰을 둘러싼 충돌과 총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뿐만이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 차량 그리고 교육 관련 정보까지 모두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라라는 압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등 본국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어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열사 간의 돌려받기 거래로 장부를 부풀렸고 부실한 계열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도 이런 손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라는 취지입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한국의 법무법인 창천은 어제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홍석현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 그리고 총수 일가와 박장희 본국 중앙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을 포함해서 중앙그룹 계열사 전 현직 대표이사 등 피고소인 20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개별 회사의 부실이 아닌 중앙그룹의 자금 흐름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운 내 행코팍 명상센터가 한인 시니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무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니어 행복 명상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수요일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1시간씩 총 8주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걱정과 생각이 많은 시니어, 또 외로움과 정서적 피로를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코팍 명상센터는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일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LA에서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는 정말 처음입니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남가주에 최악의 폭염이 닥친 어제 LA 한인타운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난 한인들은 가마솥 안과 같은 이 폭염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LA 지역 최고 기온은 107도까지 치솟았고 LA 다운타운도 10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도 밸리 등 내륙 지역은 최고 110도대를 훌쩍 넘었으며 남가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랜드 엠파이어도 110도에서 115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해안가를 제외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97도에서 101도 사이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폭염 경보가 유지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는 하루에 2, 3도 정도씩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여전히 90도대 초반의 더위를 보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야 LA의 경우 80도대 중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9.11 사건의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9.11 테러 당시 유독물질에 노출된 미국인 생존자들 가운데 암 발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수도 최근 5년 새약 5배로 늘어났습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암 치료 지원을 받는 9.11 생존자가 2021년 8,870명에서 올해는 무려 2만 7천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당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생존자 약 5만 4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암 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암 치료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암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그 비율은 35%였는데 지금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WTC라는 것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즉 세계 무역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은 9.11 당시 세계 무역 센터 인근 유해 물질에 노출된 생존자와 구조 요원, 복구 요원, 그리고 인근 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도 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최근 5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 암 환자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9.11 사건이 발생한 뒤에 그때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쯤 대거 암에 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9.11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11 당시 WTC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에 유포된 각종 발암 물질과 각종 유독성 잔여물이 인근 주민들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흔히 건강한 빵으로 꼽히는 통밀빵, 호밀빵. 그래서 왜 건강한 빵인데 이두빵 어떤 차이가 있는데라고 물어보면 사실 일단 밀은 밀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통밀빵은 일단 통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밀기울, 배아 등이 제거되는 흰 빵과는 달리 이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바로 이 차이가 식이섬유, 각종 바이타민, 미네랄을 비교적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호밀은요, 밀과는 아예 다른 종입니다. 호밀가루로 만든 호밀빵은 그래서 식감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 한 조각에는 단백질 3g 정도, 탄수화물 15g, 지방은 1g, 식이섬유 2g 정도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다는데요. 이 리그난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면서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 하네요. 특히 호밀은 일반 밀보다 글루텐 형성 능력이 약해서 빵이 좀덜 부풀죠. 그만큼 조직이 조밀조밀합니다.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 묵직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호밀빵.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함량과 영양 성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품명에 통밀, 호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정제 밀가루가 주원료고 막상 통밀이나 호밀은 소량만 들어간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원재료명 첫 번째에 통곡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가능하면 한 조각당 식이섬유가 3g 이상인 제품을 고를 것. 첨가당은 없고 나트륨도 한 조각당 150mg 이하인 제품을 고른다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강빵을 잘 고르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정제된 빵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양을 채소, 과일 또 약간의 단백질까지 추가해서 먹는다면 오히려 균형 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건강빵이라고 요거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말이죠. 주식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몰빵하지 말라는 말, 저는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빵이라도 몰빵하지 마십시오.
1: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2: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2: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8: 3236601000번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6: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6: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때마침 시작되는 화웨이 재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화웨이의 미국 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주목되고, 또 하필 왜 요때 지난 몇 년 동안 재판이 시작되지 않다가 왜 하필 요때 재판을 시작하느냐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화웨이 재판의 배심원 선정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미국 검찰에 의해서 화웨이가 기소된 지 7년 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7년 동안 기소만 했지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7년 만에 갑자기 지금 이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내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의 기술기업 5곳의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해서 공모한 혐의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만일 확인되면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 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 뒤에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서 조정될 것입니다. 그 규모는 적게는 수억 달러, 많게는 수십억 달러 그 이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화웨이가 범죄 행위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양국 간의 큰 법정 싸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화웨이 재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슈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필 이때 재판을 시작한 걸까요?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존 터너스 애플 CEO는 어제 북가주 쿠퍼티너의 애플 본사에서 아이폰 듀오라는 이름의 접는 아이폰을 선보였습니다. 이 아이폰은 애플이 지난 2007년 출시했던 첫 아이폰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평면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첫 번째 폴더블 폰입니다. 아이폰 듀오는 접었을 때 여권과 비슷한 크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선보인 갤럭시 Z Fold 8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접었을 때 화면 크기는 5.4인치이지만 펼치면 7.6인치로 화면이 커집니다. 펼쳤을 때는 양쪽 두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도 지원합니다. 왼쪽 화면에는 A라는 앱, 오른쪽 화면에는 B라는 다른 앱을 각기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었던 애플 펜슬 필기, 애플 필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다만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인 Face ID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문 인식 기능인 Touch ID를 적용했습니다. 아이폰 듀오는 256GB 모델이 $2,000, 1,999달러로 책정됐다라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비싸서 마음에 안 드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 애플인데 2,000달러면 2,000달러지 치사하게 1,999달러라고 공시하는 건 또 뭔가 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여하튼 1달러 차이 나는 2,00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기본 모델이 그렇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약 주문을 시작하고요. 다음 달 23일부터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85%까지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전에는 6% 아래까지 내려가셨습니다만은 이후 계속 올라서 이제는 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 때문입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들도 위축되면서 수요가 급락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건수를 보여주는 소위 차환 지수는 전주보다 6.2% 하락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 구입용 모기지 신청 지수도 0.2%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철도와 항공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는 산 중턱에서 산사태가 났고요. 나고야에서는 1시간 강우량이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상청에 따르면 도쿄 남쪽 이즈제도 오시마의 48시간 최대 강수량은 757mm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한 달에 내릴 비가 이틀 만에 다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에는 침수된 지하차도 차량에 갇혔던 60대 여성이 구조된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망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칸센 등 주요 열차는 한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일본 항공은 하네다 공항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업인 앤스로픽의 한 연구원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최근 앤스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콥 칵스는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에 대해서 이같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영국 출신인 칵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는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언젠가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기업에서는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칵슨의 주장입니다. 칵슨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내년 말쯤 되면 아마도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까지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AI를 이용한 사이버 테러와 생물 테러 등이 걱정된다라며 AI 기술이 조금만 더 천천히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정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구글 등 관련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누리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세금 감면 정책을 펼쳐서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의 주역 거점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이 세일즈 택스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데도 이렇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기업들에게 감면을 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정부가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이 세일즈 택스는 데이터센터 건설 기업들이 컴퓨터 서버나 반도체 또 기타 장비 등을 살 때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대략 합산해서 적은 곳은 4%, 많은 곳은 최고 10% 수준입니다.

0: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국 최고 권위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수상 명단에 오르는 데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리미티드 시리즈 최우수 여우 조연상 수상자로 린다 카르델리니라는 배우가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후보로 올랐던 윤여정은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2, 원제목 비프 시즌2에서 억만장자 한국인 박 회장 역할을 맡아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의 오스카상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을 했더라면 새로운 기록을, 즉 오스카상과 에미상 두 개를 석권하는 그런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 에미상 시상식은 이미 시상식 녹화를 다 마쳤고요. 오는 14일 오후 5시에 NBC TV를 통해서 방영될 방송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다 라면서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근 교전으로 미국 내 가솔린 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것인가? 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 대답은 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총리의 급여가 60% 넘게 또 인상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의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웡 총리의 연봉 인상액은 140만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는 약 110만 달러입니다. 연봉이 110만 달러가 아니라 오르는 액수가 11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웡 총리는 현재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로 미국 달러로는 약 175만 달러입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서 웡 총리는 약 64%가 오른 360만 싱가포르 달러를 받습니다. 즉 미국 달러로 285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연봉이 7배나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달러로 하면 약 20만 3천 달러입니다. 미국의 절반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는 싱가포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화당 지원에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 팩은 텍사스주를 비롯해 오하이오주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 개 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좌우할 수 있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공격 소재는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아메리카 팩은 광고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허용하고 세금으로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는 제임스 타라리코 후보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하는 데 찬성했고 세금으로 어린이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데도 찬성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의 민주당 후보 비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running. Keep on hiding. One fine day.
1: 네,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90도대 후반까지 오늘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90도대 초반, 그리고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80도대 중반 정도는 유지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 돼야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수분 섭취 중간중간 잘 해주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잔 미옥입니다. 아유,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아유, 더워라 진짜. 어떻게 이런 날이 있어? 어제 진짜 더우셨죠? 잘 넘어가셨습니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가? 당신의 아이디어는 뭔가? 이 더위에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우아하게 더위를 잘 이겨내는 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오늘은 내셔널 수업 아이디어 데이입니다. 아이디어 교환의 날. 내가 가진 기발한 생각이나 유용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맞바꾸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날입니다. 꼭 1대1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우리 있잖아. 어우, 전기세도 너무 나가는데 더운 날은 한 곳에 모여서 에어컨을 그쪽만 몰아서 트는 거야. 맥박이나 옆구리가 아니지, 겨드랑이 요런 곳에다가 아주 차가운 것을 대면 우리 몸이 아주 그냥 체온이 뚝 떨어진대. 이런 아이디어를 나눠보시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막혔던 문제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시원한 해답이 나오곤 하죠. 오늘 여러분도 머릿속에 담가만 놨던 아이디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새로운 기회와 멋진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도 최고 기온 어제는요 106도를 찍었죠. 한인타운 원래 102도 정도였는데 더 올라갔어요. 오늘은 최고 9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아, 이제는 이 고비만 넘기면 살겠다. 더위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더위? 더워도 좋아? 오늘이 좋아? 더위에게 아양 좀 떨라고 더위 천양가.

더워도 좋아. 오늘이 좋아. 아우, 정말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에어컨도 없을 때 정말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 맥박이 뛰는 곳이 바로 쿨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손목, 목덜미, 겨드랑이, 무릎 뒤쪽, 이 피부 얇은 곳에 차가운 물병이나 아이스팩을 한번 대보세요. 이 부위에는 바로 큰 혈관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곳을 빠르게 식혀주면 온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긋하고 시원한 허브, 민트라든가 페퍼민 이런 티백을 띄워서 수시로 마셔주고요. 이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이 체내 수분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뇌에 시원하다는 신호를 보내준대요. 민트가 향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실제 뇌에 시원하다 이러면서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창가나 베란다 쪽에 식물을 두거나 잎이 넓은 화분을 놓아보세요. 식물이 스스로 열을 식히기 위해 증산작용,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 증산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게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도 그렇고요. 불을 쓰지 마시고 가스불 키면 진짜 집안의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샐러드, 간단한 냉국, 오트밀 요리, 그리고 두부 있잖아요. 생두부 요리, 양념간장 촉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에다가 낫또 같은 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한두 개쯤 있으시죠? 그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영양도 만점이겠습니다.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활용을 해서 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스불 노노노. 그리고 샤워하는 거,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체온을 올리려는 신체 반응 때문에 금방 더위를 느낀다고 그래요.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잠시 찬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이 좋다고 합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전신에 주는 그런 열을 빠르게 식혀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원래 잠은 진짜 한 번도 안 깨요. 근데 간밤에는 어우, 이 더위가, 왜냐면 하루 종일 또 틀고 있을 수 없어서 에어컨을 이게 시끄러워요. 옛날 에어컨이라. 그래서 아우, 우리 그털 있는 여러분 애완견 애완미호도 축 처져 있죠. 아유, 니들이 웬 고생이니 털을 밀어줄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도 고비를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서부터 또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옛날에 진짜 그 더웠을 때 에어컨도 없는 시절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32년 미국의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올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은 악명 높았던 1936년 더스트볼 시기 기록도 갈아쳤다고 그러는군요. 각 시마다 이 가장 더운 날, 어제 저는 LA에서 여태껏 살아본 중에 가장 더운 날로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렇게 대공황 시기였죠. 1930년대 미 중서부 대평원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재앙이 바로 더스트볼,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이 광활한 평원지대가 수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과 모래 폭풍으로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야, 못 살겠다, 서부로 가자 해서 많이 캘리포니아로 또 오셨던 그 어려웠던 시기라고 해요. 당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같은 현대식 냉방 장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바로 지하 피난처. 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실을 만들어서 피난처로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땅속은 지상보다 온도가 훨씬 낮아 폭염을 피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높은 지대에다가 지하 그 대기를 이용하는 그런, 왜냐면 겨울에는 또 따뜻하잖아요. 그런 집. 그 추위 속에서 다들 그냥 얼어 죽어도 살았던 그 지혜로운 어떤 분이 지었던 옛날 그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그 다큐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또 집안의 공기가 잘 통하도록 창문을 마주보게 열고 햇볕 차단을 위해서는 두꺼운 커튼이나 담요를 창문에 쳤다고 하는군요. 밤에는 마당이나 지붕 위에 젖은 시트를 걸어두고 그 밑에서 잠을 청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도록 유도했다고 하는군요. 옛날 우리 선조께서도 여름에는 이 갓끈을 아유 체면이 있지 갓을 또 안 쓸 수 없잖아요. 갓끈을 대나무로 만들거나 또 방 안에 물을 뿌려서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더위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젖은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거나 찬물에 발을 담그고 열을 식혔고요. 우물물을 퍼올릴 수 있는 곳에서는 물을 자주 끼얹으면서 체온을 낮췄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그러니까 1시, 2시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바깥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해가 뜰 무렵이나 해질녘 선선할 때에만 움직였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기후의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 에어컨이 없던 시절 선조들이 지혜롭게 이겨냈듯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폭염을 또 철저한 대비로 대비를 뭐 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시원한 옷 그리고요 요즘은 그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옷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요 정말 천연섬유 면, 린넨 이런 게 몸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유 이런 날은 그냥 어디 모래 들어가서 한번 걸으시면서 시원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군요. 여러분은 이런 더운 날 어떤 음식을 해서 드시는가요? 드시면 힘도 나고 맛있는 시원한 음식이 있다면 아이디어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목에 걸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이 물 증발시키느라고 우리 몸에 체온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요즘은 손 선풍기도 들고 다니시고 그 목에 그 두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목에 타이처럼 걸어서 이렇게 나가도 시원한 하루를 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2: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2: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 안녕하신지요 하고 여쭤더니 아직까진 안녕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비키님 어릴 때 여름방학에 책상 밑에 세숫대야에 얼음물 동동 띄어 발 담그고 공부했던 추억이 있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되어서 그 욕조 안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얼음을 넣어서 들어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오늘은 저희 고양이와 함께 목욕을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고 나면. 개울에 수박 담가놓고 발 담고 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하고 다정님께서 하셨는데 맞아요. 옛날 우물이 있어서 여름에는 또 우물물이 시원하거든요. 지하에 있는 것들은 이 밖에 타고 다르죠. 그래서 밖에다가 따 들어오시면 등목을 하셨던 어르신들도 아버지도 생각이 납니다. 더운 날 바깥에서 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선풍기 앞에 얼굴 내밀어서 아 하고 소리내며 하던 그 바이브레이션 메아리 들이며 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으시네요. 우리 다정님 비키님. 하늘 바라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이 요즘 많이 뜨거워져서 걱정인데 그래도 그런대로 잘 견디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더위를 물리쳐보자고요.

행자 뮤직 극장. 늦게 시작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42살에 혹은 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늦게 출발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42살에 영화감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베니스 영화제에서 난리가 난 이창동 감독인데요. 너무 희한하게도 제가 간밤에 이창동 감독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는 꿈을 꿨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더군요. 배경은 어렸을 때 우리 집이고 우리 오빠 친구시더라고요. 별 꼴이야 진짜. 너무 좋았어. 아무튼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가 끝나자 6분이 넘도록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외신 기자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창동 감독이었는데요. 이분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영화감독이 아니었죠. 영양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국어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1983년 신춘문예의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글을 쓰다 40대를 앞두고 영화 현장에 뛰어듭니다. 42살. 드디어 그의 데뷔작 초록 물고기로 감독이 됩니다. 남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였겠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2002년에는 영화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요. 그 후 2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을 들고요. 이번에는 1032석 규모의 상영관을 가득 채웠고 2시간 44분의 영화가 끝난 뒤 6분이 넘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42에 시작한 사람이 수십 년 뒤 다시 세계 영화의 중심에 선 겁니다. 우리도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접어버린 꿈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쳐볼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나는 세계 여행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뿐 아니죠. 누군가에게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혹은 그냥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과 늦은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요. 42에 영화감독이 된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다른 장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은 그 영화의 첫 장면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늦었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

0: 영화 오아시스 가운데서 그 배우 뇌성마비 장애인 역할을 너무도 잘했던 배우 문소리가 불렀습니다. 내가 만일 들으셨어요. 자,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는 바로 이분과 함께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네. 아,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이정희 원장님.
1: 예.
0: 네, 지난번에 어땠어요? 그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부채춤을 추셨죠?
1: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를 알리도록 부스를 마련해 주셔서
0: 네.
1: 거기에 이제 K-POP까지 다뭐그그 야구장을 찾은 관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
0: 네.
1: 부채춤 너무 인기였죠.
0: 아, 정말. 아, 우리 LA 한인사회에서 한국 전통 무용의 깊은 매력을 꾸준히 전해오고 계신 이정임 무용원의 우리 이정임 원장님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 잠깐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이번에 무용원 32주년으로 장학생을 모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동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LA 한자리에서 지키면서 무용원을 이끌어 오신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1: 라티노 관객이
0: 네.
1: LA 연꽃축제 백스테이지를 찾아와서
0: 네.
1: 너희 무용이 너무 좋았다.
0: 네.
1: 나는 매년 와서 보는데
0: 네.
1: 너희 무용 참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너무 기뻤어요.
0: 네.
1: 타민족들도 우리 한국 문화에 공감을 해주는 한국 문화를 인정받는다는
0: 네.
1: 기분이죠.
0: 네. 선생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이
1: 네.
0: 부채가 다시 유행이라고 그래요. 스페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클럽을 갔더니, 한 뭐, 죄다 그냥 부채를 들고 있더라고요.
1: 네.
0: 네.
1: 요새 또 환절기고
0: 네.
1: 날씨가 갑자기 고온이 지속되니까
0: 네.
1: 그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0: 네. 아, 우리의 그
1: 그래서
0: 전통 부채도 너무 요즘 넓어서 이 부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폭염 때문에
0: 네.
1: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0: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창립 3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장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교육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1: 응?
0: 특별히 이번 장학 사업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1: 네, 지난 32년 동안 LA 한인 커뮤니티에 성원과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정희 무용원이 없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32주년을 맞아서 커뮤니티에 의미 있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요즘 생활 물가도 오르고 힘든 가정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배움에 열정이 있는데 재능이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 무용을 접해볼 기회조차 못 가지는 아이들이 늘 마음에 걸려서
0: 네.
1: 한 아이라도 배움의 문턱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번 장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0: 아우, 너무 좋으십니다. 이게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것을 넘어서 뭔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의 우리 문화, 이춤 속에서 어떤 정체성, 자긍심,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국 무용이 단순한 춤 동작이 아닌 게그
0: 네.
1: 장단에 맞춰서 발을 맞추고 한복을 입고 한국인으로서 그 뿌리와 긍지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곡성과 이제 호흡을 또 바탕으로 한국 전통 무용을 추다 보니까 신체 밸런스도 그렇고 창의력, 그다음 예술적 감각,
0: 네.
1: 또 단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까지 이제 키워주는 훌륭한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무용을 통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이정인 무용원이 소속된 미주 한인예술재단, 그동안 다저스타디움이나 광복절 행사 등 국직한 무대에서 활약해 오셨는데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도 나중에 이런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1: 네, 물론이죠. 이번 일기 장학생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0: 네.
1: 이 아이들이 무용이나 악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그 무대 공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0: 네. 아,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이번 장학생 모집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처와 함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신청 방법은 전화 213-487-2957로 전화로 문의해 주실 수 있고요.
0: 네.
1: 이메일 정임리 jungimlee@yahoo.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돼요.
0: 네. 213-487-2957 487-2957 정임리@yahoo.com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부채로 팍 흔들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음악과 함께 그 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우리 한인사회에서 펼쳐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1: 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고 꿈을 키워나길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0: 와, 창립 32주년을 맞이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와. 이정인 무용단에서 바로 장학생을 모집한다는군요. 전화번호 213-820-0600, 820-0600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든 뭐든 다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재질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우리 전통 무용을 가르치고 싶은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도 좋고요. 13487-2957, 487-295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알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4: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3: 한우, 굴비, 한과, 제철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4: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3: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4: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2: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3: 오늘은 좋은 날, Good morning, 차차차.
0: 이 노래도 바꿔 불러야 되겠죠?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라 오늘.

기록이 세워졌네요. 미국 132년 동안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찍기도 했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4,100여 개, 이게 2억 4천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훔친 22살의 싱가포르 출신의 남성 말론 램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구글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의 보안 담당자를 가장해서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 IT 기업의 보안팀인 척 속여서 원격 접속 권한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단숨에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렸습니다. 그 후로 그야말로 광란의 삶을 보냈어요. 마이애미, LA, 햄튼을 오가면서 저택을 임대하고 전용기를 탔고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고급 슈퍼카만 30대 넘게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LA 한 클럽에서는 단 하룻밤에 56만 9천 달러를 탕진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화려했던 일탈은 길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의 덜미가 잡혀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고 또 훔친 돈들 그리고 사들인 슈퍼카와 명품 수입집 틈들은 다 몰수가 돼서 피해자 회복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네요. 손쉬운 일확천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감옥 창살 뿐일까요? 요즘 너무 이런 사고, 사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응? 너무 터무니없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남들은 모르는 쉬쉬 이거 특별한 거야 이러면서 굉장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정말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접근하는 거는 일단 한번 의심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젊은이들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매사추세츠의 렉싱턴의 80대 할머니께서 무려 1,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폰지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충격을 주고 계시네요. 올해 83세 바바라 허시필드 할머니께서 금융회사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영업 중단 명령을 이미 2012년에 받았대요. 그리고 라이센스마저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러면서 약속엄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신규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막는 이 전형적인 이 폰지 사기 시스템이잖아요. 이걸로 이어왔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자 지급이 끊기면서 모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고 그중에 25명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타날려가지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하네요. 각 혐의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83살이신데 어떻게요? 나이가 많고 또 인상이 선하다고 해서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자금을 노리는 달콤한 투자 유혹일수록 법적으로 정식 등록된 기관인지 객관적 실체가 있는지 꼭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셔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론 자녀분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야 똑똑한 분들이라든가 몇 분들에게 골고루 물어보세요. 혼자 그러지 마시고 자녀와 상담도 안 해서 왜냐하면 자녀가 엄마 나 뭐 하려는데 돈 좀 꺼줘 이랬는데 안 꺼줬는데 내가 이 돈 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했는데 이게 막 코인으로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소가리만 끙끙 하시다가 나중에 자녀분이 알고 너무 서운해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그럴듯한 걸로 그리고 너무 저 사람 야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뭐 없는 척 안 해요. 정말 명품에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신뢰를 얻고 그렇습니다. 또 먼저 투자를 해서 계속 그 뭔가 이득을 맨 처음에는 주죠. 그래서 야 이거 신받단데 그러고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던 그 수익금이나 이자가 뚝 끊기면서 알고 봤더니 사귀었다. 이런 일들, 피해자들이 우리 한인사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맨스 스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100만 달러를 날리신 영국의 무슨 뭐 귀족 남자랑 막. 근데 이게 지금도 있어서 아주 뭐 누구라더라, 알만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한국 배우예요. 나랑 사귀자고 그랬다고. 그게 왜냐면 얼굴로 통화도 다 해요. 그러면 진짜 배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돈을 보내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그쪽으로 쏠리면 이게 못 빠져나오던 모양이에요. 또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 로맨스 스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잘 놀고 이 금쪽 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유익하게 또 건강하게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보낼까, 좋은 사람들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나쁜 X 같은 사람들은 잘 피해야겠어요. 네. 아, 날 더운데 사기까지 더하면 얼마나 덥고 정말 억울할까요? 정말 크루얼한 거 같죠. 바나라 라마가 부릅니다. 크루얼 썸머. 잔인한 이 여름.

0: 크루얼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너무도 이쁜 그런 초등학생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느 동물병원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빵봉지에 생쥐를 담아왔습니다. 생쥐가 이렇게 죽어가려고 하는 거를 쥐를 야생쥐를 갖고 왔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던 돈은 단돈 2만 원이었는데 치료비가 더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연을 들은 수의사님께서 진료비를 전혀 받지 않고 생쥐에게 응급처치를 해줬다. 아니 응?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생쥐를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용돈까지 모아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의 마음이나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응급처치를 또 무료로 해주신 수의사님도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튜디오 CD에서는 카요티, 코요테 한 마리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이상하게 생긴 애가 그 뉴스에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어떡하냐 웬디라는 이름도 붙여주면서 아우 어떡하니 막 이래가지고 구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밀 검사 결과 얼굴에 두 발의 총알이 박혀있고 그 염증으로 왼쪽 위 턱뼈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또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겹쳐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그러지고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해하면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서 어찌어찌 연명은 했지만 이대로 산다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다라고 해서 그 야생동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 안락사라는 아픈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세상과 작별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차가운 길 위가 아닌 따뜻한 안전한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다 떠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또 따뜻한 뉴스가 있네요. 뭐 우리 인간도 힘들지만 동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서식처도 잃어버리고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리우드의 거친 액션 스타이자 명배우 제임스 케그니 씨 1940년대에 이분은 스크린 속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카운티 워너 스프링스 인근에 약 500에이커의 그 대지를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바쁜 촬영이 끝나고 달려와서 말과 함께 흙을 밟으며 숨을 고르던 그의 그 휴식처 안식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는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고 바로 그 땅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마음껏 뛰노는 완벽한 자연보호구역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렇게 쉼 없는 그리고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야생동물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 우리 마음속에도요 그렇게 자연 속에 숨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닝탱자와 함께 곧 2부에서 만나볼게요.
1: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3: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2: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쿠오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쿠오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쿠오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쿠오이단이며, 후쿠오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쿠오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아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쿠오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쳐.
0: 이렇게 DS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1: 좋아요.
0: 네. 아니 올 때 이렇게 차 사고가 났어요?
1: 와, 정말로 이게 에어백이 다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에가 터진 게 좌우 다 터져 있는 거예요.
0: 아니 로컬길에서?
1: 로컬길에서요. 그래서
0: 왜 그러셨을까?
1: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는 이제 뚫리겠지. 그리고 네. 가는데 한 두 블록 가니까 또 오른쪽에 차가 완전
0: 여기 한인타운에서.
1: 한인타운에서요.
0: 더위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멍해요. 저는 어제 장례식 가느라고 저쪽 위디어 네, 그리고 롤앤하이츠 네. 동네에 왔는데 예. 거기는 여기보다 더 더운
1: 덥죠?
0: 것 같아.
1: 맞아, 그럴 것 같아요.
0: 와, 딱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사우나 들어가는
1: 완전히 괜찮으셨어요? 그거 네. 장례식장 가시는데 네네. 진짜 더웠을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오, 막 열이 막 땀이 막 야, 와, 진짜
1: 고생하셨네요, 진짜.
0: 네.
1: 그 위디어가 아마 여기보다 진짜 5도는 높을 걸요.
0: 아, 그럴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1: 그러니까.
0: 팜스프링, 핀란, 라스베가스.
1: 라스베가스는 뭐
0: 원래 더우니까.
1: 거기 그리고 거기는 또 네. 습하진 않잖아요.
0: 인디오 그 안쪽에. 예.
1: 거기 뭐 풀장 가 놀면 되지 뭐. 풀장 가서 놀면 되죠.
0: 아니 그 풀장 옆에 그 안쪽에 가면요 농사 짓는 네. 분들이 계세요.
1: 어, 그렇죠. 핀란 네. 이쪽에.
0: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르시나?
1: 뭐요?
0: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원래 어카운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참외밭에서
1: 농사 지셨어요?
0: 어,
1: 참외?
0: 야, 새까맣게 얼굴이 돼서
1: 아니,
0: 모자를 아무리 쓰고 해도
1: 뭐 노예 생활 당하시고
0: 진짜 근데 네.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난 그래서 그 후로는 파한단을 먹어도 너무너무 네. 감사한 거야. 진짜 거기 110도 여기 LA 들어오니까 냉장고
1: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노동을 하시는
0: 그러니까
1: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궁금하다.
0: 아 내가 진짜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
1: 다리에 이렇게 막 저기 족쇄 차이고
0: 아니었어.
1: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1: 한 달 동안 군만두만 먹고 이거 아니야?
0: 나중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1: 도망쳤어.
0: 아 못 하겠다고 도망쳤어. 야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농사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1: 근데 또 네. 농사 짓는 분들은 거기서 보람이 어마어마하죠.
0: 네. 아 그래도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 수
1: 그렇죠. 더운 건
0: 그 더위에 진짜.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참외 따고 있어. 햇빛 맞으면서 110도인데
1: 참외 그거는 이제 기계로 안 하고 사람이 다 따는 거죠?
0: 그럼요. 그런 게 뭐 딸기도 그렇고
1: 그렇죠. 아.
0: 이제 뭐
1: 그런 거를 이렇게 체험 농장으로 하시면은 네. 돈도 벌고 사람들 인력도 그냥 알아서 시키지 않나?
0: 저 이번 일요일 날 체험 농장 가요.
1: 어디 가세요?
0: 사과밭 애플 농장
1: 어디 사과 맞죠?
0: 거기가 저쪽
1: 저 애플밸리 그쪽?
0: 아니 애플밸리는 아니고 네. 거기가 어디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쪽 남부 쪽에요.
1: 근데 여기 날씨가 이래갖고 괜찮나 모르겠네요.
0: 근데 날이 더워서 오히려 근데 사과는 조금 시원한 쪽에 그 산 쪽이라서
1: 사과는 원래 네. 대구가 유명하잖아요.
0: 대구 사과
1: 제일 뜨거운
0: 그치 그치
1: 제일 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운 지역에서 잘 네네. 맛있긴 한다고 하는데
0: 네.
1: 사과 중에 제가 얼마 전에
0: 네.
1: 사과가 종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0: 사과에 뭐가
1: 종,
0: 많아요?
1: 종. 그러니까 막 후지 사과가 있고
0: 아 종류가
1: 사과, 종류가
0: 그렇죠. 여러가지잖아요. 미국 오니까 더 많아.
1: MV 사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응?
0: MV? 알죠. 그거 맛있어.
1: 나 깜짝 놀랐잖아.
0: 왜요?
1: 그거를 지난주에 테라스 처음 먹은 거예요. MV 네. 사과를 네. 와이프가 줘서
0: 네.
1: 요새 와이프가 꽂힌 게 그 사과를 썰 아침에 썰어가지고
0: 네.
1: 피넛버터 찍어서 먹게.
0: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 그래, 너무 맛있죠.
1: 그걸 이제 우리 아들이 잘 먹어요.
0: 네.
1: 안 먹었던 걸 이제 먹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안 먹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눈물 젖은 사과에 제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0: 왜 해줘요? 왜
1: 짧게
0: 왜
1: 얘기해 줄게요.
0: 응.
1: 제가 미국 처음 고등학교 때 네. 고1 때 왔거든요.
0: 네.
1: 사립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혼자.
0: 네. 네.
1: 저 첫날 말씀드렸나? 첫날 제가 17대1로 싸웠어요.
0: 왜?
1: 근데 안 싸웠어. 결국 안 싸. 말로 풀었지.
0: 타인종들이었어.
1: 한국 애들이요.
0: 한국 사람들이?
1: 거기 있는 한국 애들이
0: 왜?
1: 제가 첫날 네. 정말 방을 배정받잖아요. 난 얼마나 외로워. 가방 하나 딱 들고
0: 와.
1: 미국 온 지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저는 미국 오는 거를. 미국이 전날 시험 보고 왔어요. 저 한국에서. 시험 다 보고 그날 애들 안녕 그리고는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가방 하나 딱 달라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옷밖에 없잖아.
0: 영어도 안 되고.
1: 영어도 안 되고.
0: 어.
1: 딱 기숙사에 들어가서 첫날 방도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는
0: 네.
1: 혼자 쓰는 방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0: 네.
1: 2층 침대인데 그래서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거기 노는 플레이룸이 있으니까 거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카우치에 아무도 모르고 할 말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외국도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발로 카우치를 발로 툭 차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야 딱 그래요.
0: 한국 사람이? 아 왜 그래?
1: 그래서 딱 봤더니 야 네가 아까 반말 깐 자식이냐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누가 낮에 한국 사람 한 명 만났는데
0: 네.
1: 난 그 친구 나이를 몰라요. 근데 네. 어려 보이고 저도 어리니까 네. 그냥 학교 생활하고 애가 막 뭐라고 하니까 반말로 그냥 어 그래 그거 어딨어? 이렇게 물어봐 한국말로.
0: 어 그냥 친구인가.
1: 근데 걔는 그냥 다른 기숙사예요. 위주도 아니야.
0: 그러면 어딨어요? 뭐 그래?
1: 걔가 그걸 잃은 거야. 새로운 놈이 아니,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정말. 잃은 거예요.
0: 아니 나이 어리나 많으나 우리 존댓말이 참 좋은 이유도 있지만 네. 존댓말 때문에 어디서 아니, 반말이야? 이러고 싸우는 게 많아.
1: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존칭 쓰죠. 근데 어릴 때 학교에서
0: 그치.
1: 학교에서 저보다 어린 애가 그 중고도 같이 있거든요. 네. 조그만 놈이 와서 뭐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로 가니? 내가 막 욕한 것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나? 그랬더니 걔가 어 저리 가면 돼. 자기도 반말했어요.
0: 자기도 반말했어.
1: 그래서 고마워. 그거를 걔가 쏘르르 가고 거기 나름 통이 있던 거야. 이 짱이 네. 걔한테 잃은 거예요. 네. 그 걔가 발로 툭 쳐면서 야 네가 반말 깐 이놈 시키냐 이런 거서
0: 이놈 시키
1: 그래서 어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네. 그때 거기는 한국 기숙사에 있는 한국에 한 열 몇 명이 쫙 모였고 어두운 그 깜깜
0: 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1: 딱
0: 상하고
1: 네. 자기네들은 다 형 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친구가 없대. 네. 그러면서 너 뭐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족보를.
0: 친구가 없대요. 위계가 있다는 거 서열이
1: 서열이 같은 어머. 나이인데. 1월이고 3월이잖아. 3월 1월 형이라 불러.
0: 어머머.
1: 너무 웃긴 애들이잖아. 너무 웃긴 애들이야. 그러니까 웃긴 애들이야.
0: 이야. 그렇고, 자기 유서를 제대로 못 배웠구나.
1: 걔네들이 근데 그게
0: 엉뚱하게 배웠어.
1: 그 친구들이 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집안에 돈이 좀 많은 애들이야. 근데 사고친 애들이에요. 돈 있고 한국에서 약간 도피 유학 온 애들. 집에 돈은 되게 많은 아이들. 네, 네. 그러니까 뭐 안한부인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 지들끼리. 근데 저는 굉장히 그
0: 그렇죠.
1: 중에서는
0: 여기서 키우신 우리 한인분들의 자제분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1: 없죠. 그래서 그 기숙사 저 멀리 있는데 그래서 딱 그날 이제 싸움이 붙을 뻔한 거죠. 열몇 명이 딱 둘러싸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일단 싸우는 건 좋은데 난 첫날이잖아요.
0: 그렇죠.
1: 갑기나 지금 감이 싱싱싱싱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내가 휘말리면 그것도 내가 또 영어도 못해도 누구 뭐라 말도 못하고 그래서 순간 많은 생각 아 이건 내가 무조건 불리하다 일단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더 나는 힘들고 첫날인데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죠.
0: 뭐라고요?
1: 미안합니다.
0: 아, 나 잘했다.
1: 몰랐다. 그냥 우리지 말고 잘 지내자. 어떻게 누가 나보다 위야? 내가 형이라 불러줄게.
0: 존댓말로 했어요?
1: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최소한의 체면을 챙겼던 자존심을 챙겼던 것 같은데 따듬따듬 존댓말 썼겠지 안 맞으려고. 근데 네. 그 생각했죠. 그럼 나보다 위는 어떻게 되고 나보다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쪽은 뭐 동생들이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잘 지냅시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또 지들도 그런 말더라고. 애들이 막 그러게도 막 이렇게 돈 있는 애들이니까 막 싸우는 애들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풀었어요. 근데 난 그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날 밤에 혼자 침대에서 울었어요. 근데 한참 때 클 때 운동할 때잖아요. 네. 너무 배고프잖아 맨날. 네. 기숙사 생활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 밤에 그 기숙사 밑에 1층 가면은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불 다 꺼놔요. 불 켜면 안 되잖아. 몰래 들어가서 먹을 거라고 사과밖에 없는 거야.
0: 거기에.
1: 사과를 항상 꺼내놔요. 올려놓으니까. 진짜 맨날 눈물도 밤에 거기서
0: 사과를 먹었어.
1: 원숭이도 아니고 그 숨어 그냥 밤에
0: 무척이나 사과 먹고. 사과를 먹어. 그 후로
1: 사과 안 먹어 제가. 정말 짜증나고 사과를 안 먹어요.
0: 네.
1: 근데 MB사가 너무 맛있는 거야.
0: MB사가.
1: 네,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야.
0: 그걸 처음 먹었어요. 그동안 안 먹다가.
1: 그거 맨날 와이프 후지밖에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MB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건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한국에 옛날에 먹던 홍옥.
1: 홍옥 뭐예요?
0: 홍옥 몰라요?
1: 몰라요.
0: 홍옥? 빨개 가지고. 빨개서 시고. 그게 너무 달고.
1: 신 거 좋아하세요?
0: 네.
1: 와, 난 사과 신 건 너무 신데.
0: 너무 맛있죠.
1: 전 미국 사과 그 껍질까지 먹는 퍽퍽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 질려갖고 이제 안 먹다가 이번에 MB를 먹으니 너무 맛있었고 지금 완전 사과 홀릭이 아침마다 먹어요.
0: 제가 가는 애플 팜이 볼칸 밸리 애플 팜이에요.
1: 너무 어려운데?
0: 볼칸? 볼칸 밸리라고 있나봐요.
1: 볼칸
0: 밸리? 요산 150마일 떨어져 있는
1: 멀리 가시네요.
0: 멀리네요. 볼칸 밸리 카풀에서 여러 명이 가니까
1: 아니 그렇게 멀리 가서 사과 따러 가시는 거예요?
0: 네.
1: 사과하세요.
0: 그러면
1: 월요일날 사과 한 점 얻어먹을 수 있나요?
0: 그럼요. 갖고 올게요.
1: 갔다 오시는 거?
0: 예.
1: 만약에 좋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가게요.
0: 예. 네.
1: 여기가, 제가 사과는 모르는데 체리 팜에 가서 체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 낳기 전에 와이프랑 제가 또 나름대로 로맨틱한 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서로 그런 거 없으니까 한번 데려가 볼까 해서 와이프가 안 가본 것 같아서 우리 체리 따라 갈까? 무슨 소리야? 가자. 그 제가 딱 알아봐보고 그냥 태웠어요. 가자. 주말에.
0: 체리 따라
1: 한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0: 어디로 가요? 어느 쪽에 있어?
1: 체리 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북동쪽으로 2시간을 갔어요. 딱 내렸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지도에 맞죠. 내비게이션에. 근데 썰렁해.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올해가 그 가뭄이 들어서 안 됐대요. 네. 오픈을 안 했대요.
0: 아, 그러니까 알아보고 가야 돼.
1: 그러니까 저는
0: 지금 문 닫은 데도 보고. 있고.
1: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 그냥 와이프한테 잘난 척하고 갔다가
0: 2시간이나 갔다.
1: 2시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문 영 위에. 그 동네 도니까 슈퍼 하나에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체리맛 아이스크림 둘이 하나 사 먹고.
0: 아니, 요즘 같은 가스가 이렇게 진짜
1: 아, 옛날이에요, 옛날.
0: 옛날 아니, 저니까. 그치, 옛날. 그쵸. 네. 어, 요즘 같은 때는 더 억울하지. 그러니까 꼭
1: 그러니까
0: 찾아보고 가셔야 돼.
1: 맞아요. 꼭 알아보고 가세요.
0: 네.
1: 아, 사과 농장 재밌어요. 네.
0: 사과는 제가 다녀와서 괜찮으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1: 사과 한번 높지
0: 거기가
1: 않나?
0: 산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뉴욕 주에 살 때는 네. 뉴욕에 살 때는 애플 피킹을 꼭 가을에 연례행사로 모두가 있어요. 가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건 공짜고
1: 그러니까 아, 거기서 막 사오는 거는
0: 막 이렇게 먹죠.
1: 그 얼마 내고 들어가는 거죠?
0: 네, 입장료 네. 아 입장료는 안 내고.
1: 오 그래요?
0: 네 그 백에.
1: 아, 싸는
0: 백을
1: 넣는
0: 예를 들어서
1: 것만.
0: 한 백에 넣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5불이다 그러면 네. 15불만 내면 그 백에 마음껏 제가 담아 가득 담아오는
1: 먹는
0: 거예요.
1: 건 공짜고요?
0: 응.
1: 오 괜찮다.
0: 응. 그래가지고 어우 그때 많이들 갔죠.
1: 근데 사과가 그저 나무가 높은 게 아니에요?
0: 안 높아요.
1: 안 높아요?
0: 예, 네, 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거기 가면 헤이 있잖아요. 목초 뭐 이런 거 펌프킨 가을 네네네. 냄새 정말 물씬 나서
1: 그죠.
0: 가을에 연례 행사가 애플 피킹이었는데 여기도 있다고 해서 저도 여기선 처음 가보는
1: 저도
0: 거예요.
1: 저도 처음 애플피킹.
0: 들어봤어요. 저쪽 팔로마산 아세요?
1: 팔로마산?
0: 네. 그... 팔로마 마운틴.
1: 아 알죠. 팔로마 마운틴. 네. 아, 팔로마 산은 몰라요. 팔로마 마운틴은
0: 아, 알겠다. 마 팔로마. 라 팔로마.
1: 마운틴 팔로마. 네. 네.
0: 팔로마 마운틴.
1: 네. 거기, 팔로마.
0: 거기서 네. 더 쭉 내려가면 네. 그 안자 보 레고 데저트 스테이트 파크 그쪽에 있어요.
1: 거기 가면 잠을 못 자나
0: 보구나. 줄리안. 응. 줄리안.
1: 아, 제대로 알려 주세요. 줄리안 이름이 어려워요. 줄리안이에요?
0: 예. 네, 도시 이름이. 그리고 그 구글 맵에서 줄리안을 찾고 그 주위에 이렇게 애플 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아,
0: 와인
1: 있구나.
0: 농장도 있고 그 남쪽에 네. 펌프킨 농장도 많아요. 이번 가을에
1: 근데
0: 가셔서.
1: 근데 펌프킨은 뭐 솔직히 거기서 먹지도 못하잖아요.
0: 근데 펌프킨만 파는 게 아니라
1: 네.
0: 펌프킨 장식용으로도 팔지만
1: 네.
0: 거기에 가면 뭐 동네 외 그 핸드메이드
1: 아, 뭐 잼도
0: 오가닉
1: 있고 막
0: 잼,
1: 이런 것도
0: 네. 맞아. 뭐 과일 말린 거 뭐 육포 꿀 뭐 이런 거 다 팔아.
1: 비주얼도 맛있어. 맞아.
0: 그리고
1: 맞다.
0: 그런 데 가면 또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1: 아이들이 그거 얼마 전에 뉴스에 큰일 났어요.
0: 뭐요?
1: 그거 갖다가 병 걸려가지고.
0: 아.
1: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면역력이 약하니까.
0: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돼.
1: 그냥 만지고다 이제 걔네들이랑 막 입 닦고 그러면은 이게 네. 혀로
0: 안 되지.
1: 더 위험하더라고.
0: 그냥 멀리서 이렇게 먹이만 주고
1: 그쵸, 그쵸.
0: 앞에서 사진 찍는 정도.
1: 그냥 어릴 때 우리에게 어릴 때 많이 갔었는데.
0: 어디요?
1: 그런 거예요. 그
0: 그런 농장에.
1: 가을에 가면 이제 애들 아 그 단어가 갑자기
0: 그렇죠.
1: 생각납니다. 뭐 있잖아요. 네. 애니멀 이렇게 있었고 뭐 조그만 네. 조랑말도 있고 양도
0: 당나귀.
1: 있고 당나귀 뭐 이런 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애들 어릴 땐 좋았는데 지금 갈래 싫대요. 이제는
0: 네. 커가지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려고
1: 그거를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지.
0: 구워서 먹는 거 아 가면 칠면조도 있고 그래.
1: 맞아 네.
0: 돼지도 있고
1: 오늘 또 이걸 안 읽을 수가 없네요.
0: 뭐야
1: 홈쇼핑 월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보아 닮은 때 보아 닮으셨대. 저는 지드래곤 닮은 한드래곤이래. 아, 뭐 막 던지시는군요. 좋습니다.
0: 잘생긴 후니님 시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1: 다정님 잘생긴 후니님 시간 함께하다.
0: 후니 씨는 보면 볼수록 진짜 볼매야.
1: 그럼 처음 봤을 때 되게 별로였나 봐요. 아 홈쇼핑 월드님 실장님 나오시나요?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오늘 안
0: 네.
1: 나오십니다.
0: 네. 네.
1: 엘리 인근에도 애플팜이

0: 거기 그 자갈치 네. 시장 마켓 새로 열리고 되게 좋다고 하던데.
1: 어 거기 세크라멘토 가면 올드타운 있잖아요. 네. 거기 갈만하지.
0: 어, 예. 안 가봤어요.
1: 그래요?
0: 저 거기 시청만 가봤어요.
1: 아 시청만.
0: 네, 일하러.
1: 일하러?
0: 퍼블릭 히어링 갔어요.
1: 아 바빌론 강가는 언제 가볼까요? 저 아는 언니 킬리만자로 간다고 지금 기획하시던데. 빅토리아 펄 아프리카.
0: 외로운 고독한 표범을 아는가.

0: 저쪽은 가뭄도 있고 또 대형 화재로
1: 네.
0: 그 특히 목초, 소 이렇게 가축을 먹이는 풀이 없어가지고요. 팜 레스큐에서 긴급 사료 지원 사업을 지금 각 주에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몬타나 지역의 농가들에게.
1: 야, 그쪽은 또 그쪽대로 나름인 또 고충이 있네요. 네.
0: 아까 우리 제시카 씨님이 말씀하신 애플 힐 세크라멘토.
1: 네.
0: 저는 거기 그 80번 타고 세크라멘토에서 안으로 그 80번 이스트를 타면 이제 레이크 타워.
1: 아, 레이크 타워?
0: 네, 거기 네. 스키 타러. 저도 거기 겨울에 갔어요. 한 번은 꼭
1: 자주
0: 가거든요.
1: 가시죠, 거기.
0: 네. 근데 지난번에는 눈이 너무 와서 진짜 차가 다 덮일 정도로.
1: 와. 그럴 때 스키 네. 타면 진짜 좋은데 버성버성.
0: 근데 너무 많이 와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지역에서 스키 타던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죠.
1: 네. 아, 지금 분 계세요?
0: 아니요.

0: 분들.
1: 저는
0: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번에 엘니뇨로 네. 저쪽 그 북쪽 지역
1: 네.
0: 그러니까 저쪽 뭐 몬타나 뭐 이런 쪽이 오히려 가뭄이고 이
1: 서부 쪽
0: 캘리포니아 네. 이쪽은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1: 겨울에요?
0: 예. 좀 조심하시면서 멀리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스노우 체인을 하나 미리 좀 그쵸. 구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1: 근데 요새 차는 스노우 체인 못 다는 차도 많아요.
0: 왜요?
1: 그걸 못 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0: 진짜?
1: 네. 뭐 아예 그 차 구매하실 네. 때 딱 네. 따라 나와요. 이 차는 스노우 체인을 만든다고.
0: 그런 차가 게 있어요?
1: 네, 그런 게 있어요.
0: 오, 그거 잘,
1: 잘 보셔야 돼요. 네.
0: 그리고 스노우 체인이 딱 그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로 요즘은 줄였다 느렸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저도 그런 걸 하나 구입했어요. 저게 뭐 얼마더라?
1: 저런 거 타세요? 집차 같은 거 오프로드 차?
0: 네?
1: 네. 그런데 자주 가시니까
0: 가스가 아 저도 뭐 SUV이긴 한데 네. 저도 스노우 타이어예요.
1: 오.
0: 그래도 스노우 체인이 있어야 통과를 시켜요.
1: 캘리포니아에서 스노우 경찰이 체인. 맞아요. 그 꼭 꼭 하는 거 있죠. 저도 스키장에서 저는 앞에서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사고 나가지고
0: 왜요?
1: 벽에 그냥 박히신 분도 있었고 저 스키장 사고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0: 네.
1: 제가
0: 아니 왜 사고를 이렇게
1: 당한 거죠.
0: 당했어요.
1: 당한 거죠.
0: 누가
1: 때,
0: 와서
1: 누가 당한 것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
0: 아, 얘기하지 마세요.
1: 근데 나중에 얘기해. 아, 저 그래서 솔직히 나이가 네. 들수록 스키를 이제 타야 되나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요.
0: 네.
1: 어릴 때 너무 사고를 많이 나가지고
0: 네.
1: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해서.
0: 괜찮은데.
1: 저는 눈 사태도 네. 한번 있었고 폭풍 눈 폭풍 맞아가지고
0: 네.
1: 조난 당한 적도 있고 조난 당한 아이를 제가 구출한 적도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국 분이었어요. 또 아이가 한국이었어요.
0: 네. 네.
1: 애가 꼬마 애가. 어려운 데를 타니까
0: 네.
1: 못 타는 거지. 근데 폭풍이 오니까
0: 네.
1: 그걸 제가 형이랑 걔를 이제 중간에 딱 태워갖고 앞뒤로 잡아서 걔를 이렇게 끌고 데려갔거든요.
0: 네.
1: 근데 밑에서 부모님이 발 동동 구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래서 사례로 답례를 뭐 해준 줄 아세요?
0: 뭐요?
1: 우리도 어렸으니까 곧 대학 1학년 때가 막 이래요 저도.
0: 네.
1: 했는데 부모님이 막 고맙다고 막 하면서 근데 자기도 정신이 없잖아. 애를 잃어버렸다 했으니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뭐 사례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아 다행이다 그냥 가버렸어요.
0: 네.
1: 근데 막 그냥 그리고 갔어. 네. 쿨하게.
0: 네.
1: 그 밤에 저녁 때 호텔 밑에서 오락실 형이랑 오락하고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막.
0: 네,
1: 네. 근데 우연히 그 꼬마가 또 오락하라고 부모님 왔다 만난 거야.
0: 어.
1: 부모님이 20불을 코로나로 바꿔서 주셨어요.
0: 아 오락하라고?
1: 오락하라고.
0: 어우, 너무 센스 있으시다. 좋으네요.
1: 그래서 지극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이 야 근데 우리 애를 살렸는데 사례금이 20불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죠.
0: 근데
1: 네.
0: 조심하면서 타면
1: 질문
0: 뭐요?
1: 아까 바빌론 얘기해서 노래도 바빌론에서
0: 네, 네, 네.
1: 아까 우리 제시카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바빌론이 지금 어디게요?
0: 바빌론?
1: 네 아세요?
0: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이집트 아프리카
1: 아니요. 한 번만 아니야? 마지막 기회 비슷해 2까지 비슷해요. 근데 이집트는 아니야.
0: 이란
1: 시작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0: 이라크.
1: 이라크 속 바그다드에서
0: 아 바그다드에서
1: 남쪽으로 80km
0: 네.
1: 네.
0: 그쪽이로구나.
1: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다고 합니다.
0: 아 유프라테스
1: 아세요?
0: 응. 아니 배웠잖아요 역사.
1: 아.
0: 언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1: 왜요? 그 이런 걸 좋아하세요?
0: 네. 이집트랑 거기
1: 하여튼 되게 이런 걸 좋아하셔 네. 보면 네. 신기해요.
0: 거기 문명이 중심이니까 얼마나 그 네. 역사가 오래됐겠어요. 페드란가 그 정말 그런 벽의 성전 같은 거.
1: 미옥시는 약간 네. 여행을 가실 때 네. 이렇게 약간 유적지라든가 아까 어저께도 그 무슨 하이킹 진짜 위험한 하이킹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0: 칼렐라오.
1: 어머 그런데
0: 그 카우이 아일랜드.
1: 아일랜드 네. 그런 거를 갈래요? 질문이에요.
0: 그럼,
1: 누가 네. 그 7박 8일 여행권
0: 네.
1: 아니면 그 미지를 막 타고 가는 네. 거
0: 네.
1: 아니면 4박 5일 럭셔리 호텔 리조트.
0: 저는 뭔가 그런 거 있는 거 가는 거 좋아해요.
1: 그쵸.
0: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도시 체험이나 뭐 이런 거지. 그냥 물론 그때 다르죠. 저희 아는 언니가 코스타리카 가자고 꼬시고 있어요 지금.
1: 왜 또 거긴 또 왜?
0: 거기 너무 좋다고 가보고 싶다.
1: 거기 가면
0: 근데 그 언니는 세상 다 다녀봤어.
1: 이만한 거 있고 막 이런 데 아니에요 코스타리카 하면?
0: 그 언니는 뭐 빅토리아 펄 짐바브웨.
1: 오 짐바브웨.
0: 거기랑 킬리만자로 간다고 벌써 예약 어제 끝내놨더라고요. 끝내줘 그냥.
1: 킬리만자로 근데 킬리만자가 뭐예요? 하이킹?
0: 산에 간다고. 예.
1: 혼자서요?
0: 아니 무슨
1: 지인분들이랑? 예. 와 대단하다. 예.
0: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짜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 쫓아가야지 전문가 쫓아가야지.
1: 맞아.
0: 괜히 그 저 그 언니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한국에서 그냥 그 그랜캐니언 간다고 그래서 뭐 그냥 물어보고 쫓아갔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1: 아니 얼마나 네. 거기서 밖에서
0: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산에 갈 때는 특히 자연 속에 갈 때는 전문가랑 같이
1: 맞아요,
0: 가야 돼.
1: 맞아요.
0: 전문가랑 가도 날씨 때문에 또 어떨지 모르는 거야.
1: 그러니까 항상 진짜. 물이랑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거죠.
0: 응.
1: 그래서 제가 시계도 샀어요.
0: 왜요?
1: 나침반 나오고 막 아. 저기 불 나오고 막 네. SOS 신호 되는 거 있잖아. 조난당했을 네, 네, 네. 그거 시키긴 했어요. 네. 와이프 하이킹 가자고 그래갖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어.
0: 세들라인 라디오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
1: 그러니까 나 네. 영화 보면은 막 같이 있는 영화 있잖아. 그거 보면 못 가겠어. 무서워서.
0: 아니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네? 아, 저는... 그리고 그런 거 막 배워야 되는 것 같아. 비상시에 불 피는 거 막 이런 거.
1: 아 불 필 줄 모르세요?
0: 응? 어떻게 피어요?
1: 네? 바람도 피고 불도 피고
0: 아니 뭐. 그 영화 저기 보면 톰 행크스 나오는 거
1: 윌슨 그거 캐스터웨이
0: 캐스터웨이 거기 보면 진짜
1: I make fire 막 이러잖아요.
0: 불 피고서 얼마나 네. 좋아해. 그러니까
1: 이거 봐.
0: 비상시에 네.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툴
1: 이거 네. 이거 촥 하면 불 붙는 거 있잖아요.
0: 네. 그런 거 좋아하시면 부싯돌 있어요. 돌, 돌로 하는 거.
1: 그 머리로 켜면 되죠.
0: 부싯돌.
1: 우리 제시카님께서 네. 그 바그다드 그 바빌론을 궁금해하셔갖고
0: 네. 그냥 찾아보셨어요?
1: 아니요, 저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0: 바빌론, 이라크.
1: 유프라테스가 강평. 저는 뭐 찾아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0: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뭐 이렇게 해서.
1: 그래요? 네. 난 기억이 없지.
0: 나도 까마득해. 네. 네.
1: 아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구나.
0: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1: 201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 가볼만하네.
0: 그니까요.
1: 가볼만하네.
0: 그쪽 한번 가보고 싶어.
1: 그래야겠다.
0: 미스틱한.
1: 론 받아서 바빌론 가야겠다.
0: 아. 네. 론 받아서 바빌론을 네. 가.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0: 이 노래를 들으면 후니 탱자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후니 어린이 굿모닝 차차차 한번 해보세요.
1: 굿모닝 차차차
0: 굿모닝 차차 귀엽다 진짜.
1: 저 어릴 때 진짜 눈물 귀여웠어요. 저. 네? 저 어릴 때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 이게 그냥 네. 아, 보통 애들 보면 아, 귀엽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0: 우량한 선발대회 안 나갔어요?
1: 나갔어요.
0: 진짜?
1: 근데 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0: 네.
1: 저 기억한다니까요.
0: 우량한 선발대회 그때 몇 살이었는데?
1: 아 에리카 한 살인가 뭐
0: 한 살 때가
1: 한
0: 기억이 나요?
1: 몇 개월?
0: 말도 안 돼.
1: 그날 비가 와갖고 저 어머니가 네. 애 건강 안 좋아져서 저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포기하고.
0: 한 살일 때 기억이 난다고요?
1: 저는 그 대회장의 기억이 나요. 그 장춘체육관 같은데 그런데.
0: 와 대단하다.
1: 아니 그 장면만. 근데 아무도 안 믿는데. 응. 근데 우량에 나갔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귀여웠다니까요.
0: 아.
1: 막 그냥.
0: 그래 귀여웠어.
1: 안 귀여웠어. 만지면 못 드는 거 있잖아요. 쪼물쪼물 하고 싶은 애 있잖아요. 미슐린 타이어 같이 이렇게 막.
0: 아.
1: 되게 귀여웠어요.
0: 미슐린 타이어처럼.
1: 얼굴 화해 갖고 막.
0: 빵빵했구나.
1: 빵빵했죠 어릴 때. 네. 운동하기 전에는.
0: 아니 아. 그렇게 빵빵한 애들 네. 뭐가 있을까요 동물 중에. 빵빵하고 귀여운
1: 팬다.
0: 애들. 팬다. 팬다도 있고. 고래.
1: 고래가 뭐 빵빵해요.
0: 걔는 고래 나는 거지. 고래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응.
1: 무섭지 않아요?
0: 아 그런데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업적 포경을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포경이라니까 지금 포경 산업. 응?
1: 아니 포경을 왜 해요 고래를?
0: 고래를 포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고래 잡는 걸 포경 산업이라고 그러잖아.
1: 아 고래 잡는 포경. 아 난. 네. 나는 고래를 왜 중성화했지? 굳이 그러나 고개 포경 잡는 거.
0: 그래서 네. 아이슬란드가 포경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네. 전 세계에서 상업적 포경을 공식 허용하는 데는 어디게요?
1: 일본.
0: 그리고 노르웨이.
1: 일본을 따르죠. 한국도 울산이나 거기 남쪽은요.
0: 네.
1: 포학은 안 되지만
0: 네.
1: 걸려 들어가는 그물에 걸려 들어가 있는
0: 거는?
1: 고래는.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옛날 자료들 보면 옛날에 고래 기름을 향유해가지고 쓰고 이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래를 잡아들여서 지금 씨가 말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멸종 위기
1: 그렇죠.
0: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 고래가 없어지면 이 먹이 사슬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바다 생태계 아주 안 좋다 그래요.
1: 고래가 뭐 플랑크톤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0: 걔는 뭐 다 먹겠죠.
1: 피노키오도 먹고 플랑크톤
0: 뭐
1: 먹잖아.
0: 뭐.
1: 아 근데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뭐요?
1: 지금 딱 포경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고래잡이라고 고래잡으러 간다 표현을 쓰나 남자들?
0: 그렇죠.
1: 그 수술할 때?
0: 네.
1: 그게 그때 같은 말이어서 그런 거예요?
0: 네.
1: 아, 저 몰랐어요.
0: 몰랐어요?
1: 왜 고래잡는다 그랬지?
0: 그걸 몰랐어?
1: 몰랐어요.
0: 아, 참네.
1: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아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
0: 흐니팅자 어린이. 네. 저는 아,
1: 저는 왜냐면 태어날 때 했거든요.
0: 네.
1: 이게 태어나자마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0: 네.
1: 뭐 제가 그 고통을 겪진 않았기 때문에
0: 네. 네,
1: 잘 몰라요.
0: 어렸을 때 모를 때 해놓는 게 낫지.
1: 그게 나요.
0: 커서 하는데 저희 오빠는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1: 얼마나 늦게 하셨어요?
0: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제가 한
1: 굉장히 늦게가 얼마나?
0: 한 고등학교.
1: 고등학교 때 넘어서요?
0: 그때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 늦게 하셨네.
0: 제가 한 중이
1: 거의 군대 가실 때쯤 하셨네.
0: 근데 그게 어서 야매로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저희 오빠가 소독을 한다고 우리 언니한테. 컵 좀 갖고 와 이랬는데 저희 언니가 소주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야 이건 데리고 놀린 거다.
0: 그래서 제가 소주잔을. 언니 그거 갖다 대. 어린 제가
1: 네.
0: 맥주잔을 딱 줬더니 우리 오빠가 마침 그걸 들으시더니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더라고요.
1: 진짜?
0: 그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
1: 아니 그 잠깐만요. 그 유리잔을 가져간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0: 왜요?
1: 원래 종이컵을 가져가야지. 유리잔을 가져가.
0: 아 옛날에 종이컵이 어디 있어?
1: 아니 어디든 마트에 사든지 지금 맥주.
0: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맥주잔에 맥주 따라 드셔. 뭐 그 정도요. 뭐. 네, 뭐 어때? 네.
1: 아니 근데 야 네. 맥주잔으로 돼요? 저는. 저는
0: 아니
1: 와인잔 정도 돼야.
0: 아, 나는 진짜 거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데로 자꾸 이렇게 빠지시네.
1: 참고로 저는 생맥주잔.
0: 생맥주잔.
1: 뭐 1000cc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0: 네. 네,
1: 그런 거 필요합니다.
0: 아니 근데 네. 미국의 20개 주와
1: 네.
0: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 페더럴을 상대로 대형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요.
1: 맨날 그러는데 뭐.
0: 왜냐면 멸종 위기종 보호법이 있어서 이 야생동물 울타리가 돼줬는데 연방 정부가 이거를 대폭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게 누구겠습니까?
0: 누구게?
1: 그분이시네.
0: 그 개발하려고 그러면
1: 그러니까.
0: 저 야생동물 저거 멸종 위기 있으면 개발을 못 하고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1: 그쪽
0: 있어서
1: 편을 드는 거죠.
0: 이런 거를 응?
1: 근데요 이게 조금 사실 양면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네. 저희가 그 저희가 S 그룹에 있을 때 네. 저희가 태양광 팀에 제가 있었어요. 네, 네. 태양광 부지 공사를 하는데 진짜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킹스 카운티라고 여기 중간에 북가주 가기 전에 있는 네, 땅이 있어요. 네, 네, 네.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저 이게 다 우리 해놓은 부지야. 거기다 네. 짓는 거예요. 네. 지금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길도 안 나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처음에 공사하다 이제 환경평가를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0: 뭐라고요?
1: 거기에 응. 무슨 뭐? 대저 슈림프가 뭐가 있어요. 슈림프야 슈림프인데
0: 아 대저 터들이 있는 것처럼
1: 아니 근데 이 슈림프인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사막인데
0: 응, 사막인데 어디
1: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비가 와요. 아. 근데 비가 아주 조그마 그게 비가 오면 사막 파인 웅덩이 있잖아요 웅덩이 응, 응. 거기에 물이 요만큼 이제
0: 있어도 얘네가 나오는 거야 밑에서
1: 그 알이 사막에서 몇 년을 그냥 어머나. 말라서 살아있다가 네. 물을 맞으면 네. 그게 새우가 된다는 거야. 근데 눈에도 안 보이는 새우야. 눈에도 안 보여. 그걸 환경평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네. 걔네들이 그 웅덩이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태양광 공사를 말이 되냐고요.
0: 그 말이 되죠. 되냐? 어? 그 슈림이 얼마나 또 그 소중한 애들인데.
1: 우리는 평소 눈에도 안 보는 슈림프니까 있는 줄도 모르는 슈림프. 아 물론 소중한데. 네. 그 웅덩이 몇 개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0: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1: 아니 그 결국 싸워서 이겨서 하는데 조건이 네, 네. 있는 웅덩이를 메꾸지 않는 조건.
0: 아 그러니까, 내비두는 조건.
1: 그리고
0: 공존하는 조건.
1: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네. 야생 동물 중에 사막에 무슨 여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만 애가 있어요. 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0: 너무
1: 복잡해.
0: 예쁘죠. 어, 이뻐요. 사막이요.
1: 근데 야생이잖아요. 잡으면 못해요. 네. 불법이야. 얘가 습성이 있어 그럼 단인데 예. 얘가 평균 키높이 예를 들어서 30cm다 그러면 이거를 지를 때 30cm 무조건 띄워놓으라고 걔가 다닐 수 있게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환경
0: 평가를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괜찮은데, 걔네들 집인데 우리 인간이 개발하느라고
1: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안 되지
0: 안 되지
1: 그럼 진짜 무분별하게 하면
0: 아니 기후위기는 사기다
1: 왜요?
0: 파리 협정도 탈퇴한
1: 맞아 맞아 그거는
0: 그런 페더럴인데 페더럴의 수장인데
1: 그분은 진짜 좀 너무 특이하신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완화시킨대요?
0: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1: 소송이 된다.
0: 예, 20개주랑 워싱턴 D.C.가 이제 소송을 단체로 이제 하는 거예요.
1: 뭐 이기겠죠. 네. 그렇죠? 스탯이 예, 이기겠지. 예, 예, 예. 그렇죠. 아 뭐 잠깐 요거 안 돼 좀 할까요? 저희 또 광고 네. 시간. 아, 여러분 네. 혹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폰을 쓰시는 분들. 그 앱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요.
0: 네.
1: 한국말로 한국 네. TV.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1: 한국 TV를 한국말로 치시면 돼요.
0: 한국 TV.
1: 영어로 쓰셔도 돼요. 영어로 한국 TV 찍으셔도 되고.
0: 영어로
1: 찍어도 돼요. 원래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말 나와요.
0: 제가 한국말로 해볼게요.
1: 네, 한국 TV를 앱 스토어에서 한국말로 찍어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한국 TV가 아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앱이 출시가 됐는데. 오늘부터 가능하시죠. 사실은 소프트 오프닝 돼 있었지만 오늘부터 완벽하게 되고 24시간 한국 뉴스. ATN 뉴스를 24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거 빨간색인가요?
1: 아니요. 밑에 보시면 한국일보 마크가 보여요. 한국TV랑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0: 네.
1: 근데 내리시다 보면은 한국일보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한국TV가.
0: 네.
1: 그거를 찾으셔서 네. 그걸 다운받으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네. 네. 바로 편안하게 네. 전화기를 또는 컴퓨터로 그냥 24시간 한국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0: 네.
1: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보셔가지고.
0: 코리아타임스 이렇게 써 네. 있네요.
1: 한국 딱 네. 한국일보 표시가 로고가 보이죠?
0: 네. 네
1: 그거 한번 여러분들 네. 함께하시는 분들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고국 소식 또는 세계 소식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노래 가사는 아우 이 제목이 너무 길어요.
1: 좀 알려주세요.
0: 그럴까요? 잔나비가 부르는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는 길죠.
1: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0: 한번 가사 들어봐요.
1: 네.

0: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1: 빨대 응. 같은 거요?
0: 응.
1: 뭐 거북이가 아. 빨대 막 코에 찍히고 막 이랬다고. 아 근데 왜 버리는 거냐? 이런
0: 근데 어제도 네. 그 식사하고요. 네. 그 더우니까 네. 그 옆에 이렇게 보바집 같은 게 있는데 네. 보바에 탁 꽂히는 그 빨대가 거, 얼마나 단단하고 그런지.
1: 아니 근데 저는 그, 네. 그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네. 무분별하게 버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써서 제대로 쓰레기통에 넣어서 재활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0: 그게 재활용이 될까요? 그 빨대가?
1: 그러니까 재활용 되게 네. 기술적으로 발견해야지.
0: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야 네, 돼요.
1: 그런 쪽을 해야죠. 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를 무조건 못 쓴다는 거는
0: 그래서
1: 좀
0: 지금
1: 하고,
0: 중국에서 네. 대나무를 활용한 네. 플라스틱 대체로 네. 그런 게 지금 개발 중이래요.
1: 플라스틱
0: 대체.
1: 대체하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되게 별로였잖아요. 막 종이 그렇죠. 드시다 보면 막 입에서 흐물흐물거리고
0: 뭐 스파게리
1: 면 같은 것도 하고
0: 면으로 만드는
1: 한국은 그 요 아 죄송합니다. 이쑤시개를
0: 예. 요지.
1: 그러면 안 되지. 일본 말씀 안 되지.
0: 할머니 버전. 네.
1: 이쑤시개를 그 분말 뭐 그걸로 만든 것도 있었잖아요. 초록 색깔 기억나세요? 그게 왜냐면 네. 원래 나무로 하니까 사람들이 식사하고 그냥 같이 넣어버려서 음식물 예. 찌꺼기랑 같이 들어가니까 그게 사료를 만들다가
0: 예, 동물들이
1: 고무대로 찔려서 이제 그거를 녹말가루로 만들어서 초록색 그렇게 나오지 꽤 됐거든요.
0: 네.
1: 그런 건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쓰는 건 좋지
0: 네.
1: 무조건 못 쓴다는 건 좀 그렇고
0: 네.
1: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북이가 이렇게 빨대에 딱 꽂혀갖고 있는데 너무
0: 아무 거북이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더라, 너무 진짜. 그 야생 동물들이 지금 뭐 플라스틱과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낚시 바늘에 막
1: 맞아요, 맞아요.
0: 낚싯줄 얼마나 그
1: 그물 막 이런 거
0: 거기에 막 낑낑낑 막
1: 맞아요.
0: 응?
1: 가슴 아프죠.
0: 네.
1: 가슴 아파서
0: 조금이라도 덜 써야 되는데
1: 덜 쓰면 좋죠. 안 쓸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커피숍 가면은 저는 네. 일단 빨대 안 써요.
0: 저도 안 써요. 저는 주지 말라고. 뭐
1: 환경도 환경이고 남자가 상남자가 빨대로 쪽쪽 바는 거 못 봅니다. 남자는 그냥 마셔야지 뭘 쪽쪽 빨어. 저는 스트로우 노 땡큐였다.
0: 아, 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요 네. 페트병 이거 50만 개를 엮어서 틀을 만들었어요.
1: 틀이 뭐예요? 큰 틀을 만들었다고?
0: 그러니까 띄우는 거지.
1: 그걸 뭐라 그러나 50만 개?
0: 응.
1: 와.
0: 그걸 엮어가지고
1: 완전 뗏목 큰 배경이에요?
0: 뗏목을 만든 거지.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네. 식물을 심었어요.
1: 어?
0: 그리고 그거를 뗏목을 이제 호수에 띄워놓으면 거기서 식물이 잘 인공섬이 되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게 뜨잖아, 그러게.
1: 그래서 고정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다.
0: 근데 섬이 하나가 생긴 거죠.
1: 오, 괜찮다. 그거 빨대로 묶어도 되겠다.
0: 생태섬.
1: 그죠? 그래요? 아까 아이디어
0: 빨대로,
1: 좋네.
0: 빨대로 그 몇십만 개, 몇백만 개.
1: 뭐 그렇긴 들어간다. 하겠지만은 아이디어 좋은데요.
0: 이게 반신반의했대요. 근데 그 식물들이 뿌리가 물속으로 깊게 내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 뭐요?
0: 완전히 이게 천연 거름망 역할을 이 뿌리가 해서 그 호수가 원래 오염 좀 돼 있었는데 질소, 인 같은 오염 물질을 연간 5만 톤씩 싹 흡수해버린대요.
1: 그래, 그러니까 그 원래 수족관 같은데 물고기랑 식물을 같이 놓으면 이게 공생 관계 되고 서로 이렇게 먹고 그렇게 됐나 보네요. 너무 아이디어 좋다. 그런 건 진짜 연못, 호수 이런 데 하면 좋겠네요. 그걸 어디다 해보지? 저기 미역시 뒷마당 넓은 데다 한번 해보세요.
0: 뒷마당이 어디 있어?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요.
1: 네.
0: 조금 자연을 좀 생각하고.
1: 그럼요.
0: 또
1: 자연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0: 어디 갈 때 어제 그 더위에 차들이 그냥 쭉 있는 거 보고 좀 어디 갈 때 조금 같이 카풀해서 가고
1: 동물을
0: 자전거 타고
1: 동물들을
0: 동물
1: 아니고 우리가 카풀해서 가자고요. 그렇죠. 아까 자연을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0: 좀 생각해서
1: 그 얼마 전에 봤던 날이 덥잖아요. 거북이가 수영 되게 빠른 거 아시죠? 거북이 수영. 근데 거북이가 걸을 때 되게 초췌해가지고 물에선 빠르잖아요. 그 느린 거북이가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걸 찍었는데 누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얘가 진짜 야 뜨겁게 뜨거운가 보다. 거북이도 저렇게 가는 거 보이고. 아 웃자고 한 얘긴데 이렇게.
0: 아니에요.
1: 가슴 아파하십니까?
0: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더울까. 아니 요즘 그래서 개들도 신발 신기더라고요.
1: 아 바닥이 뜨거워서.
0: 저기 산책할 때.
1: 그것도 약간.
0: 왜요?
1: 예? 그냥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의 욕심 아닌가? 강아지는 불편할 것 같은데.
0: 아니 걔는 너무 딱 뜨겁죠. 걔도 화상 입어요.
1: 발바닥이요?
0: 그럼요.
1: 아 그래요?
0: 응.
1: 안 나가면 되지.
0: 너도 걸어봐 이러면 아스팔트 걸어봐 뜨겁지.
1: 그치,
0: 엄청 계란도
1: 뜨겁지.
0: 있는데.
1: 맞아 맞아. 그러네. 아 그렇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1: 제스카님 맞아요. 더 늦기 전에 다들 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제가 늦었어. 대학 때 들은 얘긴데요. 네, 교수님이 네. 그 환경학 교수님이. 네. 우리가 이렇게 그때도 즐거운 날 한참 말이 많았지만 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 초 뭐 90년대 말 이때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지금이 오히려 50년 전 100년 전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더 탄소를 쏟아라도 환경에 걱정하는 이런 사회는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그 산업혁명 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좋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희망이 말고 있다. 희망을 갖고 희망을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0: 실천하셔서 이제 훈이 씨부터 좀 걸어내 계시면
1: 저 그래서 전기차 타잖아요.
0: 어, 그렇지 그렇지.
1: 빨대 다 쓰고 그냥 남자들 쫙쫙 원샷.
0: 아이 좋아요. 네. 좋아. 빨대 쓰지 말고.
1: 자 여러분 하나씩은 하십시다 우리 그러면. 네, 환경, 네. 뭐 하실 거예요? 환경.
0: 저는 원래
1: 잘 걸어다니지.
0: 제가
1: 또.
0: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저기를 뭐요? 휴지를 화장실
1: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0: 저는 그 수건으로 이렇게.
1: 아 진짜로요?
0: 작은 거는.
1: 아니
0: 헹궈서
1: 아 씻어서
0: 한번 쓰고 버리고 이렇게 안 하고
1: 아 저도 지퍼라고는 여러 번 씁니다. 막 뭔가 묶어 지저분한 거 아니면
0: 그런 거 그렇게 하고
1: 어 잘하시네요. 어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그 유리로 된 거
0: 어 저는 그리고 식당 갈 때요 네 그릇을 들고 가요.
1: 에이 왜요?
0: 남으면 싸우게.
1: 진짜로요?
0: 거기서 투고 용기 저는 와, 그게 너무 싫어.
1: 이건 좀,
0: 아 저는 그 이건 주위에
1: 인정.
0: 물어봐요.
1: 이건 인정.
0: 요만한 거 가져가. 그래서 제가 먹다가 남은 거는 거기서 싸들고 와.
1: 안 남으면요?
0: 그럼 억지로 먹을 필요 없고 안 남으면 안 싸워.
1: 뷔페 갈 때 가져가세요. 뷔페 갈 때.
0: 에이 그런 짓은 안 하죠.
1: 올류킹 갈 때 따가는 네. 거 아니에요.
0: 아무튼.
1: 어, 네, 그건 인정합니다.
0: 좀 부실해도.
1: 근데 화장실은 조금 그렇다.
0: 아니 뭐 있어 그런 게.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1: 아 제시카님이. 제시카님 엄지 척 해주셨어요.
0: 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아, 좋아 아니, 너무 좋아.
1: 됐어요.
0: 자 잠시 전화를 네. 말씀드리고 얼른 돌아올게요.
1: 네.
2: 야마바 리조팅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굿모닝 차차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엘레코리아 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의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침대 큰 물침대 어딜까요?
1: 물침대
0: 물침대
1: 네? 아, 뭐 이렇게 하면 좀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들어. 제일 큰 물침대요?
0: 네, 저 바다에 누워.
1: 아, 오.
0: 저 바다에 누워.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는 우리가 다 뜨잖아요. 예.
1: 그, 떠요? 예. 가만히 있으면 떠요? 안 예. 뜨잖아요.
0: 특히 이렇게 위로 뜬대요.
1: 그거 저거 예. 아니에요?
0: 배영. 수영 못 하시는 분은 배영 한번 시도해 보세요.
1: 아, 저 할 줄 알아요.
0: 할 줄 알아요? 네, 수영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잘하는 게 뭐지 안 하는 거지. 할 줄 알죠. 떳떳 하면서 해요.
0: 아니, 물에 빠져 죽을 뻔 하셨다며.
1: 네, 어릴 때 여러 번.
0: 여러 번.
1: 네. 아기 때는 완전 죽을 뻔. 절벽 떨어졌고. 그 어리니까 네. 물 밑에가 궁금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보는데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0: 그때 파노라마 확 지나갔어요?
1: 아니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는 네. 본인께서 영담 막 벨트를 쫙 풀어서 뛰어내렸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버지 수영 못하시거든요. 네.
0: 근데 본인께서 다 못해 수영을.
1: 아, 왜냐면 네. 긴 얘기인데 하여튼
0: 용왕 얘기 들었어요.
1: 아, 저 형이 물귀신. 용왕님의 네. 아니, 물귀신 아니고 용왕님의 네. 자식이라. 네. 용왕님이 형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물까지 못 갔다니까 나까지.
0: 근데
1: 나는 용왕님과 관계도 없는데.
0: 아니, 아버님은 그럼 용왕님인데 아버님도 못하셔.
1: 아, 다른 아버지.
0: 아버님도 못하시네. 다른 아빠.
1: 아버지가 3대 독자라서 네. 위험하다고 물을 못 가게 하셨대요 할머니가.
0: 아, 그랬구나. 네. 아무튼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잠수는 네. 잘해요. 잠수 잘하고.
0: 네.
1: 그냥 말씀드려요. 수영을 못해서 제가 CPR 땄다고.
0: 네, 네. 그랬군요.
1: 누가 구해오면 옆에서 해주긴 하는데.
0: 아, 요즘 침대도 너무 뜨거워.
1: 어?
0: 저는 거실만 에어컨 틀고 방은 음?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침대에 딱 들어갔더니 밤인데도 식혔는데도
1: 침대는 뜨거워야죠.
0: 침대 너무 뜨거워. 아, 그래서 오늘은 다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1: 그 냉강 매트 네. 쿨매트 있습니다. 아, 그렇지
0: 그렇지 가시면. 네. 쿨매트
1: 네, 그거 좋아요.
0: 오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물도 드시면서
1: 네
0: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1: 아, 가고 싶네요.
0: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내일 즐거운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시원한 하늘.

0: What? 데스크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1달러면 와보시 되니까요.
1: 오빠usa.com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7: 오, 진짜 통 크네요.
6: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7: 단체 주문도 되나요?
6: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3: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319명이 어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전현직 임원 등 피고소인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이 사건이 개별 회사의 부실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설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의혹은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입니다. 부실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손실이 재무제표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부풀려진 장부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그 돈이 다시 부실 계열사로 흘러가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이복현 변호사는 이 거래 구조가 그룹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총수 일가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그룹 재무위기는 JTBC가 6월에 206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으며 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4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JTBC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14: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어제 LA 도심의 최고 기온이 화씨 107도까지 치솟았고 샌프란시스코 밸리와 인랜드 지역에서는 11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셔먼옥스 지역에서는 화씨 112도가 기록됐습니다.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허리케인 마리가 멕시코 해상에서 끌어올린 습한 공기가 남가주 전역을 뒤덮으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폭염과 달리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어린이와 고령자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보충도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주변의 취약한 이웃을 살피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개인 금융정보와 차량 운행 기록을 결합해 이민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요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패턴과 주소 차량 정보가 다른 개인 정보와 결합되면 정부가 개인의 생활 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경찰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위반 단속이 이민 신분 확인이나 이민 세관 단속국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교통정찰을 둘러싼 충돌과 총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민 세관 단속국에 구금된 인원만 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한 복지차량 교육 관련 정보까지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같은 데이터 결합이 사생활 침해와 무차별적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금융거래는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정보인데 이를 이민단속 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될 당시 2만 명 규모의 행사장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퀸스 분께에도 빈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 시민 모두에게 신고 $1,000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약속을 이행하려면 운호 조 달러 이상이 되며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9일 저녁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등장하자 청중이 전부 일어나 함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를 연호하던 청중은 이내 USA를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여유있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장에는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 내부 곳곳에 빈자리가 많았던 탓입니다. 전당대회가 개막한 오후 3시쯤 행사장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15분쯤에는 80% 이상의 자리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거의 빈자리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로 지지층 결집을 꾀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거 패배 우려를 불식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최소한 전당대회 참석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2024년 7월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던 2년여 전 전당대회가 종교 집회에 버금가는 지지자들의 열광 속에 치러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간선거 전당대회는 전례가 없고 대선 후보라는 한 명의 주인공에 초점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선 전당대회와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행사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2만 명짜리 경기장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공화당 내 위기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패배 우려가 나오는 원인을 당에 돌리며 자신의 개인적 인기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같은 용어로 공격하기는 했으나 평소 연설에 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행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의 성인 시민 모두에게 $5,000를 주겠다는 그야말로 깜짝 공약도 내놨습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즉흥적 약속에는 아마 1조 달러 넘게 들 것이라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미국 국무부가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공식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출국 금지와 부당한 체포 구금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개인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도 구금이나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 속 문자 하나, 오래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무부는 출국 금지가 수사 협조를 압박하거나 민사 분쟁 해결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출국 금지가 수년간 유지돼 의료 치료를 위해 중국을 떠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보는 미중 관계가 무역과 외교 전반에서 긴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미국 시민이라면 국무부의 최신 여행 경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전직 연구원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영국 출신 연구원 제이콥 쿡스는 이틀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엔트로픽 퇴사 사실을 알리며 OpenAI와 엔트로픽 두 곳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콕스는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이 기술이 10년 안에 인류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AI가 무엇이든 해킹하고 하룻밤 사이 어떤 분야에서든 혁신을 일으키는 초인간적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내년 말이면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트로픽의 현직 연구원들도 이 경고에 힘을 실었습니다. 확장 가능 감독 연구를 이끄는 사무엘 마크스는 AI가 자주 심각하게 오작동한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열과학 총괄 에번 휴빙거는 10년 내 인류 파멸 가능성이 10% 이상이라고 보며 AI가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초지능의 등장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안전을 연구하는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업계 전반의 개발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 테러 25주년을 이틀 앞두고 뉴욕 맨해튼의 밤하늘에 두 줄기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옛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서있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이 빛은 트리뷰트 인 라이트라는 이름의 추모 설치 작품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3,000명에 가까운 목숨이 희생된 지 올해로 꼭 4반세기가 됩니다. 당시 납치된 항공기 4대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덮쳤고 미국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두 줄기 빛은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동시에 꺾이지 않는 뉴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5주년이라는 숫자가 이 빛에 더욱 각별한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4반세기가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와 기억은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1일 추모 행사는 오늘부터 이틀 뒤 뉴욕 현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000킨엔토스 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합의 후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 부족을 공개 비판한 배경에도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원스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 유치를 성과로 내세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외관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FTA에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지원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도 투자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아시아그룹의 제니퍼리 파트너는 일본이 연속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내놓는 것과 달리 한국의 진전이 더뎌 미국 정부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투자 약속은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이 투자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FT는 짚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할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발표 지연이 미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식을 줄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유치를 성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라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FT는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는 한미 관계 다른 안보 이슈들과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 지시 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기틀은 튼튼하지만 동맹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때문에 그의 재임 기간 한미 관계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3: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남가주 전역에 올해 들어 최악의 폭염이 닥쳤습니다. 어제 LA 지역 최고 기온은 107도까지 치솟았고 샌퍼랜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등 내륙 지역은 110도에서 115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륙도 97도에서 101도까지 올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에는 어제부터 오늘

0: 밤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폭염은 애리조나에서 유입된 강한 고기압과 북동쪽의 건조한 기류가 겹친 데다 열대성 폭풍마리의 잔해가 남긴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평소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립기상청 옥스나드 기상대의 브라이언 루이스 기상학자는 LA와 벤투라 카운티의 이슬점이 70도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지역 평균 이슬점인 50도 중반에서 60도 초반보다 10도에서 15도 높은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올라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신체가 더 많은 부담을 받는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높은 습도는 당분간 이어지고 내일부터 기온이 추가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대학평가기관 니치가 발표한 2027년도 미국 최우수 공립대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니치는 연방교육부 자료와 학생 및 졸업생 수 100만 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학업 수준과 입학 조건 재정 지원 캠퍼스 생활 등을 종합해 순위를 산출했습니다. 이 평가는 입학 경쟁률이나 연구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순위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UCLA는 종합평점 A+를 받았으며 합격률은 9%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학생 실부담 비용은 연간 약만 $4,500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는 미시간대 애나버, 3위는 버지니아대가 차지했습니다. UC 계열에서는 버클리가 9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UC 샌디에고가 11위, UC 데이비스가 14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UC 버클리의 합격률은 11%, 실부담 비용은 연간 약만 $6,500 수준이었습니다. 니치의 이번 평가는 학문적 명성뿐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대학생활과 비용 부담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진학을 앞둔 수험생 가정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개인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탐사보도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패턴이나 주소 차량 관련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합쳐질 경우 정부가 개인의 생활 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정보가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인한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단속이 이민 신분 확인이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민단속 과정에서 교통정찰을 둘러싼 충돌과 총격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된 인원만 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한 복지차량 교육 관련 정보까지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같은 데이터 결합이 사생활 침해와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금융거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정보인데 이를 이민단속 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2: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될 당시 2만 명 규모의 행사장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퀸스 분께에도 빈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 시민 모두에게 신고 $1,000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약속을 이행하려면 우노 조 달러 이상이 되며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9일 저녁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등장하자 청중이 전부 일어나 함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를 연호하던 청중은 이내 USA를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여유 있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장에는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 내부 곳곳에 빈자리가 많았던 탓입니다. 전당대회가 개막한 오후 3시쯤 행사장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15분쯤에는 80% 이상의 자리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거의 빈자리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로 지지층 결집을 꾀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거 패배 우려를 불식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최소한 전당대회 참석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2024년 7월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던 2년여 전 전당대회가 종교집회에 버금가는 지지자들의 열광 속에 치러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간선거 전당대회는 전례가 없고 대선 후보라는 한 명의 주인공에 초점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선 전당대회와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행사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2만 명짜리 경기장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공화당 내 위기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패배 우려가 나오는 원인을 당에 돌리며 자신의 개인적 인기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같은 용어로 공격하기는 했으나 평소 연설에 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행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의 성인 시민 모두에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그야말로 깜짝 공약도 내놨습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즉흥적 약속에는 아마 1조 달러 넘게 들 것이라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주리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번 주 들어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의회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시티 제5 선거구를 셋으로 쪼개 공화당 강세 지역과 합치는 새 선거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중진 이매뉴얼 클리버 연방하원의원의 의석을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미주리주 시민단체들이 30만 명 넘는 서명을 모아 주민청원을 제출했고 이달 초 보수 성향의 주대법원마저 새 선거구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정부는 즉각 연방대법원의 주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건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이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습니다. 선거철 공방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미주리주 연방지법의 스티븐 클라크 판사는 별도 소송에서 새 선거구 대신 다른 선거구를 사용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는 임시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연방법원 두 곳이 정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11월 본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LA 한국교육원과 K-올림이 올해 두 번째를 맞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나와 한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참가 부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운 비한국계 학생 부문과 가정이나 일상에서 한국어를 익힌 한국계 학생 부문입니다. 두 부문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예선 참가 방법은 1분 이내 한국어 스피치 영상을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 마감은 이달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본선 진출자는 10월 3일에 발표되고 결선은 10월 24일 오전 9시 USC에서 열립니다. 미국 최대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로니 번치 3세 사무총장이 어제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번치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스미스소니언 가족의 일원으로 보낸 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78년 재단에 입사해 국립항공우주박물관과 미국 역사박물관 큐레이터를 거쳤습니다. 이후 14년간 국립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관장을 지냈고 2019년 6월 흑인 최초로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스미스소니언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수십 곳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입니다. 번치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추진한 역사문화정책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프로그램을 연방기관에서 축소하는 방향을 밀어붙였고 스미스소니언도 그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번치 총장의 사임으로 흑인 역사와 문화를 중심에 놓아온 재단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40분 넘게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우자 억대 급여 논란에 대해서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월평균 급여가 도시엔토스 50만원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고 개혁신당도 양손잡이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표정호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4: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3: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4: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3: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4: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3: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4: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3: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4: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0: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AM 1650 계열의 한인 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새 앱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새 로고와 새 화면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이 곧바로 YTN 24시간 뉴스 라이브가 재생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도 아이콘 하나만 누르면 바로 한국 뉴스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이브 화면 아래에는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다음 방송이 서부 시간 기준으로 표시되며 오늘의 편성표와 주간 편성표 전체를 앱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외에도 지난 방송 다시 보기 코너를 통해 놓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골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TV 유튜브 채널의 아카이브 전체와도 연결되며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들도 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를 모두 지원하며 시청료 없이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새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한국TV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는 앱 업데이트만으로 새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TV 뉴스 제보는 전화 323-692-2071번이고 이메일은 mkh-tv-한국.com이며 광고 문의 전화는 323-692-2170번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탑승권 없이도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게이트사이드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TSA 프리체크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LAX를 포함한 전국 13개 공항에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탑승권이 없으면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탑승구까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을 배웅하거나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TSA 프리체크는 사전 신원 조회를 통과한 회원에게 간소화된 보안 검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TSA는 이 프로그램이 공항 이용 경험을 넓히면서도 보안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AX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TSA 프리체크 가입 여부에 따라 이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1: 미국에서 65살이 되면 연방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 시기를 놓치면 평생 보험료 벌금이 붙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뉩니다. 파트 A는 입원 보험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외래 진료와 검사를 담당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최초 가입 기간은 65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석 달씩 총 7달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파트 B 보험료에 매달 가산금이 붙고 이 벌금은 가입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직장 건강보험이 있어 가입을 미룬 경우에는 퇴직 후 특별 가입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파트 B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퇴 전 소득 계획과 함께 가입 시기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가 올해 LA 카운티 저소득층 기준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봉 $93,300를 버는 1인 가구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저렴한 임대주택을 비롯한 각종 주거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LA 지역의 주거비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상승이 워낙 빠르다 보니 웬만한 소득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지역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LA 카운티의 중위소득 자체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높아도 실제 생활 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대상 여부는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세풀베다 패스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게티 센터 드라이브 인근 405번 프리웨이를 따라 불길이 번졌으며 소방당국이 즉각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3에이커 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세풀베다 패스는 로스앤젤레스 서부와 밸리를 잇는 주요 통로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건조한 지형과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워 산불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다수의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확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은 통제됐으며 우회도로 이용이 권고됐습니다. 추가 피해 상황과 진화 완료 여부는 소방당국이 계속 확인 중입니다. 흑 백유리사 시즌 2의 출연자 타미 리 셰프가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타미 리 셰프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시소 커뮤니티스라는 비영리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시소 커뮤니티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로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타미 리 셰프는 한식을 접목한 콜라보 디너 행사를 진행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포용을 주제로 한 인클루시브 골프 대회에도 참여하며 장애인 고용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시소 커뮤니티스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고용기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타미리 셰프는 요리사로서의 명성을 넘어 발달장애 가족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 2028년 LA 올림픽 개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메트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교통 개선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A 메트로는 올림픽 준비를 명분으로 시 전역에서 28개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글락 지역을 관통하는 19마일 버스 노선 개선 사업이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도로 접근이 제한되면서 이글락 일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불편을 지역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 반발의 핵심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올림픽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가 28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이글락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2년 동안 교통개선 사업의 속도와 지역 피해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LAC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LAC 노숙자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인 LAHSA, 즉 LA 노숙자 서비스청이 의회와 법원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노숙자 지원기금 수십억 달러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본격화됐습니다. 미 의회는 LAHSA가 연방자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노숙자 쉼터 운영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해왔습니다. 문제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LA의 노숙자 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방감사 결과 일부 자금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고 성과지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조사와 법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관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LAC는 이미 LAHSA 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며 연방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현장 서비스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세븐디아스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 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 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4: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24: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5: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훈 뉴스 지나 한숨 돌리셨죠?
1: 오늘은 그 숨 고를 틈을 더 짧게 만들어드릴 소식입니다.
0: 라디오 서울 TV 서비스 한국TV가 새 앱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1: 이제 모바일에서도 언제든 바로 켜고 바로 볼 수 있어요.
0: 점심 먹기 전이든 이동 중이든 뉴스가 손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1: 오늘은 그 바뀐 화면이 왜 반가운지 아주 쉽게 짚어드릴게요.
0: 요즘처럼 마음이 늘 살짝 긴장되어 있는 때에는 뉴스를 놓치면 더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라디오 서울 TV 뉴스를 주머니 속에서 바로 꺼내보는 시대가 된 거죠.
0: 제가 예전에 한인타운에서 점심시간이면 식당 TV에 뉴스 꼭 틀어놓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재현의 배경체크 그때는 화면 앞에 모여야만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손에 쥔 화면으로 같은 뉴스를 보는 흐름이 된 거죠.
1: 그래서 더 재밌는 게요. 한인타운 식당에서 설렁탕 앞에 앉아서도 OC에서 샌드위치 들고 있어도 똑같이 한국 TV 앱 켜고 같은 정오 뉴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0: 한국 TV 새 앱이 반가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화면 하나가 사람을 한데 모으는 힘을 다시 갖게 된다는 점.
1: 그 이 앱이 라디오 서울이랑 한국일보 TV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줬다는 게 포인트예요. www.thanko.com www.radiosoul1650.com www.koreatimes.com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한국 TV 앱 하나로 손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0: 점심 브레이크에 뜨끈한 국물 앞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막 방금 끝난 정오 뉴스 다시 보는 풍경이 벌써 그려집니다.
1: 라디오 서울 앱에서도 같이 보실 수 있어서요. 운전하기 전에는 잠깐 화면으로, 운전 중에는 소리로만 끊김없이 이어 들으실 수 있는 구조라 더 든든해요.
0: 예전에는 큰 사건이 터지면 TV 앞에 달려가야 마음이 놓였는데요.
1: 이제는 뭐지? 싶을 때 바로 손에 쥔 화면에서 한국 TV 앱 켜고 라디오 서울 정오 뉴스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그래서 더 재밌는 게요 하고 멈춘 지수 씨 말을 이어보면요. 예전에는 한인타운 식당에 TV가 딱 한 대 있었잖아요. 그 앞에만 사람들이 모였죠.
1: 이제는 설렁탕 한 그릇 앞에서도 각자 휴대폰 화면으로 같은 뉴스를 보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0: 국물 한 숟갈 뜨기 전에 화면을 톡 눌러서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식당 안에서는 주방에서 육수 끓는 소리, 앞에서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조용히 뉴스 영상이 함께 깔리는 느낌입니다.
1: 그 화면이 이제는 한국 TV 앱이랑 라디오 서울 앱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지수의 생활 번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에 한국 TV 앱을 깔아두시고 점심 먹다가 궁금한 소식 생기면 살짝 눌러서 보는 거예요. 라디오 서울 앱도 똑같아요. 운전하기 전이나 차 세워두고 쉴 때 딱 열면 정오 뉴스랑 TV 뉴스가 바로 앞에 켜지는 거죠.
0: 저는 이게 참 반가운 게요. 예전에는 신문이랑 저녁 TV 뉴스만 기다리던 세대거든요.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개념이 없었죠. 이제는 한국 TV 앱에서 TV 서울 화면을 켜고 바로 이어서 라디오 서울 앱에서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도 있으니 같은 뉴스를 여러 자리에서 곱씹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1: 특히 요즘처럼 마음 한켠이 늘 긴장되어 있는 때에는요. 소문보다 먼저 뉴스로 확인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국 TV 앱이랑 라디오 서울 앱이 동시에 켜지니까 한인타운에서 점심 드시는 분도, OC에서 출근길 멈춰 계신 분도 같은 순간에 같은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0: 예전에는 다운타운에 앉아있으면 한인타운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면요. 이제는 LA 한인타운이든 OC든 화면만 켜면 바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느낌입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휴대폰에서 정오뉴스 앵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오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1: 맞아요. 뜨거운 국물김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손 옆에 조용히 놓인 화면에서 YTN 뉴스가 흐르는 거예요.
0: 한국 TV 앱과 라디오 서울 앱 그리고 코리아 타임스까지 이제는 다섯 군데 화면이 서로 연결돼서 라디오 서울 TV 뉴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점심도요. 뉴스를 식사랑 같이 곁들여 보시면 어때요? 맛있는 한 끼 사이로.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계속 손안에 챙겨드릴게요.
0: 그 화면이 이제는 식당 천장 말고 손바닥 위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설렁탕 김 사이로 살짝 고개만 숙여도 방금 속보를 바로 확인하는 풍경입니다.
1: 그래서 오늘의 팁 하나, 점심 드시기 전에는 한국 TV 앱이나 라디오 서울 앱을 먼저 켜두세요. 밥 숟갈 들기 전에 중요한 뉴스가 들어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0: 둘, 한인타운이든 OC든 식당 자리에서 뉴스를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보자고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같은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음식 맛도 이야기 맛도 더 깊어지거든요.
1: 셋. 국물 한번 후루룩 드시고 화면 한번 쓱 넘겨보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속도 걱정되는 요즘에 정보와 위로를 함께 챙기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0: 어딜 가시든 주방에서 뽀글뽀글 끓는 소리와 휴대폰에서 또랑또랑 들려오는 뉴스 소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점심이 되면 좋겠네요. 지수씨, 오늘 점심엔 설렁탕 김처럼 따뜻한 뉴스 한 숟갈이 떠오르네요.
1: 맞아요. 이제 한국TV 새 앱으로 모바일에서도 뉴스가 바로 열리니까요.
0: 식당에서 국물 기다리며 손안으로 화면을 켜는 그 느낌. 한인타운의 점심 풍경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앱, 한국TV 앱.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어보시기 편해졌어요.
0: 오늘은 식탁 위 뉴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1: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도 정오 뉴스 뒤에 편하게 이어갈게요.
0: 오늘은 설렁탕 김 사이로 같이 떠본 손안의 뉴스 한 숟갈 이야기였죠. 한국TV 새 앱으로. 라디오 서울TV 뉴스가 언제든 손바닥에서 열리는 시대입니다.
1: 정리하자면 집이든 한인타운이든 옷이든 한국TV 앱과 라디오 서울 앱 하나 켜두시면 점심 국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뉴스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0: 내일은 금요일. 주말 앞두고 즐길 수 있는 LA의 소소한 한 끼와 문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정오 뉴스 뒤에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앱에서 함께 뉴스 챙겨보세요.

0: 12시 정원이 씨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에코처럼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삶에 메아리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고 써내려가지만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건 가장 단순하고 진실된 위로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뭇거리느라 다 전하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정한 용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 아, 역시 좋네요, 이 노래. 예, 에드 시런 노래 퍼펙트였습니다. 달달하게 시작을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퍼펙트했으면 좋겠네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지만 그 상처를 견디게 하는 것은 곁에서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직장 동료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 또 가족 중에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또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겠네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예, 그런 위로가 되는, 또 격려의 말,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정말 사랑이 흐르는, 정이 흐르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피님들 모두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뭐 드셨을까요? 저 무지 배고파요, 지금. 예,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아침도 못 먹고, 예, 지금 점심도 뭐 대충 뭐 과자 몇개 먹고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막 이렇게 달려왔어요.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하는 시간, 좋은 음악 듣는 시간 가질게요. 일부 게스트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예, 갑자기 부고 소식을 접하고서, 예, 이 시간 스튜디오에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연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지, 이 더운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또 좋은 일도 나눠주시고요. 또 오늘은 난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뭐가 좀 안 되네요, 뭐 이런 것도 좀 함께 나눠주시면, 네,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많이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8: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9: 99센트부터라고요?
8: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10: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8: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좀 힘든 날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해피투게더와 함께 스트레스 날려버리려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은 스트레스를 잘안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저랑 똑같네요. 저도 좀 조금 어떤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잘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함께 하시면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침 점심 다못 드시고 이런 걸 금식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네요. 예, 가끔은 이렇게 속을 좀 비워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몸이 굉장히 가볍고 집중도 잘 되고 이제 방송 끝나면 엄청 배가 고픈 거죠. 이제 그때 막 폭식하지 말아야겠죠? 예, 그때 막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저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요. 아, 이 찰랑거리는 이 분위기.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요, 마이클 프랭스 노래입니다. Every Time She Whispers 라는 노래인데요. 아, 사랑은 우리에게 약점일까 강점일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마이클 프랭스 이 목소리 굉장히 감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리듬감이 있어서 굉장히 보사노바 느낌의 이 찰랑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 안토니오 송도 너무 좋고요. 비발디 송으로도 알려진 그런 가수예요. 예.

어느 근사한 카페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자, 스튜디오가 정말 우아한 카페라고 생각하려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구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체이스. 예, 체이스님 고맙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노총각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예,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해봤어요? 밤에 해봤어요?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선생님이 당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해봤지.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 이상하네. 우린 밤에 달과 별밖에 못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아니, 밤에 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상하네. 우리는 밤에 달과 별밖에 못 봤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수준 있는 아재 개그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질문 자체가 좀 요상하다. 이런 얘기도 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밤에는 해가 보이지 않는데. 자, 추억은 아무도 못 뺏는 비밀 계좌이다. 외로움은 슬픔이 아니라 홀로서기 연습이다. 라는 아주 멋진 또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웃었어요.

오늘은 좀 더 웃으시고 함께 더 맛있게 드시고 한 끼 더 맛있게 드시고 해피투게더와 함께 스트레스 작살 내세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는데 오늘 올려주신 댓글들이 다 재밌네요.

0: 네, 4월과 5월의 장미였습니다.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이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선미님, 브라우스 색깔이 우아하셔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강아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완전 1도 없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일 포함해서요, 그러려니 하자고요. 스트레스에 지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또 이렇게 멋진 내용의 글을 올려주셔서. 맞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 지우개로 팍팍 지워버려야지. 예. 소피아님께서도 참, 디님께서 스트레스 이제 날려버리면서 그렇게 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에 공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배려예요. 참,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참 배려인데, 말 한마디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확 줄어들 텐데요. 예,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서 살자고요. 굳이 그냥 막. 안 좋은 얘기,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 들어서 뭐 좋을 일도 없는데, 그냥 기분 나쁜 말을 막 서슴없이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좀 하지 말고, 좀 칭찬하면서 살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면 축복 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본인도 건강해지고, 예, 좋은 말을 들으면서, 예, 이렇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예, 듣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말하는 사람도 건강해지고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이 아큐팡님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 주시면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요, AI 정우 씨와 이야기, 대화 좀 나눠볼게요.

정말 발랄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부르는 뮤리얼 스미스의 고운 목소리가 참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피 토크 듣고 계세요.

0: 고전 영화죠. 남태평양. 예, 그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전 명작. 1958년도 작품이에요. 예, 참 재밌죠. 그 조셉을 발리하에 묶어두려는 메리가 전쟁터로 돌아가지 말고 행복한 삶을 이루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곡입니다. 뭐 연기는 그 후아니타 홀이 맡았지만 노래는 뮤리얼 스미스가 불렀어요. 굉장히 귀엽고 예,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입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선미 네. 씨 오늘도 네. 밝게 맞아주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0: 고마워요.
3: 오늘 날씨는 딱 평범한 오후인데요.
0: 엄청 더워요.
3: 저는 오히려
0: 오늘도.
3: 이런 날이 좋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얘기가 좀 묵직하거든요.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
0: 좋죠.
3: 많은 분들이 그게 낙이라고 하시잖아요.
0: 그렇죠.
3: 저도 그 기분 이해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 한 캔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더라고요. 술과 암의 관계.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건지. 알코올 없는 맥주는 괜찮은 건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 해요. 선미 씨는 퇴근 후에 한 잔 즐기는 편인가요?
0: 가끔 즐기죠. 오늘처럼 후덥지근한 날에는 정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맥주. 최고죠. 갈증 해소에는. 네,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알코올이 좀 체질상 안 맞아서 넌 알코올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좀 얼굴도 빨개지고 이래가지고. 네, 맥주가 마시고 싶다 하면은 좀 알코올이 없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술과 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3: 사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어렴풋이에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매일 마시는 맥주 한 잔이 암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꽤 무겁게 나오고 있거든요. 술과 관련된 암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 건지, 알코올이 없는 맥주는 안전한 건지, 오늘 그 선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가볍지 않더라고요. 선미 씨도 그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매일 저녁에 가볍게 마시는 맥주 한 캔도 암 위험에서는 결코 가벼운 술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정말 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고민이실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알코올이 왜 암과 연결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래요?
3: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직접 건드리거든요.
0: 아세트알데히드.
3: 쉽게 말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그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진 세포가 쌓이다 보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이 언급되는 부위가 있어요. 간이나 식도. 그리고 의외로 대장이랑 유방암도 관련이 있다고 나와요.
0: 네.
3: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게 더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0: 뭘까요?
3: 술과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0: 그렇겠네요, 정말.
3: 두 가지가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끊어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하.
3: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체질도 다르고요. 전문의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역시 제일 정확하긴 해요.
0: 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금연하는 추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몸에 해로우니까요. 예, 술과 담배를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위험해지겠죠. 그런데요. 이 맥주를 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면 고맙겠습니다.
3: 근데요, 선미 씨.
0: 네.
3: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술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정답이라는 건 연구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3: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이고.
0: 사람들과
3: 어울리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느냐도 꽤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 빈속에 마시는 것과 뭔가를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는 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0: 아하.
3: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쌓이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0: 네.
3: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간에는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알코올 없는 맥주. 이게 요즘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이건 알코올로 인한 DNA 손상 경로에서는 한 발 비켜설 수 있어요.
0: 아하.
3: 다만 당분이나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제품마다 달라서 이 부분도 한 번쯤 따져보실 필요는 있어요. 완전한 대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선택지가 생겼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예요.
0: 아하.
3: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솔직한 출발점이라고 느꼈어요.
0: 저는 맥주 마실 때 넌알코올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알코올이 없는 맥주도 성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당분이라든가 첨가물, 향료, 탄산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정보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숫자나 연구 결과보다 다른 게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나 이거 알면서 왜 계속했지 하는 그 감각이요. 아마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퇴근하고 혼자 냉장고 앞에 서서 맥주 캔 꺼내던 그 순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느낌. 그게 꼭 죄책감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몸이랑 좀 더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랑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알고 나면 선택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3: 그 선택이 작더라도 내 것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뭔가 한 발짝 솔직해진 기분이 드는데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이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정말 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예, 정우 씨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는 술과 관련된 암 사망자가 33년 만에 2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잖아요. 예,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남성은 대장, 또 직장암, 여성은 유방암에서 이 음주와 관련된 암 사망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지? 하는 질문이 남잖아요.
0: 네.
3: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신다면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0: 뭘까요?
3: 냉장고에 맥주 대신 물을 먼저 꺼내는 것.
0: 아.
3: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여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0: 아하.
3: 그 순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건지 술이 당기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빈속을 피하는 것. 이건 정말 간단한데 실제로 꽤 차이가 나요. 뭔가 먹고 나서 마시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0: 네.
3: 그리고 알코올 없는 맥주 얘기도 잠깐 드리면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알코올이 빠졌다고 해도 다른 첨가물이나 당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체제로 쓰신다면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본인 몸에 맞는 선택을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결국 오늘부터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조금 다르게 선택해보는 것. 그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서미 씨는 오늘 퇴근하시면 냉장고 앞에서 뭘 먼저 꺼내실 것 같아요?
0: 물론 뭐 당근 뭐 시원한 물을 꺼내야겠죠. 예. 자, 맥주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포인트를 또 잘 짚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맥주에는 또 좋은 성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B군, 뭐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미네랄 등 맥주에 그런 긍정적인 영양 성분도 있어요. 문제는 알코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 오늘 얘기가 좀 무거웠죠.
0: 재밌었어요.
3: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겁주려고 꺼낸 건 아니에요.
0: 예.
3: 사실 정보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습관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그 질문을 한 번쯤 냉장고 앞에서 던져보는 것.
0: 네.
3: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딱 한 번 멈춰보는 거요. 술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0: 네.
3: 내 선택을 내가 알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쌓이면 결국 내 몸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요.
0: 네.
3: 오늘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오래 남을 것 같으세요?
0: 저는 우리 정우 씨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아세트알데히드. 예, 요게 몸에 쌓이게 되면 이게 뭔가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요. 이렇게 정우 씨가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한 잔이 습관이 되면 정말 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정우 씨.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3: 오늘 꽤 솔직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0: 네.
3: 저도 이 시간이 좋았어요. 사실 건강 얘기라는 게 자칫하면 설교처럼 들리기 쉬운데요. 오늘 선미 씨랑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들으신 분들도 오늘 이 얘기가 무겁게 짓누르기보다는 그냥 잠깐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냉장고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잠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네요, 정우 씨. 오늘도 정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맥주 한 잔 땡기는데 어쩌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아유, 정말. 예. 맥주 한 잔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정우 씨,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6: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7: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6: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7: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6: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7: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8: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오늘 얘기가 좀 무거웠죠.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겁주려고 꺼낸 건 아니에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샌디 송님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네요. 선미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소셜 오피스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늘 바쁘신 우리 샌디 송님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피아님 지금 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신다고요? 감사해요.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김도향입니다. 시간. 아큐팡님 신청곡 주셨네요. 2부 시간에 함께 들어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7: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걸까요? 울기 때문에 슬픈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덴마크 생리학자 칼 랑게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람은 보통 슬퍼서 울거나 기뻐서 웃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를 뒤집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기분이 즐거워지지 않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을 즐겁게 바라보고 이미 거기서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제임스 랑게 이론입니다.

0: 네, 아큐팡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식의 Good Times라는 노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뭐 90년대 디스코 명곡입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셨네요. 그리고 제이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셔서 신청곡 주신 거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Hathaway의 이 What is Love라는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EV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로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8: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7: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8: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7: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큐팡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아, 샌디송님, 제가 조카 결혼식에 있어서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온 사촌들과 투어를 다녔었고요. 와, 바쁘셨네요. 엊그제 이삿짐 옮겼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갑니다. 아유, 감사해요. 샌디송님 이렇게 또 댓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리님께서 청해주신 곡이에요. 제이리님 듣고 계시나요? 예, 자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드웨이의 노래 What is Love라는 노래 청해주셨습니다. What is love?

What is love? 잘 들었습니다. 제이님, 제이리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좋네요. 이 시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네요. 90년대 인기 음악입니다 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하드웨이의 What is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꿀이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꿀이 한두 개가 있네요. 예, 마트에서 꿀을 집어들었다가 사양벌꿀이라는 낯선 표시를 보고 멈칫할 때가 있으시죠? 이 벌이 만들었으니까 다 같아 보이지만 이 꿀벌이 먹은 원료부터 영양 성분까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어떤 꿀인지 먼저 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의 꿀이나 또 식물 분비물을 모아 벌집에 저장하고 숙성시킨 겁니다. 반면에 사양벌꿀은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이 벌이 먹고 효소로 분해해 벌집에 저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설탕 시럽을 꿀에 섞인 제품과는 제조 과정이 다릅니다.

나온 제품과는 제조 과정이 다르다는 거. 꽃이 부족한 시기에는 벌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탕물을 먹이기도 한대요. 이때 생산된 꿀을 별도의 그런 식품 유형으로 구분한 게 바로 사양 벌꿀이라고 합니다. 정식 기준에 맞춰 유통되는 식품이지만 자연의 꽃꿀을 원료로 하는 천연 벌꿀과 동이나 이렇게 똑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의 대부분은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단순 당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빠르게 흡수돼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이 단맛과 열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설탕보다 열량이 크게 낮거나 혈당 부담이 적은 건 아니에요. 국내 비교 연구에서도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의 총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양 벌꿀 일부에서는 천연 벌꿀에서 검출되지 않은 자당과 메가당이 확인됐대요. 이 꿀벌에게 제공한 당의 종류와 생산 방식이 당 조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꿀의 차이는 당 이외의 밀양 성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꽃꿀과 꽃가루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또 유리아미노산, 유기산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국내 연구에서는 천연 아카시아 꿀과 밤꿀이 사양 벌꿀보다 비타민, 무기질,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꿀은 단백질과 화분, 또 일부 밀양 영양 성분이 풍부한 편이었대요. 다만 천연 벌꿀도 밀원 식물과 또 생산 시기, 저장 조건에 따라 성분 차이가 큽니다. 천연이라는 표시만 보기보다 이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 꿀처럼 어떤 꽃에서 얻은 꿀인지 함께 확인하면 특징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벌꿀의 건강상 특징을 만드는 성분으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꼽힙니다. 이들 성분은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에 관여합니다. 꽃과 꽃가루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사양 벌꿀보다 천연 벌꿀에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국내에서는 참 꿀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된 벌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밤꿀에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꿀의 색이 진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경향도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색만으로는 컬러만으로는 천연 벌꿀과 이 사양 벌꿀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 표시를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포장 앞면에서 이 사양 벌꿀 또는 사양 벌집 꿀이라는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이 원재료명과 식품 유형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벌이 만든 꿀이나 또 국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천연 벌꿀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꿀이 이렇게 좀 굳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꿀을 먹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지, 굳어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결정이 생겼다고 가짜인 건또 아니라고 하네요. 이 포도당 비율과 보관 온도에 따라서 천연 벌꿀도 하얗게 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꿀물이나 또 요리에 단맛을 내는 용도라면 사양 벌꿀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밀양 성분과 항산화 성분까지 고려한다면 그 밀원이 표시된 천연 벌꿀이 더 좋습니다. 단 꿀은 돌 이전에 그 영화에게는 종류와 관계없이 먹이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꿀은 아이에게는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이전에 어린 신생아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꿀이 한두병 정도 있는데 좀 성분을 좀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0: 네. 그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심수봉 노래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매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너드 졸링 노래입니다. Ticket to the Tropics.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오늘도 진짜 덥더라고요. 어저께는 뭐 최고였고 최고로 더웠고요. 오늘도 뭐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뭐 습한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갈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 바람이 불 겁니다. 그때를 조금 예, 참으면서 기다리자고요. 예, 이 더위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예, 고맙습니다. 클래식 공감 코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목요일마다 제가 이 코너로 진행을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늘 클래식한 곡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이 음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참 아름답죠?

연주 듣고 계시는데요. 이 잔잔하게 깔리는 멘델스존의 이 음악, 노래 날개 위에 듣고요. 또 노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스존이 작곡하고 하이니 하이네가 작사한 노래 날개 위에라는 노래. 이 노래 날개 위에 사뿐히 올라서 함께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예, 기억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그런 노인에게 들려주면 마치 이 노래가 노인의 날개가 돼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클래식이 주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효과라고나 할까요? 실제로 이런 멜로디는요, 생리학적으로 대뇌의 축두협에 위치한 해마에 작용해서 말을 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거의 사라진 치매 환자들도 이런 노래의 날개 위에 이런 음악 같은 친숙한 멜로디를 들려주면 또 그 멜로디를 이렇게 따라서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또 노래 가사가 있으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음악이 가진 아름다운 힘은 정말 이 음악의 표현대로 날개가 되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맨델스존의 노래 날개 위에 들어봤고요. 강혜정이 불러주는 노래 날개 위에 좀 골라봤어요. 참, 이 가사를 담은 이 노래 나름

0: 네, 소프라노 강혜정 목소리였습니다. 아,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한참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멘델스존의 노래 날개 위에 들어봤습니다. 클래식 공감 코너로 오늘 오랜만에 클래식 한편 들어봤는데요. 짧아서 제가 우리나라 가사를 담은 우리나라 버전, 우리나라 말 버전으로 강혜정이 불러주는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세계 공통어가 바로 이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이런 닫힌 문을 열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 팍팍해지지 않아요. 예, 팍팍한 현실을 좀더 풍요롭고 정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음악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르고. 마음이 진짜 쫙쫙 갈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음악도 즐겨드시고,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면, 감성이 몽글몽글 솟아납니다. 아셨죠?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서 고위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 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입니다. 루쿠만이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에 가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 보험인 파트 A와 의사 진료, 그리고 외래 치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로 구성됩니다. 65세 신규 가입자는 최초 가입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최초 가입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까지 총 7개월입니다. 메디케어 가입과 이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노숙자 행정의 심장 역할을 해온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무능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LA시와 LA 카운티의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도화선은 연방법원의 명령입니다. LA의 연방 노숙자 기금을 감독하는 LA 연속보호체계 이사회가 LAHSA의 핵심 업무 4개에 대한 전면 공개 경쟁을 선언하는 자격 요청서를 공고했습니다. 2028 LA올림픽을 2년 앞두고 LA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28개 교통 개선 프로젝트 중 하나가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문제 노선은 노스 할리우드와 파사데나를 잇는 동서 급행버스 노선입니다. 총 연장 19마일, 사업비 2억 6,7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노선은 버뱅크, 글렌데일, 이글락을 관통합니다. 이 메트로는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초기 공사 단계입니다. 참치회 등으로 즐겨 먹는 가다랑어에서 이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잡힌 가다랑어 53마리를 조사한 결과 96%에서 기생충이 검출됐고 확인된 기생충만 1,600마리가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살코기에도 상당수가 발견돼 이 날생선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 이 와이어발리가 오는 25일 추석을 맞아 대규모 고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와이어발리는 이벤트 기간 내 첫 송금을 완료한 선착순 2,000명에게 5달러 이상의 기프트카드를 증정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3세대, 또 인스탁스 미니 12, 또 스테니 텀블러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2,000 이상 송금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5 상당의 와이어발리 송금 쿠폰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와이어발리의 모든 송금 국가 내에 이런 개인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파이어링크 노래입니다. Nowhere Fast.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 날씨는 무덥지만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눈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얼음을 가득 넣은 잔에 물이나 음료수를 부으면 쩍 하는 그 얼음 금이 가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이 팽팽했던 어떤 긴장이 시원함에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소리. 여러분들 요 사이에는 얼음에 이 음료수를 부어 있는 경험들이 많으시죠? 자, 한 주 동안에 쌓인 피로, 또 한낮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덥습니다. 이 열기가 정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목요일입니다. 네, 아마 유난히 시계 초침이 째깍이 아니고 째깍 이런 식으로 더디게 흐르고, 어쩌면 머리끝까지 더위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주말까지 딱 반걸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숨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시원한 시간, 가쁜 숨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물 한 모금 넘기며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안 그렇습니까?

0: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 노래처럼 난 괜찮아 오늘 시원한 노래로 첫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자, 이 노래 부른 사람이 가수가 아니고 탤런트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진주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진주,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석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듯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탤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더운 날씨고 머리끝까지 땀이 차는 그런 날씨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잘 또 버텨오셨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 내일은 신나는 불금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휴가 낀지는 하루 제가 뭐 보너스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나누는 2시간, 잠시 이곳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기대시면서 저희와 함께 듣는 음악과 함께 잠시 떠나는 추억여행,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AM 1650 계열의 한인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에 새 앱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자, 앱을 여는 순간 뉴스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새 한국TV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이죠. 앱을 열면 회원 가입, 로그인도 복잡한 메뉴 탐색도 없이 곧바로 24시간 YTN 뉴스 라이브가 재생되고, 또 한국 소식이 궁금하시면 앱 아이콘 하나만 누르면 되는 구조로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굉장히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앱이 나왔습니다. 자, 또 놓친 방송은 골라보는 재미, 또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놓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한국TV 유튜브 채널 아이카브 전체와도 연결이 돼서 모든 기기에서는 전부 공짜입니다. 무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애용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한국은 이제 벌써 금요일 아침이겠네요. 지금 통근 버스 타고 계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저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자, 미드케어라는 거 항상 들어도 잘 알 것 같은데 궁금해지고 모르는 점도 많고 괜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런 의심을 가지는 게 바로 메디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곧 생일을 앞두신 분, 올해 메디케어 포함이 되신 분, 왜냐하면 메디케어 플랜도 항상 시시각각 어떤 약간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엔젤라 장 보험의 제이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뭐 항상 네. 바쁘게 지내시죠?
1: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0: 조금 더워요, 네. 요새.
1: 요새는 네, 이제 네. 점점 바빠지죠.
0: 그러니까. 네. 자, 이제 2026년도 9월이 되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1: 맞습니다.
0: 보면 뭐 네. 바쁜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로 뭐 그 어떤 그 시기라든가 기간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네. 요새는 어떤 기간인가요?
1: 이제는 이게 우리가 10월 15일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지금에서는 뭐 바꾸거나 이런 기간은 아니지만 네네. 저희 이제 에이전트로서는 한창 많이 준비할 뭐 이제 내년에 많은 것이 바뀌니까 네네네.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 으흠. 이제 교육 받고 뭐 시험 보고 네. 딱 요 기간입니다 지금.
0: 아, 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서부터 내가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바꿀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네, 그런 네. 중복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요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인데, 요 사이에 이제 바꾸시면 이제 네. 새로운 보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바꿀 수가 없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1: 그렇죠. 뭐 사실상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HMO 갖고 계신 분들은 딱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년 1월에서 이제 3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오피셜리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윈도우는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 돼가지고 못 바꾸고 이제 다음 해 10월 15일까지 또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0: 네네. 그렇구나. 네네. 자, 뭐 제가 알기로 이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일 기준으로 해서.
1: 그렇습니다. 네. 내 생월 기준 3개월 전, 3개월 후에 이제 네.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바꿀거나 이런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네. 언제든지 내 생월에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뭐 내가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칼도 있다. 네. 아니면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지병이 있다. 뭐 이런 스페셜한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네네. 연중 어느 때나 보험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뭐 그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일 기준에 3개월 전서부터 신청할 네.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1: 그렇죠. 네.
0: 저도 경험이 있었지만 미국 행정이라는 게 그때 임박해서 네. 하는 것보다 네. 조금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네, 네, 네. 저한테는 무조건 네. 시간이 뭐 얼마 걸릴지는 사실 뭐 보장된 네. 게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네.
0: 저도 예.
1: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마지막까지 미뤄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예.
1: 3개월 후까지라고 하니까 아, 난 그렇죠. 그러면 뭐 7월이면 10월에 신청해야지 예, 예, 예. 이래요. 근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특히 정부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느려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걸 네. 너무 실감을 해서.
1: 특히 또 이제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뭐 자기 뭐 proof of age라고 해서 생년월일 그걸 등본을 띄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사관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또 떼서 가야 돼요. 이제 거의 100%예요 영주권자들은. 그래서 그게 뭐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하다 보면은 뭐 내 생일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메디케어를 생일에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니까 메디케어는 반드시 생월 3개월 전에 시작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야 미리 네. 해야 네.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까
1: 그렇죠.
0: 네. 그럼 만일에 늦더라도 앞뒤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아무리 늦어도 네. 그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네.
0: 그렇게
1: 맞습니다.
0: 보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자, 저도 사실 모르는데 그 HMO와 PPO 네. 뭐 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1: 네, 뭐 다들 그냥 HMO나 HMO야 이래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0: 직장 생활 하세요.
1: 네.
0: 근데 그분도 나이가 돼서 메디케어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HMO가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저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 아, 직장 보험에서요?
0: 아,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예를
1: 예.
0: 들어서
1: 네네네.
0: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클로버 케어라는 데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1: 네네네네.
0: 그러다 보면 제가 받는 또 수혜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1: 있죠.
0: 뭐 한 달에 나오는 마켓비 뭐 안경할 수 있는 거. 근데 네. 그분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같은 HMO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고 HMO에도 뭐 종류만 100개가 넘어요. 가입할
0: 네,
1: 수 있는 게.
0: 네네.
1: 그리고 각 모든 플랜마다 주어지는 혜택이 다 다르죠.
0: 아.
1: 그리고 또 이런 혜택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이 가장 바쁜 이유가
0: 네네.
1: 내년에 또 모든 플랜들의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그 플랜들을 다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0: 아.
1: 그래서 요때 이제 잘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혜택이 이게 맞을지 그리고 내가 뭐 주치의 다니는 게 있으면 주치의는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 기간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현재 보험이 좋더라도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0: 아,
1: 네.
0: 얼핏 들으니까 그분 얘기로는 저한테 자기는 네. 그런 혜택 하나도 못 받고
1: 네.
0: 그래서 자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수입이 많아서 아마 혜택이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1: 수입이 많아서 혜택이 없는 건 사실 메디칼이 있다 없다의
0: 아, 메디칼
1: 기준이고요.
0: 관계지, 메디케어 같은
1: 네, 경우. 그래서 메디케어, 그러니까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플랜이 있고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메디칼도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플랜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0: 아.
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플랜, 아, 사람들이 가입하는 HMO 플랜이 정리한 혜택이 그렇지도 않아요. 안경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뭐
0: 근데
1: 치과도
0: 그분은
1: 나오고.
0: 전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 안 좋은 플랜을 갔던가
0: 아.
1: 아니면은 포커스 그러니까 그 플랜에 중심되는 그 혜택이 추가 혜택이 아닌 플랜일 수도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모든 플랜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추가 혜택이 많으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네트워크가 좁던가
0: 아.
1: 그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0: 아.
1: 과연 어떤 게 장점이 있는 건지.
0: 아. 자,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렇게 네. 따지면 제가 얼핏 들어도
1: 네.
0: PPO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1: 네. PPO가 아무래도 좀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네. 좀 더 자유롭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데나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확실히 좀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PPO는 내가 주치의를 정할 필요도 없고요.
0: 아.
1: 뭐 메디컬 그룹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나
0: 그렇지.
1: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특정 회사 플랜 A에 가입을 했다. 그럼 그 A와 계약되어 있는 어떤 의사든지 다 갈 수 있는 게 PPO예요.
0: 아.
1: 하지만 이제 HMO는 한 사람한테밖에 못 가죠 일단.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리퍼럴 허가서를 다 받아야 되죠.
0: 아.
1: 무엇을 하든 간에.
0: 예.
1: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들었을 때 당연히 HMO가 좀 더 불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은요.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1: 네.
0: 물론 뭐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네요.
1: 그렇죠.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이 씨가 추천해 네. 줄 만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 말씀하셨듯이 다 좋지가 않아요.
0: 아,
1: 모든 게.
0: 예.
1: 그러니까 PPO는 그러면은 자유로운데 뭐가 단점이냐라고
0: 네,
1: 하면
0: 네, 네.
1: 지금 말씀하셨던 치과, 안경, 뭐 보청기, 그로셔리
0: 네.
1: 이런 혜택이 거의 없어요.
0: 아.
1: 거의 일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1: 그런 자유로움을 내가 선택하는 대신에 그런 추가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거죠. PPO는.
0: 아.
1: 대신에 이제 HMO는 말씀드렸듯이 뭐 한 사람한테 가야 하고 허가서 다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혜택들이 많고요. 그리고 PPO는 내가 아무한테나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입니다.
0: 아.
1: 왜냐하면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사가 좋고 어떤 의사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0: 아, 예, 예.
1: 근데 HMO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나한테 딱 알맞는 뭐 게스트로로지스트한테 뭐 그러니까 위장내과에 가야 된다. 그럼 알맞은 위장내과를 소개시켜줘서
0: 네.
1: 거기 허가서를 내주니까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PPO는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이 사람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건지 여기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건지 그런 좀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죠.
0: 아.
1: 네. 그래서 내가 내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
0: 아,
1: 왜냐하면
0: 그렇죠.
1: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0: 그렇죠,
1: 일도 많고
0: 그렇죠. 네,
1: 그런 분들은 HMO가 나을 것이고 근데 나는 뭐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0: 네, 네,
1: 뭐
0: 네.
1: 세컨 오피니언도 얻고 싶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PPO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0: 아,
1: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본인의 상황과 이런 것을 좀 설명을

0: 좀 상담을 나눠 보셔야 됩니다. 아, 저희 전문가더라고요.
1: 자, 그렇다면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담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분야든 그렇지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하는데 네. 사실 뭐 신문이나 뭐 방송 이런 데 보면 이 사실 지금 이 분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면 치열한 편이에요.
0: 네,
1: 사실
0: 네.
1: 서로 앞다퉈서 이제 네. 광고들을 하는데
0: 네, 네,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애청자분들이 과연 왜 안젤라 봉장 보험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네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이 저희 그가 보험 에이전트 네. 요게 왜 이렇게 많냐면 그게 시작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요.
1: 아,
0: 금방 할 수가 있고
1: 네네.
0: 투자도 사실 뭐 식당을 하면 식당을 사고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이건 그런 투자가 필요가 없으니까 시작하기가 쉬워서 너무 많이들 시작을 네네.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엄연히 이제 똑같은 그런 식당과 동일한 비즈니스입니다.
1: 네네.
0: 투자가 뭐 3년, 5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살아남은 이제 저희 같은 아, 큰 에이전트
1: 아, 예, 예,
0: 네.
1: 예.
0: 그게 이제 약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여태까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저도 이제 엔젤라장 선생님하고 한 거의 이제 전 15년 정도 했고
1: 아유,
0: 네. 엔젤라 선생님도 한 30년 정도 하셨고
1: 네네.
0: 그래서 뭐 쌓여있는 사실 노하우가 아무래도 틀릴 수밖에 없고요.
1: 그렇죠.
0: 경험이.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무엇보다도 사실 경험 베이스로 간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한 시간이 걸릴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선택을 할 때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을 때
1: 네.
0: 뭐 예를 들어 치과가 몇천불이 나온다.
1: 네.
0: 그래도 막상 치과를 쓰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치과 의사가 없으면 몇천불이 나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의미가 없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좀 알고 있어야지 비로소 좀 하는 에이전트다. 좀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좀 합당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어느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잘 만나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희는 오피스가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다 오피스에서 만나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퍼블릭에서 만나면 좀 우리가 좀 민감한 그런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1: 네네네.
0: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1: 당연히
0: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런 면에서도 저희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네. 지난번에도 인터뷰했지만 오늘 또 제가 느끼는 것이 만일에 메디케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0: 네네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편인지
0: 네네네.
1: 아니면 어떤 지병을 갖고 있든지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0: 네.
1: 그 이외에 지병이 있을 때와 건강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0: 많이 있죠. 맞습니다.
1: 예, 거기에 따라서
0: 네.
1: 뭐 HMO가 됐건 PPO가 됐건
0: 네.
1: 그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0: 그렇죠.
1: 그거를 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가 광고에 많이 보이는 게
1: 네.
0: 추가 혜택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장을 얼마나 볼 수 있다. 치과가 얼마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머릿속에는 아 이것이 사실 중심이 돼버렸어요.
1: 그러니까 사실 네. 그건 보너스인데.
0: 보너스죠.
1: 그건 메인이 네. 아닌데.
0: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메인은 저는 언제나 상담을 할 때 과연 그 주치, 메디컬 그룹, 병원, 약 일단 이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이 가장 이 사람, 이 손님의 니즈에 맞는지 그러면 이제 그걸 쫙 추려요. 뭐 네. 100개 넘는 거에서
1: 네네.
0: 그러면 이제 그 남는 한 두세 개 회사들 중에서 추가 혜택이 과연 어느 것이 더 많을까
1: 네네.
0: 그리고 또 추가 혜택들도 어떤 회사는 안경이 많은 회사들도 있고요.
1: 그렇죠.
0: 어떤 회사는 그로셔리가 많은 회사들도 있고
1: 얼마든지.
0: 이제 그런 걸 또 비교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좀 탁월한 선택을 잘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저희가
1: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켓 같은 게 혜택을 보는데
0: 네.
1: 제 경험에 의하면 그 혜택을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걸 샀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더 사는 경우도 털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0: 그렇죠. 맞아요.
1: 그냥 네. 보너스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 봤는데 한 달 만에 다 써버리고
0: 네.
1: 뭐 그런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네.
1: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안 봤어도 되는데 만일에 이 카드가 없었다면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샀을 텐데
0: 네.
1: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뭐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치료받고
0: 네네네.
1: 의사를 만나고
0: 네.
1: 내 선택권이 있는 사실 몸을 위한 보험 아니겠습니까?
0: 건강보험이죠.
1: 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도 저 개인이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1: 자, 여러분 오늘은 안젤라장 보험의 우리 제이 씨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714-715-4911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네. 말씀 주신다면
0: 네네네. 그래서 사실 요새는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혼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1: 아, 예.
0: 저도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는 반드시 상담을 하는 이유가
1: 네.
0: 그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특히 네. 또 건강보험은 내 건강이고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자, 다시 한번 연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714-715-4911로 하나하나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인 메디케어에 대해서 우리 안젤라장 보험의 제이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6: 부에나팍 로스코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 골프도 즐기고
1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6: 888-847-3098 888-847-3098

0: 꽃을 보여.
1: 네, 북한강의 안개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북한강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청평 가평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그렇게 길을 딱 따라가다 보면 거기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청평 뭐 그런 데서 모터보트 뭐 수상 스키 이런 광경도 볼 수가 있었고 참 우리 그리움이 남는 그런 곳이 바로 북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철님 며칠 전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듣고 싶어 하던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못 들었는데 한 달 뒤로 미루고 이 곡으로 조용히 감상합니다. 한 달 미루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꼭 준비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명인 중에서 허준이라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도 지금 허준의 동의보감은 각종 한약 을 다루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과서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준 명의가 옛날에 옛날에는 그 약이라는 것이 제조할 수도 없고 양약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그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처방했던 그 약으로 쓰던 천연 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참고하셨다가 혹이라도 집에서 그걸 복용하시면 일단 약을 먹기 전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그 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듣지가 않고 약의 어떤 용량이나 어떤 강도를 세게 해야만 듣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무가 체한 속과 가래를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무를 갈아서 뭐 이렇게 즙으로 만들어 먹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생강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생강 뭐 꿀에 재워서 드시기도 하고 자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강이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 사실 고기 먹을 때 저도 꼭 마늘을 찾는 편인데 뭐 생으로 먹는 마늘도 좋고 또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부룩한 속을 돕는 데는 마늘이 아주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몸이 붓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는 팥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팥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지만 뭐 팥죽을 해 드시든지 팥밥을 해 먹든지 그랬으면 도움이 되고 자 코피가 나고 자꾸 목마를 때는 연근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 무릎이 차고 시릴 때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보면 무릎이 시리다 뭐 이런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부추가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힐 때는 상추가 도움이 됐는데 저는 상추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반찬 없이 상추에다가 쌈장만 발라서 맨 입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도 있고 영양도 있는지 자, 뭐 이런 것들이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좋은 한약재료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것을 꾸준히 우리 음식 속에 포함해서 먹는다면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추억의 곡입니다. 백영규입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네, 아 이거 백영규 씨의 잊지는 말아야지 추억의 명곡이었습니다. 자, 제가 거의 매일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가 궁금하세요? 우리가 참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특히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일간지에도 오늘의 운세는 항상 띠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젊은 분들은 그 타로라고 하죠. 그림을 뽑아서 내 운세를 맞히는 거. 자, 이 바로 별이 언니의 타로가 저희 라디오 서울 1650 앱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앱이 새롭게 단장하고 이제는 뉴스까지 섭렵했습니다. 자, 새 코너 별이 언니의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용은 공짜입니다. 무료이고요. 그런가 하면 9월 한 달 동안은 소반 식당에서 지급하는 선물권으로 저녁 식사 50불 상당의 식사권이 증정이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1회 이상 별이 언니의 타로를 참여하신 분을 뽑아서 10분께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청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곡이었죠. 아 물론이죠. 좋다고 이렇게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 노래 하나 더 선곡했는데 어떠신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니걸스입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0: 네, 바니걸스. 한때 그 당시에 70년대 당시에는 외래어 사용 금지가 있어서 토끼자매, 토끼소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졌던 그룹인데, 참 뭐 지금 와서는 뭐 쓰는 숨을 질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외래어 사용 중지가 있어서 뭐 스포츠 중계하는데도 뭐 그 코너킥 이런 걸 모서리킥이라고 하고 그랬던, 웃지 못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룹 중에 어니언스, 또 양파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쌍둥이 자매 바니걸스, 토끼 자매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 그 중에 한 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직 생존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날은 여러분들 점심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뭐 가수협회 모임이 있어서 옥스포드 호텔에서 모임을 좀 가지면서 만나게 뭐 조기 도시락인가요? 그런 거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좀 든든하고 다른 날보다는 조금 출출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잊지는 말아야 하는데 잊혀졌던 노래라고. 예, 그렇습니다. 잊혀졌던 그 명곡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께 그때 추억을 되살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 누가 불렀던 노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노래를 듣던 시절에 내가 어디서 누군가하고 어떻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3: 213-388-5600 융자나라.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7: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방송 그 진행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선곡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교감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글귀들 카카오톡 창으로나 또 게시판으로 주시는 말씀들이나 또 가끔 듣고 싶은 노래 선택곡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저하고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 노래와 함께 같은 콤비를 낼 수 있는 노래들을 준비하는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마음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자, 음악이라는 것이 멀리 있고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임만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저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백승태의 당신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도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페.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는 한국에는 트윈 플리오가 있고 미국에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색이나 그런 조화가 한국의 트윈 플리오와 버금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추억에 딱히 꼽으라면 듀엣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사이먼과 가펑클, 우리나라는 트윈 플리오 그 뒤를 잇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이 세 그룹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저희 그 중년 세대 또 기성 세대들의 가슴에 어떤 앙금을 남겨주는 그런 멋진 가수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 팀 중에 개인적으로는 사랑 그 해바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 예. 이럴 때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4시면 날도 무덥고 조금 지치시지 않을 것 같아 준비한 노래입니다.

네, 스티브 원더의 노래. 아이고, 신나는 노래. 좀 기운 좀 차리시라고 선곡해 보았습니다. 뭐 스티브 원더 장님 가수의 대를 잇는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 찰스라는 가수가 독보적으로 있었고, 그 뒤를 잇는 우리 스티브 원더. 그런가 하면 스페니쉬 쪽에는 호세 펠리치아노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맹인 가수로서는 뭐 이영복 씨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참, 앞을 안 보인다는 그런 장애를, 청각 장애를 딛고, 특히 스티비 원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모니카를 잘 붑니다. 이것저것 그 노래 세션에도 참여를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는 김현식 씨라는 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모니카를 굉장히 잘 불었던 가수이기도 한데,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피아노도 치고. 이영복 씨도 뭐 눈이 안 보이고 청각장애지만 작곡도 하고 연주, 온갖 악기의 연주를 다 한다고 하니까, 레이 찰스라는 가수도 피아노를 잘 쳤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평소 몸소 체험했던 그런 가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경을 이겼다는 얘기죠. 자, 저희 기성세대들, 또 사실 우리가 옛날로 표현하는 오래된 시절에는 참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본인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했던 그런 참 위인들도 많이 있었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연예인들이 각고의 세월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된 스타들이 많이 있어요. 뭐 TV에서도 여러분 많이 접하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성공을 하고 나서는 자기 자제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욕심을 부려서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면 많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모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민 온 우리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동역의 주인공 우리 진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떨어져서 친척 집에 귀가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지금 정상에 오른 가수가 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순이란 가수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국민 가수이면서도. 김연자 씨 역시 중학교 3학년 중퇴하고 어린 시절서부터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사히 입지적인 인물 박서진 씨, 여러분 아시죠? 박서진 씨도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어부의 생활을 하다가 현역 가왕에서 우승하면서 지금 탑스타로 발돋움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남형 우리 정우성 씨도 의외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성공했고, 넘버원의 주인공 우리 보아라는 가수도 의외로 중학교 자퇴하고 지금은 아시아의 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주영 씨 전기를 봐도 소학교만 마치고 입지적인 인물로 살아왔죠. 물론 그게 무조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미국에 오셔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지적으로 다 우리가 성공해냈다라는 그런 제가 찬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봤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듀엣의 명가죠. 해바라기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네, 아이고 주옥 같은 노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창곡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LA는 아직 더운가 봅니다. 한국은 가을이 찾아왔다고 아침 저녁 선선하다고. 아저씨 여기는 100도예요. 한국 날씨로 치면 40도입니다. NDC 오늘이 LA 100도고. 아 통계님 대구는 18도까지 떨어졌다고. 어, 예 감사합니다. 아유 안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순철님 어제 부에나팍 106도. 아 오렌지 카운티가 더웠다고. 어 그러시군요. 너무 더우니 입맛도 없으시다고. 그렇습니다. 아 모든 그 욕망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욕도 떨어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듣다가 해바라기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 우리 트윈 폴리오의 노래 오래간만에 한 곡 안 듣기가 좀 서운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명곡이죠. 하얀 손수건.

네, 이렇게 트윈플리어까지 세 팀의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앤디님. 아, 예, 스튜디오는 그래도 시원한 편입니다.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 안꼬님, 방방 뜨는 날씨지만 라친에서 차분하고 쿨한 감성의 노래들로 뜨거움을 달래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개 무량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이 늘 함께하는

0: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3: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네, 여백의 사랑 드림업니다. 통계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우리 다른 친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 공유의 즐거움, 요새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 공유를 하지만 또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유튜브에 지금 접속하지 못하시는 귀로만 들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또 어떤 곡들은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고, 이 노래로 인해서 힘을 받고, 우리가 요새 말로는 좀 힐링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여러 가지가 힐링이 되지만 그래도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는 게 굉장히 좀 하다못해 화초를 갖고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화초가 좀 잘 자라고, 소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소 저 양이 훨씬 더 많고 고급 양질의 어떤 그 우유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꼬님,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던 듯하다고. 영원한 사랑, 슬픈 사랑, 다가가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렇죠. 이거 말고도 한 20가지 정도 더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랑은 굉장히 묘한 것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단면을 보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깊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면을 봤을 때 이게 아닌데 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면을 봤을 때 역시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사랑이라는 묘약이 가진 좋은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이거 오늘 같은 날 시원한 노래입니다. 우중의 여인, 오기택입니다. 순철님 듣고 계시죠?

네, 우중녀 여인 우리 오기택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려주실 때마다 항상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있지요. 자, 제가 1부에서도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렸지만 2부에서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한국TV 뉴스가 새롭게 단장하면서 또 여러분께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자, 저희 한국일보 사이트, 라디오서울 사이트, 한국TV 사이트, 한국TV 앱 다운받아서 한 번에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저희 애플 안드로이드 새 앱이 출시돼서 앱을 여는 순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로고, 또 새 화면, 또 한층 안정된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저희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의 정체성의 앱을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특징이고, 자,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뭐 회원 가입, 뭐 로그인, 복잡한 메뉴 탐색 필요 없이 곧바로 YTN 24시간 뉴스가 라이브가 재생됩니다. 한국 소식이 궁금하시면 앱 아이콘 하나만 누르면 되는 구조로 저희 스마트폰 익숙치 않은 기성세대, 시니어 세대에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참 전부 무료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오기택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중저음의 주인공 우리 문주란 씨의 대표곡 동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5: 화로로 간다.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시 45분이면 정말 목요일 오후이다 보니까 아, 당도 떨어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잘 좀 무탈하게 지내야 내일은 어쨌든 또 밝은 불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붕짝붕짝 내일은 불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김용임입니다. 평생 동안.

0: 네, 평생 동안 김용임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헬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6: 오, 진짜 통 크네요.
5: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6: 단체 주문도 되나요?
5: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9: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8: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8: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150년, 우리 손주들은 200년, 우리는 100년 이상. 말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로 됐으면 하는 진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른 날도 그렇지만 오늘도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네, 9월 돼서 제가 시그널 뮤직 하나 준비해봤어요.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경음악과 함께 목요일 남은 오후를 편히 정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 라디오는 내 친구 고니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3: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4: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3: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4: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3: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4: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6: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7: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흔히 건강한 빵으로 꼽히는 통밀빵, 호밀빵. 그래서 왜 건강한 빵인데 이 두 빵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일단 밀은 밀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통밀빵은 일단 통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밀기울, 배아 등이 제거되는 흰빵과는 달리 이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바로 이 차이가 식이섬유, 각종 바이타민, 미네랄을 비교적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호밀은요, 밀과는 아예 다른 종입니다. 호밀가루로 만든 호밀빵은 그래서 식감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 한 조각에는 단백질 3g 정도, 탄수화물 15g, 지방은 1g, 식이섬유 2g 정도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데요. 이 리그난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면서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 하네요. 특히 호밀은 일반 밀보다 글루텐 형성 능력이 약해서 빵이 좀 덜 부풀죠. 그만큼 조직이 조밀조밀합니다.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 묵직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호밀빵.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함량과 영양 성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품명에 통밀, 호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정제 밀가루가 주원료고 막상 통밀이나 호밀은 소량만 들어간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원재료명 첫 번째에 통곡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가능하면 한 조각당 식이섬유가 3g 이상인 제품을 고를 것, 첨가당은 없고 나트륨도 한 조각당 150mg 이하인 제품을 고른다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강빵을 잘 고르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정제된 빵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양을 채소, 과일 또 약간의 단백질까지 추가해서 먹는다면 오히려 균형 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건강빵이라고 요거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말이죠. 주식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몰빵하지 말라는 말, 저는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빵이라도 몰빵하지 마십시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케어 보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들이 보험료를 과다 청구당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근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총액이 최소 5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30개 주 100만 명에게 1인당 $500씩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10월부터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선심성 정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성인 1인당 $5,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고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이른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제시하며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319명이 어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전현직 임원 등 피고소인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이 사건이 개별 회사의 부실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설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의혹은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입니다. 부실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손실이 재무제표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부풀려진 장부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그 돈이 다시 부실 계열사로 흘러가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이복현 변호사는 이 거래 구조가 그룹 최고 경영자의